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근뇌보신환 요즘 들어서서 하는 우대 활동이 제일 약값이 누거지는 제일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래서 이런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은 제약공장이가 양치에 속해 있는 제약공장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을 양치라고 하는데 아주 우리 텔레비 속에나 신문 속에나 방송 속에나 많은 이런 약을 소개하는 데서 보면은 이런 양치의 약을 소개하는 데는 없습니다.
0: 네.
1: 유독 저희들 소개드리고 있는 동화근뇌보신환이가 양치에 속하는 동화 제약공장은 우리나라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0: 네.
1: 그래서 약이 질량이 따라간다 이거 먼저 승인해야 됩니다. 어떤 약을 였는가 뭐 약 설명서에다는 이런 약이었고 저런 약이었고 무슨 많은 약들을 였다고 하는데 그 약이 진짜로 되는 약이 들어갔는가. 사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커갖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약들이 산지가 아주 많습니다. 가짜 약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산지에서 났는가 어느 곳에서 났는가에 따라서 그 약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삼칠 봅시다. 삼칠은 운남성의 이 삼칠이가 제일 문산 삼칠이가 제일 이름이죠. 그런데 문산이라는 게 한 개 현입니다. 근데 이래 현에서 생산한 게 어떻게 전국에 다 보급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폐모도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천폐모. 그 다음에 뭐 서장. 이 서장 작은 곳에서 약이 나서 어느 말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들은 량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런 제약공장이 좋다 할 때는 이런 약의 질량을 박완한단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나도 지금 네 경색이 언제든 여러 해 되다 보니까 나 그래 그러지 그냥 머리 많이 어빠나고 많이 뭔가 마음이 그냥 우울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1: 네.
2: 말하기 싫고 또 사람 많은 곳에도 가기 싫고 집에서 그래서 누워만 있기 싫고 자꾸 밥을 해보고 이렇으면서 경력이 자꾸 떨어질 때다.
1: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정서에 있는 분들 특히 노련에 들어서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 네. 시간이 가도록 더 하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2: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네버시환을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2: 여러 달 먹으니까 영 좋습니다. 우선 요즘에는 이제 머리도 많이 맑아져서 모든 데도 가기도 쉽고 예. 생각하는 것도 생각대로 말하기 말도 나가고 예. 가방 자 이렇게 그냥 앉아서 잡으려면 어떤 것

0: 그런도 쓰라고 가방 머리 많이 도와줬습니다.
1: 네.
0: 그게 돼서 내가 친구들과 또 그래도 어울리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우울하던 게 많이 좋아서 힘들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1: 네.
0: 예, 그리고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침침하고 이래 하던 증상도 좋아지고, 예. 실리포치 있고 쪼버가 있어 뗐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슴이 계속 불안하고, 예, 누긴지 쫓기는 것 같고,
0: 예,
1: 심동 가속이 있고, 심질문란이 있고, 이러던 분들, 예, 싹 해결됩니다.
0: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예.
1: 예.
0: 변비 있던 게 변비도 해결되고, 가관에 이러면은 좀 많이 해결되고 했을 거네. 맥도 나고 그렇습니다. 정신이 나는 게
1: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특별히 난 맥이 나는 게 알린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는 이야기 내는데 병과 한 이야기 맞으니까 내 집 계속 먹자고 또 계속 먹겠습니다.
1: 계속 잤으면 또 더 좋은 효과, 골가방매라든가, 예. 그 다음에 예. 기응력 방매라든가, 실면증이라든가, 많은 방면에서 또 다른 효과 봅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계속 먹자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예.
1: 예. 예.
0: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예, 건니 보시완 저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1: 네.
3: 저 종합운동님에서 예, 그런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소화가 안 되고 예, 기억력이 상실되고 예, 어제만 가지고 보통 다 깨고 왔습니다.
1: 네.
3: 그래도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건니 보시완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하나하나도 우선 먼저 얘 경력이 상실되던 게 경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 네.
3: 네. 그래 경력이 돌아오고 그리고 얘 아예 몸이 헷갑아지고 얘 그리고 그 손발이 마되던 게 그것도 감각이 오고 얘 머리가 그렇게 흐릿허분하고 빙빙 돌던 게 그게 좋아지고 있겠니까 얼마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 효과를 잘 보고 하니까 얘 그래 있을 적에 한 1년 써볼까 안 해서 그래 전화드립니다.
1: 1년 쓰고 보면은 여러모로 효과 봅니다. 예, 꾸준히 견지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의 그, 이 건져보신 환우, 선생님이 강의하셔서 사흘 만에 우리 오빠가 71세인데, 영 경력도 떨어지고 예 문제는 밤에 소변 네 번 다섯 번을까 예 밤에 자지 못해 아침에 자꾸 곁에 사람 못 사고 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소리 소변 자든지 여태 건네 보시면 새로 나온 이야기 강의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좀 써보라고 그럴까 먼저 자기 이렇게 방송 들어보겠다 들어본 게 자기네 배를 딱 맞는 것 같단다. 예.
1: 그렇죠. 소변 잡고 전립선 비대 있고 남성분들 성욕 감퇴증 있고 이야기 딱 좋습니다.
4: 네, 그냥 우리 경력이 어째 그렇게 없습니까? 아무리 70 넘어도.
1: 콩팥이 허하고 소변이 잦다 할 때는 콩팥이 허한 증상이 무조건 나타났는데 이렇게 신허증이 있다 할 때는 경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4: 그게 왜 슬드는 남다 본인
1: 그렇죠.
4: 우리 몸에 자꾸 예예 예 하면 자꾸 물어본다 만다에 습관이 돼서 그게 어째 자꾸 물어보고 자꾸 대사 말하시다 자꾸 이게 경력이 떨어진다. 경력이 약한 게 아, 이제 두 달, 그, 한, 그니까, 60, 71을 썼습니다. 두 달 반을 썼지만.
1: 네.
4: 굉장히 기능력이 좋아지고, 좋아진 게 소변 네 번 다섯 받는 게 그게 이롭단다고. 그, 약이 내, 내가 써보다니 처음, 이런 좋은 약 처음 받다니. 완을 영 좋아, 완을 들고 와, 난신다, 지금.
1: 71세라니까나, 그, 네. 너무 인세 있는 분이 알기 때문에 효과를 아마 아주 잘 볼 겁니다.
4: 예, 네, 좀 다른 얘기라고. 그 약이 좋긴 좋다 해도 안 좋고 80 되는 분보다. 그게 아 이제 70대 초반이니까
1: 그게 뭐 다
4: 효과 빠른 게라고 내 그러니까 그래서 야 내 담약은 써 못 봤냐면서 이야 그래서 좋다는 게 그러니까 한 두 번 논답대다 평균 거서 평균 거서 예 네 번 다섯 번에 이제 한 70을 썼는데 그러면서 그게 좋은 약이 제품이니까 이렇게 힘이 난답대다 닦고 바깥으로 뛰쳐나가기 쉽답대다
1: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4: 예, 그래 확실히 약이 좋다면 결국 빠르고 약이 결국 값이도 합당하고 그래 이렇게 약이 좋으니까 예, 또 여섯 날에서 이 약으로 죽을 때까지 쓰겠다면 이랍니다.
1: 예, 그래 꾸준히 쓰라하십시오.
4: 예, 전화번호 알려주시오.
1: 예,
2: 네 5012797번입니다.
4: 아, 그 전화입니까? 예,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5: 예. 저는 그 뭔가 우리 친구가 그 건의보신 환을 썼는데 효과 대단히 좋답니다. 뭔가 머리도 좋고 심장에도 대단히 좋대서.
1: 예.
5: 예. 그리고 이 효과 영 빠르고 그래 대단히 소개를 해주더라 말입니다. 그 선생님이 이 방송 내 명심해 들은 다음에 확실히 효과 영 좋아서 나도 이거 지금에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다음 심사에 자꾸 놀란다 말입니다.
1: 예.
5: 네, 그리고 머리가 어지럼증이 나고 골이 아프고 예. 그래서 나도 이 건의보신호 하나 좀 자문하자 사자구려입니다.
1: 예. 두개료정만 써보시오. 이 믿거나 말거나 난 저 약 좀 써보자 하고 써보시오. 확실하게 네. 그런 증상들이 나사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5: 네. 네. 그래. 저 뭔가 뭐 배달 받자 그랬다.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예.
5: 네. 네. 수고하시오.
1: 네.
2: 치료를 잘하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대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질병들 예를 들어서 치매라든가 뇌경색 후유증이라든가 실면증이라든가 조항모 하강 출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은 대부분 다 우리 대뇌 신경세포가 손상해서 오는 겁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6: 예, 저희 친구가 풍수성 심장병으로서 병원에 가 진단받고 거기다가 또 CT까지 해보니까 뇌가 위축이 왔답니다.
1: 풍습성 심장병이라는 게 얼핏 들어서는 심장에 문제 생긴 것 같죠. 예? 심장에 판막이 문제 생긴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병 증상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뭐 중풍이 옵니다. 머리에 혈관이 막히는 게 풍습성 심장병이 증상입니다.
6: 아,
1: 예.
6: 그래, 예. 그래 제가 이거 건네보시와노 그냥 제가 청소해서 잘 듣고 있는데 내 동생도 쓰고서 다발성 뇌경색으로서 이 약으로서 좀 대처하고 있습니다.
1: 예.
6: 그래 병원도 가지 않고 지금에 문제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금 안전하게 이 약 쓰고 있으니까 그럼 내 친구에게 권장했습니다. 풍수성 신장병원은 꼭 이렇게 정말 뭐니까 효과를 보니까 그 다음에 기억력도 없어 조금 움직거리고도 막 바쁘고 숨이 차오예 그렇답니다. 그래 그럼 근데 보시오 안 됐으라고 권장한 게 이미 썼습니다.
1: 네.
6: 쓴 지 한 두 달 되는데 참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효과 잘 본다.
6: 예, 이게 심장에도 막 떨리고 숨이 차오고 헐떡거리면 그러는 게 그것도 많이 낫고 그 다음 몸이 지둔해서도 저기 싫은데 그런 게 몸도 좀 줄어들고 예.
1: 네.
6: 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감이 난답니다.
1: 네.
6: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지금 내가 계속 꾸준히 쓰라 했습니다.
1: 네.
6: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내 동생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두 분이 저기 배달 받아서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1: 네. 요즘에 우대 활동 계속 합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6: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래서 우리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 어떻게 하면 치료할 것인가?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해서 약을 아마 뭐 써보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 우리 근뇌 보신환을 추천드립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예.
7: 예, 선생님, 저는, 예, 그,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 방송 듣고, 이 건의보신 환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아버지 연세가, 이, 75인데, 평상시에, 그, 뭐니까, 혈압이 자꾸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어지럼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아, 소화라는 게 자꾸 아이 된다지. 그 다음에 또, 이, 콤파치도 영 아이 좋단 말입니다.
1: 예.
7: 이게, 이번에 이하고 답 쓰고 있으니까, 아프다 얘기를 하니까 어찌 좋은지
1: 예.
7: 하고 오늘 전화해서 또 뭐 싸우랍니다. 그래서 뭐 15곽을 제하고 예약해달라는 그랬대다.
1: 15곽이 제일 좋습니다. 15곽
7: 예.
1: 두드리고 현금 예. 그 자리에서 1,000원 빼주고.
7: 그렇구나.
1: 예.
7: 예, 뭐 제 소리 그 어떻게 배달로 보내주겠습니까?
1: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7: 예,
2: 네.
7: 얼마일까?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7: 아, 5012797번이?
2: 네.
7: 아, 예, 선생님.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특히, 우리 이 뇌조직이라는 거는 어떤 약과도 잘 약

0: 이 전달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뇌조직이란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깥엔 땅땅한 그 안전모보다도 더 땅땅한 루구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1: 네.
0: 예. 이 루구가 우리 대뇌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처럼 직접적으로 혈관을 보일 수 있어서 거기다가 뭐 주사를 놓거나 댄디를 놓거나 무슨 피하 주사를 놓거나 이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1: 네.
0: 대뇌는 약이 전달이 좀 되기 쉽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건뇌보신환을 쓰고 왜서 이 뇌가 건전하게 되는가? 이 뇌조직이 손상이 오고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뇌신경세포가 줄어들고 이런 원인은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도 콩팥하고 직접적으로 관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콩팥은 쓴주구성수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에는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누기도 부족 못합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면 골수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 걸음걸이랑 꼿꼿하고 골가병이랑 크게 없고 귀도 잘 듣고 이런 분들 70대 80대에 가서도 기억력이 아주 좋단 말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아, 이 사람이 콩팥이 건전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 사람이 뇌세포도 건강하구나 이 도리입니다.
1: 네.
0: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뇌조직 위축이 오는 원인이가 또 녹홍세 부족과도 관계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약은 직접적으로 우리 그 이 혈관이 굳어지고 땅땅해지고 탄성이 없어지는 이런 걸 치료할 수 있게끔 두중이라든가 두중도 거저 두중 일반 두중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두중탄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1: 네.
0: 예, 우술이라든가 이런 혈관을 비롯해서 힘줄인데 혈관만 나른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약들은 힘줄인데 근육구성 다 부드러워집니다. 진이 부드러워진단 말입니다. 진이라는 게 혈관이 들어갑니다. 중에서 말하는 진이가. 이래서 골가병만 나사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혈관이 탄성을 찾을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머리에 녹공세 부주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효과 보죠. 거기에 콩팥이 기운이 좋아지면은 몸의 전기가 충분해지면서 심장이란 이 발동기를 잘 돌아줍니다. 심장은 발동기이기 때문에 기가 충분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보면은 우리 건뇌보신환을 쓰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수와에서 인사드리는 박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을 그리며 그 안에서 피어나는 행복을 담은 가요. 김인덕 작사, 도영 작곡의 사랑이 샘솟는 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의 소중함을 노래한 가요. 이문숙 작사, 강효식 작곡의 우리는 동반자를 전해드립니다. 김은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겪는 소소한 일상과 정다운 사랑을 밝고 유쾌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김광룡 작사, 최룡훈 작곡의 알콩달콩을 전해드립니다.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떠나온 사람에게는 그리움이고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정든 땅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언제나 가슴 한켠에 아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정호 작사, 최나 작곡의 김지협 가수가 부른 아 고향이여를 전해드립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형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노래한 가요. 리룡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리철혁 가수가 부른 형수님을 전해드립니다.

가족은 혈육으로 이어진 사이이고 집은 그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족과 집은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김영택 작사 임종철 작곡의 가족 그리고 집을 전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탁구 경기에 비유하여 맑고 유쾌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박홍철, 김선희 가수가 부른 인생은 탁구공을 전해드립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황제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석방은 오장육부 당령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에서 양혈연근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입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청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약 풍습방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세트

라는 거는 두 가지약 조합입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약은 전부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애는 처방, 다른 한 가지약은 전부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 예, 이래서 갈라놓고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약곽도 크고, 예, 그래서 6세트, 6세트 더 들으면 12세트죠. 약곽으로 따지게 되면 24곽 간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8세트에는 12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20세트 가게 되고, 예, 400날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예. 결국 12세트부터는 우리 침구가 따라갑니다.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 8번 해드릴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8세트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 줄기세포 그 구수의 타이라는 거 드립니다. 2980원짜리 거기에 과학에다 크다맣게 글자를 썼습니다. 깐시버 구수의 타이라고 이 새로 개발해낸 이런 처방인데 이 구수의 타이 골수를 보충해주는 펩티드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펩티드라는 게 제일 작은 분자입니다. 예, 단백질 그 분자보다 더 작죠. 예, 그래서 작을수록 우리는 흡수가 빠른 걸 말하죠. 결국 또 줄기세포 이런 걸로 나왔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인체 내 모든 이런 뼈세포를 복제할 수 있다 이런 게죠. 예, 그래서 최첨단 기술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와도 되고 우리 몰래기차약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와도 됩니다.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제가 진료소에 있을지 병원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 미리 전화해서 예약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깐시버 구수이탈 이거는 드리는 것이 오늘이 딱 결정하겠다 하는 분들을 드리는 게지 오늘 전화 와서 무슨 물어보고 다음에 보기쇼 이런 사람들은 다음엔 기회 없습니다. 이게 다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이런 상품입니다. 공장 측에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게죠.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의 그 류풍습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그리고 우리 병원에 가서 레이펑스 인즈 강호 이런 거 검사하죠. 예. 그거 검사했대 해서 이렵다 이래서 또 이렵는 게 아닙니다. 벌써 그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양배까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400까지 올라간다 할 때는 그건 무조건 류풍습으로 넘어갑니다. 병원에서 이렵다 해서 이렵는 게 아닙니다. 제가 빗뚝 들은 거 볼까나 우리 환자들을 보게 되면 해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해마다 수치가 몽땅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중풍이 왔습니다. 예, 이거는 그 병원에가 검사한 데서 그 수치를 내서 무슨 뭐 내가 건강하다 이런 걸 결정 못합니다. 예? 그 수치는 그 당시 수치지 매일마다 검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제대로 된 이런 치료를 빨리 다그쳐야 됩니다. 이미 이 뼈가 다 비뚤어진 다음에 다시 치료하겠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치료하기 엄청 힘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이런 풍습방 같은 이런 약을 써가지고서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일 첫째 우리 레이펑시라는 거는 그 현대의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레이펑시. 기실은 풍한 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런데 현대의학은 풍한 습을 없앤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원래 이 질병은 풍한습기를 인해가지고서 그 뼈에다 영양물질을 공급해주는 그 통로가 뚝 막혀가지고서 나타나는 질병인데 풍한습을 없애지 않고 자꾸 격소를 들이다 쓴나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수인이오베이라미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유일렌 예, 이런 샹신싱 페이팡 이런 여러가지 다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우리 볼 것은 뭔가 우리 류풍습성 관절 척감 시작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단계가 뭔가 화모
急性炎症입니다. 우리 보통 화모炎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良性增生性改变이랍니다. 그래서

0: 질병 이럴 때는 거치 우리 血管이란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면서 알아둬야 될 것은 血管이란 게 도대체 뭔가? 새로 생긴 이런 미세혈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강조하지만 환자분들이 우리 중풍이랑 걸리거나 뇌경색이랑 맞거나 관상동맥 막혔거나 이럴 때 자꾸 동맥경화 역임에만 집중합니다. 기실은 동맥경화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람 본신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평형해 줍니다. 평형한다는 게 뭔가? 몸속에 어느 혈관이 통하지 않을 때는 꼭 여팔로 다른 혈관을 만들어내서 그 짝을 통로를 또 만들어냅니다. 네. 근데 우리 레이펑스 환자들은 血管이란 게 생기는 동시에 뭔가? 우리 그 골수를 보충해주는 통로가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골수는 보충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되면 뼈 속에 골수 저장해둔 어떤 그 골수를 꺼내서 원래는 음식에서 들어오는 이런 영양물질이가 골수를 만들어내서 거기다 보충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통로가 딱 막혀버렸기 때문에 골수는 또 보충해줘야 되지 않거나 뼛속에 저장해도 놓았던 그 골수를 그 血管이 새로운 이런 혈관 어간으로 막 보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신에 이런 골수가 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두 번째 단계에는 우리 염증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 血管이란 게 많이 형성되고 이렇게 되면 벌써 관절이 이런 붓기 시작합니다. 예, 붓긴다는 게 뭐 수유증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뼈가 전체적으로 지금 불어나기 시작한다고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연골이 그 다음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 이 血管이란 게 연골 조직을 막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란 게 첫째 생깁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네, 예, 나는 지금 이 붕수빵을 지금 석 달 정도 먹고 있습니다.
0: 네, 예, 예.
2: 예, 이게 처음에는 어제 먹으면 어제 진짜 허리 꼬부러지고 허리 피자도 아예 되고 허리 꼬부러지고 예.
0: 네.
2: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예. 호흡이 막 영 바쁘더라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0: 예, 허리 꼬부러지잖아. 예.
2: 예, 예. 그러면 아예 되고 그러면 산소 공급이 부족하더라 하더라 합니다. 선생님 하품 자꾸 한단 말입니다.
0: 네.
2: 그니까 선생님 말하는 기사들만 산소 거기 부족할 그렇다. 그리고 눈이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고 우렴풋이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0: 네.
2: 그리고 혈액 조절이 이렇게 아이 돼서 하루에 혈액약을 세 번씩 먹고 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아프니까 마음이 황당하면서 불면증까지 왔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지내 이렇게 힘드니까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아이 됐다.
0: 네.
2: 이 아이 됐고 이 병사는 돈돈대로 병사의 병원도 악화되고 이랬습니다.
0: 네.
2: 예, 그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풍습방과 선생님이 뭔가 친구를 괴롭했는데 어쩜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까? 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예, 지금 예, 벌써 뭔가 친구 다세 약은 그냥 먹고 풍습방 먹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친구 다세 되니까 예,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예, 눈도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내 생각에 앞이 좀 신하고 예,
0: 예, 예.
2: 눈도 그리고 이렇게 혈압 조절이 약 세워먹던 것도 혈압 조절이 되고 예. 그러니까 약 그 지금 다시 만나부터는 예. 허리가 꼬부려서 차츰차츰 턱이 이렇게 펴지는 게 시작하는 게 아기더라고요. 내 다리 이렇게 혈압 펴고 예.
0: 어쨌든 우리처럼 침 놔준 데 없습니다. 침을 전면적으로 예. 놔주기 때문에
2: 예.
0: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분처럼 뭐 숨이 차다, 심장 방면에 문제 침도 놔주고, 그 다음 눈이 잘 보이지 않다, 눈에 대한 침도 놔주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뇨실금이 있다, 뇨실금 침도 놔주고, 그 다음 뼈에 대한 침도 놔주고, 이랬까나이 전면적으로 놔주죠. 예.
2: 예, 그러니까 지금 차츰차츰 허리를 펴고 이러니까, 고를 때도 이렇게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단 말입니다.
0: 네.
2: 허리, 이렇게 커버리니까 뭐 허리도 먹고, 아이, 먹었던 게 지금 고를 수 있어요.
0: 허리 많이 펴졌지 않습니까?
2: 예. 예. 확실히 아긴다 말입니다.
0: 네.
2: 그러니까 내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야, 이 선생님 벌을 만났구나. 이 많고 많은 약 먹고 해도 아이들든가 이 선생님이 중과 풍습방 먹고 이렇게 효과가 많은 내 꿈에도 못 생각했단 말입니다.
0: 진단이 중요합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저번에 선생님 우리 할당 잠깐 했는데 아임 소문 매우 고급스럽고 예, 그랬지 않까?
0: 예, 예.
2: 약도 푸짐하게 가져왔는데 자선적 이렇게 살기가 가져왔지 않까?
0: 예예예 예, 맞습니다.
2: 예, 예. 예. 그래 저번에 뭔가 이렇게 내가 이래 할도하고 이래 뭐 많은 헛가박가 우리 옆집 할머니는 내 소개했단 말인가?
0: 네. 예.
2: 우리 옆집 할머니도 예, 저번 내처럼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하고 소리 허리를 먹혀서 밀살 밀고 당겼습니다.
0: 네. 예.
2: 예, 밀착은 못 걸는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2: 예, 밀착 그게 이지게 되고, 뭐, 막대기를 하면 이놈이, 그렇게 하긴 됐는데, 네, 지금, 선생님이 이런 용화서 세다, 언니도 한번, 이하고 써보고, 침 맞아보라고, 네, 네. 이랬습니다.
0: 예.
2: 그래, 같이 내가 침 맞고, 하니까 열을 떼니까, 예, 어제 이런 이사 어디서 난 처음 봤어. 어제 뭐, 허리 시원하고 이래 줬어.
0: 약이 좋죠, 예. 약이
2: 예,
0: 좋고
2: 이러니까,
0: 침도
2: 예.
0: 중요하고.
2: 약도 좀 이런 처음, 아, 이런 용화 이사 어디는가, 언양 알았다면 다 냈겠는 것. 제 내가 말하기 받아서, 이러면서, 예, 지금, 네. 예. 밀살 아임입니다.
0: 어, 예, 예, 예.
2: 예, 뭐, 열을 뗐는데. 야들이 어떻든, 허리 나성이 시작하는 내가 그래, 지내서 말하던 게, 오, 지금 이 밀살 아임을 내보, 어쩌면 이거 밀살 아임을 댕기세요.
0: 예, 맞습니다.
2: 예, 예 밀살 전체 아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암대도 다니고 이랬단 말인데.
0: 예.
2: 지금 이 할머니 방송 듣고 있습니다.
0: 예.
2: 예,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오, 그 선생님 좀 감사 인사를 표시해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0: 예, 예.
2: 이번 활동에 참가하겠다고 합니다.
0: 네. 이번에 활동 얼마나 좋습니까?
2: 예, 이번에
0: 그리고 이번에 예. 활동이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공장 측에서 우리 뼈 골다공증이라 하면 심한 사람들을 빨리 예. 소화제라고 서리 이 줄기세포 구수의 타이란 것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 8세트 이상부터 드린 게기 때문에 빨리 참가하세요. 예.
2: 예, 예, 그, 할머니, 그, 나도 꼭 참가하겠습니다.
0: 예, 예.
2: 1차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가매.
0: 그렇지.
2: 그냥 어찌 좋아하는지.
0: 예. 예,
2: 예. 예,
0: 네.
2: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참가하겠습니다.
0: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방송에 잘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만한 지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 정말 수고하십니다. 나는 예, 야광풍수방을 쓰고 있는데 몇십 년 관절병으로 고생한 사람입니다.
0: 네.
3: 경추, 견주 무슨 어디나 아픈데 없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에 혹시 가다가 넘어지면 그좀 며칠이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0: 네.
3: 그래 중소약하고 무대기름 먹고 안으로 별치료를 다 했습니다. 보조치료를 했는데 아이 됐대다. 똥까지 제도 아이 됐대다.
0: 네.
3: 그래서 저 일을 포기하다가 선생님이 야광풍습방에 대해서 자상히 설명하고 특히 이 야광풍습방이 깊은 곳이 한기와 습기를 없애고 또 골수 줄기세포 골수를 보충한다니
0: 네.
3: 정말 그 말이 머리에 쏙 들었대다.
0: 네.
3: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쓸때 그 뭡니까?
0: 네.
3: 특히 선생님이 친구를 맞으면서 그 딱 한 곳에 병을 대상해서 친구 넣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다 네. 이렇게 대상해서 친구라길래 그 친구가 더 빠르고 약수면서 또 이랬거나 예, 딱 사람의 그런 운동하는 그런 시간에 따라서 딱딱 써주니까 정말 효과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0: 네. 오장육부 공작하는 시간에 따라서.
3: 네. 예. 오장육부가 공작하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이번에 정말 풍수빵을 이래 많이 싸고 그러면 골수 주기세포를 선물로 준다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0: 네.
3: 나도 이래 이번에 사자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라는 것도 정말 줄기세포 구수 타이너 전 선생님이 그 자상한 소리를 잘 듣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네.
3: 나도 주문하자 겠다 선생님
0: 네.
3: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0: 네.
3: 수고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제도 남았습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예.
4: 선생님, 예. 풍수빵 쓰고 너무 효과 너무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네.
4: 예. 예, 한, 우선, 5개월 됐었는데, 여기저기 고장이 났던 게 기본상 많이 해결 보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오늘이 저기 한번 좀
3: 그 세계를 인사도 할 겸
0: 네.
3: 분양하려고요.
0: 네, 예. 얘기하세요. 예.
3: 원래 저는 예, 허리 다리도 아프고 정신이 정신이 아니고 항상 피곤하고 정말 하품 달고 살았습니다.
0: 네.
3: 그래 밥 먹어도 살에 걸리고 물에도 물에는 뭐 더 말할 게 없이 자주 깨끼면서

0: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통 많이 받고.
1: 네.
0: 그 허리 다리 아픈 데다가 아래 다리가 붓기고 그래서 네. 소리가 닿고 나서 잠자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1: 네.
0: 그랬던 게 선생님이 그 저기 특히 내가 이렇게 그런 무릎 아파서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1: 네.
0: 어떤 무릎에다 뭐 주사를 꼽는 것도 무섭지 않고 이렇게 너무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큰 효과를 못 보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선생을 좀 믿어보자고 소리를 찾아갔는데 아 선생 좀에 진단을 제대로 받고 소리 풍수빵 쓰고 친구에서 특히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1: 네.
0: 이게 친구를 제대로 해놓거나 변비도 20년 넘어 했던 변비도 해결됐고 그래도 귀에 소리가 나던 것도 어서는 완전히 나섰습니다.
1: 예. 예.
0: 밥 먹을 때 살에도 안 걸리고 머리도 많이 개운해져서 잠도 잘 자고 지금에 너무 효과를 많이 보고 어제는 완전히 저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1: 예.
0: 걸어다녀도 남들이 모두 허리 다리 아프던 게 어떤가 해도 그것도 완전히 그저 나섰어요. 지금 그리고 내 선생님께다에 친구라나 소개를 해줬댔구만.
1: 네, 예, 예.
0: 그 우리 친구가 허리 다리 너무 아파서 밀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지팽이 짚던 게 너무 지팽이 불편해서
1: 네.
0: 밀차를 저리 끌고 다니던 게
1: 네.
0: 선생님한테 가서 풍수빵을 쓰면서 그 친구를 결합했더니 기저까지 허리 아프지 않아서 밀차를 이제 밀지 않아도 제하고 동미해서 시장도 다니고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1: 그렇지.
0: 너무 예. 예 이런 선생이 어디 있는가 하고 서르노
1: 네.
0: 정말 영하다면서 그래더란 말입니다. 그래 나도 예, 거기서 좀 힘 받아서 아 나도 선생님 멘탈을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늙음하게 계속 늙어서 그렇다 하지 말고 계속 기름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1: 맞습니다.
0: 예, 예 이거 느꼈습니다.
1: 네.
0: 약으로 조금나마 고통을 덜어야 내가 좀 질이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1: 생각 잘했습니다. 예, 예.
0: 예.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고, 이번에 12세트 활동에 참가해야만이 친구도 받을 수 있으니까.
1: 맞습니다. 예.
0: 여기 꼭 참가하려고요.
1: 예, 예. 예. 12세트, 38, 8세트를 더 드리고, 예. 그리고
0: 알겠습니다.
1: 오늘이 결정한 사람들은 또 우리 줄기세포 구수의 타이란 것도 2,980원짜리 드리지 않습니까?
0: 아, 그거 좀 아주
1: 예, 예.
0: 좋구나.
1: 예, 예, 예.
0: 알았습니다.
1: 예.
0: 선생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1: 네, 예. 예, 건강하세요.
0: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항상 우리 전화번호는 288-0018 거기다 전화치게 되면 저하고 직접 대면할 수도 있고 예약해서 와서 병 볼 수도 있고 예, 엄청 편리하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쇄골 E, 예, 이게 생기 많이 좋습니다. 예. 기선 쇄골 E란 건 우리 약상에서 뭐라는가, 그, 새로 생긴 이런 미세 혈관, 그리고, 증성 폐다한 이런, 화모 이런 세포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염증 세포, 그 다음에 지화란 게 화에스 이런 조직 가족설이 만들어낸 이런 농예라 혈전이나 예, 이런 것들로 구성된 생회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학상에서도 뭐라는가 중류 조직 가투루하게 이런 특성을 가진 관절 이런 병변을 일으키고 연골을 파괴하는 이런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생쇄골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정말 이 풍수빵을 저기나 먹구설이 많은 저기나 혜택을 받은 이런 환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3: 예. 원래는 정말 이 풍수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예. 정말, 손가락 마디마다 아파서 쓰지 못하고, 예.
1: 네.
3: 그 다음에, 그래서 다리가, 저기, 오신 다리로 다 변할 정도로 이런 환자였단 말입니다.
1: 네.
3: 예, 이러니까 또 무슨, 따라서, 예, 심장도, 나빠지는지, 숨이 차고, 예, 정말, 변비도 있고, 그래서 오만 가지 병이 다 생각, 저기,

0: 차서 얻으란 말입니다. 견주염도 떠 있고.
1: 네.
0: 겨우 예, 숨이 계속 차니까, 심률도 거르지 못하고, 예. 이렇게 하고 살던 사람인데, 예, 이 풍수방 약을 먹고 나서, 예, 이제는, 야섯 달 제 몫입니다, 예. 이래고 나니까, 예, 기본상에서 이게 효도해야 된다 말인가. 특히나, 예, 예. 예, 그 오신다리 됐던 게,
1: 예.
0: 이 많이 펴져서, 예.
1: 많이 펴져서.
0: 다른 눈에 대가닥 걸린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뭐, 저는 무슨 약 먹고서 이게 이렇게 점점 낫죠. 안 했는데,
1: 예.
0: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난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확실히 이 선생님이 약 먹었더만 이 효과가 제대로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 눈에 아무나 이렇게, 발견될 수 있고,
1: 네.
0: 내 아프던 게 낯선 거는 더 말할 나위 없고, 옆에 사람들 거기 붙여 하던 사람들이, 야, 쟤 정말 그 약을 잘 먹었어, 잘 먹었어.
1: 네.
0: 이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꽤 난, 예, 그냥 이, 저기, 이번에 이 풍수방 활동에, 약, 우리 활동에 참가해서, 예, 그, 줄기세포, 저기, 그.
1: 예, 구수이탈, 예.
0: 예, 그거 같이 보충하면, 이 약,
1: 효과가 더,
0: 네. 대로 증가된다는 거 정말 절실하게 느껴서, 예.
1: 네.
0: 그 활동에 계속 참가해서, 예. 계속 치료할 예사입니다.
1: 예.
0: 예. 예.
1: 288-0018 문자 나치신.
0: 네, 예.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러면 류풍습성 관절염 오게 되면 일단 마지막에 발전해가지고 골다공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레이펑시라는 거는 주약이 우리 먼저 뼈로부터 잘못되면서 안으로 발전해가지고 오장육부도 같이 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치는 것이 뭐인가? 젠주싱 폐염, 폐렴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젠주싱 폐염이 생기게 되면 자꾸 마른 기침하고 호흡 곤란이 오고 체중이 자꾸 떨어집니다. 밥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살러 가지 않고, 예. 입이 계속 마르고, 예. 눈도 막 깔깔해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 A주 롱쇄신경출진 이게 가나 강호의, 예, 이런 것들이 자꾸 수치가 올라가거나 거기에 감염되거나 이게 다 풍수를 인해서 나타나는 게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심장, 관절 이런 데 다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 방면에는 그 자꾸 신지연 생기거나 그 다음에 심보지예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면역이지 이건 어떤 사람 격소라면 세게 쓰지 않습니까? 격소 쓰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 무조건 격소를 떼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주게 되면 또 자꾸 밥맛이 없거나 미스겁고 토하거나, 예, 이런 현상 나타나고 격소 본신이가 우리 지금 이 류풍수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이런 골다공증이 온다는 걸 알고서 격소는 어떤 작용하는가? 뼈 속의 영양물질을 억질로 꺼내가지고 소리. 기실은 뼈속의 영양물질은 우리, 두고두고 쓰는 게죠. 우선 론인이 들어서서 새로운 뼈세포가 자라난다는 거는 영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것이가 점점 저장해놨던 우리 특히 띵치저축을 해가지고 소리. 내가 우선은 돈 벌 수 없다. 이럴 때 조금 죽을 때까지 내가 꺼내 써야 되는데 격소를 쓰게 되면 한 번에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혈액순환 들여보내가지고서 그 당시는 별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이런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더 엄중해지죠. 그래서 자꾸 격소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이펑스는 마지막에는 기실은 풍한 습기 생기면서 거기에 영양물질을 공급해주는 모든 혈관, 예, 이런 것들이 몽땅 막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몽땅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열어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제내경에도 그렇고 우리 그 진구야울리 그다음에 상하룬 여기면서 제일 첫째로 꼽히는 약재가 뭐인가? 우토라는 겁니다. 우토 이번 일반적인 약방에도 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토는 옛날부터 자꾸 독이 있다고 쓰니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실은 독을 잘 이용하게 되면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은 뭐인가? 기실은 우리 명문혀를 열어주고 안을 콱 덮여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레이펑시 환자들은 풍한 습기 깊은 곳에 꽉 찼기 때문에 이 우토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명문혀를 들어가는 약재는 우토밖에 없습니다. 약재는 몇천 가지 되죠. 다 명문혀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농

0: 전 집을 이렇게 오래 들지 않아가지고 저는 거기 한 습기 꽉 들어 찼는데 그것을 몽땅 몰아내서 하면 어째야 되는가? 구두골에다 불을 떼줘야 되죠. 그 불을 떼는 작용과 명문혈입니다. 우리 여기 면은 그 남방의 우토, 북방의 우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또 지렁이, 띠룡이라는 약자 들어가가지고서 이 우토가 직접 그곳에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게끔 여인지 이런 작용도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다른 처방이 뭐니까 전문 골수를 보충해 준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처방이 같이 결합해서 뭐 류풍수성 관절도 그렇고 이걸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여전판 투추나 그 다음에 무릎관절 연골이 다스렸거나 강직성 척추염이나 구도 화했으나 이런 질병을 전문 치료한 약이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기차 안은 조용하고 네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김경과 강청재는 친숙했고 왕아씨와 매서는 동료였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기차가 천천히 달리는 동안 창밖에는 유채화와 벼밭, 보드나무가 푸르게 펼쳐졌다. 봄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2시간 후 기차는 여양에 도착했다. 네 사람은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고 승복 선문을 지나 호주에 도착했다. 계획대로 시장으로 향했고 모두 분주하게 물건을 골랐다. 왕아 씨는 토종 닭을 사고 경경은 양배추 나무를 샀다. 강청재는 술을 사고 매서는 달걀, 양파, 생강, 두부, 미나리 등 필요한 재료를 모두 준비했다. 모든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다. 그 후 그들은

개식 농업용 배를 임대했다. 배는 두 개의 긴 벤치가 나란히 놓여있어 많은 사람이 앉아도 안정적이었다. 기계 소리와 함께 배는 태호 지류로 들어갔다. 수로는 넓었다 좁아지고 물결은 잔잔했다. 강량 쪽의 풀들은 흔들거리며 매서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풍경은 마치 맑은 밤 안개가 낀 호수와 같았다. 네 사람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다. 산은 웅장하고 물은 맑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였다. 끝없이 펼쳐진 뽕나무 밭과 연못 사이에서는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침바람과 물새의 날개짓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곳으로

약 45분가량 지난 뒤 작은 배는 림수에 도착한다. 배가 정박하자 물살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네 사람은 짐을 챙기며 서서히 내린다. 눈앞에는 차갑고 습기가 가득한 고독한 시골 마을이 조용히 펼쳐진다. 강가에는 한가로운 사람 몇 명과 들깨 한 마리가 느리게 돌아다닌다. 갱경의 외삼촌이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사람은 짐을 짊어지고 배에서 내려 외삼촌을 따라 구불구불한 골목을 걷는다. 흙길은 비에 젖어 미끄럽고 집 옆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한참 걷고 나서 드디어 한 집안 마당에 들어선다. 문을 열고 들어선 모두는 깜짝 놀란다. 세 칸으로 되어 있었다. 종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 누렇게 바래고 창문은 일부가 허물어져 낡은 모습 그대로이다. 마당 안쪽을 보니 탁자, 의자 등의 목공품들이 반제품 상태로 엉망으로 쌓여 있고 오랜 세월을 겪으며 바람에 쐬고 비에 젖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외삼촌은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년 전 목공품 사업을 시작해 조금의 수익을 냈지만 결국 모든 본전을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당에 쌓인 칠판 목공품을 보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이 팔릴 길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칠판 목공품이란 칠을 하지 않은 그대로의 목공 제품을 의미한다. 이 말을 들은 왕아 씨는 얼굴에 실증난 표정을 지었다.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편안한 나들이인데 갑자기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외삼촌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하며 목공품 도미 위로 올라가 물건을 뒤적인다. 사포로 문지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왁스를 바르면 금방 멋진 제품이 된다고 열심히 설명하지만 강 총재는 비꼬는 듯한 말로 반응했다. 매서는 강 총재를 쳐다보고 왕아 씨는 등을 돌린 채 힘껏 기침을 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제야 외삼촌은 자신의 행동이 어색하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멈췄다. 외삼촌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모두를 집안으로 안내했다. 화사한 옷을 입은 네 사람은 허름한 집안 모습에 불가피하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 총재는 낮은 목소리로 매서에게 기분을 망쳤다고 이야기하고 매서는 갑자기 차가운 곳에 갇힌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다. 연문 량화 풍으로 꾸며진 부엌이 보였고 외삼촌의 아내가 화구 앞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다. 화구 두 개가 놓여 있고 가운데에는 큰 국물통이 자리 잡고 있다. 창가에는 긴 탁자와 그릇장, 수도꼭지가 있고 기둥에는 꿰맨 닭과 생선이 들어있는 대나무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아 외삼촌 부부가 정성껏 대접하는 만두를 먹기 시작한다. 외삼촌은 사업이 망한 뒤 시내에서 살고 있으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하루 종일 집을 정리했다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왕아 씨는 만두를 거의 먹지 않고 근경만 쳐다보며 불만을 표한다. 외삼촌은 우층에 방 두 칸이 준비되어 있고 각 방에 큰 침대가 놓여 있으니 두 부부가 편히 지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강총재와 매서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그릇에 떨어뜨린다. 근경과 왕아 씨는 정식 부부이지만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서는 어색하게 만두가 정말 맛있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왕아 씨는 외삼촌 부부가 편히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이때 외삼촌은 낡은 마작 한 벌을 꺼낸다. 강청재는 오래된 대나무로 만들어진 마작패를 보며 감탄한다. 외숙모는 이 마작을 1962년에 서양 감자 열꾼으로 바꿔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네 사람이 만두를 거의 다 먹었을 때 외삼촌의 아내는 저녁 음식을 모두 준비해 두었으니 우층으로 가 방을 둘러보라고 권한다. 갱경과 매서는 집 우층으로 올라가 방을 확인하고 외삼촌은 여전히 자신의 목공품을 팔아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한다. 드디어 외삼촌 부부는 시내로 돌아가고 갱경은 대문을 닫는다. 매서는 호텔에서 묵을 줄 알았는데 낡은 집에서 지내게 되어 오리둥절해하고 왕아 씨는 샤워기도 없는 불편한 시설에 대해 불평한다. 반면 강청재는 태연하게 마작을 만지며 즐거워한다. 그는 이미 이곳에 왔으니 마음을 놓고 마작을 치자고 제안한다. 네 사람은 방향패를 꼽고 주사위를 던져 마작 게임을 시작한다. 강청재는 계속 매서에게 좋은 패를 건네준다. 오후 5시 30분에 정산을 해보니 매서가 홀로 승리하여 기쁨에 얼굴이 붉어진다. 이후 모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강청재가 요리를 하고 매서는 그 옆에서 시중을 들고 갱경은

왕아씨의 지시로 화구에 불을 지핀다. 차려진 저녁 식사는 짠맛도 적당하고 국물도 깊어 모두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 밖으로 산책을 나섰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길은 좁고 걷기 힘들었다. 김경 부부는 뒤쪽으로 걷고 강청재와 매서는 앞쪽으로 걸었다. 넓은 곳에 도착하자 온 눈에 뽕밭이 펼쳐지고 공기는 상쾌해졌다.

이때 강 총재가 뒤를 돌아보니 김경과 왕아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매서도 그 사실을 깨닫고 주변을 둘러보며 왕아씨를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달이 구름 사이에서 나오며 들판 전체가 은은하게 밝아지고 볕집 도미는 더욱 검게 보였다. 눈앞에는 빽빽한 뽕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강 총재는 웃으며 김경 부부가 어디로 갔을지 생각했다. 그는 이런 달빛 아래 매소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전혀 싫지 않았다. 강 총재는 오늘 밤 달빛이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며 매소에게 뽕잎 애벌레를 기르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분박, 지박, 산촉, 하촉 등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애벌레 사육 과정을 알려주고 매서는 뽕나무가 생각보다 낫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매서는 자신이 일본과 이탈리아 밀란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릴 적 학교 뽕나무에서 잎을 따본 기억을 꺼냈다. 그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즐겼다.

이때 대각선 맞은편 볏짚 더미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자 메서는 깜짝 놀라 강 총재의 손을 꽉 잡았다. 자세히 보니 사라졌던 굉경과 왕아씨였고 메서는 어색하게 강 총재의 손을 놓았다. 네 사람은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닫고 자리에 앉아 다시 마작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메서가 은혜를 갚듯 강 총재에게 좋은 패를 건네주고 갱경은 한 번도 패를 얻지 못하고 긴장해 했다. 밤중까지 마작을 치다 보니 집안 곳곳에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우층은 창문까지 열려 추위가 몰려왔다. 왕아씨는 갱경에게 우층을 확인하라고 시킨다. 메서는 모두 야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갱경이 직접 야식을 만들었고 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이제 숙소 문제를 다루어 보자. 메서는 왕아씨와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왕아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강 총재는 부엌에서 자도 좋다고 나서고 왕아씨는 벌레나 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메서는 강 총재와 같은 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바닥에 자겠다고 하고 강 총재도 기꺼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난,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푸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범, 표범 등 야생동물들은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14,100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림해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들이 숲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망이 있는데요. 기지국 95개와 카메라 근 3만 대로 구성된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깊은 산속의 범과 표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게렐 보도. 왕의 귀환, 동북범 표범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오늘은 두 번째 편, 천공지 일체와 감축으로 야생동물 보호의 보장 마련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훈춘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보급관, 천공지 일체와 감축 시스템 화면에서 림의 깊숙한 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이 방영됩니다.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는 가운데 야생 동북범 한 마리가 렌즈 앞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화면에 나오는 범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봅니다. 이 화면들은 림해 속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전송된 것입니다. 조함은 관할 구역의 원적외선 감축, 야생 동물 구조, 밀렵 방지 등 사업을 10여 년간 담당해 왔습니다. 처음 사업에 참가했을 때만 해도 훈춘 구역 전체에는 구식 적외선 카메라 수십 대밖에 없었습니다. 조함과 동료들은 설비를 메고 산과 영을 넘어 10여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는데 한두 달에 겨우 한 번 수치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얻은 것은 흐릿한 검은 그림자 한 장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훈춘 관할 구역에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가 5,746대에 달하며 수치는 24시간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국 훈춘국 과학연구감축중심부조임 조함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 오늘 촬영된 동북범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침 4시 23분에 촬영된 암펌 한 마리입니다. 생태가 갈수록 좋아지면서 산의 야생동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범과 표범의 개체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공원의 대부분 구역

0: 지역은 통신 사각지대였습니다. 산속에는 인터넷 신호가 없어 카메라가 촬영해도 영상을 전송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95개의 700MHz 통신 기지국이 림에 설치되면서 공원 80% 이상의 구역에 무선 신호가 통했고 근 3만 대의 적외선 카메라도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의 원격 탐사 위성, 지상의 적외선 카메라, 공중의 무인기와 고공 조망 설비, 3개 감측망이 겹쳐지면서 전반 공원이 하나의 대형 화면에 들어옵니다. 훈춘 림업위원회사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보호중심 공외조석 단연여입니다. 사람의 지문이 각자 다른 것처럼 동북범의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범의 좌우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카메라에서는 대량의 사진과 동영상이 전송되는데 우리는 화면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범의 무늬가 비교적 선명한 화면을 찾아낸 후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매 한 마리 동북범의 유일한 번호를 부여합니다. 매 한 단락의 영상 자료는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의 분석을 거쳐 동물 종을 식별하고 다시 개체를 식별합니다. 시스템은 30여 종의 야생 동물들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고 동북범과 동북표범의 식별 정확률은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는 여전히 사람이 담당합니다. AI가 선별한 의심 영상은 단련여와 동료들이 다시 프레임별로 대조 확인하고 정확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야 범 한 마리, 표범 한 마리마다 자료를 구축합니다. 관리보호중심의 컴퓨터에는 매 한 마리 범과 표범의 서류가 다 있습니다. 단련여입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동물들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장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전문 사진 자료와 대조하지 않아도 무늬와 활동 구역만 한번 보면 어느 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랜 친구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죠. 5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술은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원에서는 동북범의 활동을 3만여 차례, 동북표범의 활동을 4만여 차례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국경을 넘어온 암펌 한 마리도 완전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2018년 이 암펌은 국경선을 넘어 훈촌에 들어온 후 이곳에 머물면서 네 차례 걸쳐 새끼 13마리를 낳았습니다. 목전 이 암펌이 성공적으로 키워낸 새끼범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이미 어미를 떠나 각자 터를 잡았고 나머지 2마리도 곧 독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산 속의 범과 표범은 이름도 생기고 자료도 생겼으며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고도 과학기술에 의탁해 구축한 시스템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수확철을 맞아 비옥한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조 각지에서 추수 작업이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벼, 콩 등 알곡 작물이 잇따라 집중 수확기 들어섰습니다. 화룡의 만무 벼물결에서 도나의 콩밭에 이르기까지 현대화 농기계들이 분주히 오가며 작업하고 봉사 보장도 제때에 따라가면서 전주 상하는 황금가을 풍년 소곡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을거지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나시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기계를 통괄 배치하고 합작사와 농기계 작업 일꾼들이 과학적으로 작업을 배치하도록 인도해 기계 리용률을 높이고 기계 수확 면적을 전력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매일 200여 대의 콩수확기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대교향 한 콩밭에서 농민들이 맑은 날씨를 다잡고 추수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대교향의 한 합작사 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합작사에서는 430헥타르의 콩을 재배했습니다. 이 합작사에서는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큰 이랑 4줄 콩 재배 기술을 사용했는데 1헥타르당 약 1000근 증산할 수 있고 산량은 6000근에 달할 수 있습니다. 도나시 항륜 농업기계화 생산 전문 합작사 책임자 왕강입니다.
2: 이제
1: 지금 콩 수확기 5대가 밭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하루에 70에서 80헥타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9월 말부터 콩나물콩을 수확하기 시작해 100여 헥타르를 수확했습니다. 콩나물콩 수확을 마친 뒤 일반 콩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틀 정도 지나면 전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끝없이 펼쳐진 논마다 벼물결이 출렁이고 벼이삭은 알차게 여물어 풍년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변압 수화기 우렁찬 기계 소리와

0: 함께 수확과 탈곡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야꽃꽃에는 황금가을 풍작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수확철 전기 사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수 생산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전력 보장하기 위해 국가배전망 활용시 전력공급회사에서는 사멸군들을 조직해 인공 더하기 무인기 순찰 검사 방식으로 농민들의 탈곡, 건조 등 가을거지 전기 사용 선로와 설비 정황을 검사했습니다. 또 전기 사용 위험 우환을 조사하고 전기 사용 안전 지식을 선전하며 농민들의 전기 사용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벼주수기간 전기 사용을 실속 있게 보장했습니다. 국가배전망 활용시 전력공급회사 종업원 조가명입니다. 우리는 촌의 논구역마다 전문 고객 경리를 배치하고 한 가구 한 개 장부, 봉사 장부를 내왔으며 고장 수리 녹색 통로를 개통해 농민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가을거지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전주 알곡 작물 수확 면적은 138만 1,700무로 23.78% 진척됐으며 전반 진도는 지난해 동기와 비슷합니다. 그중 콩 수확 면적은 95만 200무로 진도는 54.07%, 벼 수확 면적은 6만 9,900무로 진도는 17.59%, 옥수수 수확 면적은 31만 9,700무로 진도는 8.85%입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는 농기계 통괄 배치, 전력 보장 등 제반 봉사를 통괄하면서 가을거지 진도를 전력으로 다그쳐 수확한 알곡은 전부 창고에 놓도록 확보해 전주 알곡 안정 생산과 증산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1: 도만 강물이 쉼없이 흐르고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웅장한 국문이 변경에 우뚝 서서 도문 변경 도시의 상전 벽해와 같은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겨레일보도 변강에서 정신 고취,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에서는 다섯 가지 공동 선전 강연원을 따라 도문 통상구의 역사적 변천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이고 도문 촬영가 협회의 부주임인 고화입니다. 이곳은 두만강변의 100년 국문 도문 통상구입니다.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도로와 철도 두 갈래 통로를 모두 갖춘 대조선 통상구로서 북방 변경에 우뚝 선 이 국문은 100년의 비바람을 이겨내며 변경의 황무지에서 개방의 전연으로 화려하게 탈바꿈했고 천지 개벽으로 휘황한 중국 변강 발전사를 함께 쏘내려왔습니다. 도문은 만족어로 만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청나라 말기 이민 실변 정책이 실시되면서 개척자들이 황무지에 뿌리 내렸고 이곳에는 점차 일정한 규모를 갖춘 변경 부락이 형성됐습니다. 1880년 청정부는 정식으로 통상구를 설치하면서 도문 다국무역의 100년 역사를 열었습니다. 그 후 다국 자유무역구가 점차 형성되고 근대 세관 체계도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통상구 철도 통로가 건설된 후 한때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자원을 약탈하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항일전쟁 승리 후에야 도문 통상구는 역사적인 새 면모를 맞았습니다. 1945년 도문이 해방된 후 주보중이 부대를 이끌고 주둔하면서 통상구에 의탁해 네 갈래 다국 운송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고화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곳에서 개척한 홍색 회랑입니다. 이 회랑을 통해 리제심, 심균유 등 민주 인사들을 비밀리에 북평으로 호송해 건국 대업을 함께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항미 원조 기간 이곳은 진지를 굳게 지키며 한 번도 중단된 적 없는 강철 운송선으로서 굳건한 수호로 나라의 방어선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1962년 주은래 총리는 도문을 시찰하면서 아름다운 국문을 건설할 것을 당부해 통상구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개혁개방 후 도문 통상구는 전면적인 전환을 실현해 전쟁 대비 보장에서 개방 봉사로 전환됐으며 통상구 경제도 도약식 발전을 맞았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서 통상구에서는 혁신적으로 통상구 플러스 N 발전 모식을 구축해 통상구를 핵심으로 산업을 집결하고 내외를 연결했습니다. 과거의 변경 통로는 국가 3위급 관광 풍경구로 탈바꿈했고 국경다리, 철도 국문, 100년 부두도 새로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도문 통상구의 100년 변화는 중국 변강 발전의 생동한 축소판이며 여러 민족과 여러 지역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역사를 함께 쏘은 생생한 증거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 100년 공문은 앞으로도 계속 개방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단결로 변강을 수호해 변강 진흥과 민족 부흥에 공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하게 됩니다. 목전 전주 열 공급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결세선은 이미 시간대별로 보일화를 앞당겨 가동했고 기타 현세 열 공급 제반 준비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10월 15일 도시구역에서 전부 열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나스에는 도합 12개 열 공급 회사가 있는데 그중 8개는 석탄 열 공급 기업이고 4개는 지열원 열 펌프 열 공급 기업입니다. 열공급 보일러실에서 작업 일꾼들이 설비 시험 조정, 시스템 랭간 상태 및 열간 상태 운행 등 재반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지혜 열공급 플랫폼에 의탁해 온도 수치를 동태적으로 감식하면서 열공급 생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취발 부동산 관리위원 책임 회사 당지부 서기 근옹룡입니다.
2: 지금
1: 현재까지 우리 회사에서는 석탄 비축, 설비 검수, 1차, 2차 도관망 물 주입, 설비 시험 조정 등 열 공급 준비 사업을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열 공급 조건은 전부 갖춰졌습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위원회사 공장구역 열교환소 작업일꾼들이 순환수 펌프, 열교환기 등 핵심 열공급 설비를 세밀하게 검사하고 시험 조정, 교정을 진행하면서 설비 운행의 잠재적 위험 우환을 전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석탄 재고량은 2만 톤이며 실제 열공급 정황에 따라 석탄을 구매해 충족한 에너지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위원회사 총경리 강붕입니다. 올해 도시구역에서는 송화평, 흥룡 주거단지 등 열공급 구역을 확대해 열공급 면적이 근 20만 평방미터 새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팔가사진, 복동진의 열공급 운영 업무도 맡았습니다. 사업 배치에 따라 화룡시 도시구역은 15일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하고 팔가사진과 복동진은 시간대별로 16일부터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위원 책임회사 자금일꾼들이 질서있게 역내 순찰 검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도현 열공급 면적은 287만 평방미터이며 3만여 가구 주민과 관련됩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위원 책임회사 운행주임 류금붕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열공급 전에 모든 난방 설비를 전면적으로 검수해 현재 이미 열공급 표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 예열 상태에 있으며 15일부터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주 열공급 도관망 연결 면적은 9,208만 평방미터이고 2026년 새로 건설 개조한 열공급 도관망은 107km입니다. 이와 함께 2차 도관망 평형 발부 13,400세트를 설치하고 실내 온도 수집단 말기 32,173개를 배치해 지혜와 수단으로 열 공급 온도를 감축하고 수력 균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원 건설, 도관망 개조, 조절 통제 시설 증가에 도합 4억 5천만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성의 열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행동 방안 포체에 따라 우리 조에서는 가구 방문 조사를 전개하고 열공급 시스템 부족, 주택 보온성 부족 등 부동한 원인을 구분해 분류별로 대책을 세워 정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두 차례 걸쳐 47만 가구를 조사하고 7만 3천 개 좋은 사용자 장부를 구축했습니다.
0: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보조금 지급 사업의 공개성과 투명도를 1층 높이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 청취하며 사회 각계의 감독을 접수하기 위해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10월 13일 제4진 사회보험 보조금 확대 지급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공시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결시 취업 창급 공식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력차원 및 사회보장부 사이트에서는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최저임금표준 정황을 발표했습니다. 길림성 제1등급 월 최저임금표준은 2,230원이고 제1등급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은 22원입니다. 가을이 들어선 이래 거리와 골목, 공원 녹지에 갑자기 대량의 검은색 작은 날벌레가 나타나 무리지어 날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출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날벌레는 가을철에 이동하는 유시진딧물로 인체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는 없지만

0: 감각적인 불편을 주고 수량 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길림성 기상봉사 중심에서는 외출할 때 되도록 노란색이나 밝은색 옷을 입지 말고 짙은색 옷을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각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제로 소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 주위 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수족침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감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그리고 몽석통,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장수로방, 몽석통, 명서방은 오늘까지 진행하는 확실한 우대활동이 1년에 어쩌다 한두 번밖에 없는 이런 우대활동이 오늘까지 끝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게 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198원 한각을 하는데요.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40각을 사면 30각을 드리고 1,000원을 빼주니까 이번에 우대활동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공복에 딱 한 알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편안감을 느끼게 되어있고 다각도로서 아주 일신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이런 제품 자체는 만나기 드물다 이 정도까지 느끼게 되어있을 겁니다. 장수로방 그리고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한 곽에 498원인데요. 15일간 보기

0: 순량으로 돼 있으면서 15가게 10가게 천원 현금권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몽속통은 기본으로서 몽이와 장이 확실한 처방의 근거나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막힌 걸 열어주는 데는 확실하게 효과를 보는 빨리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5가게 10가게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개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명서방은 우리가 40대 중후반부터 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과 더불어 큼직큼직한 안과 질병이 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뭐 당망증, 심망막색소, 변성 같은 이런 데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야 되지 겉으로서 단순 수술은 뭐 외과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외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따로 있고 속으로부터 치료하지 않게 되면 2차, 3차로서 재차 다시 발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서방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날에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598원 한각을 하지만 해도 30을 복용하는데 15가게 15각 천원 빼주게 되면 한각의 가격이 250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한각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하는 우대활동에 속하니까 이렇게 우수한 제품은 늘 이렇게 우수한 기회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지금 장수다방 먹고 있는데, 여러 명을 지금 볶아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그냥 소화 안 되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해서 밥 먹었는데, 야, 이거 먹다 지금 예, 식후물이 올라오니까, 예, 소화 잘 되니 밥을 영 잘 먹으니까 맥이 나는 게 아니에요.
0: 장수하자면 잘 드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화가 잘 돼야 되는 건데, 여기 기본의 소화 공능은 아주, 뭐 근심하지 않아도 이 제품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예. 네, 제가 기관 뛰어도 영어 좋습니다.
0: 그렇죠.
2: 네, 난 원래 기관 좋지 않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예. 자꾸 나가서 목이 가지 자꾸 마른 기침 나왔지 야 지금 예, 마른 기침이 지금 아예 나온다.
0: 윤폐의 역할을 하는 맥동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시름 나도 호흡계통의 문제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아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2: 예. 예, 그래 나니까 마감이 급분하고 예, 나도 막 영 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0: 그렇죠.
2: 하고 나오니까 예, 그리고 예, 소변 사수가 말아서 예, 전화기 화장실 갔다 왔다 잠을 못 자서 항상 피곤했는데 지금 예, 하루에 한 번씩 보고 나니까 예, 잠을 잘 자니까 야 사람이 머리 말아가지고 정신 아닌 게 아닙니다 지금.
0: 아 여기에 제일 전형적인 특점은 효과성으로 돌출하게 나타나는 게.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성분이들 녹각교라든지 구변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우술이라든지 이런 바지텐이나 이런 성분 자체가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니까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귀가 잘 들리고 그럴 수밖에요. 예.
2: 예, 그 우리 집 남편은 예, 몽둥통을 지금 주물 쓰고 있는데 이 약 먹는다면 혈압이 엉성되지 않게 혈압이 엉성되니까 예, 어디든지 나든지 어림지 아예 나고 가슴이 그냥 구두구두 떨리는 게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2: 예,
0: 그렇죠.
2: 아, 예, 정말 이 약이 예, 먹어보니까 영 효과 빠르다니.
0: 저도 예, 저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가서 확실하게 효과성을 나타내는 이런 약을 나는 쥐겠다. 그 외의 약은 나는 포기한다. 이 정도까지 그 회사하고 이런 그 담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몽속통은 이름 그대로 몽약으로 통화되어 있는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에 속하니까 몽속통은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2: 네. 그래 우리는 이 두 가지 약도 다 해가 보니 약도 얼마 없지 또 활동도 좋지 어느 쯤 두 가지 약 달아가자 그런다.
0: 그렇게 하시오. 예, 오늘까지 하는 우대활동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신다.
0: 예.
3: 저는 예, 몽속통을 먹고 소리에 그냥 나는 어째서 예, 다리 다 저리고 아프고 예, 어지럼증이 세게 났습니다.
0: 예.
3: 그리고 항상 가슴이 답답해서 자꾸 짜증내주시고, 예. 그렇던 게, 이거 먹고 요즘에는, 어지럼증이 나도 어디 간지 없고, 예. 막 짜증내고 싶은 그 증상 지금 없어졌습니다.
0: 예.
3: 그래서 손발이 항상 어쩌고 그렇게 저린지 모르겠습니다.
0: 막혀서 저립니다. 경락이 막히게 되면 저립니다. 예.
3: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던 그 증상도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아바이네요. 그냥 허리 다리 아프고, 소화도 안 되지. 그리고 눈이 어째, 그냥 지분이 해 있던 게, 이거 잡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혹아서 잠시에 오늘에 어떻게, 화할 때면 어디까지 끝날까?
0: 아, 그렇습니다. 예, 예.
3: 이 끝나기 전에 우리 아빠는 이야기 좋다고 소리, 요 호텔 잡아놓으면, 뭔가 별 맥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측이 그 이상이 아프던 그 증상이 별 많이 좋아졌다.
0: 경락이 수통돼야 맥이 나고, 모든 그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제품자는 멍석통이라는 게 심장과 뇌혈관을 쑥쑥 잘 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뭐 간부터 콤파체 이르까지 근육과 골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능을 회복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경락이 잘 소통되니까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3: 이게 장수로빙이라는 우리 아바이는 좀 오래 잡았어. 오래 잡힌 게 야, 이 장수로빙이용 내기는 딱 맞는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딱 맞는다. 용 사측이 뿌디 사진 게 용 지금 저는 기증에 펴줘서 막 사측이 아파서 나던 게 요즘에는 아무리 나가 활동해도 아픈 데 없다.
0: 그렇죠. 몸이 가벼워지고 아주 편안감. 그렇죠. 바로 그리고 그렇습니다.
3: 어디나고자 부디 사고에 뭐 허리 다리든 또 말할 건 없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눈이 찌푸리 하던 그저것도 좋아졌지. 그래서 오늘에도 이 둘이 다 오늘까지 활동 끝난가?
0: 그렇습니다. 이 몇 가지 제품은 오늘까지 활동입니다. 우산 할 때 천원 빼주고 퍼센트 높게 주고
3: 예. 목소통하고 장수라병을 다 배달 받겠죠 오늘.
0: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501-7766에
0: 예.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내가 목소통 먹고 소리 좀 이야기하려고요.
0: 말씀하세요.
4: 한 달간 썼습니다.
0: 멍석통 한 달 썼습니까? 예. 어떠세요?
4: 예. 한 달 쓰니까 예. 막 어지럼증이 나고 막 골이 아프고 그러던 게 이게 예 해결됐습니다.
0: 예. 바로 그게 큰 문제가 예. 머리와 심장에서 막혀서 각기관이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데 머리 혈관을 수통시켜주는 데는 이처럼 우수한 성분 자체 29가지가 단 데서 없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않으려고 한 달이면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4: 예, 한 달 쓰니까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 혈압이 그냥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예, 용 조절 안 되고 용 힘들었습니다.
0: 예.
4: 그러던 게 혈압 조절도 됐습니다.
0: 혈압이 주약에 높고 잘 조절되지 않는 원인 자체가 경락이 막혀서 경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혈관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생긴 경우에 혈압이 조절받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제품이 그런 거 쭉쭉 물을 열어주는데 막히지 않으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실 겁니다.
4: 예, 그리고 예, 밤에 잠 자자면 예, 막 가슴 답답하고 예, 침침하고 숨이 차고 이래가지고 예, 잠자기도 좀 힘들었습니다.
0: 그렇죠.
4: 그래서 이 몸소통 먹고 니까 그 심장 가슴 답답하더거나 침침하더고 숨차던 이게가 예, 효과 많이 봤습니다.
0: 심장이 좋아지니까 잠이 잘 옵니다. 예.
4: 그리고 예, 깨고 막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그러던 거에 예, 소화도 잘 되고 예, 깨고 막 특히나 손발이 저래가지고서 예, 자꾸만 먹이 생기면서 예, 영 진정 못하게 아팠댔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나아졌습니다.
0: 전행적으로서 경락이 막혔을 때 손발이 저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 쓰러집니다. 예.
4: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다리 쥐도 영 경상적으로 올라가던 것도 그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심장 공능이 예. 약화가 다의 쥐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예.
0: 막힘은 그렇습니다.
4: 예, 그러니까 나 정말 어제는 살 것 같습니다. 막 심장이 답답해서 예, 밤에 자지 못하더니 밤 잘 자고 밥 잘 먹고 하니까 예,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이 약이 내게는 정말 영 명약이 같습니다.
0: 이 제품으로서 안 되면 기타 약에서 되기 힘들지 않겠는가 거의 그 정도까지 인정합니다. 예.
4: 예. 그래서 내가 먹으니까 용돈 너무 좋아서 남편도 같이 쓰려 합니다.
0: 그렇게 하셔. 예. 예.

0: 혈당 비슷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 심장과 뇌혈관이 모병이라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이 잘 됐을까?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1: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니까 나 15싹 하기시오.
0: 아, 그렇게 하셔. 예.
1: 예.
0: 예. 예. 기회입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몽소통은 전전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흔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고치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태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소통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이미 본 제품을 드셔본 분들 가운데서는 백맥병, 협일오소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백맥병이라는 것은 장이, 서장의 장이 설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뇌와 심장과 이걸 포함해서 그거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가 하면 멘탈이 왔거나 파킨슨 질병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한테 빠른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 이런 그 설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맥병이라는 것은. 그리고 협일오소라는 것은 이것은 몽이 설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약에는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피부를 유난하게 해주고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세포의 대사를 정상으로서 주의신경염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한다 하는 이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제품 자체는 몽소통은 일약 2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복하는 것과 바깥으로 붙이는 이 고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붙이는 고약은 하루에 야릅 시간 동안 딱 붙이고 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방약하고 붙이는 고약이 거의 마주석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붙이는 고약은 그 약각 안에 무료로 따라가게 돼 그 그림이 다 있기 때문에 붙이는 고약은 당뇨병, 소갈증에 붙이는 그 부위가 또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납니다. 전열선에 나타나는 부위가 있고 지치관염에 나타나는 그게 있고 중풍, 후유증으로서 힘든 분들 류선염이 있는 분들 여기에 붙이는 그 부위가 다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붙이는 거는 그 그림에 따라서 치매를 따라서 붙이고 구봉약은 하루에 한 번에 20알씩 그 드시게 되면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식후 30분에 그러게 되면 한각은 보름 동안 드시게 되어 있고 만약 30알씩 드시게 되면 열흘 동안 들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몽소통 우대 활동은 이번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하게 되었기 때문에 15가게 10가게 1,000원은 빼줍니다. 이 정도게 되면 어지간하게 지금 막혀서 많은 돈을 쓰고 병원에 많은 입원을 하고 어려운 과정을 경과했는데 이 제품은 말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몽소통을 시도해보는 게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중풍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뭐 이미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는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도 원래대로 회복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는 갑자기 현은증

0: 이 납니다. 머리가 갑자기 빠개지는 것처럼 아파납니다. 그리고 입술이 말하자고 보니까 별 말이 얼얼하게 되면서 입술이 마모기 오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장수로봐 이제 한 이제 20년 좀 먹은데 이야기 보면 좀 내기도 나고 예, 소화도 잘 밥 마시니까 예. 그런 거리 나가 몸이 영 다리 가볍습니다.
0: 장수로방이 장수의 비결 얘기 꾸번 배위엔 해주는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차원에서 소화계통을 도와줘 허혹계통을 도와주고 잠이 잘 오게는 원지가 들어갔고 변이 잘 통하게 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선택이 너무 잘된 걸로 인정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몸이 가볍고 그럴 때 영 빨리 그렇게 다리 영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예. 먹을 때는 그거 천금만큼 되면 그거 나가 그 길이 애나고 예. 영 맥이 든다 마는데 근데 이 약 쓰고 영 몸이 가벼워서 다리 가볍습니다. 가벼우니까 맥이 없고 빨리 걷고 좀 시간 더 길게 걸린다 마는데
0: 그렇죠.
2: 한 20년 먹은데 좀 자고 어서는 조금 좀 싼데 좀 싸봐고 그런다.
0: 그렇게 하셔. 이 장수로방에 네. 들어간 처방 자체는 이제 네. 여사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다리가 무겁고 그게 헷갑아진다는 것은 원기가 회복됐다는 걸 말합니다. 근본을 처치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공동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데는 이 장수로방이 확실한 이런 성분 조합, 20야드까지 우수한 성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네, 대단하겠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장수로방은 40각을 싸면 3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1000원은 빼줍니다. 이 정도 게다면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 우리 모두가 황제의 대우를 받는 셈이 되어 있지요. 많은 분들이 지금 사회 각도에서 누구나 장수로방 쓰는 것은 황실의 황제에게 쓰는 의의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는 범일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 처방이 지금 세상에 공개돼서 나온 처방에 속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건팥이 든든해야 오장이 든든해집니다. 이게 중의학설이 근본뼈에 속합니다. 그런데 건팥이 든든하자 하면 내 말로 무슨 기타 건팥이 아프면 폐가 아프면 뭐 소화계통이 아프면 골이 아프면 이렇게 단독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건팥을 중심으로 해서 오장을 튼튼하게 해서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목소통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죽었으니까, 예. 내 지금 심장이라는, 그 다음 보니까 혈압이라는 다 평온하게 됐습니다.
0: 예.
3: 정상 수준이
0: 예.
3: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이러니까, 보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어지럽지 않고, 신랑도 좋아지고 7, 80살로 이렇게 뛰니까 아주 편안하고 밤잠도 잘 갑니다.
0: 예.
3: 선생님.
0: 예. 예.
3: 그리고 어쩌는가 하면 내가 이전에 이 골이 영 세게 아팠습니다.
0: 예.
3: 그래서 저 골이 영 아파서 열도 안 나면서 좀 아팠단 말입니다.
0: 머리가 많이 아프다는 거는 그거는 혈관, 뇌혈관 경계입니다. 내 혈관의 어느 부분이 막혀서 경련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3: 예. 그런데 이게 없어서 다 말입니다.
0: 막혔던 게 그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예.
3: 예, 맞습니다.
0: 예.
3: 이게 하여튼 소통이가 영, 야유가 영, 말 잘 된단 말입니다.
0: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인공우항이라든지 인공사양이라든지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물소뿌리, 농축분 이런 게 다른 데는 없습니다.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데는 비교적 드문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3: 맞습니다. 그래 밤잠이라면 잘 가고 그랬다. 그리고 아침이라 일어나면 뭐 자꾸만 하기 쉽고 머리가 맑아지고 이럴까요? 영 뭐냐에 이 사람도 무조건 이러단 말인가 선생님.
0: 그럼요. 예. 예.
3: 그게 나는 선생님 계속 나 몸속 좀 떠오르지 않고 나 쓰겠습니다. 풍도 예방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0: 중풍 예방하는데 이 제품 쓰는 어간이 중풍이 오는 걸 막아주는 데는 거의 쉽게 보증한다 하기보다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그렇죠.
0: 이미 그 중풍 후유증에 걸렸거나 심장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

0: 이들 가운데서는 멍석통을 선택하게 되면 근심 걱정 없이 뭐 이 노인 생활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예.
1: 예, 선생님
0: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이런 우수한 성분이 여기에 포함 7개 항이 포함됐고 인공사행이라든지 인공우황 같은 거 물소뿌리 농축분 단대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그뿐만 아니라 소화계통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면서 눈이 잘 보이게 되는 결명자라든지 이런 성분이 포함됐고 특히 7개 향이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경락을 소통시켜주는데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3: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높이 우러러 칭송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묵묵히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큰 산이 되시어 마음껏 리상의 날개를 펼치게끔 뒷받침해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는 묵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서술한 수필 몇 편을 감상해보면서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춘미 씨 수필 아버지 부디 얼른 쾌차하세요를 감상해보겠습니다.
1: 아버지 부디 얼른 쾌차하세요. 김춘매. 여느 때와 같이 둘째가 배고파서인지 뒤척이자 나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다. 아직 창밖은 어두웠다. 버릇대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위챗 메시지가 와있었다. 춘매야, 너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글이나 이야기로만 보고 들었던 일이 어느 날 이렇게 아무런 예고 없이 나한테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고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다. 저녁 때쯤 아버지 사진 한 장이 위챗으로 날아왔다. 혼수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갑자기 목이 컥 메어와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숨가쁠 정도로 꺼이꺼이 통곡했다.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빴던 고중 3학년 시절 아버지는 출근했다가도 점심이면 항상 나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밥상을 차려줬다. 지어 주말에 어디 외출했다가도 점심때면 되면 어김없이 집에 와서 밥상을 차려줬었는데 나로서는 나름대로 갸우뚱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내가

것입니다. 산에 진미가 쌓인 풍성한 반찬은 아닐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했던 애틋한 마음이었음을 말이다. 너 혼자 외롭게 밥을 먹게 하고 싶지 않다. 한 집 식구는 항상 함께 기분 좋게 식사해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이 비어있는 구석구석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려 왼심을 썼던 것 같다. 아버지와 마주앉아 식사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된다. 그동안 내가 없는 집에서 홀로 두부의 간장으로 끼니를 때웠을 아버지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다. 몸은 어느새 저렇게도 앙상하게 말랐는지, 주름은 또 어느새 저리 깊어졌는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몰려오는 죄책감으로 자꾸만 눈앞이 흐려졌다. 이틀 뒤에 날아온 사진 속의 아버지는 드디어 눈을 뜨긴 했으나 초점이 없었다. 더는 옛날에 활기 가득한 나에게 또 가정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2008년 가을, 북경에서 올림픽의 열기가 거의 식어갈 즈음 나는 대학 입학의 희열을 안고 아버지와 함께 북경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나를 발에다 수고 다시 연길로 돌아갈 예정이었기에 아버지는 딸랑 속옷 한 벌과 세수수건 한 장만을 가지고 떠났다. 내가 기숙사 정문에 내려가서 입학 등록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갖고 온 세수수건으로 내 침대 주변과 책장 서랍을 깨끗이 닦고 짐 정리까지 해놨다. 그리고는 기차역을 향해 총총히 발걸음을 다그쳤다. 근처 료관에서 하룻밤 묵고 이튿날 바로 연길행 열차를 타기 위해서였다. 그날 서서히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서글프긴 했어도 지금처럼 가냘프진 않았다. 기숙사에 돌아오니 애들이 너의 아버지는 참 깔끔하고 부지런하고 너무 자상하신 분 같다 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을 하는 것이었다.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어깨가 으스케났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 세수수건을 대학 4년 동안 고이 간직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북경에 혼자 남아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아버지가 입원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진다. 동영상 속에서 아버지는 간병인이 다리를 들어보라는 소리에 다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손으로라도 다리를 잡아 들어보며 모지름을 쓰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팔에도 힘이 없어서인지 뻣뻣한 두 다리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내 기억 속 아버지는 일부러 외출할 때마다 항상 걸어다녔다. 운동 삼아 걷는다고 편하게 말씀은 했어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 또한 없지 않았을 것이다. 방학을 맞아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아버지는 늘 내 짐을 들고 앞장서 7층 계단을 올랐다. 5층까지 오르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집에 들어와 창문을 열면 맨 꼭대기층이라 너무 시원하단다. 아버지는 언제나 나한테 낙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정말 한시도 편히 쉴 데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두 다리로 연길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던 분이 지금은 바로 서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겨우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본인 마음인들 오죽할까 싶다. 고모한테서 문자가 왔다. 또 한 번 뭉클해놨다. 회복 운동을 시작하면서 의사가 고단백 가루를 복용하라기에 앞서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보낸 적이 있다. 고모가 가루를 타주면서 내가 보낸 거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물을 보였다니 말이다. 어느새 아버지가 입원한 지 두 달이 되어 온다. 오늘 보내온 동영상에는 아버지의 얼굴 대신 노래를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만 들렸다. 어눌해진 발음 때문에 대부분 가사가 똑똑히 들리지 않았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북경에서 취직한 후 아버지는 차츰 사회구역에서 조직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사회구역 단체 노래대회에도 참가하고 장고도 배우러 다니고 탁구 같은 운동도 가끔 하러 다니고 지어 공연에 나갈 춤도 배웠다. 혼자 적막하지 않을까 했던 우려와는 달리 사회구역에서 조직하는 이런저런 활동으로 다채로운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나마 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또한 사회구역 일꾼들에게 고마워놨다. 지금 내가 설에 집을 찾아가면 아버지는 악보와 가사가 적힌 종이를 꺼내들고 나에게 음정 박자가 맞는지 노래를 부르며 들어보라 청들기도 했다. 아버지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집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나면 마음이 한결 후련해진다면서 편안히 웃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피리를 불고 나는 손풍금을 치면서 북경의 금산에서라는 한어 노래와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과 같은 조선어 노래도 참 많이 연주했다. 그래서인지 그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부르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은 가사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까맣고 답답할지 속상하기 그지없다. 고모한테서 또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퇴원하겠다고 한참이나 고집을 피웠다는 것이다. 요즘 들어 자꾸 퇴원하겠다고 해서 아직 부축 없이는 혼자 서지도 못하는데 어디 집에 갈 수 있으면 가보라고 고모가 막 호통을 쳤다고 한다. 살아오면서 나는 딱 한 번 아버지의 눈물을 봤다. 내가 설 연휴를 마치고 연길 고속철도역 대기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열차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나한테 그전 여름에 북경에 놀러와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셨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이것 좀 보라고 나한테 휴대폰을 내미는 아버지는 입가에 미소를 짓고 계셨어도 눈가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과 그것을 참느라 애쓰다가 결국 애꿎은 코마저 훌쩍이는 모습을 나는 분명히 봤다. 어른이 돼 점점 곁에서 멀어져가는 자식이 어쩌다가 집에 오면 조금이라도 더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과 달리 또다시 떠나보내야 하는 아버지는 그날 유난히도 허무하고 슬펐던 모양이다. 아버지가 입원하고 나서 나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보냈던 첫 단층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꿈을 꾸었다. 어쩌면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버지가 아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도 내가 연기역에 도착해서 출구로 나오면 아버지가 어김없이 개찰구에 서서 나를 향해 손을 저으며 이름을 불러줄 것만 같다. 기나긴 시간 동안 아버지는 오롯이 나를 바라보며 모든 걸 다 바쳐 살아왔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마음껏 지원해 주지 못했던 것을 항상 가슴에 담고 마음 아파했다. 그러더라도 이 딸이 보기에 아버지는 언제나 책임감 넘쳐나는 영락 없는 최고의 아버지였다. 존경하는 아버지의 67세 생신 선물로 이 글을 바친다. 이렇게라도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말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글로 담아 곁에서 보살펴드리지 못하는 이 딸의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다. 부디 얼른 쾌차해서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연길로 돌아가는 날, 씩씩한 모습으로 공항에서 우리를 반겨줄 아버지의 환한 모습을 그리고 또 그려본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자신의 성장 과정에 든든한 뒷심이 되어주시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시면서 훌륭하게 키워주신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뉴영자 씨 수필 4부곡을 감상하겠습니다. 4부곡 뉴영자.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했던가. 어느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온 40년의 세월이 가까워고 했다. 그 사이 강산도 몇 번 변했건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짙다만 간다. 1982년 12월 11일 그날 아침부터 날씨는 음침하여 당금이라도 눈발이 날릴 것만 같았다. 새벽녘에 아버지가 아주 또렷한 모습으로 학교 기숙사 문을 열고 나의 침대가로 살며시 다가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화들짝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 꿈이었다. 너무나도

이상한 꿈인지라 나는 이번 주 일요일에는 아버지 뵈러 꼭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흐리터분한 기분으로 학교에 갔다. 마음이 하도 심란하여 첫 두 시간에는 시간 집중이 되지 않아 간신히 견뎌냈고 중간 체조 시간에는 밖에 나가 체조를 겨우 2번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교실로 돌아왔다. 새벽에 꿈속에 다녀가는 아버지 생각에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좌불 안석하는 사이에 세 번째 시간이 되었고 오문 선생님이 한창 강의 열을 올리고 있었다. 누군가 다급하게 교실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이 잠깐 복도에 나가 두런두런 누구하고 이야기하는가 싶더니 다급하게 들어오며 정색해서 첫 줄에 앉은 나한테 빨리 나가보라고 고개짓을 했다. 학생들이 의아해하는 눈길을 등에 업고 황망히 복도에 나가보니 담임 선생님이 복도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은 급히 나의 두 손을 꾹 잡더니 무거운 어조로 금방 전화가 왔는데 오늘 새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청천벽력,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불길한 예감은 있었지만 막상 이런 비보를 듣고 보니 나는 목구멍에서 갑자기 뜨거운 것이 울컥하면서 저도 모르게 오열하고 말았다. 마치 시계의 초침이 그 순간에서 멈추면서 눈앞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지되는 것만 같았다. 전번 주에 집에 갔을 때 나하고 조곤조곤 이야기도 잘하던 아버지가 어쩜 아무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극도의 비통으로 머리는 텅 빈 것 같았지만은 마음은 한시급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고향집까지는 거리가 22월이 되는데 집으로 가는 석현행 버스는 매일 오전 7시와 오후 4시에 딱 두 번만 있다 보니 오후 4시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일각도 기다릴 수가 없었다. 나는 비장한 결심으로 그 자리에서 신근을 졸라매고 선생님의 부름소리를 뒤로 한 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학교 대문 쪽으로 뛰어갔다. 눈물이 앞을 가려 몽롱해진 시야 속에서 나는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눈길을 느낄 수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쏜살같이 고향 가는 방향으로 다름박질했다. 하늘에서는 이미 눈꽃이 내리고 있었다. 모진 세월 풍파를 겪은 아버지이다. 일찍 아버지는 할아버지 등이 엎여 두만강을 건너 가야하 강반에 하룡성에 정착을 했다. 아버지는 삼형제 중에 맏이었던지라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학업을 포기하고 어린 나이에 농산일, 나무하는 일, 집안일을 가리지 않고 도맡았다. 농촌일로 다녀온 아버지는 1950년대 후반에 강 너머 토성리촌으로 이사를 와서 생산대 대장으로부터 민병위원장, 치안 담당위원 등 중임을 맡고 열심히 사업해왔다. 1964년부터는 대대 당지부서기 직무를 떠맡고 농민들을 이끌고 수많은 일들을 했고 상급으로부터 받은 상장만 해도 한 개짝이 가득 찼다. 그 시기에 상장이 증거로 연료될까봐 모두 태워 부려서 지금은 한 장도 없어 안타깝지만은 아버지가 해놓은 많은 일들은 산이 지켜보았고 들판이 오롯이 새겨지었다. 줄고 당지부석이 사업을 맡은 아버지는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정직한 분이었고 개인이 사욕이 없이 집체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일해왔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나는 일찍부터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뚜렷한 인생관을 가지게 됐다. 아버지는 나의 마음속 우상이었고 계몽 선생님이었으며 든든한 마음의 기둥이었다. 도문 기차역을 지나고 도문 다리를 건너서 석현행 국도에 올라서니 다니는 차량들은 거의 없었다.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은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돋아났고 입가에는 새하얀 입김이 아버지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으로 서리서리 피어올랐다.

국도로 한참 달리니 저 앞에 향양촌이 보였다. 향양촌을 지나 앞 산구비를 애돌면은 수남촌 마을에 들어서게 된다. 그 산구비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일망무지한 논밭이 펼쳐진다. 옛날 수남촌은 산간지대여서 한전이 많고 수전이 적었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조이 탈곡이 끝나면은 해좁사를 이고 산나무 닝근 동네에 가서 한 근의 웃돈을 10여전씩 더 주고 입사를 바꾸어곤 했다. 입사를 귀한 당지 사정에 비춰서 아버지는 마을의 끌끌한 청장년들을 이끌고 수전 개간에 나섰다. 물도랑을 내고 낮은 지세에 물방아를 세워서 산과 산사의 물을 옮겨오는 데 성공을 했다. 아버지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논두렁 길을 넘나들었다. 동이 트면 아침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오듯 자고 새고 하는 일이 지겹지도 않은지 아버지는 우직하게 논밭에서 일만 수걱수걱했다. 저녁 식사를 끝내기 바쁘게 맥이 빠진 아버지는 꿈나라에 들어가지만은 날이 밝으면은 논밭으로 나가는 일벌레가 따로 없었다. 아버지의 싱그한 노동으로 근 천부가량이 되는 한전은 옥답 수준으로 되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이 밥을 먹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는지도 모른다. 수남촌의 입사는 소문도 자자했고 수남촌은 부근에서 소문이 자자한 부유촌으로 되어 링근의 한족들마저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마을로 탈바꿈했다. 한전을 수준으로 만든 수남촌의 일화는 왕정현 정부의 표창도 받았다. 헐떡거리며 향양촌 산굽에 도착을 해서 그 논밭들을 내려다보노라니 억척스럽게 일을 하던 아버지 모습이 아른거린다. 드디어 수남촌 대대마을에 들어섰다. 나의 얼굴은 얼어서 벌겋게 부어있었고 하얀 성에 깎인 머리에서는 흰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마치 북극에서 사는 유목민을 방불케 하는 나의 모습에 촌에서 맞대온 사람마다 의아한 눈길로 흠칫하며 쳐다보았다. 아, 저 애가 도문지 일중에 다니는 유하존 막내딸이요. 오늘 새벽 로석이께서 운명하셨다더니 저렇게 어린 나이에 차도 타지 않고 달려왔다니. 아휴, 저 아이를 어쩌지. 간혹가다 뒤에서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주고받는 말들이 귓가에 들리었다. 합작사를 지나 조금 더 달리면은 수남촌 학교에 도착을 한다. 나는 수학교 5학년과 초중 3년을 수남촌에서 다녔다. 항상 일이 바쁘셔서 자식들을 돌볼 사이가 없었던 아버지이지만은 그 바쁜 와중에도 유독 나에 대한 사랑만은 극진했다. 내가 수학교에 입학을 하자 아버지는 쇠잔한 몸으로 쿨룩쿨룩 기침을 하면서 아침마다 나를 등에 업고 오리길을 걸어 학교 대문까지 데려다주곤 했다. 아버지는 독서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나를 업고 학교에 갈 때마다 나에게 책 속의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람은 선량하고 정직해야 하며 남을 많이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인생 도리를 깨닫게 했다. 이렇게 나는 아버지의 따뜻한 등에 업혀서 아버지의 심장 박동 소리와 웅굴진 목소리를 들으며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동년을 보냈다.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 또다시 울음이 왈칵 터지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애틋한 마음으로 수남촌 학교를 지나 아버지가 나를 업고 다니던 토속리촌으로 가는 길에 올라섰다. 매번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아버지 사랑을 떠올리며 꼭 마치 아버지 등이 업혀서 가는 것 같은 정다운 기분을 느끼며 걷던 길이었는데 오늘따라 발밑에서 밟히는 모래들의 소리가 나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었다. 원래 이 길은 평탄한 모래길이 아니라 길 양옆에 버드나무들이 빼고 기들어선 오솔길이었다. 산사태로 골물이 터지는 날이면 모래와 돌들로 뒤덮여 오솔길마저

없어질 때도 많았다. 아버지는 천민들이 오르내리는 교통편리를 위하여 6천 메터나 되는 제방을 건설로 또 제방을 따라 넓은 모래길을 닦았을 뿐만 아니라 기넘는 보도나무 숲을 제거하고 기름진 한전을 개간했다. 나는 아버지가 어깨에 지게를 메고 천민들을 이끌고 일궈낸 기름진 옥토를 바라보며 오직 천민들을 위하여 살아온 아버지 생각에 또다시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껴 울었다. 숨이 턱에 닿아 목에서 격불레가 확확 났지만은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서 다시 젖먹던 힘을 다하여 계속 앞으로 달려왔다. 저 앞 모래길 왼쪽에 자그마한 다리가 있고 다리를 건너서 조금 올라가면 동골과 서골이라는 자그마한 산이 두 개 있다. 서골의 소나무 숲이 울창한 목도 고개를 넘으면 산 너머 송림촌 마을에 이르게 된다. 아버지는 일찍 이 산을 넘나들며 향정부로 회의를 다녔다. 회의를 끝내고 돌아올 때면 보통 저녁날이 어슴푸리하게 어두워져서 산속에서 갖가지 짐승이 출몰하곤 했다. 어떤 날에는 봄까지 만날 때도 있어서 여간 위험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남겨준 엽총을 갖고 다니면서 헛방으로 총소리를 내어 짐승들을 쫓으며 산을 타고 밤길을 누비었다. 회의에 갔다 온 이튿날이면 피곤도 마다하고 곧바로 당지부 회의를 소집을 하여 상급의 주요 문건 정신들을 신속하게 전달했다. 열심히 당의 호소를 받들며 사파던 아버지가 어느 날 불시에 생뚱같이 당권패라는 누명으로 국갈모자를 쓰고 돌림시위 행진에 끌려다니게 됐다. 고된 매질과 가혹한 형벌로 아버지는 갈비뼈가 두 대나 부러지고 엄중한 폐질환을 얻고 말았다. 정정하던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몽둥이 매질을 맞으며 투쟁받는 아버지를 보시고 기절하여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집안파기를 도맡아던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우사에 갇혀 있다 보니 장래의 의사가 꿈이었던 큰 언니는 눈물을 삼키며 학교를 중퇴하고 집안의 일을 도맡지 않으면 안 됐다. 그 어지러운 세월 속에 우리 가족에 당한 피해를 어찌 한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있으랴. 강인한 아버지는 그 긴 지나간 시간을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다. 저만치 마을 어구를 지키고 있는 늙은 비술나무도 알리라. 아버지가 얼마나 당에 충성을 하고 얼마나 당과 인민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땀벌창 눈물 범벅이 된 나를 늙은 비술나무는 따뜻한 아버지 품처럼 맞이해 주었다. 아버지는 이 비술나무 아래서 사원대배를 소집했고 이 비술나무 아래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농민들의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기도 했다. 주말마다 막차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나를 이 비술나무 밑에서 손채양하면서 기다리던 자애로운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면서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지었다. 나는 오르던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다시 마을로 향했다. 그렇게 장장 20리 길을 나는 다른 박질 쳤고 숨이 턱에 닿아서 헐떡거리며 고향 마을에 도착을 했다. 길가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들은 붉게 상기된 나를 보고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리며 길을 비켜주었다. 우리 집 앞에는 집차 두 대가 서 있었고 문상은 조문 객돌로 웅성거리었다. 먼 발치에서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고 허둥지둥 맨발바람으로 급히 달려나와서 나를 와라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 한 주 사이 몰라보게 초췌해지고 폴싹 늙어버린 어머니. 이마의 주름은 더 깊어지고 헐렁한 흰 옷을 입은 가늘린 몸은 슬픔으로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나는 아버지 침대 머리에 조용히 앉으며 나지막하게 아버지를 불렀다. 한 번 두 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고 어머니 울음소리만 처량하게 들려왔다. 그때야 나는 침통하게 실감을 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가 없고 아버지의 따뜻한 잔등에 다시는 기댈 수가 없고
주말마다 집으로 오는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더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떠나던 날 억장이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덮고 간 붉은 단기에 찬란한 빛을 보았다. 그 찬란한 빛은 줄곧 나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어 주었다. 그 찬란한 붉은빛 아래 나는 생활이 궁핍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중을 졸업하고 종동천문학교에 붙었고, 그 붉은 빛발 아래 나는 우수 졸업생으로 정부 부문에 배치를 받아 성심성의껏 일을 했으며, 그 붉은 빛 아래서 1994년에 아버지 뒤를 이어 영광스럽게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때론 힘든 일에 부딪힐 때면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 어떤 난관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었다. 아버지가 남겨준 찬란한 붉은 빛은 나의 인생의 영원한 등대와 지침으로 되어 당에 충성을 하고 당과 인민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분투하는 길로 이끌어주었다. 아버지가 내 인생에 남겨준 정신적 재보는 영원히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등대가 되어 나의 삶의 길을 고스란히 비춰주고 있다. 가끔 고향 마을을 다녀올 때면 더욱이 여름철 벚꽃 향기가 그윽한 수전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워 난다. 마을의 척박한 땅을 억척같이 일구 옥토로 바꾼 순박한 농사꾼 아버지. 어쩌면 아버지가 벼슬이 높아 권세를 내세우며 거드름을 피웠다면 오늘 이처럼 애틋하게 기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네, 그래서 주인공 아버지는 가정에서는 든든한 세대주로 사회에서는 남의 앞장에 서서 힘든 일을 도맡다는 우수한 공산당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작가도 이런 아버지를 본받아 훌륭한 사람으로 되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모든 것을 내주면서 가정과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영렬, 제작의 전설매였습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현금을 이중으로 감면해드리는 우리 활동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위 현금 500원을 감면해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200원을 더 감면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광주 백운산 익성균 두 곽을 증송해드리는데 이 익성균은 주로 장돈의 안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해 주면서 변비가 있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소화불량이 있는 분.

0: 들한테 특별히 좋습니다. 예, 유해균이 과도한 증식을 억제시켜주고 장도 내의 균형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 또 최고로 좋은 약입니다. 예, 이 익성균은 장도의 특정 부대와 같은 이런 작용을 하는 이런 성분이죠. 예, 익성균은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구이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후대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감면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광주 백운산 익성균이 내곽을 증송해 드리고 또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 5곽을 증송해 드리는데 이 백초금골첩은 경추병이 있다거나 견주염이 있거나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또 아파나고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이 시클고 아픈 분들 그 아픈 부위에 붙이면 그렇게 좋아지죠. 예. 그래서 이 백초금골첩도 5곽을 증송해 드리는데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우대활동 기간에만 현금 500원을 더 감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원적외선 토르말린 전기온열 옥매트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매트는 넓이가 1m80이고 길이가 1m90입니다. 이 토르말린이 이 토르말린이라는 이 성분이 열을 받기만 하면은 음이온을 방출합니다. 음이온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공기 속의 산소를 말하죠. 이런 그 온열 매트의 원적 외선 그 온열 매트 하나를 드립니다. 그 외에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심장 근육 영양제인 동린당 후메이큐스 란지오낭 두각을 증성해 드립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도 좋고 병원에 직접 가실 분들은 2층 병원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금 신경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저희한테 전화와서 이런 병을 어떻게 이 장약 심내방을 먹으면은 치료될 수 있겠는가고 문의하는데 오늘은 이 신경성 심장병이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경성 심장병은 나이가 들면서 신경이 점차 약화되고 위축되면서 심장은 대뇌로부터 유래한 교감 신경하고 부교감 신경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신경이 쇠약해지면 심장이 조절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다거리고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죠. 이 부정맥이라는 것이 실리부치를 말하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죄송합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이 장약 심내방 정말 오랫동안 먹고 건강 찾은 환자인데, 예. 야, 정말 약 써보면 이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선택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 하하, 선택이 중요하죠.
2: 예, 많고 많은 약을 써봤지만은, 이 약처럼 이 정말 효과를 그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내는 약은 드문 것 같습니다.
0: 하하, 그렇습니다.
2: 예. 이 약은 정말 써보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기혈 부족도 심하고 노시산도 두 번 오고 심장도 두절하는 사람인데 그뿐이 아닙니다. 기혈 부족이 심하니까 모든 병이 있고서 어디나 좋은 데 없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든 게 이 지금 장약 심내방 쓰고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내 지금이 예.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이 반신 못 쓰던 게 어디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던 게 또 그래서 거뚝거뚝 다리 가벼워지네 거뚝거뚝 들게가지고 어디나 다 다닐 수 있고 거기다 얼굴 마디 어느 상에 약이나 물 먹 태도 밥 먹기도 다 힘들고 눈이 다 덮였던 게 다 정상을 되니까 나 야 사는 게 정말 얼마나 이 약속에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지.
2: 우리 항상 선생님께 그래서 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이 약은 이 소장의 좀 이 장약 심리방에 들어간 약은 소장의 그 4,500m 이상 그다음에는 또 홍경천 5,400m

0: 400m
1: 예. 예. 그 다음에 소방에서 연 한금을 불륜 약이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나 들어갔대요.
0: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1: 그래 놓으니까 약효가 얼마나 강한지 지금은 예. 정말 그 이 약은 정말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니까 나 관상동맥 경화를 해가지고 심장이 수대를 하라든지 지금은 그 맥힌 거 다 뚫어주니까 언제 아팠던가 싶고 언제 거서 정말 이 진해 그래서 가신 돌려들어서 그래서 힘들었던 게 그래서 싹이 잊어진다 지금.
0: 아,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예, 효과 좋은 약입니다 원래. 써본 사람이고 사암다 이 약이 얼마나 효과
1: 좋은. 사람은 정말 이 약이 효과 좋은. 예. 약이 나쁘면 이거 아예 5년 이상 계속 쓸 수 있을까?
0: 예, 예, 이제 여섯 날만 하면은 우리 5년 7개월을 강의 드리는데 이 맞습니다. 약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지금.
1: 예,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여기 공농 조치도 너무나도 그래서 정말 딱 중풍후유증 치료한다고 내동맥 경화요 관상동맥 경화요 모든 관심병 다 치료한다니까 정말 선택했었는데 정말 선택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고 많은 약 중에서.
0: 예, 그렇죠.
1: 많은 약 써봤지만 다른 약은 좀 어린 아이라면 이건 좋습니다. 약 아이가 이렇게
0: 예, 그렇게 현저한 대비가 납니다. 이 약은.
1: 맞습니다. 예. 써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이런 반복이라는 게 없고 맥이나고 머리 맑아지고 정말 소화 잘 되고 잠 잘 자고 어제는 불편한 데 없습니다.
0: 이 약을 잡수면서 아니 이 약 어제 먹은 게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 약은.
1: 맞습니다.
0: 목을 소개를 해서 요가에 먹는 약입니다. 이 약이.
1: 맞습니다. 예. 사람 소개를 해줬는데 모두 이렇게 효과도 없어요.
0: 예. 요가에 먹습니다.
1: 이번 이제 선생님 강의 들을까 나 활동에 참여했는데 그걸 뭔가 내 소개를 지금 이 약을 두 번 싸먹었습니다. 36값이.
0: 예.
1: 그리고 이 암 환자인데 우리 친구인데 이렇게 유방 수술했는데 우선 한지 한 10년 잘 됩니다. 근데 이 약 덕에 자꾸 이렇게 그 손도 아이를 보면 그런 뭔가 암 세포가 자꾸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던 게 이 약을 지금 쓰면서 그게 올라와야 간답니다.
0: 그거는
1: 기적이. 잘하니까. 예, 그리고 맥이나고 밥이랑 시웠던 게 밥맛이 당기고 그것도 자기 전에 공지한답니다.
0: 지금 이 암 환자에 우리인데 24년도에 그 7월 달에 방송에 들어와서 분享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맞습니다. 한국에서 올 때 한국에서 이 간암 말기 환자인데 한국에서 딱 그 한 달밖에 못 산다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거기서 예,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죽어도 집에 와서 죽겠다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예, 밥도 미네랄도 잡수지 못하고 너무 미슬거 봐가지고 잡수지 못하고 거기서 이러만 하면은 예, 또 부위 온 지 또 3년이 된답니다. 이제 온 지 이전에. 그런데 그 품꽃이 아무래도 그게 겸해 그 뭡니까 더 바쁘다 말입니다. 일어서기만 하면 거기서 그래서 탁 번져지고 해서, 그래서 온몸이 그래서 시퍼런, 그래서 퍼러퍼렸답니다. 계속. 예, 몸이 싹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이 약을 먹으면서 건강 찾고 있는데, 걔도 이 약이 암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걔가나, 예, 암을 치료하는 약이 아닌데, 이 항산화 능력이 그렇게 강하고 면역력을 고도로 높여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9달 만에 이 사람이 그 들어와서 예, 예, 분享하신 적이 있는데, 9달 먹고 15개 불었답니다, 금이. 그래서 어디나 댕기기 싶은 데 다 댕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병원 다 해간답니다. 어째 그런가?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 죽는다 했는데, 내가 가면 또 무슨, 별난 소리를 할까봐 겁이나 가지도 않고, 죽을 땐 죽고, 그 사람 말하는 게, 그래서 예, 이마에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나, 번개랍니다, 자기. 그러면서 예, 한 달 산다던 게 지금 어서는, 2년 넘어 지금 아무 일도 없이 삽니다 지금.
1: 그래 우리 친구들 지금 왜 그럴까나 밥을 잘 먹지 맥이나고 옛날에는 자꾸 맥이 없어 창창 들어놓고 이랬대는데 지금 그래놓으니까 땀 막아서 창창 흘리고 이랬는데 지금 굶는 상들 싹 사라져가지고
0: 아 절대 이게 암이 치료되는 약은 아닙니다. 예 저는 예, 딱 말합니다. 예, 이게 암이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거 먹고 이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는 생각하는 게 혈액순환을 그렇게 구석구석 다 잘 시켜주면서 그거 특별히 겪거나 이게 항산화 능력이 대단하면서 그 면역력을 고도로 높여주는 이런 약재들이 그래서 그 성분이 한 성분 안에도 그렇게 항산화 능력을 강하게 해주는 성분이 몇 가지 들어갔는지 모른다. 우리 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1: 예 어디서나 통화 중에 그런 국경들 활동에 온 것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 뭐니까. 자기 그 외지가 없었다는 소리.

0: 그래, 몰랐구나. 방송 못 들다 난 몰랐다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 내가 어제부터 지금 그런 요지간 사후텐지 지금 그런 대 이런 그런 두 번 이렇게
1: 이중으로 현금을 감해 주는 우리 활동하지.
0: 하더라고. 거기 선물도 좋고 하니까 그거 그럼 자기네 집은 이전에 그 선생님이 배달해 줬으니까 그 집 아는데 돈 배달해 주겠는가 아니 물어봅니다. 소리님.
1: 예, 되죠. 예, 우리네 알고 있습니다. 2417979번으로 그래도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이번에 예, 이제 지금 전화했기 때문에 그 동인당 후메큐스 심장근육영양제 그게 두 가지 갑니다.
0: 예.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최선아 맞지요?
1: 예, 맞습니다.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선생님, 자기 나도 저는 신대방에 딱 다섯 달째 복용했습니다.
1: 아, 우선 다섯 달 됐나 보세요.
3: 예, 그런데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예, 아유.
3: 그때는 혈압이 저절 잘 되고 소화도 예. 잘 되고 특히 이 콜기가 매우 좋아요. 이게.
1: 야, 아주 좋아집니다.
3: 네, 지금 예, 나이가 많은데
1: 86cm가
3: 매일 다녀도 하이 타고 다닙니다. 아, 걸어다녀도 맥이 없는 줄도 모르니까.
1: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3: 예, 예. 그래가지고 아이 밤에 특히 잠을 잘 자니까
1: 알겠습니다.
3: 야, 내 정말 이 약을 선택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 밤은 내가 시끄난 거 안 된 먹고 토해서 먹고 이랬는데, 이 약을 먹은 다음부터는 지금 다 먹어서 이 참 잘 잡는다.
1: 예, 토해 수람 다 됐지 않나, 안 딩이라미.
3: 예. 그래가지고 얘 예, 이래니까, 내 사는 게 예.
1: 질량이 높아지죠. 삶이 질량이 예. 높아진다 말입니다.
3: 그래, 예. 그래서 기분이 좋고, 매일 문구 치고, 집에 오면은 오전에 휴식하고, 이래서 예, 밥도 잘 먹고. 근데 이 맥이 없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이 다리가 원래.
1: 아, 그렇습니다.
3: 이상 많이 아픈다.
1: 그렇습니다.
3: 아프다고 예. 걸으면은 한 8,000벌 내 걸습니다.
1: 이야, 86시 8,000벌.
3: 오전에 문구 치면은 한만 번씩. 거의 걸습니다, 네.
1: 와.
3: 그래가지고, 예. 나는 별게 없습니다.
1: 86세 고령이 네. 대단한 게입니다. 예.
3: 그래, 되게 우리 몽구장에서도 말하는데, 이 놓치는 무슨 거 탑사서가지고, 앞두다 걸어다니지.
1: 아유.
3: 그래서, 뭐든 그랬는데, 네, 오래 사는 약을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네도 탑수겠으면은, 내 알켜줄게.
1: 그래저도 소개해줍니까? 그 김에, 그 며칠인가? 그래. 7층의 아주머니로.
3: 7층의 아줌마, 그 아줌마도 예. 좋아요.
1: 에이, 예. 그 사람도 두 번이나 쌌는데, 저는. 예. 7층의 아줌마.
3: 선생님, 나는 그저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사는 날까지 나는 이 약을 아이 떨고고, 계속 열심히 복용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3: 네, 네, 예, 건강하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우리 이 신내방에 어느 선생님이 강의하신 지 어느 6년째 어떤 되는데.
1: 아, 이제 일곱 날만 있으면은 5년 7개월입니다.
4: 그러니까 예. 이 약이 글쎄 효과 좋으니까 훌륭한 약이니까 그만 오래 길게 하지 길게 못하지 그만이니까
1: 일곱 날인 게 아니라 여섯 날이 이제 있으면은 예. 예. 그래, 5년 7개월이 되는 날
4: 환자가 이 약 쓰기 시작했는데 야 약은 정말 좋은 약이라 이랬다 우리 부위
1: 어떻게
4: 그렇다면 혈압이 약을 40건 올라가고 그거 글쎄 올라가면 그거 약그 혈압약을 써약을 세 번씩 다 이런 것도 아예 내려간다만 그렇게 병원 입원에 쓸 때 순간 나오면 또 올라가 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어떻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도 그 소리 이 약의 서방약은 어쨌든 우리 여기 북방 사람들 한 번도 써먹어봐 써보자 이렇게 해서 해서 이제 써서 그거 한 달이 그거 채해져서 한 달 되기 거의 시작이 혈압이 그 다음에 조금씩 떨어집니다. 아 이 약이 이게 효과겠다 어느 정도 한 1년 먹으면 이게 좀 혈압이 조절돼서 어떤 자연에서 일어나겠다. 안결선에 야수 따로 쓰고 혈압이 조절돼서 예. 그 다음에 이 약만 계속 이때 가다가 10번씩 딱딱 들이받으니까 혈압 올라갑니까?
1: 예, 이 혈액 속이 유효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면서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하루에 3번씩 잡수게 하는 게입니다. 그래서 바짝 치료를 해주게 되지 않을까?
4: 그렇습니다. 예. 거기 뭔가 4,500m 이상 되는 약이 또 나눔으로 된 약이 또 4가지가 들어갔죠.
1: 맞습니다.
4: 홍경천
1: 예.
4: 5,400m 이런 약이 어디에 어느 약이 들어갔습니까? 이 4가지 나눔으로 된 약이 또 오산지구 약대지 천연약대지 그러니까 이런 약을 우리는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확실히 정말 이 약 얼마나 선택해야 하는지

0: 보니까 야, 내가 그 죽을 길 이야기하면 그 언제 죽을
1: 약제 길이 약제 그렇지만은 이야기 특별히 네. 새로운 치료 방법인 아이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 이 파핵 용지 효소하고의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기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신경을 또 치료를 해주고 이래기 때문에 치료가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또 특별히
0: 예, 예. 신경성으로
1: 예. 신경성이 어느 말이 중요하다
0: 그러니까 예. 치료하고 되니까 첫째 신경 치료해서 심장이고 머리고 혈관 다 통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안정시켜서 혈압이 올라가니까 아이 그게 또 무슨 부분 치료한다고 약간에 딱 주치료는 썼지 약간 이런 약속을 이제 그만니까
1: 그렇죠.
0: 선생님.
1: 예. 예,
0: 그래.
1: 제가 그래. 그 그냥 이 주치공론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예. 딱 씌여 있는 거 쓰셔. 이러는 게 그런 데 씌여 딱 치료된다고 씌여 있는 길에야 치료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0: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런 거 치료 없는 거.
1: 그런데
2: 네,
1: 씌여
2: 전화가 끊겼네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저도 당뇨 신내방을 먹는 환자인데 거의 먹기 전에는 신경계석 진단을 받았지 거기다가 또 내게 색도 두 번 나왔지 이 당뇨를 쓰기 전에는 예전에 1년에 몇 번 쉬고도 요할랭기실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예. 하면 해야 되지 뭐 그때는 병이 발달한 달 때문에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신장이 통신하지 또 집단성은 또 어찌 그리 아픈지 그래서 예. 숨이 참이 쏘고도 땀을 빨빨 흘리고 땀을 바쁠까
1: 싶다 뭐 흘리지 뭐 그렇게 아프고 그 앞가슴이라면 그렇게 쏙쏙 질거버린다거나 아프고 한 게 다 그게 심장병 때문입니다
3: 그 심장이 그렇게 아프단 말입니다 자, 이런 병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야 막 관을 놓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소리에 이 당뇨 신내방을 선택해서 먹었는데 얼마나 저 선택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약을 먹으면서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지금은.
1: 예.
3: 이 약은 정말 사람이 우리 병인을 환자들에게는 정말 보약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병원 입원하니까 돈도 살려고 한 것도 그렇지만 신체의 각 부분에 병이라고 없습니다. 지금 아픈 데 없습니다.
1: 아, 얼마 좋습니까?
3: 예,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 되나서 30년 동안 그 소약을 먹으니까 나 위로 사가지, 손에 사가지. 그랬던 게 이 약을 먹으면서부터 무슨, 선생님은 지도하여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씩 이렇게 혈압약을 갔냐 하면서
1: 예,
3: 그렇죠. 그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록색료법을 아주
1: 맞습니다. 그게 영 유명한 리스료파가
3: 그렇죠. 예. 록색료법이 신기합니다. 예. 그대로 먹은 게 지갑조절을 그리서 해야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예.
3: 그래서 저는 나는 그 아홉 달 만에 저녁 4번만 먹었습니다.
1: 그래도
3: 그게 지갑조절이 하다보면 연살 됩니다. 우리 둘이네, 우리는 양수는 정말 이상 약을 먹고서 막 여러 번 해도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도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좋았거나, 우리 아빠도 선택해서 쓴 게, 우리 아빠는, 심장도 나쁘지, 머리도 여러 곳이 맞췄지, 그리고, 손이 나빴어요. 전립선염도 있고, 그리고 뱀도 있은 게 이 약 먹고 하나하나 다 해결돼서 특별히 효과 좋다고
1: 이 약은 정말 효과 나는 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강의 드릴 수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딱 맞는 하자이라면 이 약 선택 어찌를 잘했는가 하면 자꾸 나를 칭찬합니다.
1: 그렇지.
3: 우리 아버지하고 나는 어떤 사람마다의 이야기에 대해서 순근하고 소개한 사람마다 다 모든 대비 우리를 칭찬합니다. 이 약을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하다.
1: 그렇죠.
3: 제가 요즘에 또 우리 친구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울증이 있고 뇌경색도 3번 나왔다.
1: 아하, 예.
3: 심장도 나쁘지. 그래서 이 약을 쓰고 있는데 효과 그래서 다면서 요즘에 듣는 말에 뭐 현금을 2번이나 가면서는 활동이 있다면서 이건 내가 우울을 장가하겠다면서 오늘 배달을 받겠답니다.
1: 예, 이 우울증이라면 뇌경색이 또 3번 오고 심자에 아이소크 이런 분들한테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이번에 이중으로 현금을 감해줄 때 참가하면은 경제상에서 아주 뜨글 보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2417979번.
1: 맞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도 이하고 쓴지 오래됐습니다. 예. 나발 중풍이 걸려가지고 소리 정말 통고상 했습니다. 그래 나가서 생방이 듣고 이거 이 신예방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딱 공영수체 시대에서 예 중풍 치료한다고 그러니까 난 딱 썼는데 예전말에 마가같이 들린 게 하나도 없이 너무 잘 냅대다. 예.
2: 아하,
4: 약을 땄으니까 나의 혈압약을 저기나 아이 먹어도 장염

0: 머리 하나 우영하고 밥을 못 먹고 많이 소리치고 이래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1: 예, 많이 좋아집니다. 이 그 중풍 환자들이 정말 그 이 중풍 그다음에 이 지자를 한 환자거나 그다음에 지자 이 변두리에 있는 환자분이거나 그 심장이 그렇게 나쁜 분들한테 완전히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0: 야, 정말 예. 사람이 모조리 되자니까 예. 정말 당분간에 그러니까 정말 신경질이 아니나겠습니까? 사람질을 못한다고 자꾸 욕지거라 이래 됐습니다.
1: 예.
0: 예. 그래던 게 지금은 얼마나 좋아진데 매장 약만 먹어도 어떤 사람 깨끗해지고 예서 한 잔 자고 그다음에 또 해먹고 그다음에 변비 있어서 그렇게 똥을 좀 어떻게 지랄하던 게 지금은 얘 딱딱 보험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1: 예.
0: 제가 몸이 많이 부들고 그다음에 얘 그런 데나 얼굴 색깔도 좋아지고 빠릿빠릿해졌습니다.
1: 예.
0: 예, 그래, 나도 예, 예, 신경질이 많고, 그 다음 밥 못 자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소변이 자라서 들락날락 하던 게,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얼굴 색깔도 예, 밝아스러운 게 영성, 한쪽으로 영 곱아졌습니다.
1: 예.
0: 예, 이게 예, 사람이 예, 빠릿빠릿해지고, 예, 이 머리도 예, 얼빠나던 게 예, 똘똘해졌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데, 이 양말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우리는 약만 먹고 사장하고, 우리는 약만 먹습니다. 전문의도 우리 다 됐습니다. 예, 우리 둘이 먹는다고. 근데 우리 내 주변에 다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아프다, 얼빠한 사람은 다 먹으라. 약만 먹으면 정신이 똘똘해진다. 이래서 소개를 해서 쓴 사람 다 좋단다. 근데 우리 아바이 동미가 하나 있는데, 주사리 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노공이 오고, 그 다음에 폐도 아이 좋고 해서 헐떡헐떡하고서 딱 하루 쌈을 하면 얼빠나던 게 전문의 선생님과 물어보고 이야기 쓴 게 지금 많이 호전돼서 좋아서 예, 할머니의 웃음꽃이 핍니다. 예,
1: 그래서 아, 좋지요. 예.
0: 예, 돈을 두 번 감해주지. 또 거기다 또 영양제까지 심장 영양제까지 주지. 아까 얼마나 좋습니까?
1: 여러 심장 영양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뭐 이렇게 그 장도의 특정 부대인 아이 그런 익성균도 주지. 그다음에
0: 예.
1: 심장 근육 영양제도 주지. 거기에다가 또 이제 36곽 사는 사람들은 토르말린 원적 위에선 억매트도 주지. 얼마 좋습니까?
0: 보셔.
1: 예. 예.
0: 아이고 예. 정말 이들 양도네.
1: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신경성 심장병에 대해서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 중인데, 예, 우리 예, 신경성 심장병이 예, 우리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은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박동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이 형용하는 걸 보면은 심장이 마치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고 형용합니다. 예, 예, 일단 앞에 신경성이라는 게 붙으면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신경성 심장병이라든가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또 신경성 위병이라든가 또 예, 치료가 잘 안 되죠. 예, 신경성으로 또 잠이 잘 안 온다거나 이런 게 다 치료 잘 안 됩니다. 예. 예, 신경성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첫째로는 신경쇠약 증상을 해결해줘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높여줘야 됩니다. 예, 예, 이런 면에서 장약심리방 보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빨리 수복해줘서 신경전달도 제대로 되게 하고 신경쇠약 증상도 치료해준다. 예, 예, 그뿐만 아니라 장약심리방에는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기억력을 돕고 신경쇠약 증상을 해결해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천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경쇠약 증상을 해결해줘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기능을 높여줍니다. 예, 예, 둘째로는 기와 혀를 보충해줘야 됩니다. 예, 예, 장약심리방이 약과기 주치공론에 보면은 기와 혀를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밝혀놨고 또 기와 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당귀라든가 천궁이라든가 소홍화가 들어갔죠. 예. 그 외에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신경성 심장병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경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다면 장약 심리방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 범위에 밝혀놓은 약입니다. 예, 거신도가 아주 높은 약이죠. 예, 주치공론이 딱 치료된다고 씌어있는 것만큼 설복력이 더 강한 건 없습니다. 예,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오면은 대뇌에 미치는 손상이 매우 큽니다. 예, 예,

0: 이정식은 혈관이 막혀서 뇌 조직이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화이스가 생겨납니다. 예. 예,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대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뇌세포가 압박을 받게 되는 이런 병이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2: 북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범, 표범 등 야생동물들은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14,100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림해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들이 숲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망이 있는데요. 기지국 95개와 카메라 근 3만 대로 구성된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깊은 산속의 범과 표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게렐 보도, 왕의 귀환, 동북범 표범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오늘은 두 번째 편, 천공지 일체화 감축으로 야생동물 보호의 보장 마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훈춘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보급관, 천공지 일체화 감축 시스템 화면에서 림의 깊숙한 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이 방영됩니다.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는 가운데 야생 동북범 한 마리가 렌즈 앞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화면에 나오는 범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봅니다. 이 화면들은 림의 속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전송된 것입니다. 조함은 관할 구역의 원적외선 감축, 야생 동물 구조, 밀렵 방지 등 사업을 10여 년간 담당해 왔습니다. 처음 사업에 참가했을 때만 해도 훈춘 구역 전체에는 구식 적외선 카메라 수십 대밖에 없었습니다. 조함과 동료들은 설비를 메고 산과 영을 넘어 10여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는데 한두 달에 겨우 한 번 수치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얻은 것은 흐릿한 검은 그림자 한 장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훈춘 관할 구역에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가 5,746대에 달하며 수치는 24시간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국 훈춘국 과학연구감측중심 부조임 조함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 오늘 촬영된 동북범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침 4시 23분에 촬영된 암펌 한 마리입니다. 생태가 갈수록 좋아지면서 산의 야생동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범과 표범의 개체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공원의 대부분 구역은 통신 사각지대였습니다. 산속에는 인터넷 신호가 없어 카메라가 촬영해도 영상을 전송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95개의 700MHz 통신기지국이 림에 설치되면서 공원 80% 이상의 구역에 무선신호가 통했고 근 3만 대의 적외선 카메라도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의 원격탐사위성, 지상의 적외선 카메라, 공중의 무인기와 고공조망설비, 3개 감측망이 겹쳐지면서 전반 공원이 하나의 대형화면에 들어옵니다. 훈춘 림업위원회사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보호중심 공예조석 단연여입니다. 사람의 지문이 각자 다른 것처럼 동북범의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범의 좌우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카메라에서는 대량의 사진과 동영상이 전송되는데 우리는 화면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범의 무늬가 비교적 선명한 화면을 찾아낸 후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매 한 마리 동북범의 유일한 번호를 부여합니다.

0: 매 한 단락의 영상 자료는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의 분석을 거쳐 동물 종을 식별하고 다시 개체를 식별합니다. 시스템은 30여 종의 야생 동물들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고 동북범과 동북표범의 식별 정확률은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는 여전히 사람이 담당합니다. AI가 선별한 의심 영상은 단련녀와 동료들이 다시 프레임별로 대조 확인하고 정확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야 범 한 마리, 표범 한 마리마다 자료를 구축합니다. 관리보호중심의 컴퓨터에는 매 한 마리 범과 표범의 서류가 다 있습니다. 단련녀입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동물들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장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전문 사진 자료와 대조하지 않아도 무늬와 활동 구역만 한번 보면 어느 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랜 친구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죠. 5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술은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원에서는 동북범의 활동을 3만여 차례, 동북표범의 활동을 4만여 차례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국경을 넘어온 암펌 한 마리도 완전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2018년 이 암펌은 국경선을 넘어 훈촌에 들어온 후 이곳에 머물면서 4차례 걸쳐 새끼 13마리를 낳았습니다. 목전 이 암펌이 성공적으로 키워낸 새끼범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이미 어미를 떠나 각자 터를 잡았고 나머지 2마리도 곧 독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산 속의 범과 표범은 이름도 생기고 자료도 생겼으며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고도 과학기술에 의탁해 구축한 시스템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수확철을 맞아 비옥한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조 각지에서 추수 작업이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벼, 콩 등 알곡 작물이 잇따라 집중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화룡의 만무표 물결에서 도나의 콩밭에 이르기까지 현대화 농기계들이 분주히 오가며 작업하고 봉사 보장도 제때에 따라가면서 전주 상하는 황금가을 풍년 소곡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을거지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나시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기계를 통괄 배치하고 합작사와 농기계 작업 일꾼들이 과학적으로 작업을 배치하도록 인도해 기계 리용률을 높이고 기계 수확 면적을 전력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매일 200여 대의 콩수확기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대교향 한 콩밭에서 농민들이 맑은 날씨를 다잡고 추수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대교향의 한 합작사 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합작사에서는 430헥타르의 콩을 재배했습니다. 이 합작사에서는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큰 이랑 4줄 콩 재배 기술을 사용했는데 1헥타르당 약 1000근 증산할 수 있고 산량은 6000근에 달할 수 있습니다. 도나시 항륜 농업기계화 생산 전문 합작사 책임자 왕강입니다.
2: 네.
1: 지금 콩 수확기 5대가 밭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하루에 70에서 80헥타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9월 말부터 콩나물콩을 수확하기 시작해 100여 헥타르를 수확했습니다. 콩나물콩 수확을 마친 뒤 일반 콩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틀 정도 지나면 전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끝없이 펼쳐진 논마다 변물결이 출렁이고 벼이삭은 알차게 여물어 풍년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합 수확기 우렁찬 기계 소리와 함께 수확과 탈곡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약 곳곳에는 황금가을 풍작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수확철 전기 사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추수 생산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전력 보장하기 위해 국가배전망 화룡시 전력공급회사에서는 사멸꾼들을 조직해 인공 더하기 무인기 순찰 검사 방식으로 농민들의 탈곡, 건조 등 가을거지 전기 사용 선로와 설비 정황을 검사했습니다. 또 전기 사용 위험 우환을 조사하고 전기 사용 안전 지식을 선전하며 농민들의 전기 사용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벼 추수 기간 전기 사용을 실속 있게 보장했습니다. 국가배전망 화룡시 전력공급회사 종업원 조가명입니다. 우리는 촌의 논 구역마다 전문 고객 경리를 배치하고 한 가구 한 개 장부, 봉사 장부를 내왔으며 고장 수리 녹색 통로를 개통해 농민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가을거지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전주 알곡 작물 수확 면적은 138만 1700무로 23.78% 진척됐으며 전반 진도는

0: 지난해 동기와 비슷합니다. 그중 콩 수확 면적은 95만 200무로 진도는 54.07%, 벼 수확 면적은 6만 9,900무로 진도는 17.59%, 옥수수 수확 면적은 31만 9,700무로 진도는 8.85%입니다. 전주각 현시에서는 농기계 통괄 배치, 전력 보장 등 집안 봉사를 통괄하면서 가을거지 진도를 전력으로 다그쳐 수확한 알곡은 전부 창고에 놓도록 확보해 전주 알곡 안정 생산과 증산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1: 도만 강물이 쉼없이 흐르고 백년의 역사를 간직한 웅장한 국문이 변경에 우뚝 서서 도문 변경 도시의 상전 벽해와 같은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결일보도 변강에서 정신 고취,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에서는 다섯 가지 공동 선전 강연원을 따라 도문 통상구의 역사적 변천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이고 도문 촬영가 협회의 부주임인 고화입니다. 이곳은 도만강변의 백년 국문 도문 통상구입니다.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도로와 철도 두 갈래 통로를 모두 갖춘 대조선 통상구로서 북방 변경에 우뚝 선 이 국문은 백년의 비바람을 이겨내며 변경의 황무지에서 개방의 전연으로 화려하게 탈바꿈했고 천지 개벽으로 휘향한 중국 변강 발전사를 함께 쏘내려왔습니다. 도문은 만족어로 만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청나라 말기 이민 실변 정책이 실시되면서 개척자들이 황무지에 뿌리 내렸고 이곳에는 점차 일정한 규모를 갖춘 변경 부락이 형성됐습니다. 1880년 청정부는 정식으로 통상구를 설치하면서 도문 다국무역의 100년 역사를 열었습니다. 그 후 다국 자유무역구가 점차 형성되고 근대 세관 체계도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통상구 철도 통로가 건설된 후 한때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자원을 약탈하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항일전쟁 승리 후에야 도문 통상구는 역사적인 새 면모를 맞았습니다. 1945년 도문이 해방된 후 주보중이 부대를 이끌고 주둔하면서 통상구에 의탁해 네 갈래 다국 운송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고화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곳에서 개척한 홍색 회랑입니다. 이 회랑을 통해 리제심, 심균유 등 민주 인사들을 비밀리에 북평으로 호송해 건국 대업을 함께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항미 원조 기간 이곳은 진지를 굳게 지키며 한 번도 중단된 적 없는 강철 운송선으로서 굳건한 수호로 나라의 방어선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1962년 준례 총리는 도문을 시찰하면서 아름다운 국문을 건설할 것을 당부해 통상구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개혁개방 후 도문 통상구는 전면적인 전환을 실현해 전쟁 대비 보장에서 개방 봉사로 전환됐으며 통상구 경제도 도약식 발전을 맞았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서 통상구에서는 혁신적으로 통상구 플러스 N 발전 모식을 구축해 통상구를 핵심으로 산업을 집결하고 내외를 연결했습니다. 과거의 변경 통로는 국가 3위급 관광 풍경구로 탈바꿈했고 국경다리, 철도 국문, 백년 부두도 새로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도문 통상구의 백년 변화는 중국 변강 발전의 생동한 축소판이며 여러 민족과 여러 지역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역사를 함께 쏘은 생생한 증거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 백년 국문은 앞으로도 계속 개방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단결로 변강을 수호해 변강 진흥과 민족 부흥에 국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하게 됩니다. 목전 전주 열 공급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결세선은 이미 시간대별로 보일화를 앞당겨 가동했고 기타 현지의 열 공급 재반 준비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10월 15일 도시구역에서 전부 열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나스에는 도합 12개 열 공급 회사가 있는데 그중 8개는 석탄 열 공급 기업이고 4개는 지열원 열 펌프 열 공급 기업입니다. 열공급 보일러실에서 작업 일꾼들이 설비 시험 조정, 시스템, 랭간 상태 및 열간 상태 운행 등 재반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지혜 열공급 플랫폼에 의탁해 온도 수치를 동태적으로 감축하면서 열공급 생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취발 부동산 관리위원 책임 회사 당지부 서기 근옹룡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회사에서는 석탄 비축, 설비 검수, 1차, 2차 도관망 물 주입, 설비 시험 조정

0: 열공급 준비 사업을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열공급 조건은 전부 갖춰졌습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연회사 공장구역 열교환소, 작업일꾼들이 순환수 펌프, 열교환기 등 핵심 열공급 설비를 세밀하게 검사하고 시험 조정, 교정을 진행하면서 설비 운행의 잠재적 위험 우환을 전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석탄 재고량은 2만 톤이며 실제 열공급 정황에 따라 석탄을 구매해 충족한 에너지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연회사 총경리 강붕입니다. 올해 도시구역에서는 송화평, 흥룡 주거단지 등 열공급 구역을 확대해 열공급 면적이 근 20만 평방미터 새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팔가자진, 복동진의 열공급 운영 업무도 맡았습니다. 사업 배치에 따라 화룡시 도시구역은 15일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하고 팔가자진과 복동진은 시간대별로 16일부터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연책임회사 자금일꾼들이 질서있게 영내 순찰 검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도현 열공급 면적은 287만 평방미터이며 3만여 가구 주민과 관련됩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연책임회사 운행주임 류금풍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열공급 전에 모든 난방 설비를 전면적으로 검수해 현재 이미 열공급 표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 예열 상태에 있으며 15일부터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주 열공급 도관망 연결 면적은 9,208만 평방미터이고 2026년 새로 건설 개조한 열공급 도관망은 107km입니다. 이와 함께 2차 도관망 평형 발부 13,400세트를 설치하고 실내온도 수집단 말기 32,173개를 배치해 지혜와 수단으로 열공급 온도를 감축하고 수력 균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원 건설, 도관망 개조, 조절 통제 시설 증가에 도합 4억 5천만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성의 열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행동 방안 포체에 따라 우리 조에서는 가구 방문 조사를 전개하고 열공급 시스템 부족, 주택 보온성 부족 등 부동한 원인을 구분해 분류별로 대책을 세워 정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두 차례 걸쳐 47만 가구를 조사하고 7만 3천 개의 좋은 사용자 장부를 구축했습니다.
1: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보조금 지급 사업의 공개성과 투명도를 1층 높이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 청취하며 사회 각계의 감독을 접수하기 위해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10월 13일 제4진 사회보험 보조금 확대 지급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공시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결시 취업 창급 공식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이트에서는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최저임금 표준 정황을 발표했습니다. 길림성 제1등급 월 최저임금 표준은 2,230원이고 제1등급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은 22원입니다. 가을이 들어선 이래 거리와 골목, 공원 녹지에 갑자기 대량의 검은색 작은 날벌레가 나타나 무리지어 날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출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날벌레는 가을철에 이동하는 유시 진드물로 인체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는 없지만 감각적인 불편을 주고 출행 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길림성 기상봉사 중심에서는 외출할 때 되도록 노란색이나 밝은색 옷을 입지 말고 짙은색 옷을 우선 선택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외출 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녹색 식물이 밀집한 구역에 오래 머물지 말 것을 일깨웠습니다.
0: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연율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 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동림당 특별처빈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수와에서 인사드리는 박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을 그리며 그 안에서 피어나는 행복을 담은 가요. 김인덕 작사, 도영 작곡의 사랑이 샘솟는 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의 소중함을 노래한 가요. 이문숙 작사, 강효식 작곡의 우리는 동반자를 전해드립니다. 김은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겪는 소소한 일상과 정다운 사랑을 밝고 유쾌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김광룡 작사, 최룡훈 작곡의 알콩달콩을 전해드립니다.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떠나온 사람에게는 그리움이고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정든 땅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언제나 가슴 한켠에 아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정호 작사, 최나 작곡의 김지협 가수가 부른 아 고향이여를 전해드립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형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노래한 가요. 리룡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리철혁 가수가 부른 형수님을 전해드립니다.

가족은 혈육으로 이어진 사이이고 집은 그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족과 집은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김영택 작사, 임종철 작곡의 가족 그리고 집을 전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탁구 경기에 비유하여 맑고 유쾌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박홍철, 김선희 가수가 부른 인생은 탁구공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 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2대의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님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시킨 이 동충하초 균분은 순도가 100% 되는 이런 분말로서 국가약품질량관리표준에 도달한 아주 귀중한 이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42날 저온에서 발효시켰고 정화 성분이 활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을 거쳐서 독성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아주 뚜렷한 이런 중로년분들이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선물 같은 명약입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현대 생물공학 4단계 발효 기술을 이용해서 천연 동충하초에서 특정 균주를 분리한 후에 액체 심층 발효 배양하고 건조 과정을 거쳐서 제조한 이런 분말입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얻은 이 균사체를 려과하고 건조하고 분해하고 살균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0: 분말로 제조됩니다. 그리고 현대양대학연구에서는 동충하초 균분은 양방향 면역 조절하고 간하고 신장을 보호하면서 피로도 저항하고 종양도 억제하는 등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하고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침하고 천식, 만성기관지염 치료에서는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얼굴이 자주 붓기거나 소변장애, 특히 밤 소변이 많은 이런 증상들을 또 현저하게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현대의학적 가치는 전통적인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보강하는 기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역도 조절하고 염증도 저항하면서 항산화 작용하고 항종양 등 다양한 면에서 그 효능이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질환하고 신장 보호 분야에서는 특별한 이런 림상 증거를 또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양대학적 효능이라 할 때에는 다중 표정 조절입니다. 바로 현대 양대학 연구에서는 이 동충하초 분말에 함유된 충초소하고 충초다당류, 코르세핀하고 등 이런 성분들은 단일 작용을 넘어서 다중표적, 다중경로를 통해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로 인체를 전면적으로 조절하고 상호작용해서 신체 건강을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동충하초 발효 경분을 드시고 있는 환자입니다.
0: 네.
2: 예. 이 동충하초는 정말 좋은 약입니다. 이순이는 정말 이 수면장애가 있어서 정말 자지 못해가지고 소리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0: 네.
2: 그런데 이 동충하초 발효 경분을 드시면서부터 참 잘 삽니다.
0: 네.
2: 예. 지금은 저기 그 수면제도 다 끊고 예 잠 잘 자고 예 위가 좋아지니까 밥도 잘 먹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정말 신체가 조금 좋아지면서 이 동충하초 발효 경분을 어제는 안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0: 네.
2: 정말 죽을 때까지 먹는 얘기가 났습니다.
0: 네.
2: 예. 우리 집에 아저씨도 드시는데 우리 집에 아저씨는 영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2: 그냥 목에서 가래 그렁그렁 하던 게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기침도 하고 가래도 있고
0: 네.
2: 지금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0: 네.
2: 네. 선생님이 이런 좋은 약을 정말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0: 네.
2: 우리는 예, 계속 이 동충하초 발효 견분을 먹겠습니다.
0: 예. 지금 이 환자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이 목에 가래 그냥 있는 분들이 있죠. 예. 그리고 좀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과 한이 있거나 예. 그리고 냄새가 있으면서 관절도 아프고 동맥경화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아주 좋은 이런 작용한다. 그래서 다중표적 작용 경로를 통해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 예. 예
0: 그래서 이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너무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이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이 면역 반응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활성된 면역 반응을 또 억제도 시키면서 면역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경로를 통해서 조절하면서 염증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또 억제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로서 기도염증하고 산화 손상을 줄이면서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면역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NK세포의 면역지표를 개선시키고 골수 억제하고 방사성성 폐렴의 발생률

0: 많이 감소시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예, 우리도 저기 그 동청하철 쓰는 가족입니다. 예, 우리 남편이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와 그랬지가 자기를 보고 자기 친구가 이 저기 코로나 때 많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아팠는데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한다며 이랬더라.
0: 네.
2: 우리 남편이 말했단다. 다른 약 쓰지 말고 그 동충하천나 써라고 나를 보라고 내 이렇게 옛날에 나도 당시처럼 그렇게 세게 아팠는데 지금 아이 아프다고 다른 약 쓰지 뭐 동충하천 써라 이랬단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허리 말을 들을까 이랬더란다. 아 써봐라 가부간에 써봐라. 우리 남편이 자기 이렇게 많이 아팠다가 이 동충하천 쓰면서 좋아진 경험을 쭉 얘기를 했단다. 그러니까 오야 그런 약이 좋은 약 좀 써야 되지만 이게 별로 살 것 같지 않다며 막 이래더라도 너무 힘들었어.
0: 네.
2: 그래서 지금 집에 와서 내가 말았다. 그 동청하처로 이들이 18각 사라 하고 이랬단다.
0: 네.
2: 다른 약 쓰지 마 그 약만 쓰라 그러면 니 산다 이랬단다. 그래서 오늘 18각 주문한다. 이렇게 많이 아팠단데
0: 네.
2: 그간에 별로 만나지 못했던 게 많이 다리 빠지고 못쓰게 됐더랍니다. 숨을 세게 짓고 가래지라고 이랬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뭐 입원도 하고 뭐 약도 썼다니 약도 쓰고 뭐 그랬더니 안 그랬다는데 잘 아예 되더라면서 그러면 하소연 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다른 약 쓰지 말라 다른 약 쓰다 도마 버리고 병원 낫지 않으니까 동충하철 써라 동충하철 써라 이랬답니다. 그래서 오늘 18강 주문합니다. 예.
0: 네.
2: 그래서는
0: 코로나 후유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폐만 상한 게 아니라 면역 계통이 다 손상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순히 발효 동충하철 균분은 이 호흡기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면역 계통 강화시키고 이 증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그 바이러스 후유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효과가 빠릅니다. 예.
2: 그렇죠. 그래, 네. 해서 그랬단다. 야, 나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코로나 때 세게 아파서 돈도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했는데, 내 경험 봤을 때 다른 약 쓰지 말라고 쓸데없다고 이랬단다. 그래서 따겠다 이랬더란다. 그래서 적극 선전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0: 네.
2: 오늘 18강 주문한다.
0: 예, 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수고하세요.
1: 네. 네.
0: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보면은 심장 세포하고 신관 기능을 개선시켜서 이 여러 가지 영양 상태도 개선시키면서 미세염증을 완화시킵니다. 예, 우리 미세염증이 있다 할 때에는 면역력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체내에 있으면 우리 인체 세포들이 활약을 못하면서 다른 기능도 같이 다 저하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 분말은 예, 폐하고 신장질환 치료에서는 명확한 림상적 가치를 보여주면서 그 핵심은 다중표적 면역 염증 조절 예, 이런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우리 중노년에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예, 몸이 이 지금 허약한 분들에게는 좋은 이런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 허혈성 뇌졸중 치료 우리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예, 이 뇌경색 치료에서 보면은 뇌 손상도 예방하고 뇌신경을 보호하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아마 우리 지금 혈압이 자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온정이 안 되거나 또 혈당 당뇨병이 있거나 예, 혈지가 높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 뇌 손상을 받게 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동충하초의 발효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예. 예, 이 약 쓰기 전에 저는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0: 네.
3: 머리가 기름쟁이 나고, 기름쟁이였고, 그리고 또 심장도 두근두근 나고, 숨차고, 땀도 제대로 못하고,
0: 네.
3: 이 소화도 잘 나야 되지. 전립선 비대에 있어가지고, 또 소변도 잘 나야 나가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이 여러가지 증상이 많았는데, 이 동청 하초 이 금도는 속에 지금 이 정사에

0: 많이 도와줬습니다.
1: 네.
0: 예, 길에서 주머니가 하면서 이 우대 활동도 있고 이럴 때, 한 열여덟 박 싸가지고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1: 예, 지금이 우리 동맥경화하고 전립선 질환은 직접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치료하고 전립선 질환 치료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동시에 할 수 있는 약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분입니다. 예, 때문에 남성분들이 이 질환에서는 이 동충하초가 최고의 약이라고도 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합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이 동충하초 쓰는 환자입니다.
4: 네.
3: 예, 나는 여러 가지 병이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나는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4: 예.
3: 정신 상태가 항상 흐리 터분하던 게 이것은 나는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4: 맞습니다. 예.
3: 그 다음에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고, 예.
4: 예.
3: 예,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 소변 차수가 하루에 다섯, 여섯 번 나던 게 이것은 나네 지금 저녁에 소변 차수가 그래서 많이 봐야 두 번이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 번씩 봅니다.
4: 네.
3: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4: 예.
3: 그 다음에 위장이 좋지 못했어요. 때로는 서서하고 때로는 덤비고 와서 고사 많이 했는데 이것은 나네 그런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4: 맞습니다. 예.
3: 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놓친 뼈에 지금 저기 심장 뼈에 고사 많이 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4: 예.
3: 예. 예. 그 다음 물소리에도 놀라고, 예. 그 다음에 저녁에 뭐 속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이것은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4: 네.
3: 그래서 내 앞으로 이거 둘이 쓰길래 좀 많이 싸자고 그럽니다.
4: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함유된 이 중초소라는 활성 성분은 인지기능하고 신경기능을 개선하면서 뇌손상하고 염증, 예,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뇌장벽을 보호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한 1년씩 쓰고 있는 분들은 아, 내가 정신 상태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아, 집중력이라든가 기억력이 좋아진 거 한해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혈관성 치매하고 알츠하이머병을 예방도 하면서 기억장애를 개선하고 해마신경세포 사멸을 감소시켜줍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4: 네.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도 동성화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1: 예, 나는 이 약을 어떻게 돼 동성화를 시작했는가 하면, 이 방송을 듣고, 어둡고, 상시하게 잘 듣고서 내가 혼자 호기심이 있을 때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써야 되겠는가 해서, 내 고려라고 썼는데, 방송 들어보고, 좋다고 하니까, 이 약을 내 시작했습니다.
0: 네.
1: 저는 쓴 지 한 반년 됩니다.
0: 네.
1: 그게 내 정상은, 이 몸의 내장이가, 위, 간, 이게 다 폐까지 몸에 다 있었습니다. 위도 나쁘고, 예.
0: 네.
1: 선생님. 예,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냥 죽을 써 먹었습니다.
0: 네.
1: 나빠서.
0: 네.
1: 지침도 계속 짓고, 예.
0: 네.
1: 심장도 후두두한 게, 그래서 허리 놀라고, 예. 선생님도 우울증도 왔다였습니다. 우울증도
0: 예.
1: 여러 가지.
0: 다 연관 써 있습니다. 정신질환하고.
1: 예. 종합주의와 왔습니다. 예. 예. 우울증과 사람 나가면, 예, 보기 으스라고, 예, 말하기도 무섭고, 예. 조용한데 찾아뵙는 일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잠자리 웃고 놓고나 증사 이랬던 게 이것도 많이 허전되고, 예. 그래서 매개 방머이가 효과형 좋습니다, 선생님.
0: 네.
1: 통전하소가, 예.
0: 맞아요.
1: 그래서 나는 이렇습니다, 시장. 이 좋은 약을 쓰자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떤 시작하던 바에, 예. 비출혈은 것도 많이 났지.
0: 예.
1: 몽땅 비 어떤 호소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네. 한 가지 약으로서 여러 가지 병을 치료를 하니 얼마나 기부해 줬습니까,
0: 네.
1: 선생님?
0: 예.
1: 예. 그래서, 내 생각하겠는데, 내 건강은 돈 주고도 못 사지, 인가, 선생님?
0: 그렇죠.
1: 건강이 최고입니다.
0: 예.
1: 건강해야 무슨 일이 나고, 이게, 할 수 있지. 건강해져 버리면 다 끝이 나는데,
0: 예.
1: 그래서 이번 활동이, 내 참가를 해서, 여태껏 싸렸습니다, 선생님.
0: 예, 맞습니다. 그거이 우리 지금 이 동충하초로 쓰면은 이 몸도 좋아지거니와 정신상태 기분이 예, 많이 좋아진다. 예. 이 도파민이 분비도 촉진한다.
1: 예.
0: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얼마가 쓰면은 한 달 쓰고도 모두 정신상태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진 거 알긴다. 예. 그래서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1: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저 중년에 보면은 예, 일단 먼저 몸이 아프다 하는 분들도 있고 기분이 안 난다 하는 분들도 있죠.
2: 예,
0: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은 예, 육체하고 정신 절반 절반입니다. 예, 이미 몸이 아프다 하면 내 정신도 같이 아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환영받는 예, 그 주요한 원인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예, 다 개선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에는 이 멜라토닌이란 성분도 함유되어 있고 도파민이 분비도 촉진하면서 신경세포를 보호해서 운동 기능까지 개선시켜줍니다. 예, 때문에 파키슨병 치료에서도 예, 아주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 있는 활성 성분은 저산소증하고 시신경 손상을 보호하는 이런 작용이가 또 이미 확인됐습니다. 예, 바로 심장 때문에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깊이 못 쉬고 또 밤에 자고 깨나도 흐리터분한가 예, 이런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이 저산소증 산소의 이 산소가 결핍하다 할 땐 빨리 반응하는 예, 이런 체질이 됐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간단하게는 내가 심장의 기능이 약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면은 심장 기능도 좋아지면서 이 시신경 예, 시신경은 우리 인체의 모든 전기하고 관계되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중론에는 나는 이게 눈만 좀 빤했으면 좋겠다. 흐리터분하고 답답하고 또 어떤 데는 아프기도 하고 또 눈에 충혈도 지고 하죠. 예, 근데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예, 저산소증하고 시신경 손상을 예, 보호해 주기 때문에 예, 논에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은 진시황이 불로초로 전해왔죠. 예, 그래서 우리 동충 하초가 아, 우리나라 동충 하초가 가장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소

0: 장의 동충 하초가 가장 유명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로 본다 할 때에는 폐하고 신장이 허하거나 혹은 기관지염이 있거나 폐허약증으로 인한 천식이 있거나 만성 간염이 있거나 오래된 기침, 혈기 부족. 예, 대부분 우리 냄새가 있으면 중로년에 혈기가 잘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혈기가 부족하고 또 혈기가 힘이 없고 허합니다. 예, 이러한 증상들을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다 보충해 주기 때문에 불로 장생의 명약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체질이 마르거나 허약한 이런 환자분들,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 예, 아까 환자분처럼 큰 병을 하고 난 후에, 예, 특히 좀 바이러스에 몸이 많이 손상받았던 이런 분들, 자주 감기가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가 최고의 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폐하고 신장의 양허증, 예, 대부분, 아, 나는 호흡곤란이 있으면은 폐가 그저 관계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우리 호흡은 폐하고 신장이 같이 관리합니다. 예, 신장에서 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폐에서 호흡이가 진행이 되지 못합니다. 예, 때문에 이 폐하고 신장의 양허증은 우리 중의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으로서 폐하고 신장 이 두 장기 정기하고 음양이 부족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 이 두 장기 병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서 한 장기 허약이가 다른 장기 부족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 반드시 폐하고 신장은 같이 좋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예, 때문에 우리 전통 의학으로는 폐하고 신장을 동시에 좋게 해주는 약은 동충 하초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주로는 천식이 오래된 예, 지속되면서 정기가 고갈되고 또 폐하고 신장이 기납 기능이 이상이 생기는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증상을 보면은 숨 헐떡헐떡 잡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무겁고 약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약간만 피곤하면은 견디지 못하는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가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열감은 있으면서 추위를 탄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 나는 좀 몸이 열한 편이요. 그런데 또 추위도 쉽게 타오 이런 분들이 많죠. 네. 예, 이런 분들이 잘 치료가 안 돼 힘들어합니다. 예,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쓰시면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해가 지고 불빛이 켜지면 연길의 거리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채 반짝입니다.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정답게 어가는 발걸음, 우리 연길의 밤입니다. 이어서 1980년대에 황상롱 선생이 작사 작곡하신 연길의 밤이요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청춘의 흥취를 담은 가요 김동어 작사 최홍률 작곡의 나는 기타를 타네 준비했습니다. 김영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예전에는 우편시대죠. 먼 곳에서 오는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요. 서로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는데요. 우편으로 보내는 편지, 이제는 추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때의 우편 배달부의 형상을 생각해보는 가요. 김창석 작사, 김성민 작곡의 나는요 우편 배달부 보내드립니다. 김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는 정답은 없지만 매일매일 충실하게 알차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황상문 작사 김창근 작곡의 인생은 보내드립니다. 량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50년대에는 노동자 농민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이면 구락부에 모여 문화생활의 한때를 즐기는 것이 크게 유행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연상케 하는 가요죠. 저혜송 작사 김종화 작곡의 구락부의 밤 보내드립니다.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목장에서 들리는 피리소리 들리시나요? 임여원 작사 동기철 작곡의 목장의 피리소리 준비했습니다. 목장에서 일하시는 방목원들의 긍지감을 표현한 가요죠.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곳 열매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번째 곡은 최선수 작사 김미란 작곡의 쉼표 인생입니다. 잠시 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이 노래를 류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전홍일 작사 황영화 작곡의 연길커피입니다. 따뜻한 연길커피처럼 포근한 감정을 담은 이 곡을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대학 작사 리동길 작곡의 세월을 당겨보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억 속의 아름다운 세월을 그리워하며 함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따뜻한 노래입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밀한 작사 박광춘 작곡의 내 고향 시냇물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의 시냇물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노래한 이 곡에서 향수의 정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니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한하나 작사 김기천 작곡의 우리 연변입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모습과 애정을 담은 이 노래를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동진 작사 라스코 작곡의 살기 좋은 우리 연민을 준비했습니다. 연민에서 사는 행복을 담은 노래로서 살기 좋은 연민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춘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입니다. 고향의 나팔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향수를 노래한 이 곡을 이상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은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근뇌보신환 요즘 들어서서 하는 우대 활동이 제일 약값이 누거지는 제일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래서 이런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은 제약공장이가 양치에 속해 있는 제약공장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을 양치라고 하는데 아주 우리 텔레비 소개나 신문 소개나 방송 소개나 많은 이런 약을 소개하는 데서 보면은 이런 양치의 약을 소개하는 데는 없습니다.
0: 네.
1: 유독 저희들 소개드리고 있는 동화근뇌보신환이가 양치에 속하는 동화 제약공장은 우리나라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0: 네.
1: 그래서 약이 질량이 따라간다. 이거 먼저 승인해야 됩니다. 어떤 약을 넣는가. 뭐 약 설명서에다는 이런 약이 없고 저런 약이 없고 무슨 많은 약들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 약이 진짜로 되는 약이 들어갔는가. 사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커갖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약들이 산지가 아주 많습니다. 가짜약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산지에서 났는가 어느 곳에서 났는가에 따라서 그 약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0: 네.
1: 특히 삼칠 봅시다. 삼칠은 운남성의 이 삼칠이가 제일 문산 삼칠이가 제일 이름이죠. 근데 문산이라는 게 한 개 현입니다. 근데 이래 현에서 생산한 게 어떻게 전국에 다 보고 말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폐모도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천폐모. 그 다음에 뭐 서장. 이 서장 작은 곳에서 약이 나서 어느 말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들은 량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런 제약공장이 좋다 할 때는 이런 약의 질량을 바관한단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0: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0: 나도 지금 네 김새기 언제든 여러 해 되다 보니까 나 그래 그러지 그냥 머리 많이 얼빠나고 많이 뭐 마음이 그냥 우울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네. 말하기 싫고 또 사람 많은 곳에도 가기 싫고 집에서 그저 누워만 있기 싫고 얘 자꾸 밥을 해보고 이렇으면서 경력이 자꾸 떨어질 때다.
1: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정서에 있는 분들 특히 노련이 들어서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시간이 가더라도 하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 벌써 시간을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여러 달 먹으니까 형 좋습니다. 어서 얘 여수면 이제 머리도 많이 맑아져서 뭐든 데도 가기도 쉽고 얘 생각 나는 것도 생각대로 말하기 말도 나가고 얘 가방 자 이렇게 그냥 앉아 잡으려 모든 거 잡으려도 쓰라고 가방 머리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게 대신에 친구들과 또 그래도 어울리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게 마음이 우울하던 게 많이 좋아서 경력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1: 네.
0: 예, 그리고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침침하고 이제 하던 증상도 좋아지고 예. 실리 붙이 있고 쪼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슴이 계속 불안하고 예. 이 누긴지 쫓기는 것 같고
0: 예,
1: 심동가속이 있고 심들문란이 있고 이러던 분들 예. 싹 해결됩니다.
0: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예.
1: 예.
0: 변비 있던 게 변비도 해결되고 가관에 이러면 좀 많이 해결되고 했을 거네. 맥도 나고 그렇습니다. 정신이 나는 게
1: 맞습니다. 그건 있다. 사실입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특별히 난 맥이 나는 게 알린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연 이야기 내는데 병과 한 이야기 맞으니까 내 집 계속 먹자고 또 계속 먹겠습니다.
1: 계속 잤으면 또 더 좋은 효과, 골가방매라든가, 예. 그 다음에 예. 기억력 방매라든가, 실면증이라든가, 많은 방면에서 또 다른 효과 봅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계속 먹자고 오늘 또 대답 받겠습니다.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예.
1: 예. 예.
0: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예, 그럼 뭐 시간 저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1: 네.
3: 제가 종합을 인해서 예, 그런 머리가 흐릿하고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예, 기억력이 상실되고 예, 어조막 가지고 보통 다 깨고 왔습니다.
1: 네.
3: 그래도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건의 보시환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하나하나도 우선 먼저 얘 경력이 상실되든지 경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 네.
3: 네. 그래 경력이 돌아오고 그리고 얘 아예 몸이 헷갑아지고 얘 그리고 그 손발이 마되던 게 그것도 감각이 오고 얘 머리가 그렇게 흐릿허분하가 빙빙 돌던지 그게 좋아지고 있겠니까 얼마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 효과를 잘 보고 하니까 얘 그래 실제 한 1년 써볼까 안 해서 그래 전화드립니다.
1: 1년 쓰고 보면은 여러모로 효과 봅니다. 예, 꾸준히 견지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의 그 이 건져보신 환우 선생님이 강의하셔서 사흘 만에 우리 오빠가 71세인데 영 경력도 떨어지고 얘 문제는 밤에 소변 네 번 다섯 번을 가요. 밤에 자지 못해 아침에 자꾸 곁에 사람 못 사고 신경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소리 소변 자든지 어떻게 건네보시면 새로 나온 이야기 강의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좀 써보라고 그럴까 먼저 자기 이렇게 방송 들어보겠다 들어본 게 자기네 배를 딱 맞는 것 같단다.
1: 그렇죠. 소변 작고 전립선 비대 있고 남성분들 성욕감퇴증 있고 이야기 딱 좋습니다.
4: 네, 그냥 우리 경력이 어째 그렇게 없습니까? 아무리 70 넘었다.
1: 콩파지허하고 소변이 잦다 할 때는 콩파지허한 증상이 무조건 나타났는데 이렇게 신허증이 있다 할 때는 기억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4: 제가 왜 서두는 남다 본인
1: 그렇죠.
4: 우리 몸에 자꾸 예하면 자꾸 물어본다 만다 습관에 대해서 어제 자꾸 물어보 자꾸 대사 많이 실다 자꾸 이 경력이 떨어진다. 경력이 약간 성게 예. 아 이제 두 달 거서 한 개가 60, 70일 썼습니다. 두 달 반 거 썼지네. 굉장히 기능력이 좋아지고 좋아진 게 소변 네 번 다섯 번 하는 게 그게 이롭단다고. 걔 이야기 내 내가 써보다니 처음 이런 소냐 처음 봤다니 와는 형 좋아 와는 즐거워 난신다 지금.
1: 71세라니까나 그 너무 내세 있는 분이 알기 때문에 효과를 아마 아주 잘 볼 겁니다.
4: 예, 좀 다른 얘기라고. 근데 이야기 좋긴 좋다 해도 안 되고 80 되는 분보다 그게 아 이제 70대 정말

0: 지식되면 다
1: 전화했어. 누가 받은 게라고 그랬까. 그래서 야, 내 담력은 써먹봤냐면서 이야기해서 좋다는 게 얘기해가 한 두 번 논답되다. 평균이 가서 평균이 가서 예, 네 번 다 손이 이제 한 70을 썼는데 그러면서 그게 좋은 이야기지 그러니까 올게 힘이 난답니다. 닦고 바깥에 뛰쳐나가기 쉽답니다.
0: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1: 예, 그래 확실히 하기는 좋다면 결국 빠르고 약이 결국 값이도 합당하고 그래 이렇게 약이 좋으니까 예, 또 여전히 이야기해서 죽을 때까지 쓰겠다면 이랍니다.
0: 예, 그래. 꾸준히 시작하십시오.
1: 예, 전화번호 알려주시오.
2: 예. 네, 501-2797번입니다.
1: 아, 그 전화입니까? 예, 예, 그거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저는 그 뭔가 우리 친구가 그 근처에 보신 하나 썼는데 효과 대단히 좋답니다. 뭔가 머리도 좋고 심가에도 대단히 좋대서.
0: 예.
3: 예. 그리고 이 효과용 빠르고 예. 대단히 저, 소개를 해주더라 말입니다. 그 선생님이 이 방송 내 명심해 들은 다음에 확실히 효과용 좋아서 나도 이거 지금에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 다음 심사에 자꾸 놀란다 말입니다.
0: 예.
3: 예, 그리고 머리가 어지럼증이 나고 골이 아프고 그래서 나도 이 건네보신 하나 좀 잠은 아까 사자꾸렵니다.
0: 예. 두 개를 정말 써보시오. 이 믿거나 말거나 난 저 약 좀 써보자 하고 써보시오. 확실하게 네. 그런 증상들이 나사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3: 네, 네. 그래. 저, 내가 뭐, 배달 받자, 그랬다.
0: 예, 배달 받으십시오. 예.
3: 네. 네. 수고하시오.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대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질병들, 예를 들어서 치매라든가 뇌경색 후유증이라든가 실면증이라든가 조항모하강출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은 대부분 다 우리 대뇌 신경세포가 손상해서 오는 겁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저희 친구가 풍수성 심장병으로서 병원에 가 진단받고 거기다 또 시체거제 해보니까 뇌가 위축이 왔답니다.
0: 풍습성 심장병이라는 게 얼핏 들어서는 심장에 문제 생긴 것 같죠. 예? 심장에 판막이 문제 생긴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병 증상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뭐 중풍이 옵니다. 머리에 혈관이 막히는 게 풍습성 심장병의 증상입니다.
4: 아,
0: 예.
4: 그래, 예. 그래 제가 이거 건네보시와는 그냥 제가 청취해서 잘 듣고 있는데 내 동생도 쓰고서 다발성 뇌경색으로서 이 약으로서 좀 개선하고 있습니다.
0: 예.
4: 그래 병원도 가지 않고 지금 문제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금 안전하게 이 약 쓰고 있으니까 그럼 내 친구에게 권장했습니다. 풍수성 신장병원은 꼭 이렇게 정말 뭡니까 효과를 보니까 그 다음에 기억력도 없어 조금 움직거리도 것도 막 바쁘고 숨이 차오해 그렇답니다. 그래 그럼 근데 보시오 내 쓰라고 권장한 게 이미 썼습니다.
0: 예.
4: 쓴 지 한 두 달 되는데 참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효과 잘 본다.
4: 이게 이게 심장에도 막 떨리고 숨이 차오고 헐떡거리면 그러는 게 그것도 많이 낫고 그 다음 몸이 지둔해서도 저기 싫은데 그런 게 몸도 좀 줄어들고 예
0: 네.
4: 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감이 난답니다.
0: 네.
4: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지금 내가 계속 꾸준히 쓰라 했습니다.
0: 네.
4: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내 동생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두 분이 저기 배달 받아서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0: 네. 요즘에 우대 활동 계속 합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4: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래서 우리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 어떻게 하면 치료할 것인가?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해서 약을 아마 뭐 써보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 우리 근뇌 보신환을 추천드립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예.
5: 예, 선생님, 저는 예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가 이 방송 듣고, 이 권유보시오 하나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아버지 연세가 75인데, 평상시에 그 엄마가 혈압이 자꾸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어지럼증 있고 그다음에 또 이

0: 아, 저와라는 게 자꾸 아이 된다지. 그럼 또 이 파티도 영 아이도 다 말입니다.
1: 네.
0: 이게 이번에 이하고 잡수고 있지않까. 아프다 얘기라 하니까 어찌 손지. 네. 하고 오늘 전화해서 또 무사오랍니다. 그래서 그 15과를 제가 하고 예약해달라는 그랬대다.
1: 15과이 제일 좋습니다. 15과 예. 두드리고 현금 예. 그 자리에서 1,000원 빼주고.
0: 그렇구나.
1: 예.
0: 뭐 제 소리 그 어떻게 배달로 보내주겠습니까?
1: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예,
1: 네.
0: 얼마인가?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아, 5012797번이?
2: 네.
0: 아, 예, 선생님.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특히 우리 이 내조식이라는 거는 예. 어떤 약과도 잘 약이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뇌조직이란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깥엔 땅땅한 그 안전모보다도 더 땅땅한 루구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2: 네.
1: 예, 이 루구가 우리 대뇌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처럼 직접적으로 혈관을 보일 수 있어서 거기다가 뭐 주사를 놓거나 댄디를 놓거나 무슨 피하 주사를 놓거나 이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2: 네.
1: 대뇌는 약이 전달이 좀 되기 쉽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건뇌보신환을 쓰고 왜서 이 뇌가 건전하게 되는가? 이 뇌조직이 손상이 오고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뇌신경세포가 줄어들고 이런 원인은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도 콩팥하고 직접적으로 관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콩팥은 선주구성수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에는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는 진리입니다. 누기도 부족 못합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면은 골수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거성 올라간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 걸음걸이랑 꼿꼿하고 골가병이랑 크게 없고 귀도 잘 듣고 이런 분들 70대 80대에 가서도 기억력이 아주 좋단 말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아, 이 사람이 콩팥이 건전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 사람이 뇌세포도 건강하구나 이 도리입니다.
2: 네.
1: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뇌조직 위축이 오는 원인이가 또 녹홍신 부족과도 관계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약은 직접적으로 우리 그 이 혈관이 굳어지고 땅땅해지고 탄성이 없어지는 이런 걸 치료할 수 있게끔 두중이라든가 두중도 거저 두중 일반 두중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두중탄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2: 네.
1: 예, 우술이라든가 이런 혈관을 비롯해서 힘줄 인데 혈관만 나른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약들은 힘줄 인데 근육구성 다 부드러워집니다. 진이 부드러워진단 말입니다. 진이라는 게 혈관이 들어갑니다. 중에서 말하는 진이가. 이래서 골가병만 나사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혈관이 탄성을 찾을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머리에 녹공세 부주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효과 보죠. 거기에 콩팥이 기운이 좋아지면은 몸의 전기가 충분해지면서 심장이란 이 발동기를 잘 돌과줍니다. 심장은 발동기이기 때문에 기가 충분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보면은 우리 건뇌보신환을 쓰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작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깡구복액은 천년 어색용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일반적인 적지 같은 우리 시중에서 보는 이런 용지는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지라든가 우리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이런 천년 용지들은 그 재배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자연에서 나오는 천년용지구야 우리 그 어색용지에 속한단 말입니다. 적지는 재배가 되나 이런 흑지, 황지, 백지, 이런 청지, 이런 어색용지가 재배가 아직 되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주 이 천년 어색용지가 들어간 약으로서 좀 귀한 약이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걸 신선초라고 불렀습니다. 불로초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우리 귀하디 귀한 약인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발달한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용지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내는 이런 고도로 발달한 제약 기술이 도입된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액체나 물약이라 해서 다 똑같은 물약이 아닙니다.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들어졌고 또 국가에서부터 이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용지는 중약제입니다. 중약제라 할 때는 국약 비준번호 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Z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 연기 깡구복액은 B가 붙었습니다. B가 붙고 또 국약 비준번호 있고 OTC약이고 이러다 할 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병을 예방 오래 쓰면은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그 다음 B20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20이라는 거는 우리 아랍의 숫자가 약이라 할 때는 고여 준조할 그 다음에 영어 자문 하나 있고 뒤에 8자리 아라비아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19하고 20만이 우리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다 하면은 19하고 20을 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2: 예, 수고하신다.
1: 네.
2: 저는 연지 깡구복액을 먹는 사람입니다. 어제 먹는 가뭄이 만성간염에다가 간경화까지 있습니다. 그래 놓을까 되나에 항상 오른쪽 옆구리 아프고 뒷단들이 지켜오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기 싫고 음식을 먹으면 하와이 되고 속이 더부룩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싫고 입에서 자꾸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네. 저기 냄비가 심해가지고 하루 사흘에 나흘에 한 번씩 눈을 보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이래 할 날이 뭐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영지깡구박약을 한 반년 먹었습니다. 그렇게 네. 먹은 게 영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저기 속이 더부룩하고 밥 먹기 싫어 밥 못 먹던 게 인선에 밥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1: 예.
2: 예, 밥 먹으니까 되나에 맥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냄비가 심해서 변을 이렇게 보지 못하던 게 지금은 매일 변을 보니까 되나에 속이 개운하고 속이 수부합니다.
1: 예.
2: 예. 그리고 밤에도 속이 편안하니까 되나에 잘 잡니다. 그래 이 정지 광고보 얘기가 B20으로 된 약이고 국가 기준번호가 있는 약이고 후보에 되고
1: 그런지
2: 영이 효과가 빠르잖니까.
1: 네.
2: 예, 효과가 좋고 그리고 관절이 아파가지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무릎에서 딱딱 소리 나면서 등기를 오르내리기도 바빴댔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1: 관절 연골이

0: 좀 재생되고 유연해지면 그 딱딱 소리가 나고 아프던 게 없어지니.
1: 글쎄 말인다.
0: 치료 가능합니다.
1: 예, 글쎄 말인다. 이렇게 이래일까나 효과가 어떻게 좋고 빠르고 효과가 좋은지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자

0: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약을 선택할 때 어떻게 우리 고요준지 그다음에 그 뒤에 숫자 영어 자모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명들인데 B20이란 말 20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비준한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을 붙입니다.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네.
1: 네.
3: 네, 선생님,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깡구복에 그 용어를 동안 다 쌌는데, 약이 정말 참 좋습니다. 선택도 잘 안 갔습니다. 우리 남편 항상 치세란다. 나는 약 쓰면서 이렇게 자꾸 반복이 와서 고생하고 병원 가고 하던 게, 이 약 쓰면서 지금 병원 모르고 산다. 이거 쓰기 전에는 소화진이 안 돼가지고, 이 우는 덥고 아래는 타고 해서 몸이 수위도 타고 이래미 고생했는데 이거 잡더니 고증상도 없어지고 돈을 쓰니 용심해가지고 반 이렇게 위생실을 가기 때문에 소변 통하지 않아가지고 짜증내면서 반반 모시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던 게 지금은 이 소변 순통하게 잘 나가고 수량이 많고 할까 용식을 배출 잘 돼가지고 용도 와야 돼 그만까 그리고 이, 그, 이 간도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용 고생했는데 이 지난 가설이 이 약을 잡더니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니 지방간도 없어졌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눈도 예, 홍깔깔해 하면서 형 불편해 했는데 이 약 쓰면서 옛날에는 붙이는 거에 떨고요 놓은 거에 무슨 아예 그 바르는 약이 별난 거 다 써봐도 안 되던 게 지금은 이 약 쓰면서 고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많이 어두는 눈이 편안해져가지고 어두는 네. 옛날에 눈은 못 뜨고 있던 게 어두는 무슨 안대를 뜨고 있고 이러면 용도가 합니다. 그리고 이 가병도에 무릎이 텐성 관절이 있어서 계단 내리거나 길을 걸다도 어떨 때는 막 이 아래 위에 막 비틀어지면서 그래서 흩어지는 것 같다 다음에 길을 걸다도 막 조질이 매우 주물고 이랬는데 지금은 까딱 이 약 쓰면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이게 어찌 그런 비료 된 약이고 안전성 있고 그거 해결해서 이 흡수가 빠르고 효과 좋단 말입니다.
1: 네.
3: 지금은 한두 달 치고 모든 것이 좋아져서
1: 네.
3: 그래가지고 이 올라갈 때 한 10통도 싸서 장기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본인도 지금 모두 그것이 다 좋아지고 하니까 나 기뻐하니까 계속 쓰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 예.
3: 대답하다 예, 오, 예. 좋구나.
1: 지금 전화하십시오. 예.
3: 어, 그러니까. 그 친구 예. 얼마 뒀습니까?
1: 예, 예. 알았습니다.
3: 전화하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22 고요준주 20이 아니고 20이라 할 때는 우리 길림성 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고 흥정광성은 23, 뭐 상해는 31, 북경은 11 이런 우리 그 암호가 다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범, 표범 등 야생동물들은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14,100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림해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야생 동물들이 숲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망이 있는데요. 기지국 95개와 카메라 근 3만 대로 구성된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깊은 산속의 범과 표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게렐보도 왕의 귀환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오늘은 두 번째 편 천공지 일체와 감축으로 야생동물 보호의 보장 마련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훈춘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보급관 천공지 일체와 감축 시스템 화면에서 림의 깊숙한 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이 방영됩니다.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는 가운데 야생 동북범 한 마리가 렌즈 앞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화면에 나오는 범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봅니다. 이 화면들은 림의 속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전송된 것입니다. 조함은 관할 구역의 원적외선 감축, 야생 동물 구조, 밀렵 방지 등 사업을 10여 년간 담당해 왔습니다. 처음 사업에 참가했을 때만 해도 훈춘 구역 전체에는 구식 적외선 카메라 수십 대밖에 없었습니다. 조함과 동료들은 설비를 메고 산과 영을 넘어 10여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는데 한두 달에 겨우 한 번 수치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얻은 것은 흐릿한 검은 그림자 한 장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훈춘 관할 구역에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가 5,746대에 달하며 수치는 24시간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국 훈춘국 과학연구감축중심부조임 조함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 오늘 촬영된 동북범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침 4시 23분에 촬영된 암펌 한 마리입니다. 생태가 갈수록 좋아지면서 산의 야생 동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범과 표범의 개체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공원의 대부분 구역은 통신 사각지대였습니다. 산 속에는 인터넷 신호가 없어 카메라가 촬영해도 영상을 전송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95개의 700MHz 통신 기지국이 림에 설치되면서 공원 80% 이상의 구역에 무선 신호가 통했고 근 3만 대의 적외선 카메라도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의 원격 탐사 위성, 지상의 적외선 카메라, 공중의 무인기와 고공 조망 설비, 3개 감측망이 겹쳐지면서 전반 공원이 하나의 대형 화면에 들어옵니다. 훈춘 림업위원회사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보호중심 공예조석 단연여입니다. 사람의 지문이 각자 다른 것처럼 동북범의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범의 좌우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카메라에서는 대량의 사진과 동영상이 전송되는데 우리는 화면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범의 무늬가 비교적 선명한 화면을 찾아낸 후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매 한 마리 동북범의 유일한 번호를 부여합니다. 매 한 단락의 영상 자료는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의 분석을 거쳐 동물 종을 식별하고 다시 개체를 식별합니다. 시스템은 30여 종의 야생 동물들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고 동북범과 동북표범의 식별 정확률은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는 여전히 사람이 담당합니다. AI가 선별한 의심 영상은 단련여와 동료들이 다시 프레임별로 대조 확인하고 정확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야 범 한 마리, 표범 한 마리마다 자료를 구축합니다. 관리보호중심의 컴퓨터에는 매 한 마리 범과 표범의 서류가 다 있습니다. 단련여입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동물들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장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전문 사진 자료와 대조하지 않아도 무늬와 활동 구역만 한번 보면 어느 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랜 친구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죠. 5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술은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원에서는 동북범의 활동을 3만여 차례, 동북표범의 활동을 4만여 차례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국경을 넘어온 암펌 한 마리도 완전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2018년 이 암펌은 국경선을 넘어 훈춘에 들어온 후 이곳에 머물면서 네 차례 걸쳐 새끼 13마리를 낳았습니다. 목전 이 암펌이 성공적으로 키워낸 새끼범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이미 어미를 떠나 각자 터를 잡았고 나머지 2마리도 곧 독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의 범과 표범은 이름도 생기고

0: 자료도 생겼으며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고도 과학기술에 의탁해 구축한 시스템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수확철을 맞아 비옥한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조 각지에서 추수 작업이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벼, 콩 등 알곡 작물이 잇따라 집중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화룡의 만무 벼 물결에서 도나의 콩밭에 이르기까지 현대화 농기계들이 분주히 오가며 작업하고 봉사 보장도 제때에 따라가면서 전주 상하는 황금 가을 풍년 소곡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을거지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나시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기계를 통괄 배치하고 합작사와 농기계 작업일꾼들이 과학적으로 작업을 배치하도록 인도해 기계 리용률을 높이고 기계 수확 면적을 전력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매일 200여 대의 콩수확기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대교향 한 콩밭에서 농민들이 맑은 날씨를 다잡고 추수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대교향의 한 합작사 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합작사에서는 430헥타르의 콩을 재배했습니다. 이 합작사에서는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큰 이랑 4줄 콩 재배 기술을 사용했는데 1헥타르당 약 1000근 증산할 수 있고 산량은 6000근에 달할 수 있습니다. 도나시 항륜 농업기계화 생산 전문 합작사 책임자 왕강입니다.
2: 네.
1: 지금 콩 수확기 5대가 밭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하루에 70에서 80헥타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9월 말부터 콩나물콩을 수확하기 시작해 100여 헥타르를 수확했습니다. 콩나물콩 수확을 마친 뒤 일반 콩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틀 정도 지나면 전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끝없이 펼쳐진 논마다 볕물결이 출렁이고 벼이삭은 알차게 여물어 풍년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합수확기 우렁찬 기계 소리와 함께 수확과 탈곡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야 곳곳에는 황금가을 풍작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수확철 전기 사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추수 생산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전력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배전망 화룡시 전력공급회사에서는 사멸꾼들을 조직해 인공 더하기 무인기 순찰 검사 방식으로 농민들의 탈곡, 건조 등 가을거지 전기 사용 선로와 설비 정황을 검사했습니다. 또 전기 사용 위험 우환을 조사하고 전기 사용 안전 지식을 선전하며 농민들의 전기 사용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벼 추수 기간 전기 사용을 실속 있게 보장했습니다. 국가 배전망 화룡시 전력 공급회사 종업원 조가명입니다. 우리는 촌의 논구역마다 전문 고객 경리를 배치하고 한 가구 한 개 장부, 봉사 장부를 내왔으며 고장 수리 녹색 통로를 개통해 농민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가을거지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전주 알곡 작물 수확 면적은 138만 1700무로 23.78% 진척됐으며 전반 진도는 지난해 동기와 비슷합니다. 그중 콩 수확 면적은 95만 200무로 진도는 54.07%, 벼 수확 면적은 6만 9900무로 진도는 17.59%, 옥수수 수확 면적은 31만 9700무로 진도는 8.85%입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는 농기계 통괄 배치, 전력 보장 등 재반 봉사를 통괄하면서 가을거지 진도를 전력으로 다그쳐 수확한 알곡은 전부 창고에 놓도록 확보해 전주 알곡 안정 생산과 증산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0: 도만 강물이 쉼없이 흐르고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웅장한 공문이 변경에 우뚝 서서 도문 변경 도시의 상전 벽해와 같은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결일보도 변강에서 정신 고취,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에서는 다섯 가지 공동 선전 강연원을 따라 도문 통상구의 역사적 변천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이고 도문 촬영가 협회의 부주임인 고화입니다. 이곳은 도만강변의 100년 국문 도문 통상구입니다.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도로와 철도 두 갈래 통로를 모두 갖춘 대조선 통상구로서 북방 변경에 우뚝 선 이 국문은 100년의 비바람을 이겨내며 변경의 황무지에서 개방의 전연으로 화려하게 탈바꿈했고 천지 개벽으로 휘황한 중국 변강 발전사를 함께 쏘내려왔습니다. 도문은 만족어로 만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청나라 말기 이민 실변 정책이 실시되면서 개척자들이

0: 황무지에 뿌리 내렸고 이곳에는 점차 일정한 규모를 갖춘 변경불악이 형성됐습니다. 1880년 청정부는 정식으로 통상구를 설치하면서 도문 다국무역의 100년 역사를 열었습니다. 그 후 다국 자유무역구가 점차 형성되고 근대 세관체계도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통상구 철도 통로가 건설된 후 한때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자원을 약탈하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항일전쟁 승리 후에야 도문 통상구는 역사적인 새 면모를 맞았습니다. 1945년 도문이 해방된 후 주보중이 부대를 이끌고 주둔하면서 통상구에 의탁해 네 갈래 다국 운송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고화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곳에서 개척한 홍색 회랑입니다. 이 회랑을 통해 리제심, 심균유 등 민주 인사들을 비밀리에 북평으로 호송해 건국 대업을 함께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항미 원조 기간 이곳은 진지를 굳게 지키며 한 번도 중단된 적 없는 강철 운송선으로서 굳건한 수호로 나라의 방어선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1962년 준대 총리는 도문을 시찰하면서 아름다운 공문을 건설할 것을 당부해 통상구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개혁 개방 후 도문 통상구는 전면적인 전환을 실현해 전쟁 대비 보장에서 개방 봉사로 전환됐으며 통상구 경제도 도약식 발전을 맞았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서 통상구에서는 혁신적으로 통상구 플러스 N 발전 모식을 구축해 통상구를 핵심으로 산업을 집결하고 내외를 연결했습니다. 과거의 변경 통로는 국가 3위급 관광 풍경구로 탈바꿈했고 국경다리, 철도 공문, 100년 부두도 새로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도문 통상구의 100년 변화는 중국 변강 발전의 생동한 축소판이며 여러 민족과 여러 지역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역사를 함께 써온 생생한 증거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 100년 국문은 앞으로도 계속 개방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단결로 변강을 수호해 변강 진흥과 민족 부흥에 국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하게 됩니다. 목전 전주 열 공급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결세선은 이미 시간대별로 보일화를 앞당겨 가동했고 기타 현세 열 공급 재반 준비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10월 15일 도시구역에서 전부 열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나스에는 도합 12개 열 공급 회사가 있는데 그중 8개는 석탄 열 공급 기업이고 4개는 지열원 열 펌프 열 공급 기업입니다. 열공급 보일러실에서 작업 일꾼들이 설비 시험 조정, 시스템, 랭간 상태 및 열간 상태 운행 등 재반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지혜 열공급 플랫폼에 의탁해 온도 수치를 동태적으로 감식하면서 열공급 생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취발 부동산 관리위원 책임 회사 당지부 서기 근옹룡입니다.
1: 截止目前
0: 현재까지 우리 회사에서는 석탄 비축, 설비 검수, 1차, 2차 도관망 물 주입, 설비 시험 조정 등 열 공급 준비 사업을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열 공급 조건은 전부 갖춰졌습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위원회사 공장구역 열교환소, 작업일꾼들이 순환수 펌프, 열교환기 등 핵심 열공급 설비를 세밀하게 검사하고 시험 조정, 교정을 진행하면서 설비 운행의 잠재적 위험 우환을 전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석탄 재고량은 2만 톤이며 실제 열공급 정황에 따라 석탄을 구매해 충족한 에너지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위원회사 총경리 강붕입니다. 올해 도시구역에서는 송화평, 흥룡 주거단지 등 열공급 구역을 확대해 열공급 면적이 근 20만 평방미터 새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팔가자진, 복동진의 열공급 운영 업무도 맡았습니다. 사업 배치에 따라 화룡시 도시구역은 15일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하고 팔가자진과 복동진은 시간대별로 16일부터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연책임회사 자금일꾼들이 질서있게 역내 순찰 검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도현 열공급 면적은 287만 평방미터이며 3만여 가구 주민과 관련됩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연책임회사 운행주임 류금풍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열 공급 전에 모든 난방 설비를 전면적으로 검수해 현재 이미 열 공급 표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 예열 상태에 있으며

0: 15일부터 정식으로 열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주 열 공급 도관망 연결 면적은 9,208만 평방미터이고 2026년 새로 건설 개조한 열 공급 도관망은 107km입니다. 이와 함께 2차 도관망 평형 발부 13,400세트를 설치하고 실내온도 수집단 말기 32,173개를 배치해 지혜와 수단으로 열 공급 온도를 감축하고 수력 균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원 건설, 도관망 개조, 조절 통제 시설 증가에 도합 4억 5천만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성의 열 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행동 방안 포츠에 따라 우리 조에서는 가구 방문 조사를 전개하고 열 공급 시스템 부족, 주택 보온성 부족 등 부동한 원인을 구분해 분류별로 대책을 세워 정돈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두 차례 걸쳐 47만 가구를 조사하고 7만 3천 개의 좋은 사용자 장부를 구축했습니다.
1: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보조금 지급 사업의 공개성과 투명도를 1층 높이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 청취하며 사회 각계의 감독을 접수하기 위해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10월 13일 제4진 사회보험 보조금 확대 지급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공시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결시 취업 창급 공식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력차원 및 사회보장부 사이트에서는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최저임금 표준 정황을 발표했습니다. 길림성 제1등급 월 최저임금 표준은 2,230원이고 제1등급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은 22원입니다. 가을이 들어선 이래 거리와 골목, 공원 녹지에 갑자기 대량의 검은색 작은 날벌레가 나타나 무리지어 날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출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날벌레는 가을철에 이동하는 유시 진딧물로 인체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는 없지만 감각적인 불편을 주고 출행 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길림성 기상봉사 중심에서는 외출할 때 되도록 노란색이나 밝은색 옷을 입지 말고 짙은색 옷을 우선 선택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외출 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녹색 식물이 밀집한 구역에 오래 머물지 말 것을 일깨웠습니다.
0: 연변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연일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을 11번과 256-1을

0: 설산을 넘을 때 눈보라색의 우로 굳은 몸들, 초원을 걸을 때 깊이 패인 피 묻은 발자국들, 총알과 포연 속에 쓰러진 젊은 생명들. 이만 오천리 장정은 단순한 행군이 아니라 굳건한 신념으로 써내려간 위대한 서사시이고 살과 피로 세운 기적이었습니다.
1: 온갖 시련과 난관을 모두 이겨내면서 여간 위대한 여성, 장정의 길에서 보여준 선열들의 불효불굴의 정신은 대대로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0: 선열들이 꿈꿨던 세상, 그 소망이 꽃피운 이 땅에서 장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시대의 여정을 함께 개척해 나갑시다.

0: 면적은 65평방미터입니다. 이외에 단칸방을 세줍니다.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고요. 교통이 편리합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이외 중고 가전제품을 팝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연길시 제10중학교 남쪽편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분한테 세주려고 합니다. 월세는 800원입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지점은 다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네.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0: 네.
1: 벽돌 도성 다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최소 시물밭도 양배 한 50평방 좌우 됩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이후 터지어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138-9433
0: 네. 네.
1: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중국 공농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선열들의 발걸음은 역사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장정 장신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3: 시대 발전의 물결 속에서 첨단기술 연구실에서 농촌의 새 생명이 피어나는 들판에서 우리 주변의 일선 현장들에서
2: 장정정신의 불씨는 평범한 곳곳에서 피어나 수많은 분투자들의 길을 밝혀주고 앞으로 나갈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3: 시대는 변했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굳센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 우리 다 함께 선열들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뭔가 60세 되는 그 남성 일꾼을 한번 모셔봐서 그런다.
0: 네, 어디에서 일꾼을 구하십니까?
4: 아, 예, 아니 집에 일입니다. 집에 일입니다.
0: 네.
4: 그래서 예, 60세 다 되는 남성분이고 한동안 사람도 계신다. 이런 게 전화. 136.
0: 네.
4: 136-2070.
0: 네.
4: 8511입니다.
0: 네, 가정집에서, 네, 중국어를 잘 하는 60세 좌우의 남성 일꾼을 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4: 네, 그렇습니다. 빤서 잘한
0: 분이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4: 수고하시오.
0: 그래요?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5: 가정집에서 밥하고 청소라는 말을 좀 구하자 그래요.
0: 네.
5: 그니까 전화번호.
0: 네.
5: 159.
0: 네.
5: 4431.
0: 네.
5: 1725.
0: 1725번. 그래요. 잘
5: 잡았습니다. 네, 수고해요. 네. 또 자동 좀 타요.
0: 알겠습니다.
2: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0: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집을 새로 주려 합니다.
1: 네.
2: 예, 새로 주는 위치는 예, 북대 10중 부근의 북원소구역입니다.
1: 네.
2: 7층 집에 6층이고 면적은 45평방입니다.
1: 네.
2: 예, 중간 집이고 남향작을 앉은 집입니다.
1: 네.
2: 예, 깨우 안에 가구, 가전제품하고 가구가 다 구전합니다.
1: 네.
2: 명계전화의 네. 여산바.
1: 네.
2: 스산산지우.
1: 네.
2: 울리우 여산.
1: 1384339 5613번요.
2: 예, 맞습니다.
1: 네, 문자 적었고요. 전 소식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 예.
1: 네.
0: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1: 네, 변속기가 달린 자전거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5071번, 156-0433-5071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네, 남향으로 된 중간집인데요.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네, 뭐 가정집에서 청소를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줄 수 있는 가사도우미 한 분을 모십니다. 연락번호 1594431-1725번, 1594431-1725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만 됩니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고요. 벽돌 창고도 있고 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교 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반자립 가능한 로인을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숙박을 하셔야 하고요. 연락번호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3: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구의 로크아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1: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움의 시장 부근의 위원성 아파트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고요. 고급 장식을 했습니다.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네, 연변 1층에서 5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집안에 가전기물이 구조

0: 원하고요.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1594430-9670번입니다. 네모 양로원에서 60세 좌우의 남녀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음씨 착한 60세 이하의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9-4336, 1386번, 139-4336, 1386번입니다. 네, 운동기구 2개와 40인치 되는 텔레비전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3-8233-4087번, 153-8233-4087번입니다.
1: 90년 전, 선열들은 설사를 넘고 초원을 지나며 하나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의 굳센 발걸음 하나하나는 중화민족의 역사에 소중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2: 오늘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걸어야 할 새로운 장성입니다.
1: 56개 민족이 어우러진 이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역사를 수놓으며 찬란한 조국의 레일을 만들어 갑시다.
2: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조국을 사랑하고 한맘 한뜻으로 힘을 합쳐 시대의 부름에 보답합시다.
1: 선열들의 정신을 대대로 전하며 조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모 가정집에서 중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일을 재치 있게 처리해 줄 수 있는 60세 좌우의 남성 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0-2070 바로 11번 136-2070 바로 11번입니다. 네, 가정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1-1725번 159-4431-1725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고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저렴하게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 편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최근 한 차례 연구에서 수명을 연장하는 1위 운동이 걷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11만 명을 30년 넘게 추적 조사했고 여러 가지 일반 운동과 비교한 결과 전체 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만 놓고 볼 때 걷기가 달리기나 다른 운동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약 2,600보를 걸으면 사망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지기 시작하고 약 2,800보를 걸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걸음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지속적으로 감소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루에 8,763보와 7,126보를 걸을 때 사망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 이상 더 걸어도 수익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마을에 접어든 후 과일 가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하나하나 노랗게 익은 요자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방안 가득 향기가 나고 한입 베어물면 새콤달콤한 맛이 납니다. 중이하게 건조할 때는 촉촉하게 보해주는 가을 양생 리념에 순응하여 요자는 많은 가정에서 가을철에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과일이 됐습니다. 가을철에 요자를 먹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진액을 생성하고 건조함을 윤택하게 하여 가을 건조를 완화시킵니다. 중이학 관점에서 요자는 진액을 생성하고 건조함을 윤택하게 하며 폐와 위의 우려를 제거하고 기를 다스리며 소화를 돕습니다. 가을 건조함으로 인한 인후 건조 및 가려움, 마른 기침과 가래, 식후 적체 및 복부 팽만, 변비에 일정한 개선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반면에 열량이 높지 않습니다. 요자는 수분이 충분하며 과육 100g당 약 23 내지 41mg의 비타민C를 함유한 동시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하며 포만감이 비교적 강하고 열량도 높지 않아 대부분 사람이 가을에 먹기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로 식이섬유를 보충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요자의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소화계통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특별한 향기로 인해 감정을 완화시킵니다. 요자 껍질을 벗기는 과정에서 요자 껍질이 발산하는 향기는 후각을 통해 뇌의 감정 중추에 바로 전달되어 긴장을 완화하고 답답한 감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중국 공룡공군 장정승리 90주년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굳센 신념으로 위대한 행보를 이어간 장정의 용사들을 기립니다.
1: 장정의 길은 험난한 시련으로 가득했습니다. 엄청난 식량 부족으로 풀과 나무 껍질로 배를 달래야 했고 적군의 끊임없는 추격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0: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설사를 넘어야 했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늪지를 지나야 했으며 거센 급류를 헤치고 건너야 했습니다.
1: 자연의 험난함과 전투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영웅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안고 힘차게 전진했습니다.
0: 우리는 그들이 남긴 장정길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팔자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 인민의 행복을 지키는 여정 속에서 남긴 그들의 위대한 업적은 역사에 길이 길이 빛날 것입니다.
0: 생명으로 조국의 매 한치 땅을 지키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견뎌낸 선열들에게 가장

요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수면 건강을 중시하며 운동시계, 건강 팔찌를 사서 매일 밤 자신의 수면질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차고 보면 매일 수면 시간이 늘 7시간 안팎을 맴돌고 모두가 공인하는 8시간 수면에 늘 조금씩 못 미치자 많은 사람들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매일 7시간 정도의 수면이야말로 진정한 황금 수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가 매일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유지하면 향후 신체 쇠약 위험이 더 낮고 항로화 효과가 더 좋으며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도 더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매일 8시간을 자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많이 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수면질 저하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몸의 허약함입니다. 최신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면 모두 신체 쇠약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이 7.1시간 정도일 때 신체 쇠약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8시간을 자야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면 분야 여러 권위적 연구의 결론을 종합하면 최종적으로 모두 같은 황금 수면 시간인 7시간 정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연 생리 리듬에 가장 부합하는 수면 시간일 수 있습니다.

0: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1: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 서구역의 7층 집에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

15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집안에는 가전기 물이 고전하고요.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네, 가정집에서 청소를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1-1725번, 1594431-1725번입니다.

수 있는 60세 좌우의 남성 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6-2070 바로 11번 136-2070 바로 11번입니다. 네, 연변병원 서쪽 현에 있는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집안에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그리고 네, 단칸방을 세웁니다.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고 교통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집이거나 살림집에 네, 전기, 수돗물 등 손대기 어려운 것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배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배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배 웅담분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의 가격은 128원이며 30곽을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0: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든 오이시 한 곽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이며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생방송 실무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폐 응답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매일 오후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응답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응답본 지금 오늘 마지막 우다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곡의 가격이 128원인데요.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큰 우대활동의 내용 가운데서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있는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60가게 80가게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현금권을 또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가게 가격을 4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보폐 응답물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전면적이고 효과가 진실한 이런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17766에 전화해서 무료 배달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128원 한각 닷새 복용량으로 60각에 80각 저는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제때 잘 파악하고 지나면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런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성보폐 응답부는 애들도 뭐 누구든지 계층이 관리 없이 이 제품 자체는 견지하시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뭐 때문에 성보폐 응답부는 여러분들이 쉽게 리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출처가 특수합니다. 보통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하나는 뭐 간단하게 곰을 마취하고 그저 거기에서 응답해서 응답을 뽑아내서 건조해서 포장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부는 그 출처 자체가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이고 그리고 해방군 총의원 려부치합니다. 대단합니다. 해방군 총의원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의학연구중심 줄기세포라는 간시벌 말합니다. 그리고 연변대학농학원 곰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항야진 주임이 연구단대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서 상품으로 나온 제품 자체가 바로 송보폐 응답본 여기에 속합니다. 소나무 송자의 보배라는 보배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절대 보건품이 아니고 앞에 Z문자가 붙었다는 것은 중초약에 속하는 이 일종 그 류행에 속한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OTC 국약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비교적 아주 우수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집에 남편은 간경화 진단받은 게 간경화 초기 있고 초기가 있고 그다음에는 거기다 만성 담양염증까지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소화도 잘 안 되고 매일 그냥 없다 하고 예. 아침이나 낮이나 그 입이 썩어가서 꼼짝 못 하겠단다.
1: 간에 문제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담낭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어 간단샹조라 말이 있습니다. 간과 담낭은 호상 영향 주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으면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데 간경화가 있으니까 그대로 담즙이 분비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 공능이 문란으로 인해서 담즙 생산과 그리고 담즙이 역할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2: 그래서 무슨 낮에다 무슨 낮이나 드면은 아침에 그냥 입이 썩었다는 게 돼서 그 가뜩이나 맥이 없어 밥을 원래 잘 못 먹는데도 입이 썩어 밥을 또 못 먹는다.
1: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약을 먹기도 많이 먹었으니 그냥 아이 났을 때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0: 응답번호 지금 싸다 두 내려서 먹었습니다.
1: 예.
0: 경기 지금 요즘에 이게 입이 쓰고픈 게 많이 났단다.
1: 아, 그렇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예. 자체가 예. 뭐 강경화, 강경화 복수, 그리고 지방간, 알코올간, 간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담낭에 이상이 생기는데 입이 쓰다는 것은 담낭 꺾는 게 물란이 왔다는 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 뭐, 제대로
0: 예,
1: 12지상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12지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란이 와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을 분해내지 못합니다. 예. 예.
0: 그런 게 요즘에는 많이 나아져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게 밥 조금씩 잘 된답니다.
1: 밥을 드세요. 모든 면역계통을 뭐 네. 밥을 드시는 과정에서 비위가 네. 아주 간을 통해서 그만한 뭐 보조를 받게 되어 있는데 네. 그게 공로의 물란이 오게 돼서 밥만 먹게 되면 뭐 어떤 병도 이기기 바쁩니다.
0: 예, 네, 그래서 예, 꾸리도 그냥 가끔씩 가다 그냥 계속 긴긴해고 며칠에 한 번씩 가끔씩 가다 그냥 예, 꾸리 쏙쏙 찍어버리고 이러던 게 그것도 지금 없어졌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먹어보니까 너무 좋죠. 이런 날에 먹더니 아까도 얼마 났다면 옛날에 먹었던 도로시 싸 먹었으면서 먹겠다면
1: 그랬겠죠. 예, 예.
0: 이렇게 먹어본 게 그거도 먹어봐도 효과 크게 없던 이번에 선생님이 강의한 거 뭐가 특별히 효과 났다면 이랬대요.
1: 그렇죠. 이 제품이 예. 보통 제품이 아닙니다. 금담으로 조성되어 있기 예. 때문에 0.5%밖에 차지하는 보배급 상품이니까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0: 그 소화 잘 되고 그 다음에 혈압이 좀 높은 표시라면 어디 나 있으니까.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예. 혈압도 조성이 잘 되고 예. 눈을 그냥 근처에서 까까라다면 눈이 까까라한 게 나서졌다면
1: 바로 그렇죠. 편간맥목의 효과를 보면 간이 좋아지면 눈이 좋아지고 담낭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예. 되고 다각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럼 예. 응답을 하면서 이러면서 자기 계속 먹겠다 오늘 또 싸라고 해서 내지 그래 전화합니다.
1: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싸는 바에는 이번에 우대증세 예. 집에 그런 환자가 있다면 이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값도 싸고 효과성에 예.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는 기회인데 예.
0: 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1: 하세요.
0: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예. 아,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이 담낭분후 우선은 아마 한 뭐 이제 두어 달 거의 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는 예. 예, 만성 담낭염으로 고생하면서 예. 항상 입안이 뜨겁고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가이 나빠지면서 그런지 이 시력도 많이 못 쓰게 됩니다.
1: 아, 그렇죠.
3: 예.
1: 간주먹입니다.
3: 그래서 이거 우선 그렇게 두어 달 먹으니까 예, 지금 예, 여러 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내 예, 소화계통도 좋아져서 밥도 잘 먹고 입안 쓰던 것도 이렇지. 그 다음에 시력도 예, 이전에는 더욱더 이 눈이 깔깔하며 피지고 예, 잘 보는 것도 못하고 이랬댔는데 지금 예, 많이 좋아서
1: 아, 응답 드시게 되면 눈이 잘 보입니다. 눈이 환해집니다. 예. 예.
3: 그래서 저는 예, 효과가 상당히 잘 보고 있으니까 계속 더 먹으려고 하면서 오늘 한 가지 문의하고 싶은 건 예, 저희 동생이 농촌에 있습니다.
1: 예.
3: 그래 놓고 반수 듣지 못해 그랬는데 그분 이미 저기서 저희 동생도 예, 뭡니까? 차사고로 당해서.
1: 예.
3: 병문에 입에 냈다가 출원한 지 우선은 한 10여일 됐는지 그렇습니다.
1: 예.
3: 예. 옛날에 로인들이 말씀하기를 사고, 이런 사고로 당한 위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 때게 되면 그 응답문을 쓰던 생각이 나서 선생님하고 문의합니다.
1: 아, 이제 그러니까 사고 당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3: 예.
1: 어, 그러게 되면 이번에 기회입니다. 빨리 이 제품 쓰라 하세요. 이 제품 쓰시게 되면 빨리 암으로 붙습니다.
3: 어.
1: 예, 빨리 암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 골격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 제품 예. 자체 많은 분들이 말씀한 거 들으셨겠지만 해도 심지어 썩 젊었을 때 뭐 차사고로 해서 크게 병날이 일어나지 못했는데 지금 나이가 들면 다시 떼어나는 분이 이 제품 쓰시고 지금 바깥 출입이 힘들던 게 마음대로 바깥 출입하고 아프던 통통이 제거되었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그런데 골격통에, 콤파체, 간에, 눈에 뭐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이제 그렇게 상한 적이 있다 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해서 출연하는 다음에는 제일 우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을 빨리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캡슐에다 빈 캡슐을 약발 가게 되면

0: 하겠는데 그거 사다가 네. 거기에다 딱 이어가지고 뭐 하루에 한 병 이래 드시는 차원에서 드시게 되면 절대 효과가 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예. 저도 이 성복표 개운단분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예.
3: 어째 먹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옛날에 그 농촌에서 예, 그 콩 이렇게 술에다가 막 두 개씩 꼭또 거의 안 잤댔습니다.
0: 예.
3: 그런 게 그래 떨어진 게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말입니다.
0: 아~
3: 그래 그때는 또 이런 예. 데다가 또 응담 먹으면 좋대서 또 그때도
0: 아, 먹었겠죠.
3: 응담, 예, 좀 먹었습니다.
0: 예.
3: 그런데 우선이 런앤에 들어서니까 나 또 이게 통증이 심하고 허리 아파서
0: 그렇죠. 대낮에 그건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완전히 예. 잔폐가 돼서 기어다녀야 됩니다. 예,
3: 예.
0: 허리에 문제가 생기고
3: 정말 비다시피 정말 힘들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 지금 선생님께서 소개를 하시는 이 이야기가 예, 그렇게 좋다니까 나의 어서는 다섯 달 먹었습니다.
0: 아, 성보폐 응담분은 예, 이게 법의 꼭 응담이 아닙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예, 믿을 바가 있습니다.
3: 예. 집에서 예, 정말 기회 댕기다시피 이렇게 힘들고 예, 거기다가 예, 또 뭐 어째서 나 위도 나쁘고 방광염도 있고 예, 늙으니까 예, 어림이 아예 아픈데 없지 않까.
0: 그렇죠.
3: 예, 그런 게 그렇게 먹으니까 예, 지금 이 방광염도 나사진 같고.
0: 아, 그렇죠.
3: 그다음에 이 뭐 예, 생각밖을 예, 눈도 부옇게 잘 안 보이고 예, 이런데 눈이 좀 지금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청간맥막 예. 효과는 예. 그거는 우선적인 효과입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 그 뭡니까 저런 지방간도 있어갖고 예, 어째서나 이 이 눈이 아예 비오는 게 별로 간이 그러니까 나의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간과 예. 담낭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눈에 곧 제일 처음에 영향 받는 게 눈입니다.
3: 예. 예. 그리고 예, 소화도 잘 되고 예, 밥도 잘 먹고 지금 별로 예, 영 힘들게 살던 게 별로 영 이렇게 사는 게 잘 만납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이번 할도에서 좋으니까 나 또 살려고서 또 생각하면서 또 내 예, 내 먹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오빠도 예, 그런 농촌에 있는데 전화라 해드리니까 예, 약에 대해서 광고는 또 매난에 광고는 또 나쁘다는 이런 반응밖에 없더라 말이야.
0: 예, 예.
3: 그런 거 내 이렇게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나 그래 전화하고 또 이번 우대할 또 이렇게 해라 해놓고 또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나 그래 어제 전화했더만은 아 그러면은 그 동생 그거 같이 싸다고 소리 오늘 아침에 전화 왔더라 말이야.
0: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같이 예. 싸는 게 더구나 더 편리할 예. 겁니다. 얼마나 귀한데.
3: 오빠도 이번에 그 육식 가구 그걸 우대 줬으니까 예.
0: 예. 육식 가게 80 가게 천원 빼주지입니까.
3: 예. 예. 예. 그래서 싸겠다 해서 그래서 또 전화 드립니다.
0: 이렇게 좋은 제품 이 가격에 나간다는 게 당대는 예. 두 번 다시 있기 어려울 겁니다. 잘 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웅담분. 우리 웅담분이라 하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해도 이 웅담분은 제가 이제 출처를 말씀드렸지만 해도 깊은 연구 끝에 나온 산품으로 되어 있고 그 연구학자들은 학자들이 나온 이런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잊지 말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는데 특히 이 흑곰은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생존을 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삼고 우리 지금 나이가 벌써 노년기에 들어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약을 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느 순간에 쓰러지게 되어 있거나 쓰러질까 봐 걱정되거나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성보폐 응담분을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보폐 응담분은 기본으로서 과분한 지방을 까주고 혈액의 죽상경화를 막아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동맥경화를 풀어주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성보폐 응담분이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보배급 0.5%밖에 차지하는 응담분에서 분리 수출한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간경화, 간경화 복수, 간암까지 가시던 분들 가운데서도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단 암은 물론 암치료라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그렇지는 뭐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건 아니지만 해도 그래도 전방 간 담낭이 대사를 유지해주는 데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시도해보는 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제품 간의 담낭에 심각할 정도로 이상이 생긴 분들 가운데서 보온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죠. 그리고 눈에 좋지요. 골격이 좋고 중풍 예방에 좋고 그리고 다각도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지금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그게 담낭벽을 훑어낼 때게 되면 정말 뭐 그 아픔은 본인밖에 모른다는 이렇게 심한 분들 가운데서도 이 제품 자체를 리단 룽스 해줌 담낭에 좋고 결석을 용해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쓰는 게 좋고 그리고 피부병이 심각한 분들 가운데서 습진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렵고 말라들고 뭐 가렵다면 피날 정도로서 긁어야 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을 쓰시고 약간 그 술에다 타서 더러이다 발라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빨리 낫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2: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송보폐 웅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이 교육에 대해서 생각나는 책 하나 준비했어요. 독일의 문어 헤르만 헤세가 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소설인데요. 혹시 자녀를 키우시면서 내가 아이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소설을 다 듣고 나시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에 한스 기벤라트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가 인정하는 재간동이었죠. 공부를 무척 잘했고요. 머리도 좋았고 무엇이든 척척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오래된 관습이 하나 있었어요. 재능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반드시 학교에 보내서 선생님, 학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스의 아버지도 학교 선생님도 모두 한스가 그 길을 가기를 바랐죠. 그래서 한스는 어린 나이에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만 해야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교장 선생님 댁에 가서 보충 수업을 받고 저녁에는 다른 선생님 댁에 가서 라틴어를 배우고 밤에는 수학 선생님 댁에서 또 공부했죠.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때로는 12시까지 혼자서 숙제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공부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스가 좋아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토끼를 기르는 것, 강가에서 낚시를 하는 것,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노는 것. 그런데 시험이 다가오자 아버지는 토끼를 빼앗아 버렸죠. 낚시도 물론 못하게 했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어요. 한스는 억울해서 울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앉아 물고기들에게 빵을 던져주며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 고기들은 참 자유롭겠다. 나도 저렇게 헤엄칠 수 있다면. 그리고 뗏목 위에 누워 강물 따라 흘러가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죠. 그때는 두통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즐거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날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시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한스는 슈투트가르트라는 큰 도시로 시험을 보러 갔죠. 그곳에서 118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요. 합격하는 사람은 겨우 36명뿐이었습니다. 한스는 무척 긴장했지만 결과는 2등으로 합격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고 아버지는 장가다라고 외쳤습니다. 한수는 그때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았어요. 방학 동안 다시 낚시를 할 수 있게 됐고 수영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지냈죠. 그는 새 낚싯대를 만들며 행복해했습니다. 개암나무 가지를 잘라서 하얀 실과 갈색 실을 골라 매듭을 짓고 코르크로 찌를 만들고 납덩어리를 두들겨서 동그랗게 만드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죠. 그때만 해도 한스는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도 미리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학 선생님까지 나서서 방학 내내 개인 지도를 했죠. 결국 한시의 방학은 또다시 공부로 가득 찹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낚싯대는 다시 다락방 상자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고기 따위는 이제 아무래도 좋았어요. 한시는 점점 야위어 갔고 자주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한스는 마을부론이라는 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헬라스라는 방에서 아홉 명의 친구들과 함께 지내게 됐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스는 헤르만 하일러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하일러는 한스와 아주 다른 아이였죠. 시를 쓰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으며 권위에 반항하는 아이였어요. 선생님들은 하일러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한스는 그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걸 느꼈습니다. 둘은 점점 가까워졌고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됐습니다. 하일러는 한스에게 세상에는 공부 말고도 아름다운 것이 많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시와 음악과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연못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힌딩거였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한스는 그 죽음을 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 무렵부터 한스는 공부에 흥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은 한스를 걱정했고 특히 교장 선생님은 하일러가 한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일러는 퇴학을 당했고 한스는 홀로 남겨집니다.

한스는 점점 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았고 두통은 더 심해졌죠. 결국 학교는 한스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경쇠약이라는 진단이었지요. 고향에 돌아온 한스는 아버지의 실망한 얼굴을 보아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그렇게 똑똑하던 아이가 왜 저렇게 됐지? 한스는 그런 시선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의 거리라는 낡은

골목길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도 이제 한스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고 모든 것이 그를 낯설게 바라보았죠.

집에서 한스는 낚시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두쟁이 플라크 씨의 집에서 엠마라는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엠마는 밝고 쾌활한 처녀였어요. 한스는 처음으로 여자에 대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엠마는 한스를 놀리듯 다가왔다가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한스는 깊은 상처를 받았죠.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여린 것인데요. 어른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한스는 그 상처를 혼자 사귀지 못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꿈속에서도 엠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스에게 기계공이 되보라고 권합니다. 한스는 예친고 아우구스트가 다니는 기계공장에 견습공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두 손에 물집이 잡히고 팔이 저리고 두통은 계속됐죠. 그래도 한스는 견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갔고 저녁 늦게까지 쇠를 갈고 톱니바퀴를 만듭니다. 손이 부르트고 피가 나도 참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우구스트와 친구들이 한스를 술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한스는 그동안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여러 잔을 마십니다. 술에 취한 한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가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한스는 강에서 발견됐죠. 자살이었는지 사고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18살의 어린 소년이 차가운 강물에 떠내려갔을 뿐입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거의 예외 없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에게 불행한 결과가 생기니 정말 비참한 일이요. 그때 구두장이 플라크 씨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가는 저 사람들도 이 아이를 이 지경에 빠뜨리는데 한 몫을 했죠. 아버지가 펄쩍 뛰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구두쟁이는 대답합니다. 진정하십시오. 당신이나 나나 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로 소홀한 점이 많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이 소설은 헤르만 헤세가 1906년에 쓴 소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설은 헤세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헤세도 어린 시절 학교에 들어갔다가 도망을 쳤고 신경쇠약에 걸렸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공장에서 견습공으로 일한 경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소설은 헤세가 자신의 아픔을 고백한 이야기인 셈이죠. 이 소설의 제목이 왜 수레바퀴 아래서일까요? 수레바퀴는 우리를 짓누르는 사회의 틀, 교육제도, 어른들의 기대를 상징합니다. 한세는 그 수레바퀴 아래 깔려 죽은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의 의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공부했고,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시험을 받고,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남들보다 앞서기를 바라시나요? 그런 바람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아이를 짓누르는 수레바퀴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한세는 공부를 잘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갖고 싶었고 자기만의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에게 공부만을 요구했죠. 한스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레브 똘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르다. 한스의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죠. 아이는 부모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 자신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바라는 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오늘 주부도서관 코너에서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레바퀴 아래 깔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잠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예,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 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고,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두걸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보객과 두걸태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5대 활동을 내드립니다. 백자방 구보객 한 곽이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립니다. 투걸태 한 곽이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든 오이시 한 곽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 물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걸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보객 더불어 투걸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투걸태 이 제품 자체는 오늘이 제일 큰 우대 활동 가운데서는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이 우대 활동을 충분하게 보통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라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자방 구보객 398원 한 가게 하는데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량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15각을 사면 2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70원 잡아밖에 되지 않는데 백자방 구보액은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투걸태의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 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봉약과 외용약 한 가게 계속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봉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무료로 따라가는데 24일간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5각을 물어러 드립니다. 이 정도게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200원 좌밖에 되지 않는데 투걸태의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일단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은 비례가 높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여러 가지 제품을 시도해 보신 걸 알고 있는데 시도해 보시다 위를 상해서 꼼짝 못하고 좀 나은 같다도 또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렇게 한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심이 많았는데 본 제품 투걸태는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쓰시고 그리고 외용약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통통을 움직이는데 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회복을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걸태의 제품 자체는 지금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고 바르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서

0: 특히 저희들 설명 들고 있는 투골대는 위를 상하지 않아서 복용하기 좋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고 많은 약은 간을 통해서 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장에 들어가서 모든 약이 해리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골격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간에서 간주근이라 근육을 만들어내게 되었으니까 단순히 우리가 움직이기 편리하고 골격통을 해결받고 이렇게 하자면 골격에서 골격으로만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서 꼭 근육이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간주근으로 돼 간에서 근육을 잘 만들어내고 콤파증 간 신주골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골격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콤파츠를 도와주게 되었으니까 골격이 따라서 또 좋아지게 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골격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콤파츠 좋아지니까 소변도 잘 통하고 그리고 기도 더 잘 들리더라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투골테는 개미를 중심으로 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복방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통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경락이 막혀서 동통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으면서 동통이 심하게 되면 그 동통을 이겨내는 재간이라는 게 내가 참는 방법으로서 이기기 어려운 게 골격통에 속할 수 있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이 백자반 구박에 쓰는 환자입니다. 예. 당뇨 종합을 내서 예. 머리가 흐릿하거나 예. 머리가 막 터진 것 같고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경력이 상실되고 아 그런 간이 하고 그런 저 언니가 써니 허약해서 그저 반섭이나 나섭이나 그럼 내 난이 맥이 없어서 누워 있던 차에 선생님이 강의 듣고 소리 이거 어젠 반에 썼습니다. 그런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2: 뭐 우선 먼저 얘 몸이 헷갈아지고 경력이 돌아오고 있어.
0: 아 그렇죠.
2: 그리고 예. 얘 혈당 혈압 조절이 잘 되어놓거나 얘 몸이 헷갈아지고
0: 그렇죠.
2: 밤잠 잘 자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
0: 이 제품 자체가 밤잠은 잘 자게 합니다. 예 우리 예. 머리는 그 만권이 도서관을 의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면 이 머리 모든 신경세포가 활력 정도가 팍팍 떨어지면 빠른 속도로 노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밤잠을 잘 자게 하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기혈 보충을 해주고 여러모로서 이제 여사분이 말씀한 그런 좋은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년 장수 제품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2: 예, 그래 그런지 아,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이 어쩜 들대라 한다. 밥을 먹지 못하던 게.
0: 아,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건비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예.
2: 예, 몸이 영 허약했습니다. 그랬던 게 어제 한 열골 부었습니다.
0: 와, 그러면 됩니다. 예, 예.
2: 운동도 아예 못하던 게 그래. 이제도 어선발을 걸고 들어왔습니다.
0: 이게 제하소하고 윗양호가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장수하자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데 근육과 골격통이 해결받게 되는 제품 자체가 여기에 그런 성분이 충분하게 들어갔거든요. 예.
2: 예, 그리고도 오늘이 그런 투골팬도 그런 언니가 허리 아파서 사직이 꺼져 몸이 아프다 하면 예, 전날부터 비 온다 하면 예, 내일이 비 오면 예, 오늘이 흐려가지고 꺼져 아파서
0: 예, 관절통이 그렇죠.
2: 예. 예. 그래 다른 약을 간고 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래 먹고 나면 한 이틀이나 사일을 먹고 나면 위를 당겨서 재부리고 재부리고 해서 얼마 재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투골팬이 먹구나 자고 일 자고 아이고 대비 도와주니까 식사를 잘하고 밤잠 잘 자고 예. 그리고 약을 바르고 마사지를 할까 난생 알아본 사람 같지 않다
0: 뭐. 그렇죠. 이 제품 자체의 효과를 못 보면 다른 제품으로서 이 제품을 대체할 만한 제품이 지금 우리 중국 경내에는 별로 두 번째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예.
2: 예, 그래. 이래 절대 온전하게도 배달 되지요.
0: 됩니다. 예,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빨리 하세요. 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반 구박에서 쓰는 사람입니다.
0: 예.
3: 제가 소리 중에 안 돼가지고, 예.

0: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정신장애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방구가 왜 숙장 먹었는지 용서 쓴다. 지금 머리 아프고 정신장애하고 어지럼증이 해결됐습니다.
1: 그렇죠. 예예.
0: 예. 그리고 예. 잠을 못 자든지 잠을 잘 잔다.
1: 그렇죠.
0: 아무래도 이렇게 해결되건 그런 것 잔다. 그리고 예. 특히 심장에도 쓴다.
1: 예. 심장과 당. 예. 뇌혈관. 예, 모두 당대사, 지방대사, 간의 콤파체 좋아지게 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백년 장수 제품이 되자면 그런 여러 다각도로서 종합으로 좋아져야 되는 건데 여사분이 느끼는 바가 아주 절실합니다. 예.
0: 예,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숨이 차든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예수님 서변 사수가 아, 들어들까 되나, 예, 바, 사무 잘 잡니다. 아무리 서병이 더 잘 보니까 되나, 사무 잘 가는 것 같으려 합니다. 그리고, 예, 저기, 가분이 사무 잘 잡고, 그 다음에 계속 소리 나던 게 없어졌습니다.
1: 예, 이 제품의 특점이 감각 컴파츠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예.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0: 예, 그리고 이 약을 먹은 게, 요즘 기침 가래 성함에서도 이런 목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은 게 요즘 이 기침 가래 없어지고 목에 가래도 없어도 됩니까?
1: 아 그렇죠. 황정이라는 성분이 그만한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0: 예, 사변사 수도 예, 그러니까 하나 들어들고 그래 잠잘잠다. 그러네 한 가지 잠합시다. 우리 언니가 대성 간절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지내야 아프고 내리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는데 대행성 관절인데 이 약을 쓰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합니다.
1: 아 대행성 관절이 투골대는 뭐니 합니까?
0: 예 투골대는.
1: 예. 예, 대행성 관절에는 투골대가 알아주는 제품에 속합니다. 이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골격통으로서 힘든 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던 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고 구복과 외형을 결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낫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거의 설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의 특점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는데 제일 어려운 류마티스 관절염과 풍한습으로 오는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전리허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언니분이 쓰며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언니는 15강사고 아저씨는 백사방 구복에 15강사였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이번에 우대.
0: 마지막 날이거든.
1: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좌방에 어머니 7단만을 썼습니다.
1: 그래요?
3: 아,
1: 잘했네요.
3: 예, 값이도 합당하지. 할 날에 하루만 따먹고 저녁 자기 잠자기 전에 따먹고 그럼 잠도 용사롭다 이야기했어요.
1: 그렇죠. 예예. 예.
3: 예, 잠자다가에 제대로 이 심장과 골이 아프지 않고 심장 아프지 않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잠자는 과정에서
3: 잠못 자거나 예, 아무리 좋은 약 써도 밤 잠못 운동에 스트레스가 그렇습니다.
1: 잠못 자면 아이 됩니다.
3: 아프다 말 나중에 일어나.
1: 그렇죠. 예.
3: 예, 그, 잠 자다가 무슨, 아, 자연이 제대로 무슨 가슴 답답한 것도 나, 골이, 별로, 잠 먹었고, 그것도 정신에 두고, 그것도 힘해서, 그래야 그것도 제대로 잠 자다가 제대로 없어지는 데서 생기면 맥이 나고, 예.
1: 그렇죠.
3: 그리고 이 약이 뼈대도 아예 붙대다리에 가면 볼까요?
1: 여기 근육과 골격의 장진구 해주는 이런 성분이 재하소하고 윗양허가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3: 어, 예. 알았습니다. 예. 백년 장수약이랄까, 더구나, 예.
1: 그렇죠.
3: 예, 확실히 좋습니다. 백년 장수약. 예. 이런 거 써야 된다. 말 예. 그래. 야, 뭐, 나는 쌌는데, 우리, 뭔가 친구도 전란 있는 게, 지금 그, 그냥 조금 먹어보겠다면서 이렇게 조금 사겠다.
1: 예.
3: 오늘 배달 전이 못하지요.
1: 예. 아, 전화하셔. 전화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합니다. 예, 예.
3: 어, 한가스, 예.
1: 어,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3: 어,
1: 그러면 예, 그 사람들 알아줍니다. 다. 예, 예, 예.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0: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자,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되 여기에 흑개미를 중심으로 했다는 흑개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뇌하가 깊은 걸 알고 있는데요.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데 그 흑개미는 본척항목에서 개미를 현마라고 부릅니다. 우선말이라고. 그때는 말이 제일 힘이 센 게였으니까 본척항목이 나올 때는 결국 개미다리 6개는 개미다리는 모두 6개 있습니다. 몇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개미에 포함된 영양성분은 인체에서 필요한 7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미형 운동 영양 버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미는 마치 100근의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끌 수 있는 이런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개미 그 힘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게 되면 개미는 우리 평소에 보게 되면 개미 그리고 자기 체중이 몇천 배 되는 그런 거 끌고 들어가는 거 보게 되면 그저 귀엽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귀신 여기에 들어가는 흑개미가 주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시게 되면 우리 그 관절과 근육을 든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경락이 잘 수통되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칭펑탕이라는 성분 자체는 경락이 잘 수통되게 하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방귀란 성분 자체는 풍, 한습을 몰아내고 혈압을 온정시키고 그리고 부중을 빼주는 쇼중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3: 예, 대를 쓰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3: 예, 이, 나 열흘 때부터 예, 부수성 관절이 있었댔습니다.
2: 예.
3: 근데 요즘 좀 비하고 추우면 그래서 어서 많이 벌되고, 그래서 전기와 전용식이 다리 아팠습니다.
2: 예.
3: 예, 그런 게 이렇게 비와 들었고, 요즘 지금 것도 그렇게 어서 많이 아이고 이래도 다리 아프지 않습니다.
2: 예.
3: 이전 나 뭐 갔다 전용성 관절까지 있었어요. 연장 무릎이 안쪽을 해서 용식이 아파서 폈다고 폈다도 못하고 예 폈다고 폈다 꾸덕꾸덕 소리 나면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기도 차이로만 나고 이러는데 다리 폈다고 폈다도
2: 필요하게 되었죠. 예예
3: 예. 그리고 다르냐 선생님 같이 바를까 용도 없더라.
2: 그렇죠. 예예
3: 땅고시하고 그... 얘네 이전에 많이 먹어봤습니다.
2: 예
3: 그러니까 예. 자꾸 위를 상하던데
2: 아 그렇죠. 예예 그렇죠.
3: 예, 길에 선생님 배달받아도 쓰겠습니다.
2: 예,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아 쓰는 무수히 많은 사람하고 산자병원의 많은 그 림상 경험을 총화해서 그게 발, 그 특허국에다 뽀해야 그게 비준이 내려오지, 그러자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 예.
3: 예, 우리 형제들이 이 세 사람 쓴데 다 효과 좋습니다.
2: 아,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들면서 관절통이 기본 나가는 상관없다 할 사람은 거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50, 60, 70대 그 이상의 분들은 이 제품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지금 관절이 세포는 다시 말해서 골격이 세포는 10년에 한 번씩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기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골격이 크면서 지금 영원히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10년에

0: 시작하고 모든 돌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몽땅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동한 시간에 부동한 그 골격 세포가 계속 갱신하게 되었는데 이 갱신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두골대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보게 하시게 되면 새로운 골격 세포가 나오게 되어 있고 낡은 세포가 교체되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십시오.
2: 예, 백두산 구백에다 문의하다 그랬나.
0: 예.
1: 말씀하세요.
0: 예, 말씀하세요. 백두산 구백에 말씀하세요. 예. 잘 들려요.
2: 저는 이가리에서 예. 담배가 높다게 지금 전상이 되고요. 눈이 부엌에 보여진 게 지금 마가지나무라고 혈압이 높다는 게 전상이 됐고요.
0: 예.
2: 당뇨병으로 혈당이 높던 게 지금 혈당이 증상이 됐습니다.
0: 아, 이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지방 대사가 잘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아, 이런 효과도 없고요. 더 사고 쓰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백두산 구백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간을 도와주고 건파줄 도와주고 그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없이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백자방 구복액을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확실히 복용하시기도 편리하고 하루에 한 번만 딱 그것도 잠자기 직전 3, 40분 전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면 여러 번 두세 번 드시는 이런 효과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에 속하더라 이런 결론을 얻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삼고에 좋더라, 혈당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혈제에도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바이차오지성이라 하는 제품 황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황정은 상초, 그러니까 상초를 하게 되면 심장과 폐경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호흡계통을 통해서 심장에 많은 산소를 그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초 가운데서 이제 윤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심장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게 바로 황장이라는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황차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요. 바로 중초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간과 담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서 지방대사, 당대사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분한 당을 그 간에서 충분하게 그 대사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혈당이 많이 좋아지더라. 지방대사도 역시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간 역할이 충분하게 잘 됨으로 인해서 간에서 500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모든 지방대사, 당대사 이런 걸 아주 정상적으로 완성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백자방 구복액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드셔보셨겠지만 해도 쩍 하면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뭐 이틀에 한 번씩 감기하고 먹는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너무 맥이 떨어져서 다리에 천근을 매단 것처럼 다리 내 다리가 무겁고 맥이 없던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백자방 구복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맥이 납니다. 그리고 쉽게 감기에 걸리던 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치구벼 해주는 황계란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기혈을 보충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토창성지해서는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황계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맥이 나고 간이 좋아지고 그리고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기혈 보충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삼이라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는데요. 오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기혈 소통이 잘 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상적인 세포 대사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해도 골격이 세포는 10년에 한 번씩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 모든 세포는 28일에 한 번씩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원히 젊은이를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정상대사에서 많이 뒤처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통으로 경락이 막히고 그리고 노화가 쉽게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가 우수한 성분 자체의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하초, 황정이나 성분 자체는 바이초지성으로 돼 백초 가운데 제일 왕으로도 불리우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 신성한 그 초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이 들어가서 소변이 잘 통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장진구,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황정을 제외하고도 윈양화하고 제하소라는 성분이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밑으로부터 나오는 작은 머리는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머리가 그렇게 한 점씩 빠지던 게 머리가 슬 빠지더라. 노년의 남성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뭐 호르몬 문란은 젊었을 때 애들일 때 한 그 청춘기에 들어서는 애들한테 그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생겨서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가 하면 그리고 노년기의 호르몬 분비 문란이 와서 머리가 쉽게 빠지는 이런 현상도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백자방 구복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검은 머리가...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책임감, 따뜻한 배려심을 배울 수 있는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아침 생활 습관에 관한 유용한 상식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친구들이 자주 겪는 칭찬과 질투에 관한 고민을 공감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며,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달팽이의 끈적한 자국에 관한 과학 이야기를 탐구해 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노랑나비 흰나비를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나뭇가지의 배려예요. 숲속 한쪽에는 작고 여린 나무 한

뭉그루가 자라고 있었어요. 주변의 키 큰 나무들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푸른 잎을 활짝 피우고 있었지만 작은 나무는 키가 작아서 햇빛을 적게 받았답니다. 그래도 작은 나무는 투정 부리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매일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성장했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강한 바람이 숲속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바람에 놀란 작은 벌레 친구들과 플립 친구들은 쉴 곳을 잃고 오돌오돌 떨고 있었죠. 바람이 너무 강해서 키 큰 나무들은 작은 친구들을 보호해주기 어려웠답니다. 작은 나무는 비록 몸은 약하지만 자기 잎과 가지로 작은 친구들을 감싸줬어요. 비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버텨주며 친구들에게 안전한 쉼터를 만들어줬답니다. 드디어 바람이 그치고 맑은 하늘이 나타났어요. 벌레 친구들과 플립 친구들은 작은 나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작은 나무는 남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은 몸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중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진정한 성장은 키가 크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자신이 작고 부족하다고 위축되지 말고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전해주세요. 작은 마음이 모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다. 둘째,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팔과 다리를 펴고 몸을 풀어주면 굳었던 몸이 부드러워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생긴답니다. 셋째, 꼭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해요. 아침밥은 하루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소중한 식사로 공부 집중력도 높여준답니다. 넷째,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주세요. 맑은 공기를 마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니 내일 꾸준하게 실천해 보세요. 네,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맑은 물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아침 이슬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은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몸을 활기차게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친구들 맞췄나요? 네,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많은 친구들이 공감하는 고민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바로 친구가 칭찬받았을 때 생기는 질투심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착한 행동을 한 친구가 선생님께 칭찬받을 때 나는 왜 칭찬받지 못할까 하고 속상해하고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는 누구나 더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러운 마음을 질투로 바꾸기보다 배우는 마음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우선은 친구가 칭찬받은 점을 잘 관찰해보세요. 그 친구의 좋은 점을 배우고 자신도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도 멋진 모습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은 서로의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비교하기보다 오늘의 자신이 어제의 자신보다 더 성장했는지 살펴보세요.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멋진 모습입니다. 별이 언니는 모든 친구들의 노력을 응원한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이런 바람 좋아요를 들려드립니다.

0: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달팽이의 끈적한 자국에 관한 자연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비가 온 뒤 정원이나 길가에서 천천히 기어가는 달팽이를 본 적이 있나요?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 투명하고 반짝이는 끈적한 자국이 남는 걸 보고 궁금했을 거예요. 이것은 달팽이가 몸에서 분비하는 점액이랍니다. 달팽이는 다리가 없고 배로 땅을 기어갑니다. 만약 점액을 만들지 않는다면 거친 땅이나 돌에 배가 상처 입을 수 있죠. 이 끈적한 점액은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미끄럼막 역할을 해서 달팽이가 아무리 거친 곳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줘요. 또 점액에는 수분이 많아서 달팽이의 몸이 마르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도 한답니다. 많은 친구들은 이 자국이 달팽이의 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점액은 물이 닿으면 다시 부드러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서 천천히 말라서 투명한 흔적만 남게 됩니다. 심지어 이 점액 덕분에 달팽이는 거꾸로 벽이나 나뭇잎에 붙어서 이동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작은 달팽이 하나에도 생존을 위한 신기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다음에 달팽이를 보면 조용히 관찰해보세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종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빨간 단풍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기운을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기차 안은 조용하고 네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김경과 강청재는 친숙했고 왕아 씨와 매서는 동료였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기차가 천천히 달리는 동안 창밖에는 유채화와 벼밭, 보드나무가 푸르게 펼쳐졌다. 봄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2시간 후 기차는 여양에 도착했다. 네 사람은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고 승복 선문을 지나 호주에 도착했다. 계획대로 시장으로 향했고 모두 수로는 넓었다 좁아지고 물결은 잔잔했다. 강강 쪽의 풀들은 흔들거리며 매서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풍경은 마치 맑은 밤 안개가 낀 호수와 같았다. 네 사람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다. 산은 웅장하고 물은 맑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였다. 끝없이 펼쳐진 뽕나무 밭과 연못 사이에서는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침바람과 물새의 날개짓 소리만 간간이 들릴 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곳으로

약 45분가량 지난 뒤 작은 배는 림수에 도착한다. 배가 정박하자 물살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네 사람은 짐을 챙기며 서서히 내린다. 눈앞에는 차갑고 습기가 가득한 고독한 시골 마을이 조용히 펼쳐진다. 강가에는 한가로운 사람 몇 명과 들깨 한 마리가 느리게 돌아다닌다. 갱경의 외삼촌이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사람은 짐을 짊어지고 배에서 내려 외삼촌을 따라 구불구불한 골목을 걷는다. 흙길은 비에 젖어 미끄럽고 집 옆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한참 걷고 나서 드디어 한 집안 마당에 들어선다. 문을 열고 들어선 모두는 깜짝 놀란다. 세 칸으로 되어 있었다. 종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 누렇게 바래고 창문은 일부가 허물어져 낡은 모습 그대로이다. 마당 안쪽을 보니 탁자, 의자 등의 목공품들이 반제품 상태로 엉망으로 쌓여 있고 오랜 세월을 겪으며 바람에 쐬고 비에 젖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외삼촌은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년 전 목공품 사업을 시작해 조금의 수익을 냈지만 결국 모든 본전을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당에 쌓인 칠판 목공품을 보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이 팔릴 길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칠판 목공품이란 칠을 하지 않은 그대로의 목공 제품을 의미한다. 이 말을 들은 왕아씨는 얼굴에 실증난 표정을 지었다.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편안한 나들이인데 갑자기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외삼촌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하며 목공품 도미 위로 올라가 물건을 뒤적인다. 사포로 문지르고 페인

틴트를 칠하고 왁스를 바르면 금방 못진 제품이 된다고 열심히 설명하지만 강 총재는 비꼬는 듯한 말로 반응했다. 매서는 강 총재를 쳐다보고 왕아씨는 등을 돌린 채 힘껏 기침을 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제야 외삼촌은 자신의 행동이 어색하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멈췄다. 외삼촌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모두를 집안으로 안내했다. 화사한 옷을 입은 네 사람은 허름한 집안 모습에 불가피하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 총재는 낮은 목소리로 매서에게 기분을 망쳤다고 이야기하고 매서는 갑자기 차가운 곳에 갇힌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다. 연문 량화 풍으로 꾸며진 부엌이 보였고 외삼촌의 아내가 화구 앞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다. 화구 두 개가 놓여 있고 가운데에는 큰 국물통이 자리 잡고 있다. 창가에는 긴 탁자와 그릇장, 수도꼭지가 있고 기둥에는 꿰맨 닭과 생선이 들어있는 대나무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아 외삼촌 부부가 정성껏 대접하는 만두를 먹기 시작한다. 외삼촌은 사업이 망한 뒤 시내에서 살고 있으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하루 종일 집을 정리했다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왕아씨는 만두를 거의 먹지 않고 근경만 쳐다보며 불만을 표한다. 외삼촌은 우층에 방 두 칸이 준비되어 있고 각 방에 큰 침대가 놓여 있으니 두 부부가 편히 지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강 총재와 매서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그릇에 떨어뜨린다. 갱경과 왕아 씨는 정식 부부이지만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서는 어색하게 만두가 정말 맛있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왕아 씨는 외삼촌 부부가 편히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이때 외삼촌은 낡은 마작 한 벌을 꺼낸다. 강 총재는 오래된 대나무로 만들어진 마작패를 보며 감탄한다. 외숙모는 이 마작을 1962년에 서양 감자 열꾼으로 바꿔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네 사람이 만두를 거의 다 먹었을 때 외삼촌의 아내는 저녁 음식을 모두 준비해 두었으니 우층으로 가 방을 둘러보라고 권한다. 갱경과 매서는 집 우층으로 올라가 방을 확인하고 외삼촌은 여전히 자신의 목공품을 팔아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한다. 드디어 외삼촌 부부는 시내로 돌아가고 갱경은 대문을 닫는다. 매서는 호텔에서 묵을 줄 알았는데 낡은 집에서 지내게 되어 오리둥절해하고 왕아 씨는 샤워기도 없는 불편한 시설에 대해 불평한다. 반면 강 총재는 태연하게 마작을 만지며 즐거워한다. 그는 이미 이곳에 왔으니 마음을 놓고 마작을 치자고 제안한다. 네 사람은 방향패를 꼽고 주사위를 던져 마작 게임을 시작한다. 강 총재는 계속 매서에게 좋은 패를 건네준다. 오후 5시 30분에 정산을 해보니 매서가 홀로 승리하여 기쁨에 얼굴이 붉어진다.
이후 모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땅 총재가 요리를 하고 매서는 그 옆에서 시중을 들고 경경은 왕아씨의 지시로 화구에 불을 지핀다. 차려진 저녁 식사는 짠맛도 적당하고 국물도 깊어 모두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 밖으로 산책을 나섰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길은 좁고 걷기 힘들었다. 경경 부부는 뒤쪽으로 걷고 강 청재와 매서는 앞쪽으로 걸었다. 넓은 곳에 도착하자 온 눈에 뽕밭이 펼쳐지고 공기는 상쾌해졌다.

이때 강 총재가 뒤를 돌아보니 김경과 왕아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매서도 그 사실을 깨닫고 주변을 둘러보며 왕아씨를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달이 구름 사이에서 나오며 들판 전체가 은은하게 밝아지고 볕집 도미는 더욱 검게 보였다. 눈앞에는 빽빽한 뽕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강총재는 웃으며 김경 부부가 어디로 갔을지 생각했다. 그는 이런 달빛 아래 매소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전혀 싫지 않았다. 강총재는 오늘 밤 달빛이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며 매소에게 뽕잎 애벌레를 기르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분박, 지박, 상촉, 하촉 등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애벌레 사육 과정을 알려주고 매소는 뽕나무가 생각보다 낫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매소는 자신이 일본과 이탈리아 밀란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릴 적 학교 뽕나무에서 잎을 따본 기억을 꺼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즐겼다.

이때 대각선 맞은편 볏짚 더미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자 매서는 깜짝 놀라 강청재의 손을 꽉 잡았다. 자세히 보니 사라졌던 굉경과 왕아씨였고 매서는 어색하게 강청재의 손을 놓았다. 네 사람은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닫고 자리에 앉아 다시 마작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매서가 은혜를 갚듯 강청재에게 좋은 패를 건네주고 굉경은 한 번도 패를 얻지 못하고 긴장해 했다. 밤중까지 마작을 치다 보니 집안 곳곳에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우층은 창문까지 열려 추위가 몰려왔다. 왕아씨는 굉경에게 우층을 확인하라고 시킨다. 매서는 모두 야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굉경이 직접 야식을 만들었고 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이제 숙소 문제를 다루어 보자. 매서는 왕아씨와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왕아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강청재는

쪽에서 자도 좋다고 나서고 왕아 씨는 벌레나 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매서는 강 총재와 같은 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바닥에 자겠다고 하고 강 총재도 기꺼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난,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훈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높이 우러러 칭송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묵묵히 가정의 울타리가 되주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큰 산이 되시어 마음껏 리상의 날개를 펼치게끔 뒷받침해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는 묵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서술한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면서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춘미 씨 수필 아버지 부디 얼른 쾌차하세요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아버지 부디 얼른 쾌차하세요. 김춘내. 여느 때와 같이 둘째가 배고파서인지 뒤척이자 나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다. 아직 창밖은 어두웠다. 버릇대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위챗 메시지가 와있었다. 춘내야, 너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글이나 이야기로만 보고 들었던 일이 어느 날 이렇게 아무런 예고 없이 나한테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고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다. 저녁 때쯤 아버지 사진 한 장이 위챗으로 날아왔다. 혼수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갑자기 목이 콕 메어와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숨가쁠 정도로 꺼이꺼이 통곡했다.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빴던 고중 3학년 시절 아버지는 출근했다가도 점심이면 항상 나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밥상을 차려줬다.

지어 주말에 어디 외출했다가도 점심때만 되면 어김없이 집에 와서 밥상을 차려줬었는데 나로서는 나름대로 갸우뚱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혼자서 먹는다고 불편할 것도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극성을 부려야 하는지 말이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에 와서야 나는 조금이나마 그 마음이 헤아려진다. 산에 진미가 쌓인 풍성한 반찬은 아닐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했던 애틋한 마음이었음을 말이다. 너 혼자 외롭게 밥을 먹게 하고 싶지 않다. 한 집 식구는 항상 함께 기분 좋게 식사해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이 비어있는 구석구석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려 왼심을 썼던 것 같다. 아버지와 마주앉아 식사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된다. 그동안 내가 없는 집에서 홀로 두부의 간장으로 끼니를 때웠을 아버지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다. 몸은 어느새 저렇게도 앙상하게 말랐는지 주름은 또 어느새 저리 깊어졌는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몰려오는 죄책감으로 자꾸만 눈앞이 흐려졌다. 이틀 뒤에 날아온 사진 속의 아버지는 드디어 눈을 뜨긴 했으나 초점이 없었다. 더는 옛날에 활기 가득한 나에게 또 가정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2008년 가을, 북경에서 올림픽의 열기가 거의 식어갈 즈음 나는 대학 입학에 희열을 안고 아버지와 함께 북경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나를 발에다 수고 다시 연길로 돌아갈 예정이었기에 아버지는 딸랑 속옷 한 벌과 세수수건 한 장만을 가지고 떠났다. 내가 기숙사 정문에 내려가서 입학 등록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갖고 온 세수수건으로 내 침대 주변과 책장 서랍을 깨끗이 닦고 짐 정리까지 해놨다. 그리고는 기차역을 향해 총총히 발걸음을 다그쳤다. 근처 료관에서 하룻밤 묵고 이튿날 바로 연길행 열차를 타기 위해서였다. 그날 서서히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서글프긴 했어도 지금처럼 가냘프진 않았다. 기숙사에 돌아오니 애들이 너의 아버지는 참 깔끔하고 부지런하고 너무 자상하신 분 같다 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을 하는 것이었다.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어깨가 으스케났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 세수수건을 대학 4년 동안 고이 간직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북경에 혼자 남아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아버지가 입원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진다. 동영상 속에서 아버지는 간병인이 다리를 들어보라는 소리에 다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손으로라도 다리를 잡아 들어보며 모지름을 쓰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팔에도 힘이 없어서인지 뻣뻣한 두 다리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내 기억 속 아버지는 일부러 외출할 때마다 항상 걸어다녔다. 운동 삼아 걷는다고 편하게 말씀은 했어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 또한 없지 않았을 것이다. 방학을 맞아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아버지는 늘 내 짐을 들고 앞장서 7층 계단을 올랐다. 5층까지 오르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집에 들어와 창문을 열면 맨 꼭대기층이라 너무 시원하단다. 아버지는 언제나 나한테 낙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정말 한시도 편히 쉴 데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두 다리로 연길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던 분이 지금은 바로 서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겨우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본인 마음인들 오죽할까 싶다. 고모한테서 문자가 왔다. 또 한 번 뭉클해놨다. 회복 운동을 시작하면서 의사가 고단백 가루를 복용하라기에
앞서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보내

적이 있다. 고모가 가루를 타주면서 내가 보낸 거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물을 보였다니 말이다. 어느새 아버지가 입원한 지 두 달이 되어 온다. 오늘 보내온 동영상에는 아버지의 얼굴 대신 노래를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만 들렸다. 어눌해진 발음 때문에 대부분 가사가 똑똑히 들리지 않았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북경에서 취직한 후 아버지는 차츰 사회구역에서 조직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사회구역 단체 노래대회에도 참가하고 장고도 배우러 다니고 탁구 같은 운동도 가끔 하러 다니고 지어 공연에 나갈 춤도 배웠다. 혼자 적막하지 않을까 했던 우려와는 달리 사회구역에서 조직하는 이런저런 활동으로 다채로운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나마 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또한 사회구역 일꾼들에게 고마워놨다. 지금 내가 설에 집을 찾아가면 아버지는 악보와 가사가 적힌 종이를 꺼내들고 나에게 음정 박자가 맞는지 노래를 부르며 들어보라 청들기도 했다. 아버지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집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나면 마음이 한결 후련해진다면서 편안히 웃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피리를 불고 나는 손풍금을 치면서 북경의 금산에서라는 한어 노래와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과 같은 조선어 노래도 참 많이 연주했다. 그래서인지 그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부르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은 가사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까맣고 답답할지 속상하기 그지없다. 고모한테서 또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퇴원하겠다고 한참이나 고집을 피웠다는 것이다. 요즘 들어 자꾸 퇴원하겠다고 해서 아직 부축 없이는 혼자 서지도 못하는데 어디 집에 갈 수 있으면 가보라고 고모가 막 호통을 쳤다고 한다. 살아오면서 나는 딱 한 번 아버지의 눈물을 봤다. 내가 설 연휴를 마치고 연길 고속철도역 대기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열차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나한테 그전 여름에 북경에 놀러와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셨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이것 좀 보라고 나한테 휴대폰을 내미는 아버지는 입가에 미소를 짓고 계셨어도 눈가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과 그것을 참느라 애쓰다가 결국 애꿎은 코마저 훌쩍이는 모습을 나는 분명히 봤다. 어른이 돼 점점 곁에서 멀어져가는 자식이 어쩌다가 집에 오면 조금이라도 더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과 달리 또다시 떠나보내야 하는 아버지는 그날 유난히도 허무하고 슬펐던 모양이다. 아버지가 입원하고 나서 나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보냈던 첫 단층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꿈을 꾸었다. 어쩌면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버지가 아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도 내가 연기역에 도착해서 출구로 나오면 아버지가 어김없이 개찰구에 서서 나를 향해 손을 저으며 이름을 불러줄 것만 같다. 기나긴 시간 동안 아버지는 오롯이 나를 바라보며 모든 걸 다 바쳐 살아왔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마음껏 지원해 주지 못했던 것을 항상 가슴에 담고 마음 아파했다. 그러더라도 이 딸이 보기에 아버지는 언제나 책임감 넘쳐나는 영락 없는 최고의 아버지였다. 존경하는 아버지의 67세 생신 선물로 이 글을 바친다. 이렇게라도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말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글로 담아 곁에서 보살펴드리지 못하는 이 딸의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다. 부디 얼른 쾌차해서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연길로 돌아가는 날, 씩씩한 모습으로 공항에서 우리를 반겨줄 아버지의 환한 모습을 그리고 또 그려본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자신의 성장 과정에 든든한 뒷심이 되어주시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시면서 훌륭하게 키워주신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묵묵히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아버지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류영자 씨의 수필 4부곡을 감상하겠습니다. 4부곡 류영자. 세월이 유수가 갔다고 했던가. 어느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온 40년의 세월이 가까워고 했다. 그 사이 강산도 몇 번 변했건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짙다만 간다.

1982년 12월 11일 그날 아침부터 날씨는 음침하여 당금이라도 눈발이 날릴 것만 같았다. 새벽녘에 아버지가 아주 또렷한 모습으로 학교 기숙사 문을 열고 나의 침대가로 살며시 다가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화들짝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 꿈이었다. 너무나도 이상한 꿈인지라 나는 이번 주 일요일에는 아버지 뵈러 꼭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흐리터분한 기분으로 학교에 갔다. 마음이 하도 심란하여 첫 두 시간에는 시간 집중이 되지 않아 간신히 견뎌냈고 중간 체조 시간에는 밖에 나가 체조를 겨우 두 번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교실로 돌아왔다. 새벽에 꿈속에 다녀간 아버지 생각에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좌불 안석하는 사이 세 번째 시간이 되었고 오문 선생님이 한창 강의 열을 올리고 있었다. 누군가 다급하게 교실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이 잠깐 복도에 나가 두런두런 누구하고 이야기하는가 싶더니 다급하게 들어오며 정색해서 첫 줄에 앉은 나한테 빨리 나가보라고 고개짓을 했다. 학생들이 의아하는 눈길을 등에 업고 황망히 복도에 나가보니 담임 선생님이 복도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은 급히 나의 두 손을 꾹 잡더니 무거운 어조로 금방 전화가 왔는데 오늘 새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청천벽력,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불길한 예감은 있었지만 막상 이런 비보를 듣고 보니 나는 목구멍에서 갑자기 뜨거운 것이 울컥하면서 저도 모르게 오열하고 말았다. 마치 시계의 초침이 그 순간에서 멈추면서 눈앞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지되는 것만 같았다. 전번 주에 집에 갔을 때 나하고 조곤조곤 이야기도 잘하던 아버지가 어쩜 아무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극도의 비통으로 머리는 텅 빈 것 같았지만 마음은 한시급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고향 집까지는 거리가 20여리 되는데 집으로 가는 석현행 버스는 매일 오전 7시와 오후 4시에 딱 두 번만 있다 보니 오후 4시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일각도 기다릴 수가 없었다. 나는 비장한 결심으로 그 자리에서 신근을 졸라매고 선생님의 부름소리를 뒤로한 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학교 대문 쪽으로 뛰어갔다. 눈물이 앞을 가려 몽롱해진 시야 속에서 나는 사람들의 의아해하는 눈길을 느낄 수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쏜살같이 고향 가는 방향으로 다름박질했다. 하늘에서는 이미 눈꽃이 내리고 있었다. 모진 세월 풍파를 겪은 아버지이다. 일찍 아버지는 할아버지 등이 엎여 두만강을 건너 가야하 강만에 하룡성에 정착을 했다. 아버지는 삼형제 중에 맏이었던지라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학업을 포기하고 어린 나이에 농산일, 나무하는 일, 집안일을 가리지 않고 도맡았다. 농촌일로 다져온 아버지는 1950년대 후반에 강 너머 토성리촌으로 이사를 와서 생산대 대장으로부터 민병위원장, 치안담당위원 등 중임을 맡고 열심히 사업해왔다. 1964년부터는 대대당지부서기 직무를 떠맡고 농민들을 이끌고 수많은 일들을 했고 상급으로부터 받은 상장만 해도 한 개짝이 가득 찼다. 그 시기에 상장이 증거로 연루될까봐 모두 태워버려서 지금은 한 장도 없어 안타깝지만은 아버지가 해놓은 많은 일들은 산이 지켜보았고 들판에 오롯이 새겨지었다. 줄고 당지부석이 사업을 맡은 아버지는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정직한 분이었고 개인이 사욕이 없이 집체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일해왔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나는 일찍부터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뚜렷한 인생관을 가지게 됐다.

아버지는 나의 마음속 우상이었고 계몽 선생님이었으며 든든한 마음의 기둥이었다. 도문 기차역을 지나고 도문다리를 건너서 석현행 국도에 올라서니 다니는 차량들은 거의 없었다.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은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돋아났고 입가에는 새하얀 입김이 아버지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으로 서리서리 피어올랐다. 국도로 한참 달리니 저 앞에 향양촌이 보였다. 향양촌을 지나 앞 산구비를 애돌면은 수남촌 마을에 들어서게 된다. 그 산구비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일망무지한 논밭이 펼쳐진다. 옛날 수남촌은 산간지대여서 한전이 많고 수전이 적었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조이 탈곡이 끝나면은 해좁사를 이고 산나무 인근 동네에 가서 한 근의 웃돈을 10여 전씩 더 주고 입사를 바꾸어곤 했다. 입사를 귀한 당지 사정에 비춰서 아버지는 마을의 끌끌한 청장년들을 이끌고 수전 개간에 나섰다. 물도랑을 내고 낮은 지세에 물방아를 세워서 산과 산사의 물을 옮겨오는 데 성공을 했다. 아버지는 새벽이슬을 맞으며 논두렁 길을 넘나들었다. 동이 트면 아침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오듯 자고 새고 하는 일이 지겹지도 않은지 아버지는 우직하게 논밭에서 일만 수걱수걱했다. 저녁 식사를 끝내기 바쁘게 맥이 빠진 아버지는 꿈나라에 들어가지만은 날이 밝으면은 논밭으로 나가는 일벌레가 따로 없었다. 아버지의 싱그한 노동으로 근 천부가량이 되는 한전은 옥탑 수준으로 되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이 밥을 먹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는지도 모른다. 수남촌의 입사는 소문도 자자했고 수남촌은 부근에서 소문이 자자한 부유촌으로 되어 링근의 한족들마저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마을로 탈바꿈했다. 한전을 수준으로 만든 수남촌의 일화는 왕정현 정부의 표창도 받았다. 헐떡거리며 향양촌 산굽에 도착을 해서 그 논밭들을 내려다보노라니 억척스럽게 일을 하던 아버지 모습이 아른거린다. 드디어 수남촌 대대마을에 들어섰다. 나의 얼굴은 얼어서 벌겋게 부어있었고 하얀 성에 깎인 머리에서는 흰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마치 북극에서 사는 유목민을 방불케 하는 나의 모습에 촌에서 맞대온 사람마다 의아한 눈길로 흠칫하며 쳐다보았다. 아, 저 애가 도문시 일중에 다니는 유하준 막내딸이요. 오늘 새벽 로석이께서 운명하셨다더니 저렇게 어린 나이에 차도 타지 않고 달려왔다니. 아휴, 저 아이를 어쩌지. 간혹가다 뒤에서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주고받는 말들이 귓가에 들리었다. 합작사를 지나 조금 더 달리면은 수남촌 학교에 도착을 한다. 나는 수학교 5학년과 초중 3년을 수남촌에서 다녔다. 항상 일이 바쁘셔서 자식들을 돌볼 사이가 없었던 아버지이지만은 그 바쁜 와중에도 유독 나에 대한 사랑만은 극진했다. 내가 수학교에 입학을 하자 아버지는 쇠잔한 몸으로 쿨룩쿨룩 기침을 하면서 아침마다 나를 등에 업고 오리길을 걸어 학교 대문까지 데려다주곤 했다. 아버지는 독서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나를 업고 학교에 갈 때마다 나에게 책 속의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람은 선량하고 정직해야 하며 남을 많이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인생 도리를 깨닫게 했다. 이렇게 나는 아버지의 따뜻한 등에 업혀서 아버지의 심장 박동 소리와 웅굴진 목소리를 들으며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동년을 보냈다.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 또다시 울음이 왈칵 터지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애틋한 마음으로 수남촌 학교를 지나 아버지가 나를 업고 다니던 토속리촌으로 가는 길에 올라섰다. 매번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아버지 사랑을 떠올리며 꼭 마치

아버지 등 옆에서 가는 것 같은 정다운 기분을 느끼며 걷던 길이었는데 오늘따라 발밑에서 밟히는 모래들의 소리가 나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었다. 원래 이 길은 평탄한 모래길이 아니라 길 양옆에 버드나무들이 베고 기들어선 오솔길이었다. 산사태로 골물이 터지는 날이면 모래와 돌들로 뒤덮여 오솔길마저 없어질 때도 많았다. 아버지는 촌민들이 오르내리는 교통편리를 위하여 6,000m나 되는 제방을 건설로 또 제방을 따라 넓은 모래길을 닦았을 뿐만 아니라 기넘는 보도나무 숲을 제거하고 기름진 한전을 개간했다. 나는 아버지가 어깨에 지게를 메고 촌민들을 이끌고 일궈낸 기름진 옥터를 바라보며 오직 촌민들을 위하여 살아온 아버지 생각에 또다시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껴 울었다. 숨이 턱에 닿아 목에서 격불내가 확확 났지만은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서 다시 젖먹던 힘을 다하여 계속 앞으로 달려왔다. 저 모래길 왼쪽에 자그마한 다리가 있고 다리를 건너서 조금 올라가면 동골과 서골이라는 자그마한 산이 두 개 있다. 서골의 소나무 숲이 울창한 목도 고개를 넘으면은 산 너머 송림촌 마을이 이르게 된다. 아버지는 일찍 이 산을 넘나들며 향정부로 회의를 다녔다. 회의를 끝내고 돌아올 때면 보통 저녁 날이 어슴푸리하게 어두워져서 산 속에서 갖가지 짐승이 출몰하곤 했다. 어떤 날에는 봄까지 만날 때도 있어서 여간 위험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남겨준 엽총을 갖고 다니면서 헛방으로 총소리를 내어 짐승들을 쫓으며 산을 타고 밤길을 누비었다. 회의에 갔다 온 이튿날이면 피곤도 마다하고 곧바로 당지부 회의를 소집을 하여 상급의 주요 문건 정신들을 신속하게 전달했다. 열심히 당의 호소를 받들며 사파던 아버지가 어느 날 불시에 생뚱같이 당권패라는 누명으로 국갈모자를 쓰고 돌림시위 행진에 끌려다니게 됐다. 고된 매질과 가혹한 형벌로 아버지는 갈비뼈가 두 대나 부러지고 엄중한 폐질환을 얻고 말았다. 정정하던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몽둥이 매질을 맞으며 투쟁받는 아버지를 보시고 기절하여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집안파기를 도맡아던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우사에 갇혀 있다 보니 장래의 의사가 꿈이었던 큰 언니는 눈물을 삼키며 학교를 중퇴하고 집안의 일을 도맡지 않으면 안 됐다. 그 어지러운 세월 속에 우리 가족이 당한 피해를 어찌 한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있으랴. 강인한 아버지는 그 긴 지나간 시간을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다. 저만치 마을 어구를 지키고 있는 늙은 비술나무도 알리라. 아버지가 얼마나 당에 충성을 하고 얼마나 당과 인민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땀벌창 눈물 범벅이 된 나를 늙은 피술나무는 따뜻한 아버지 품처럼 맞이해 주었다. 아버지는 이 피술나무 아래서 사원대배를 소집했고 이 피술나무 아래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농민들의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기도 했다. 주말마다 막차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나를 이 피술나무 밑에서 손채양하면서 기다리던 차이로운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면서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지었다. 나는 오르던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다시 마을로 향했다. 그렇게 장장 20리 길을 나는 다른 박질 쳤고 숨이 턱에 닿아서 헐떡거리며 고향 마을에 도착을 했다. 길가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들은 붉게 상기된 나를 보고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리며 길을 비켜주었다. 우리 집 앞에는 집차 두 대가 서 있었고 문상은 조문 객돌로 웅성거리었다. 먼 발치에서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고 호동지둥 맨발바람으로 급히 달려나와서 나를 와라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 한 주 사이 몰라보게 초췌해지고 폴싹 늙어버린 어머니. 이마의 주름은 더 깊어지고 헐렁한 흰옷을 입은 가늘인 몸은 슬픔으로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아버지 침대머리에 조용히 앉으며 나지막하게 아버지를 불렀다. 한 번 두 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고 어머니 울음소리만 처량하게 들려왔다. 그때야 나는 침통하게 실감을 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가 없고 아버지의 따뜻한 잔등에 다시는 기댈 수가 없고 주말마다 집으로 오는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더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떠나던 날 억장이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덮고 간 붉은 단기에 찬란한 빛을 보았다. 그 찬란한 빛은 줄곧 나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어 주었다. 그 찬란한 붉은빛 아래 나는 생활이 궁핍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중을 졸업하고 중동전문학교에 붙었고 그 붉은 빛발 아래 나는 우수 졸업생으로 정부 부문의 배치를 받아 성심성의껏 일을 했으며 그 붉은 빛 아래서 1994년에 아버지 뒤를 이어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때론 힘든 일에 부딪힐 때면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 어떤 난관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었다. 아버지가 남겨준 찬란한 붉은 빛은 나의 인생의 영원한 등대와 지침으로 되어 당에 충성을 하고 당과 인민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분투하는 길로 이끌어주었다. 아버지가 내 인생에 남겨준 정신적 재보는 영원히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등대가 되어 나의 삶의 길을 고스란히 비춰주고 있다. 가끔 고향 마을을 다녀올 때면 더욱이 여름철 벚꽃 향기가 그윽한 수전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워 난다. 마을의 척박한 땅을 억척같이 일구 옥토로 바꾼 순박한 농사꾼 아버지. 어쩌면 아버지가 벼슬이 높아 권세를 내세우며 거드름을 피웠다면 오늘 이처럼 애틋하게 기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주인공 아버지는 가정에서는 든든한 세대주로 사회에서는 남의 앞장에 서서 힘든 일을 도맡다는 우수한 공산당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작가도 이런 아버지를 본받아 훌륭한 사람으로 되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모든 것을 내주면서 가정과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영열, 제작의 전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대장백산 지역 관광 혁신 발전 연맹 성원으로서 근절내 우리 주는 독특한 생태 천품과 특색 민족 문화에 의탁해 문화 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특색이 선명한 일련의 관광 새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환장백산 정품 관광 코스에 포함시켜 산수와 인문이 어우러진 가운데 색다른 변경 도시 풍정을 몰입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 전시청란의 문물과 사진들이 연변의 유관 역사와 여러 민족이 대대로 이어온 생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연변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이곳을 여행의 첫 번째 정거장으로 삼고 먼저 연변을 요해한 후에 환장백산 여정을 시작합니다. 내몽골 관광객 진설입니다. 어제는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 갔고 오늘은 여기에 왔습니다. 내일은 해란대도 구경하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천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 문화관광이 정말 훌륭하고 내용도 아주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한번 와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연변박물관 부관장 허가강입니다. 관광객들의 참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박물관에서는 특별히 개방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폐관 시간을 오후 4시 30분에서 6시로 조정했고 5시 30분부터는 입장시키지 않습니다. 1일에는 관람객 연 만여 명을 접대했고 2일에는 연 17,000명 정도 접대했습니다. 박물관 문화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박물관을 찾은 후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민속원 곳곳에는 조선족의 전통생활 전경이 녹아있고 관광객들은 민족 복장 체험과 유원 체험, 민속 체험을 하면서 생동하고 흥겨운 생활 정취를 즐깁니다. 장춘 관광객 섬로입니다. 가족과 함께 장백산 관광을 한 후 연변에 왔습니다. 오늘은 먼저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민속 풍정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공룡락원, 박물관,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연변의 특색 미식도 아주 기대되고 모두 맛보고 싶습니다. 밤 장막이 드리우면 연계시 공원도 연변대학 정문 맞은편 간판들이 동시에 불을 밝힙니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간판 시각 효과는 거리 전체를 환하게 비춥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거리 전...

0: 경찰은 사람들로 북적했고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였으며 셔터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파는 거리 입구에서 끝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대련 관광객 왕가해입니다. 장백산을 구경하고 연길에 왔고 오늘 저녁은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보러 왔습니다. 국경절이라 정말 흥겹고 생활 정취도 아주 짙습니다. 황금 가을 10월 하늘은 높고 공기는 상쾌하며 산림은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국가급 풍경구인 방천 풍경구는 독특한 지역 위치 우세에 힘입어 국경절 연휴 기간 인기 관광 명소로 됐습니다. 각지 관광객들은 높은 곳에 올라 삼국 접경 지역의 장쾌한 가을 풍경을 한눈에 감상하고 변경 산하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당산 관광객 변설초입니다. 룡호가게에 처음 왔습니다. 이곳에 올라 한눈에 새나라를 바라보니 시야가 정말 탁 트였습니다. 변경 풍광이 한눈에 들어와 아주 장관입니다. 조국 변경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관광객들은 길림을 찾아 장백산의 웅장하고 기이한 풍광을 감상하는 동시에 연변 각지에서 색다른 변경 풍정과 조선족 민속의 매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일내 우리 조에서는 환장백산 지역 협동 발전에 입각해 변경 지역 위치, 민속 문화, 발해 역사, 생태 건강 양생 등 문화 관광 자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문화 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해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며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변 휴일 국제여행사 총경리 서인숙입니다. 새로운 관광 모식이 끊임없이 갱신 승격되면서 관광객들의 수요도 예전에 단순 관광에서 지금은 인문 관광과 심층 문화 관광으로 많이 승격됐습니다. 우리도 관광 기업으로서 관광 제품을 지속적으로 갱신 승격하고 연변의 관광 자원과 본토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해 더 다양한 문화 체험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기를 찾고 연변을 요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리홍장입니다. 우리는 특색 정경을 깊이 개발하고 차별화된 제품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변경 레저, 민속 체험 등 핵심 경영 모식을 둘러싸고 환장백산 10대 문화 관광 새 정경과 8대 정품 관광 로선을 내놓고 소통 체험 종목을 풍부해 독특한 특색을 지닌 연변 문화 관광 제품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해 문화 관광 열기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문화로 역량을 부여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무형문화재 전승, 민속 공연, 특색 미식, e스포츠 야간 관광 등 다원화 경영 모식을 통합해 50여 가지 특색 활동을 내놓음으로써 연길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 영향력을 부단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변은 환장백산 문화관광 일체와 건설에 깊이 융합하면서 생태자원과 민족 특색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관광체험으로 전환시켜 각지 관광객들이 변경도시의 독특한 가을 매력을 체험하러 찾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1: 15일까지 전주 8개 현시 도시구역에서 전부 열공급을 앞당겨 실현했습니다. 영정시에서는 15일부터 열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영정시 성태연력발전위원회사 보일하실 주황통제실 스크린에 온도와 압력 등 운행 수치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정시 성태연력발전위원회사 총경리 왕명달입니다. 석탄은 이미 70% 비축했습니다. 올해 겨울철 열공급을 전력 보장하렵니다. 훈천시에서는 14일에 열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열공급 기업 조절지휘 중심에서 사업열군들이 스크린을 주시하면서 도관망 급수 압력과 온도 등 제반 운행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열공급 도관망 운행 정황을 면밀히 추적해 열공급 시스템의 안정 운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훈천시 성휘 열공급위안회사 안전생산기술부 부장 하근입니다. 14일부터 우리의 모든 열 교환소가 육속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보일러가 가동돼서 24시간이 되면 주민들이 실내에서 쾌적한 난방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정상적인 열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기상국과 긴밀히 연계하고 날씨 변화에 따라 열 공급 온도를 조절해 주민들이 겨울철에 쾌적한 실내 온도에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저도.
1: 도문시에서는 14일 저녁부터 열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길열 집단 도문시 공용사위안회사에서는 난방 시전 전에 열공급 설비 승격 개조를 전면 완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30톤급 열공급 보이라 한 대와 40톤급 보이라 두 대의 핵심 부품을 교체 보수해 설비 성능을 뚜렷이 높임으로써 전시 열공급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길열 집단 도문시 공용사위안회사 생산 부총경리 리천룡입니다. 열 공급 전 석탄 비축량은 이미 전년 사용량의 60%에 달했습니다. 올겨울 열 공급 기간 우리는 24시간 편민 봉사 전화를 개통하고 세 곳에 보수 지점을 설치했으며 전문 긴급 수리 일꾼도 충분히 배치했습니다. 일반 고장은 3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해 처리하고 중대 사고는 밤을 넘기지 않고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연결시에서는 이미 13일과 14일에 시간대별로 보이라를 가동했습니다. 연변 영상연력위원회사 열공급 공장구역 보이라에서는 석탄이 활활 타고 있고 중앙통제실 사업률군들은 열공급 운행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있습니다. 연변 영상연력위원회사 생산부총경리 성원우입니다. 현재 여론과 1차, 2차 도관망 설비는 매우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우리주 8개 현시 도시구역에서 전부 열공급을 앞당겨 실현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2: 풍관 조선족 문화, 특색식품과 문화관광 자원에 의탁해 연길시에서는 상업, 문화, 관광과 전자상 거래의 심층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연결세 인터넷 소매액은 전성 각현 시, 구 가운데서 1위를 차지해 연속 7년간 전성 1위를 유지했습니다. 올 들어 연결세에서는 량질 생방송 자원과 적극 연결하고 연결 원산지 탐방 전자상거래 특별 생방송 5회를 진행했습니다. 생방송 진행자들은 특색 음식점, 문화관광 풍경구, 다국 전자상거래 매장과 식품 가공 작업장을 찾아 조선족 민속 풍정과 무형문화재의 매력, 본토 산업 풍모를 전국 네티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브랜드, 특별 판매 활동도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년 우래 지역 공군 브랜드를 둘러싸고 소고기, 막걸리, 김치, 인삼 제품 등 270여 가지 특색 제품을 추천했는데 특별 생방송룩의 시청량은 연 1574만 명을 넘었고 주문량은 약 29만 4천 건, 판매액은 101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5개 규모 이상 공업 기업과 3개 한도액 이상 상급 무역 기업에 의탁해 연결시는 공급 사슬 토대를 튼튼히 하면서 공업 생산액과 소비품 소매 총액의 안정 장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연결시 상무국 전자상무과 사업일꾼 고우입니다. 향후 연결시 상무국에서는 유명 공익전자상 거래 플랫폼과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온라인 판매 경로를 구축해 연변 농산물에 힘을 부여하고 향촌 진흥에 조력하겠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연결시 인터넷 소매액은 95억 5,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92% 증가했으며 전조 총량이 66.28%, 길림성 총량이 10.83%를 차지해 연속 7년간 전성, 현시, 구 가운데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농산물 인터넷 소매액은 9억 1,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3.74% 증가했으며 전성이 4.72%를 차지했습니다. 연계시는 문화로 관광을 이끌고 관광으로 상업을 흥기시키며 상업으로 산업을 촉진하면서 문화관광 흐름을 소비 증가량으로 다그쳐 전하고 있습니다.
1: 조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한 레이 연변 문명기풍 변경행 계열 활동이 일전 331 국도 연변 구간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영정, 도문, 훈촌 세 지역을 연결하고 문명의 새 기풍을 미식, 풍경구, 여행길에 융합시켜 변경지역 정신문명 건설의 새로운 경로를 탐색했습니다. 계열 활동 가운데 하나인 가장 아름다운 변경 문명식사 연변 주제 활동이 331 국도 영정시 삼합진 고모커피 쉬임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초대형 젓가락 소통 체험, 손으로 명태 찍기, 핸드 드립 커피 등 종목이 관광객들의 참여를 끌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문명한 식사 문화를 선전하고 문화창의 제품을 나눠주며 음식 남기지 않기, 공용 젓가락과 공용 숟가락 사용,

0: 리성적인 음식 주문 등 리념을 창도했습니다. 서안 관광객 맹여사입니다. 우리는 서안에서 자가 운전으로 331 국도를 따라 삼합통상구까지 왔습니다. 이곳의 명태 사과배와 찰떡 같은 미식을 맛봤습니다. 우리도 밖에서 식사할 때는 인원수에 따라 적당히 주문합니다. 이곳에 와보니 음식량이 많습니다. 8명이 차 두 대로 왔는데 일반적으로 요리 4가지 내지 6가지를 주문하고 더 많이 주문하지 않습니다. 매번 음식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변경 문명 관광 연변 주제 활동이 331 국도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사랑 주제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문명 약속벽, 무형문화재 장터 등 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은 관광객들에게 레이 연변 문명 수첩을 나눠주면서 문명학의 풍경을 감상하고 생태를 아끼도록 인도해 문명 관광이 변경의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되게 했습니다. 도문시 신시대 문명실천선전교양중심 부주임 허재곤입니다. 우리는 문명 인도와 변경 문화 관광 특색을 결부시켰습니다. 레이 연변 문명 수첩과 특색 문화 창의 제품을 나눠주고 경관 방문, 무형 문화재 체험 등 몰입식 소통 체험을 더해 도문의 변경 풍광과 민속 풍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관광객들이 자각적으로 문명 관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경 문명 출행 연변 주제 활동이 331 국도 훈춘시 발해 고진에서 막을 올렸고 331 국도 문명 운전 쉼터도 현판을 걸었습니다. 교통업종 대표는 문명 운전 제의서를 낭독해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고 규범적으로 주차할 것을 호소하면서 함께 안전하고 문명한 변경 교통 환경을 구축할 것을 창도했습니다. 귀빈 자가 운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잇따라 이름을 적어 문명 출행에 대한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훈천시 당위 선전부 정신문명건설판공실 전임 부주임 강장용입니다. 이번 331 국도 문명 운전 쉼터의 정식 현판 및 가동은 변경 도로 문명 관리 수준을 전면 높였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새 기풍이 여행길을 따라 이어지게 했습니다. 덕을 숭상하고 레이를 지키는 모습이 천리 변강에서 가장 감동적인 풍경으로 되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수가 8년간 갖고 온 레이 연변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보여준 한 차례 활동입니다. 이제 우리주에서는 시범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331 국도 연선 정신문명 건설을 깊이 추진해 레이 연변 금빛 간판을 지속적으로 빛낼 계획입니다.
1: 2026년 연변주 소선대 시범성 집중 입대식 및 조제 대일 활동이 일전 도나시 진안장 열사릉문에서 열렸습니다. 길림성 소선대 창건 기념일 조제 활동 가운데 하나인 이번 활동에서 광범한 소년 아동들은 영웅 선렬들의 증견 아래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새로 입대한 대원 명단을 대독했습니다. 이어 로 대원 대표들이 새 대원들에게 중국 소년 선봉대 마크를 달아주었습니다. 장엄하고 숙연한 기념비 앞에서 새 대원들은 오른 주먹을 들고 엄숙히 입대 선서를 했습니다. 힘찬 선서 소리는 신시대 소년 아동들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며 합격된 소선대원으로 성장하려는 굳은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나시 제2실험소학교 1학년 4반 학생 란송택입니다. 오늘 붉은 넥타이를 매게 돼 정말 격동됩니다. 붉은 넥타이는 붉은기의 한 귀퉁입니다. 앞으로 영웅들의 사적을 명심하고 공부도 잘하고 신체 단련도 잘해 합격된 소선대원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나시 제2소학교 1학년 8반 학생 손명희입니다. 저는 꼭 당부를 명심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영웅정신을 전승하고 시대의 바통을 이어받겠습니다. 도나시 실험소학교 도격주임 류영만입니다. 진안장 장군 기념비 앞에 서서 우리는 이번 시범성 집중 입대식에 함께 참가하고 선렬들을 추모하며 연변의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소선대원들이 대기를 높이 들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장군의 애국정신을 전승하고 어릴 때부터 원대한 리상을 세우며 열심히 공부하고 품행을 단정해 새 장정을 이어가고 민족 붕의 중림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의 신진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2: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0: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조우 로년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국경절 연휴 기간 전주 각급 부문에서는 주 당위 통일 배치에 따라 추석 국경절 이중 명절이 이어지고 열기가 지속되는 황금 기회로 잡아 문화 관광 공급, 소비 촉진, 안전 보장 등 각종 사업을 통합 추진했습니다. 연변대지는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노래와 춤이 끊기지 않으며 소비가 활발해 곳곳에서 경축하고 열띤 명절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시민들과 연변을 찾은 외지의 관광객들은 환희 속에서 조국 탄생을 경축하고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굳건히 다지며 즐겁고 평화로우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국경절 명절을 보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전주 문화관광에서는 8개 우수 관광로선과 62여 가지 특색 문화관광 활동을 선보여 문화관광시장은 인기가 넘치고 관광경제는 안정 속에서 상승했습니다. 은려은 상무 빅데이터에 따르면 전주 관광객 수용 인원은 612만 3,100명으로 동기 대비 19.43% 증가했으며 관광객 총 소비액은 36억 7,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2.66% 증가했습니다. 전주 주요 관광지는 가을 풍경 민속문화 애국 주제를 중심으로 업태 고도화와 장면 쇄신을 가속화했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성세황가 즐기며 민속원을 유람하자 테마 활동을 개최하고 비요의 꽃이 피다 인상연길 등 실경 공연을 잇따라 펼쳐 관광객 18만 1,100명을 맞이했습니다. 훈추운 발해고지는 고운 발해 조국과 함께 경축하는 국경절 시리즈 문화관광 활동을 펼치고 매일 각종 공연 프로그램 150여 차례를 선보여 관광객 8만 2,600명을 맞이했으며 동기 대비 20.99% 증가했습니다. 돈 항구 관광지는 환가로 국경절 맞이 공연으로 공문을 빛내자 테마 활동을 전개하고 국기개양식 강변음악회 등 9가지 큰 부류의 특색 활동을 마련해 관광객 4만 5,100명을 수용해 동기 대비 87.9%

0: 5% 증가했습니다. 도나 육증산 문화관광구는 나와 조국을 주제로 한 공연 활동을 선보이는 동시에 무형문화재 미식체험, 향랑수공예 제작 등 상호교감 프로젝트를 설치해 관광객 5만 8천 명을 수용했으며 동기 대비 10.4% 증가했습니다. 룡종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양지에서는 드론 불사조 빛과 그림자쇼 등 공연을 선보이고 무형문화재 특색 미식 문화창작 시장을 개장해 관광객 10만 6,800명을 맞이했습니다. 안도 두산촌 관광지에서는 리마산문화 플러스 조선족 민속 플러스 붉은 교육연수 특색을 기반으로 가을 리마산 채취 조선족 전통 미식 만들기 민속복체험 한일연구소 유적지 교학연수 등 몰입형 체험 프로젝트를 내놓아 관광객 6,800명을 접대했으며 동기 대비 18.71% 증가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전주 상무 분야는 먹고 자고 이동하고 유람하고 쇼핑하고 오락하는 것을 중심으로 소비 촉진 활동을 전개해 맛있고 즐겁고 구경하기 좋은 신소비 장면을 만들어 명절 쇼핑붐을 일으켰습니다.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합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전주 27개 중점 상무유통기업은 연휴 기간 2억 5천 700만 원의 매출액을 실현했으며 동기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네, 훈춘시에서는 이 가을철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훈춘시 현대시설 농업 첨단 과학기술 시범단지 및 표준화 시설 농업 육모기지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훈춘시 현대시설 농업 첨단 과학기술 시범단지 및 표준화 시설 농업 육모기지 대상은 2025년 7월에 착공됐는데 현재 46동이 완공됐고 전체 대상은 2027년 7월 9월 사이에 전면 공공될 예정입니다. 혼춘시 현대시설 농업 첨단 과학기술 시범단지 및 표준화 시설 농업 육모기지 대상은 지역의 시설 농업 부족점을 보완하고 농업 현대화 수준을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로 파프리카, 토마토 등 작물을 재배해 혼춘의 지역 위치 통로 등 우세에 기대 러시아 극동 지역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 대상이 준공되면 앞으로 600개 이상의 장기 일자리와 약 1,500개의 단기 일자리를 창출해 주변 노력의 취업을 견인하고 초민의 소득 증대에 조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훈춘시 양보만족향 동아라촌에서는 관광업, 시설농업, 연어양식, 민박, 료식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마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촌의 고밀도 순환수업 양식 대상은 촌에서 당지의 우수한 물자원 및 위치 조건을 토대로 유치한 것입니다. 혼춘흠봉업 유한회사 책임자에 따르면 연어 양식은 올해 8월부터 정식 생산에 투입됐는데 연간 생산량이 40만 근에 달할 것으로 예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촌에서 건설한 지능형 남새 비닐하우스는 비철 남새를 능률적으로 재배할 수 있고 관광과 체험학습 활동도 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남새를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간 촌의 기반시설도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루게로 마을길 10km를 수리하고 담장 랑간을 12km 새로 세웠으며 만 1,400m의 상하수도관을 부설해 24시간 깨끗한 식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만족 종이 오리기 요소를 담은 거리량캔의 특색 담장은 마을의 독특한 만족 문화 분위기도 살려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아라다촌 집채 수입은 110만 원을 돌파했고 상주 인구는 100여 명에 달합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 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그림

0: 기계와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꽃향기 극하고 가을바람이 상쾌한 이 가을에 종양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평생 사회와 가정을 위해 애쓰신 로인분들이 로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네, 우리 주를 보게 되면 수심한 로인 회원과 은령 자원 봉사자들이 각자 이 자리에서 빛과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 돕기, 홍색 선정 강의, 병방 수호, 문화 관광 서비스까지 특별한 은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연변주 로년협회의 김소영 부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주 로년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주당위와 주정부의 정확한 지도와 각급 부문의 관심과 지지하에 우리 주 로년협회는 로년 군중 활동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이 로년협회 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로년협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1: 네, 우리 주에는 주, 현, 시, 향진, 가도 천 4급 로년협회 조직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0: 네.
1: 지금 전주 66개 향진,
0: 네.
1: 전국 48개 행정마을,
0: 네.
1: 20개 가도의 로년협회는 총 1437개이고
0: 네.
1: 등록된 회원은 17만 4천 명으로
0: 네.
1: 향진, 천, 기관, 사업단이 문체특별협회의 건립대상 전부가 빠짐없이 건립 완료되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각 현 시의 은령자원봉사자들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0: 네.
1: 보게 되면 우리 연길시에
0: 네.
1: 15,970명,
0: 네.
1: 용정 12,092명,
0: 네.
1: 안도 655명,
0: 네.
1: 도남문의 문체특별자원봉사자 700여 명,
0: 네.
1: 훈춘시 임원사회 150명,
0: 네.
1: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고정자원봉사자가 12명이 있고
0: 네.
1: 동원 가등 인력이 21명입니다.
0: 네.
1: 네. 단연간 로년 사업 가운데서 우리 주연은 길림성에서 유일한 전국 기초로연협회 능력제고 천급 시범점인 화룡시 영성진 화남촌,
0: 네.
1: 전급 경비혁신모범촌으로 알려진 화룡시 두더진 용신촌,
0: 네.
1: 도시 정밀화 양로모범인 훈춘시 리먼사회구역,
0: 네.
1: 농촌 상호부조모범촌으로 알려진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0: 네.
1: 은령문화관광 융감모범시인 도나시가 속출되었으며,
0: 네.
1: 서숙자, 재문암, 리창산 등 선진개인 전형도 나타났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하여 우리 2005년, 2010년에 주 로년협회는
0: 네.
1: 선으로 두 차례 전국 로령 업무 우수단위로 선정되었습니다.

0: 있으며
1: 그랬네요.
0: 예, 2021년에는 연변주 5A급 사회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1: 네.
0: 주로는 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인구노령화에 대응하는 업무에서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참으로 네.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네. 보는데요. 이 다넬레 우리 주로년협회에서는 로년협회의 규범화 건설에서 어떤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0: 네. 다넬레 우리 주로년협회에서는 당의 용도로 조직체계를 전력적으로 튼튼히 하고 운영관리를 표준화하였습니다.
1: 네.
0: 여기서 보게 되면 조직망을 전면 커버했으며
1: 네.
0: 핵심 간부를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1: 네.
0: 전주 모든 향진, 가두, 촌에서는 런웨이 조직을 완성했으며
1: 네.
0: 퇴직한 당원 간부를 회장 혹은 리사회 구성원으로 우선 선발했습니다.
1: 네.
0: 훈춘시에서는 시, 향진, 촌, 삼극망을 구축하여
1: 네.
0: 9개 진, 5개 가두, 122개 촌, 34개 사회구역을 커버했으며
1: 네.
0: 용정시에서는 7개 향, 3개 가두 전역을 커버하여 등록된 회원은 14,904명이 달하며
1: 네.
0: 화룡시에서는 8개 진, 3개 가두, 76개 촌, 10개 사회구역을 전면 커버하여 60세 이상 노인 49,8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 네.
0: 도나시에서는 29개 향진, 가두협회의 322개 촌 사회구역협회가 있습니다.
1: 네.
0: 다넬레 우리 주에서는 화룡시 화남촌 런웨이협회,
1: 네.
0: 노문시 수남촌 런웨이협회,
1: 네.
0: 훈춘시 리먼사회구역 런웨이협회 등 모범협회가 속출되었습니다.
1: 네.
0: 화룡시 화남촌 런웨이협회를 보게 되면
1: 네.
0: 1984년에
1: 네.
0: 협회를 설립했으며 3개의 등급 분열을 설치하고
1: 네.
0: 회원 174명이 있는데 그중 당원이 21명으로
1: 네.
0: 팀이 안정되고 공신도가 높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도문시 수남촌 런웨이협회에서는 회원 116명으로 고년령 저년령 로인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네.
0: 훈춘시 리먼 사회구역에서는 2,350명의 로인이 있는데
1: 네.
0: 등록된 회원은 749명이며
1: 네.
0: 14개 격자화에 의거하여 정밀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다음 우리 당 건설이 로령 서비스 전 과정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1: 네.
0: 각 촌 사회구역에서는 로령 업무를 촌 사회구역 두 위원회 연간 중점 업무에 포함시키고
1: 네.
0: 정기적 이사결정 메커니즘을 구축했으며
1: 네.
0: 많은 곳이 런웨이협회에서는 기능형 당지부를 설립했습니다.
1: 네.
0: 화량시 화남촌
1: 네.
0: 용신촌에서는 당사 학습
1: 네.
0: 홍색 주제 당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영길시 서숙자는 로병사의 집 당지부에 의거하여
1: 네.
0: 24년간 홍색 선전 강의에 힘써왔습니다.
1: 24년 나.
0: 네, 네. 24년 했습니다.
1: 대단하네요.
0: 네.
1: 네.
0: 훈춘 리먼 사회구역에서는 행복 365 당근 로령 서비스 브랜드를 만들어
1: 네.
0: 당건설과 로인 보호 서비스의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1: 네.
0: 변방촌에서는 홍색 유족에 의거하여 참배 홍색 이야기 선전 강의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런웨이협회 회원들에 대한 동적 순환 관리도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우리 주에서는 자발적 가입 분류별 기록 보관을 추진하여
1: 네.
0: 홀로 사는 로인, 기능상실 로인, 고령 로인,
1: 네.
0: 저년령 로인 집단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영정시에서는 통일적으로 10여 항의 구별화 제도,
1: 네.
0: 표준화 장부 템플릿을 제정했습니다.
1: 네.
0: 화룡시 용신촌에서는 회원, 자원봉사자, 이중 공시 장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1: 네.
0: 모든 시범 지점에서는 년초에 계획 있고 활동에 영상 자료 있고 서비스의 기록 있고
1: 네.
0: 연말에 총결산이 있다는 규정을 실행하고 있으며
1: 네.
0: 훈춘시 리먼 사회구역에서는 150명의 자원봉사자에게
1: 네.
0: 1인 1문서를 구축했으며
1: 네.
0: 회원 자원봉사자 공시판을 설치했습니다.

0: 맞네요.
1: 네. 네. 그리하여 자원을 통합하여 도시, 농촌 일체화 종합 양로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0: 네.
1: 당 군중 서비스 센터 네. 신시대 문명 실천의 자원을 총괄하여
0: 네.
1: 문체 체육 단련, 네. 독서 건강 양로, 식사 보조, 돌봄, 홍색 교육을 하나로 아우르는 다기능 진지를 건설하고 도시, 농촌, 변방 지역이 차별화된 수요를 고려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1: 문체 활동으로 로는 활동 진지 품위를 전면적으로 제거했습니다.
0: 네.
1: 화룡시 용신촌에서는 180평방 되는 실내 활동실,
0: 네.
1: 450평방 되는 잔디 문구장을 건립하고
0: 네.
1: 활동실에서는 난방 설비를 갖추어 한겨울에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하남촌에서는 촌에서 26만 원을 들여
0: 네.
1: 조명 설비가 있는 인조 잔디 문구장을 건립했으며
0: 네.
1: 문구 관련 경험이 지금 문구 지원에 기재되어 전형으로 잘 홍보되고 있습니다.
0: 네.
1: 영등시를 보게 되면 실내 로인 활동자 면적이 22,177평방
0: 네.
1: 실외에는 63,000여평방에 달하며
0: 네.
1: 삼합지는 7년 연속 전급 문구 리그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예.
0: 네.
1: 훈춘시 동아라촌에서는 일체화 주거 양로 대원을 건립했습니다.
0: 네.
1: 도나시에는 관광지 이거하여 은령문화관광역을 만들었습니다.
0: 네.
1: 이렇게 우리 주에서는 광장무, 태극권, 사물놀이, 퉁소 등 조선족 특색이 체육단련 종목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는 표준화된 로인식당으로 로인들이 식사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0: 네.
1: 단일내 우리 주에는 청급 주체, 사회적 힘 보조,
0: 네.
1: 저비용 식사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데
0: 네.
1: 화룡시 용선진 화남촌에서는
0: 네.
1: 건강약통을 갖추고
0: 네.
1: 80세 이상 로인들에게 자유구역에서는 전문 배달 기구를 도입하여
0: 네.
1: 특수 로인에게 무료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0: 네.
1: 년간 900여 인분에 달합니다.
0: 네.
1: 이런 친절한 봉사는 로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 예.
0: 네네.
1: 영등시 지신진에는 매식사의 이름만 받고 있으며
0: 네.
1: 식당 운영에도 은령 자원 봉사자들이 무보수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0: 네.
1: 도문시 양수촌이 애심식당에서는
0: 네.
1: 천집단 더하기 정부 더하기 자선 모금
0: 네.
1: 다원화 자금 모델을 채택하고 매일 조선족 특색인 네 가지 반찬과 국을 로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뿐만 아니라 변경 특색의 홍색 민속 자원을 융합하여
0: 네.
1: 특색 변경촌 건설에서 한몫하고 있습니다.
0: 변경촌 건설.
1: 네. 네, 변경촌 건설.
0: 네.
1: 화룡시 숭선진 대동촌.
0: 네.
1: 용정시 계산툰진 광소촌에서는
0: 네.
1: 변방 항일연군 유적에 이거하여
0: 네.
1: 홍색 교육진지를 건립했습니다.
0: 그렇네요.
1: 네. 각지 로인 문예팀은 38절, 8.15 로인절, 열사기념일에 맞춰 민속공연, 홍색 참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도난시 로인장업 봉사자들은 한청릉 륙정산 관광지에서 홍색문화 발해문화 해설 업무를 수행하면서
0: 네.
1: 로령 서비스와 문화관광 융합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예. 참으로 규범화 제도, 규범화 그 조건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주 로련 해피 보게 되면 아름답고 행복한 연변 건설을 위한 건설원으로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 수립면에서도 많은 일들을 해온 줄로 알고 있는데요.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주 각급 로련 해피는 자체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0: 네.
1: 광범한 로인들을 조직 동원하여 아름다운 고향 건설이 선두자로 되게 하고
0: 네.
1: 능동적으로 산업 발전에 몸 담그게 하였으며
0: 네.
1: 농촌 로인들을 조직하여 정원 경제,
0: 네.
1: 무공해 농산물 재배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수입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네.
1: 현재 로인들이 누려야 할 각종 우대 정책을 향수하고 있으며
0: 네.

0: 로인들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사회공익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1: 네.
0: 능동적으로 꽃과 풀을 심고
1: 네.
0: 환경위생관리, 림업방화, 치안순찰, 열사유속지 관리 등 공익활동을 도맡고 있으며
1: 네.
0: 전주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평안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마을을 건설하는 등 면에서 로인들이 공헌과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네. 우리 로인협회 조직이 추진 아래 전주에는 로인대학 9개,
1: 네.
0: 로인학교 117개, 아마추어 로인예술단체 300여 개,
1: 네.
0: 로인체육단체 100여 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1: 그렇네요.
0: 예, 전주 각쪽 문화 오락 지역활동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로인은 거의 10여만 명이 달합니다.
1: 대단하네요.
0: 예.
1: 네, 또한 이 로인분들 보게 되면 일선에서 물러나서도 로인 권익 보장,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네. 우리 주 각지 현지 많은 로인분들을 로인 권익을 보상하기 위한 면에서도 자신들이 안내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로인협회는 로인 권익 보호의 내용과 실천을 부단히 풍부히 하고 확장하였으며
1: 네.
0: 로인들이 행복감, 획득감, 안정감을 부단히 제고하였습니다.
1: 네.
0: 전 사회가 로인 권익을 관심하고 보호하는 면에서 좋은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1: 네.
0: 로인협회 건설 경험은 전성 나가서 전국적으로도 인정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 네.
0: 주 로인협회에서는 연변주 로인 권익 보상 조례 시행 시책을 개정하는 데 합리적인 제안을 제출하였고
1: 네.
0: 이 또한 채택되었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한마디로 합리적이며 실제에 부합하는 이견과 제안은 주 당위와 주 정부의 높은 중시를 받았으며
1: 네.
0: 로인을 돕는 민생 조치들이 련이어 실시되어 각 민족 로인들이 권익 보상되어
1: 네.
0: 로인들이 더욱더 행복감, 획득감, 안정감을 부단히 제거하였되었습니다.
1: 그렇네요. 또 우리 주 로인협회에서는 전주적으로 문체활동을 벌이면서 로인들이 문화생활을 다채롭게 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0: 네. 우리 각 현시 각급 로인협회에서는
1: 네.
0: 습근평 청석이 중화민족공동체 이식 확고히 수립할 때 관한
1: 네.
0: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철을 확실함과 아울러
1: 네.
0: 로인들을 조직하여
1: 네.
0: 공동체 이식 교육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습니다.
1: 네.
0: 네. 훈춘시 로인협회에서는
1: 네.
0: 2024년 한 해 사이에
1: 네.
0: 250여 명의 로인협회 회장들을 조직하여
1: 네.
0: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 확고히 수립하는 강습반에 참가시켰으며
1: 네.
0: 도난시 로인총회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수립하고
1: 네.
0: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며
1: 네.
0: 홍색 혈맥을 이어가는 주제연합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 네.
0: 화룡시 로인총회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관련 지식상 강습반을 개최하였고
1: 네.
0: 영길시 로인협회에서는
1: 네.
0: 중화민족 한가족 함께 중국 꿈을 이루자
1: 네.
0: 항일연합군 정신을 발행하고
1: 네.
0: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자는 주제교육 활동을 개최하였는데 이런 활동들은 기층 로인협회 회장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진일보 공고히 하였습니다.
1: 네.
0: 이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로인문화체육을 조직 전개하였습니다.
1: 네.
0: 각급 로인협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로인문화체육활동을 꾸준히 조직하고 전개하여 로인들이 자신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말해 주었으며
1: 네.
0: 로인들이 행복감과 획득감을 끊임없이 제고시켰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문체활동 주제가 명확한 문체활동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주로인협회에서는 자신들이 힘과 지혜로 문화체육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농촌의 로인협회를 보게 되면 향촌진흥의 조력자로 그 역할이 뚜렷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면에서 체현되고 있는지요?
0: 네. 우리 주에는 전국 만 8개의 촌이 있고
1: 네.
0: 촌마다 다른 로인협회가 있는데 협회마다 자신들이 우세를 잘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1: 네.
0: 수입 창출면에서 보게 되면 도문시, 화룡시 등

0: 시 농촌 마을들에서는 로인들 텃밭, 로인 림지를 활용하여 수입을 네. 올리고 있으며
1: 네.
0: 이런 경비로 로인 식당을 운영에 보태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예.
0: 이렇게 수입 창출에서 한몫하고 있는 런인 협회가 있는가 하면
1: 네.
0: 문화로 향촌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런인 협회도 있는데
1: 네.
0: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조직하여 마을의 응집력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네.
0: 각 현시에서도 런인 협회에 많은 지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어 런인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1: 네.
0: 도문시 양수진 경영촌에서는
1: 네.
0: 180평방 되는 사랑식당을 건설하였고
1: 네.
0: 영정시 로투구지인에서는 집체 토지 임대료를 런인협회의 지원에 런인 활동들이 정상화, 상시화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지금 런인협회 건설에서 우리 주에서는 복지 가능한 두 가지 경비 보장 모델을 형성해 협회의 규범화 운영을 추진해 나가는데 한몫하고 있다면서요?
0: 네. 우리 주에서는 협회 장정, 민주적 의사결정, 재무, 활동, 자원봉사 등 완전한 관리제도를 통일적으로 보완하여 규범화된 장기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1: 네.
0: 우선 민주적 공개, 감독 메커니즘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0: 용신촌, 화남촌, 수남촌, 림원사회구역에서는 네. 회원대회, 리사회 집단 이사결정을 엄격히 이행하여
1: 네.
0: 대규모 활동이 사용된 액수가 많은 경비,
1: 네.
0: 위문물자에 대해서는 전부 공시하는 방법으로
1: 네.
0: 공정성을 첫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1: 네.
0: 화남촌 같은 경우 활동에 투입한 지출, 연간 활동 방안을 전체 회원들이 심의를 거쳐야 하며
1: 네.
0: 전 과정 공개하여 군중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이면에서 전형을 잡는다면 화룡시 두도진 용신촌과
1: 네.
0: 영성진 화남촌이 되겠습니다.
1: 그렇네요.
0: 영신촌의 경우 독립적으로 로인 공익 경비 과목을 설치하고
1: 네.
0: 로인들을 조직하여 마을 녹화, 환경 청소 등 공격 활동에 참여시켜 활동 장부와 영상 자료를 근거로 특별 활동 자금을 신청 수령하여
1: 네.
0: 소액 지출이 청산 난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0: 화남촌의 경우 13헥타르의 집단 토지로 연간 5만 3천 원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1: 네.
0: 협조 지원 단위로부터 38만 원의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1: 네.
0: 여기에 특별 보조금을 더하여 전용 자금으로 월별로 공시함으로써 자금 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완화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정적으로 우리 주 런인협회에서는 기초장부 템플릿을 통일적으로 인쇄 배포했는데
1: 네.
0: 영정시를 보게 되면 이 기초에서
1: 네.
0: 세부적인 보충 세치까지 제정했습니다.
1: 네.
0: 런인협회 시범 지점에서는 재무 관련 서류, 방문 기록, 활동 영상 자료를 완전히 보관하고 문서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런인협회에서는 문체 건강 양로 서비스를 상시화해 우리 런인들의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주고 있다면서요?
0: 예. 우리 주는 런인협회를 보게 되면
1: 네.
0: 달마다 일상적인 활동이 있고 명절마다 네. 특별 공연 있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1: 네.
0: 체육 단련, 과학 보호국, 무료 진료, 홍색 선전 강의 등 다원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1: 네.
0: 화룡시에는 문구장이 78개 있으며
1: 네.
0: 2000여 명의 로인들이 늘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1: 네.
0: 화남촌을 보게 되면 절반에 가까운 로인들이 장기적으로 문구 네. 운동에 참가하여 문구는 전주의 상징적인 로인 문체 종목이 되었습니다.
1: 그렇네요.
0: 다음 공격문의 혐인 활동을 곳곳에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서 연길 백화예술단은 17년간 공익공연을 180여 차례 진행했고
1: 네.
0: 용정 일성정예술단은 30여 개의 자체 창작 프로그램으로
1: 네.
0: 80여 차례 공연했습니다.
1: 네.
0: 9월 28일 우리 연변민속원에서
1: 네.
0: 우리 주 경록의 기동이식에서 우리 네. 주 런인협회에서 8개 절목을
1: 네.
0: 선출하여 현장에서 연출을 하여 현장의 관중들에게 박수로 갈채를 받았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전주 각 런인협회에서는 노인들이 건강관리에도 중시를 돌리고 있는데
1: 네.
0: 정밀한 건강검진 서비스도 구축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보게 되면 화령시 화남촌은 촌보건실과 연계하여
1: 네.
0: 저는 건강기록부를 구축하고 상비약까지 잘 배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안도현 용정시를 보게 되면 보건원과 연동하여 무료 신체검사 중위침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군춘시 림원사회구역에서는 년 평균 12여 차례 건강양로 무료진료 활동을 전개했으며
1: 네.
0: 왕청현에서는 퇴직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여
1: 네.
0: 장기적으로 마비,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주거양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가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그 런앤회피 타산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얘기 주시죠.
0: 네. 우리 주 런앤회피에서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고
1: 네.
0: 당의 20차 전국대표대회와 2중, 3중, 4중 전의 정신을 열심히 관철 락실하며 중공, 중앙, 공무원이 신시대 노령 업무 강화에 관한 이견 요구에 따라
1: 네.
0: 광범한 각 민족 노인들을 단합하여 이끌면서
1: 네.
0: 아름답고 행복한 연변 건설에 공헌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1: 네.
0: 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첫째, 런앤회피 조직 표준화 건설을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1: 네.
0: 표준화는 런앤회피 조직이 기초이자 런앤회피 업무를 전개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며
1: 네.
0: 각 현시 런앤회피는 기층협회의 회장과 업무인원들을 잘 배치하여
1: 네.
0: 런앤회피 조직망이 진일보로 되는 개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둘째,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단단히 굳히는 선전 업무를 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1: 네.
0: 선전 교양을 통해 민족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주라는 협회의 주요 임무입니다.
1: 네.
0: 각급 협회에서는 능동적으로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
1: 네.
0: 민족 단결 모범이 되어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단단히 굳히는 데 러인들이 지혜와 힘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셋째, 런앤 문화체육 활동을 계속하여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1: 네.
0: 런앤 문화체육 활동은 런앤이 건강을 보조하는 중요한 방식이자 런앤들이 매력을 자랑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1: 네.
0: 각 런앤 협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런앤 문화체육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1: 네.
0: 런앤들이 러의 행복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런앤을 존경하고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구축하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현재 우리 주 노령 인구는 64만 6천여 명으로 전주 총 인구의 3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에는 1,400여 개의 런앤회피가 있는데요. 이 런앤회피 회원들은 사회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자신들의 주력군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주 런앤회피 조직에서 유익한 활동을 많이 벌여 우리 로인들이 더욱 즐겁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결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 코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학생 한 분 더 오셨네요. 그렇죠. 자, 소개해 주실까요?
3: 안녕하세요. 연변대학 예술학원 4학년을 다니고 있는 허지아입니다.
0: 허지아 학생이에요.
1: 예.
0: 방금 그 중전이랬어요?
1: 아니요. 본과. 예, 본과 4학년.
0: 4학년 학생이에요. 예, 예.
1: 그렇죠. 이제 새학기가 되었으니까 4학년 네. 학생입니다.
0: 예. 예. 마이크 들고, 예. 자, 소리가 잘 안 들렸죠? 저는 지금 본과생이라는 걸 좀 못 들었거든요.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소리가 낮아서 아이고 뭐라고 했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허지아 학생이 판소리 전공으로 대학 4학년이네요.
1: 그렇죠.
0: 그 판소리를 4년 동안 거의 배우고 있는데 어때요, 판소리는?
2: 생각보다 많이 바쁘고
0: 네.
2: 근데 많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0: 많이 재밌어요? 아유. 그 판소리가 처음에는 어렵죠. 어렵고 민요도 어렵죠. 어려운데 판소리가 더 어렵잖아요.
1: 어렵죠.
0: 네. 아 근데 너무 앳되고 해서 중전인 줄 알았어요.
1: 예, 다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험 칠 때도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중전 학생인 줄 알았는데
0: 네.
1: 본과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 뒤에 그렇게 학부형들도 계셔서 예, 아주 동안입니다.
0: 그래요. 예. 후배들에게 판소리를 어떻게 하면 잘 배워 나갈 수 있을지 그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2: 기본공을 많이 연습하고
0: 네.
2: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1: 아주
0: 열심히 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네.

0: 예, 열심히 하죠. 그럼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좀 속정이 깊은 애라서, 제자들이 다 좀 개성이 좀 너무 강하고요. 네. 저희 제자들은.
1: 워낙 판소리를, 판소리가 좀 개성이 강하잖아요. 예,
0: 개성이 좀 너무 강해서, 예. 가끔 저도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예. 개성이 엄청 강하고 그런데, 그래도 속정이 아주 깊은 제자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많이, 쓰이고 애틋합니다.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우리 두 놈은 또 이제 네. 각자 이제 공부를 지금 시험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네네. 오늘 이 자리를 참가하고 싶었는데 네. 못 왔습니다.
1: 아유, 네,
0: 그래도 항상 즐겨 보고 있고 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그 학교에서 또 전공자로서 네. 또 수업하는 거랑 예. 저희가 방송에서 또 가르치는 거랑 어때요? 이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네. 또 대중을 대표로 하신 예. 우리 김 여사님. 학생은요. 예. 조금 학생들이 이렇게 앳된 예. 학생들이 옆에 예. 아, 있으니까 또 긴장하셔요. 너무 긴장하셔서
0: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없으십니다.
1: 왜냐하면 대중을 예. 대변한 분이에요.
0: 그렇죠.
1: 엄청 사명감이 예. 예. 사명감을 갖고 지금 오신 거예요.
0: 그럼요. 예. 네. 또 어려운 소리를 이렇게 빠짐없이 계속 이렇게 와서 네. 이렇게 듣고 배워주시고 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소리를 계속 좀 힘을 내서 잘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그럼요.
2: 아유, 선생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배하던데 집에 가이 예. 예, 방송 재방송 들어보면은 네. 그 마디마디 배하던 게 정말 용감동받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래.
2: 이걸로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 듭니다.
0: 아이고 네. 제가 또 감사합니다. 예. 자.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1: 네. 네. 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학생들도 어렵다고 해요.
0: 네. 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1: 네. 판소리, 소리꾼도 어렵다고 하는데.
0: 그럼요.
1: 근데 판소리를 배우면서 참 우리가 예전에 네. 못 배웠던 그런 목들이 저희 또 그 수요 코너에 민요가라 차차차에서 네.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 예전에 못 배웠던 목이 나오니까
0: 네.
1: 정말 판소리 매력이 얼마나 무궁무궁한지 모르겠다고요.
0: 오. 네. 네. 더 디테일하게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은 사찰가를 네. 완벽하게 네. 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1: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중간까지 저 절반 부분까지 불렀다면 오늘은 다 그 어떻게 완창까지 하면 어떻게 부를지 한 번씩 불러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면 될 것 같아요.
0: 아니, 할 수 있는 데까지 괜찮습니다. 네. 너무도 부담하시지는 말고
1: 다 부르실 것 같아요.
0: 이렇게 지금 또 걱정이 되고 지금 네. 또 그 또 어떤 학생들은 제자지만 네. 이 소리를 끝까지 못 배운 학생들이
1: 아,
0: 많아요.
1: 그래요?
0: 예, 예. 각자 또 소리에 따라서 단각이는 하지만 엄청 어렵거든요. 사실 네네네. 반소리 못지않은 소리이기 때문에 어떤 더러는 남도 민요로 시작을 해서
1: 네네.
0: 그래서 단가 여기 어려운 목이 있으니까 단가를 뛰어넘고 반소리의 작은 부분 어떤 한 단락
1: 네.
0: 이렇게 해서 학생들마다 다르게 심어주기 때문에 네. 단가라고 해서 다 배우지는 못했기 때문에
1: 아.
0: 지금 완창을 한다고 그래서 좀 얼굴이 굳어진 것 같아서 괜찮아서 같이 부르면서
1: 그래요?
0: 불어가면 되는 시간이 너무 어려워하지는 마시고 예.
1: 아, 지금 어느 예. 학생이 안 배웠어요?
0: 다 배운 거는 은지가 배웠었지. 은지가 다 배웠었고, 예, 은지, 저, 지아랑 지연이는 남도 민요 쪽으로.
1: 예.
0: 많이 했었죠.
1: 아,
0: 소리가 그렇게. 예.
1: 네네.
0: 그래서, 근데 오히려 또 반소리를 배우다가, 또 우리 유경이나 리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왜 남도 민요로 다시 하니까 반소리보다 더 어렵습니다.
1: 그래요.
0: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네. 판소리가 왜 더 어렵지 않냐고 그러냐면 판소리를 할 때는 흘러가는데 남도민요 요 몇 분 안에서 그거를 완성하려면 또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계속 이렇게 거슬러 갔다가 또 다시 되돌아왔다가 계속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말고 그만큼의 재미있음을 이 어려움을 뛰어넘는 재미있는 것이 있다는 거를 꼭 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그럼 예, 가볼게요.
0: 사철가.
1: 네.
0: 중놀이죠.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 쭉쭉 뻗어주세요. 자, 이 산, 저 산. 하나, 둘. 꽃이 비니. 좋으세요. 이 산, 저 산. 하고.

0: 이렇게 하면 이산저산 하고 배 힘을 풀어주시면은 꽃 하고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러지 말고 배심을 딱 잡은 대로 풀지 마시고요. 이산저산 꽃 지비니 단단한 대로 있으셔야 돼요. 자,
1: 이산저산
0: 호 풀지 마시고
1: 꽃 지비니
0: 그렇죠. 궁정
1: 분명코 보미로
0: 분명코 보미로 자
1: 분명코 보미로
0: 구나 하나 둘
1: 봄은 찾아왔건만
0: 저세요 봄은 찾아왔건만은 지금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러면 너무 소리가 하고 흩어지시기 때문에 배심을 좀 더 단단하게 해서 단전호흡이라 그러죠. 단전호흡 조금 깊은 호흡 여기에 힘을 모아주세요.
1: 봄은 찾아왔건만은 자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0: 좋으세요? 지금은 그 앞에 머리를 흘러가는 건 굉장히 다 좋으세요. 봄은 찾아왔건만은 좋으세요. 근데 눈을 자꾸 버리시고 세상사에 집중을 하다 보면 많은 하면서 자꾸 이렇게 풀리거든요. 풀리지 않게
1: 봄은 찾아왔건만은
0: 많은 하고 머금어주세요. 버리지 마세요. 자
1: 봄은 찾아왔건만은
0: 가지고
1: 세상사 쓸

0: 하고 떨어지지 마시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자 내 청춘 해 하지 마시고 내 잡아주세요. 혀랑 혀랑 입천장 닫아주세요. 내 아니고 내 자 내 청춘 그렇죠 날 버리고 내도 날 버리고
1: 날 버리고
0: 잡아주시고
1: 속

0: 안식아!
1: 가려거든 가거라.
0: 갈 아니고 가랑 을 사이에 꽉 채워준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갈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가려거든 가거라. 자,
1: 가려거든 가거라.
0: 가려거든 하고 본인 귀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1: 가려거든 가거라.
0: 가거라
1: 가거라
0: 잡아주시고

0: 하면서 오세요. 그런데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지금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거든요. 거기 그냥 글자가 붙은 거예요. 그렇게 그 뼈다귀에 그냥 살만 이제 붙여넣으면 되는 건데 그게 자음이고 글자겠죠? 그런데 지금은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정서를 이어가는 거를 조금 더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가 가도 여름이
1: 그렇죠!
0: 방초승화시라 식어! 옛부터 일러 있고 옛부터 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옛부터 일러 옛부터가 아니라 옛부터 일러 있고 자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하나 둘 가을

0: 되기는 되는데 뭔가 조금 피해가면서 하지 말고 돌아 아 오면 찍어주세요. 돌아 아 오면 쳐.
1: 알로사풍
0: 가져주세요. 풍 가져주시고 풍 주지 마세요. 풍 주는 것이 아니라 알로사풍 가죽 있으세요? 내 거야 내 거예요. 자
1: 알로사풍
0: 잡아주시고
1: 요란해 요란해 요란해 요란해 요란해

0: 하셨는데 제절개를 하시고 꽃피지를 또 버려주셨습니다. 제절개를 됐네 꽃피지를 해야지 꽃 하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제절개를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숨을 안 쉴 수가 없으니 숨만 그냥 넣어서 쓸 뿐인데 숨 쉬었다고 어? 앞에 거를 다 버리시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딱 따라붙으셔야 돼요. 제저 이리 마침 들으시고
1: 굽히지 않는 그렇죠. 황구
0: 굽히지 않는 황구 가시죠. 굽히지 않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굽히지 않는 황국 안 끝났죠? 단풍도 뜨운 곡 자
1: 굽히지 않는
0: 굽히지 않는
1: 굽히지
0: 그렇죠
1: 황국
0: 천천히 갈게요.
1: 단풍도
0: 단풍
1: 단풍
0: 그렇죠
1: 뜨운 곡
0: 얼씨구 자
1: 가고
0: 맺어주시고
1: 겨울이 돌아오면
0: 그렇죠
1: 무반천 찬바람에
0: 표사할게요

0: 그렇죠. 나는 그냥 응응응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1: 그 소리죠.
0: 그렇죠. 세계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으라는 한 글자로 가실 건데 지금은 으하고 음정이 떨어지죠.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떨어질 때도 밀어야 떨어집니다. 내가 아 떨어진 음이냐고 힘을 풀어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배울 그대로 세계가 자 그렇죠? 두 번째 영음을 절대 힘을 풀지 마세요. 자 그렇죠. 계속 갈게요. 세계가 감아주시고

0: 싫어다. 세월은 세월은 야
1: 무정 세월은
2: 무정
0: 아시죠? 무정 뒤를 열지 마시고 뒤에 부분을 보통 많이 여시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마. 네. 무정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무정 세월은 야
1: 무정 세월은
0: 마시고
1: 덧없이 흘러가고
0: 덧없지가 않네요. 그렇죠. 개변이죠.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덧없이 너무 시원한데요. 아,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지? 이런 느낌이 지금 들게. 덧없자 덧없

0: 내주시고 이래 청순도 청이 너무 강하게 인상이 박히다 보니까 이내의 애를 또 버리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내 나는 애가 중요하거든요. 청이 안 중 청도 나오게 됐어요. 네. 근데 이내 청 하고 청을 급하게 잡다 보니까 이내도 안 되고 청도 안 되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마무리 항상 마무리 앞에 힘을 잃지 마시고 이내 청춘도 이내 청춘도 이내 꼬리에 힘을 풀지 마시고 이내 청자 이내
1: 늙어지면
0: 늙어지면 가야죠.
1: 늙어지면
0: 그렇죠.
1: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0: 저세요. 다시 청춘은 어려운데 그렇게 막 뭐 청춘이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으신가 봐요. 다시 청춘은 거거든요. 다 청춘은 얘가 불릴 때는 네. 어디 못 잡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방송을 하지 그렇죠. 말자 그랬는데
2: 해야죠.
0: 적신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에서 이 남은 뼈다귀는 이 시가 아니거든요. 스가 아니라 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를 쫓아가다가 청춘은 얘를 살려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청춘은 얘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는 하면 잡을 찌푸라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에다가 내가 소리에 꽃을 어디다 피울 것인지를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예, 네, 다시
1: 다시 청춘
0: 힘드셔
1: 어려워라.
0: 그렇죠. 개면에 자주 나오는 소리기는 한데 그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그리고 폭풍과 밀려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그 무거움과 두려움이 밀려오듯이 내적된 어떤 그 힘이 있어야지 그게 표현이 됩니다. 다시 정추은거든요. 이 은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앞에서 잎이 대주는 거죠. 네.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잎이 먼저 대주는 거죠. 꽃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앞에 조건부를 항상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꽃만 피우려고 하다가 그 꽃이 안 아름다워지는 거죠. 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0: 하나, 둘.
1: 이내 한 말 들어보소.
0: 그렇죠.
1: 인생이 모두가.
0: 인생이 모두가.
1: 인생이 모두가.
0: 지금은 인 이렇게 들리거든요. 인생이. 본인 귀로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1: 인생이 모두가.
0: 그렇죠.
1: 인연을 산다고 해도 힘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거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수고지요.

0: 그러죠.
1: 만반 진수는 사르르 생들이 한잔 술만도 못하느냐.
0: 얼씨구
1: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0: 세워라 가지 마라. 자 라 가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소리가 자꾸 그 선을 딱 치고 가셔야 돼. 꼬리로 꼬리를 물고. 자

0: 좀 대라. 앙대다, 앙대 달아놓고, 자, 대라. 앙대 달아놓고, 그렇죠?
1: 국꽁 두시 거는 놈과.
0: 국꽁 두시 거는 놈과 혼내듯이 하셔야 돼요. 예, 국꽁을 두시. 그 도둑질하는 놈이기 때문에 네. 정말 호령하듯이 국꽁 두시 가는 놈과 야
1: 국꽁 두시 가는 놈과
0: 그렇죠
1: 부모 부여 허는 놈과 형제 화목 모드는 놈
0: 그럼요
1: 차례로 잡으다
0: 차례로 잡으다 잡으다 불러드시지 않게 잡혀서 잡으다가
1: 잡으다가
0: 닫아 주시고 그다음에
1: 세상
0: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자
1: 차례로 잡으
0: 놓지 마세요 그대로 저
1: 세상
0: 그래서
1: 먼저
0: 먼저가 아니라 먼저 조신하게 항상 하려고 다시 해가지고 와서는 꼭 이렇게 중간중간에
2: 저 네. 하나하나씩 한 글자도 지금
0: 그렇습니다.
2: 맞들이지 않고
0: 아이 절대 쉽게 넘어가는 아닙니다. 네. 예. 너무 멋있게 해주시다가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시고 그것이 앞에 다 베리나
1: 안 더 먹소
0: 그렇죠
1: 그만 먹게

0: 이렇게 갑자기 하다가 까투리 타령처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 하드렁인데, 거, 하드렁. 이렇게 가시면 좀 그, 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잘해. 아까, 한 잔 더 먹소. 한 잔만 더 먹게. 그죠? 그렇게? 그러면 또 이쪽 사람은 또, 고만 먹게. 아이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그죠? 고만 먹게. 하면서, 허드렁, 거, 허드렁인데, 거, 허드렁.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자. 거드렁 거리고 돌아보세. 그렇죠. 이렇게 끝났네.
1: 다 끝났네. 예. 돌아봤어요.
0: 그럼요. 아, 괜찮으신가요? 오늘 또 새로 오십니까?
2: 아, 연습은 엄청 많이 했는데.
1: 그 당시요?
2: 이 산, 저 산, 그 다음에 허하지 말고 꽃이 피면 이 분명고 연습은 뭐 인간 잘해느라 했는데 이것도
1: 또 다시 해야 돼요.
2: 빠이 나지 그런가?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전번 시간보다도 또 훨씬
1: 고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2: 연습한 거.
1: 네. 네. 어느 부분이 좀 틀려요?
2: 또 이렇게 한 곡에 불러보니까 나.
0: 예.
2: 다
0: 느낌이 좀 조금 다르세요? 아, 틀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계단입니다. 에이. 이게 한 번에 오 해결이 됐네가 절대 안 돼요. 반소리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원래 네. 답이 여기 있다면 원래 여기 계셨다면 이제 천천히 이제 걸어오시는 네. 길
1: 그렇죠.
0: 가까우시는 길인데 아직 오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네네. 분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목적지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하시고 계십니다. 물어볼 게 없을까 언제야?
3: 늘어진 개수나무 끝할 때 계속 샵 되는 느낌.
0: 아 그래요. 네, 그거를 늘어진 어디서 시작이 됐죠? 끝 자체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아니면 위에 끝자락에서 이미 그 포인트를 나는 가지고 갔

0: 때문에 되는 건데 끝이라는 그 글자가 그 선율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개수나무 끝 이렇게 갈 때가 있으니 뿌이 끝 시속으로 가야지 끝 이렇게 가면은 둔탁해 보이기 때문에 끝끝털이라는 건 저 나무의 끝자락에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 이면에도 안 맞아서 시성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시느러진 좋은데 느러지에서 살짝 피하지 않기 그대로 끌고 나가기죠
1: 느러지
0: 계속 맺어주고 호파고
1: 나무 끝끝털이다
0: 아 시성 개수나무의 끝끝끝 진정이 너무 많았죠 자 개

0: 그렇죠.
1: 대라 내 달아놓고 자 대라 내 달아놓고
0: 그러죠. 반소리 전공하는 친구들도 계속 그 계산을 네. 해나가면서 계획적인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좋을 때는 그러면 대라 나는 앙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대라 하겠다고 하는데 앞에서
2: 예 노래하는 걸 보면 예 노래는 정말 좋다 그냥 노래를 하는 게 근데 노래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0: 그렇죠.
2: 어떤 분야든 아, 파고들면 어려운 거죠. 많이 어려워요.
0: 예.
2: 만약 모르면은 예. 다 쉬워 보여요.
0: 예, 예.
2: 그죠?
0: 아 그럼 너무
2: 김학생님 그렇게 예. 제기 안 할 거예요.
0: 그럼요.
2: 아 지금 저 좀 보니까 이게 달라질까? 근데 만약 예. 얼핏 배운 분들이라면 아 이것도 그 저거 같고 이것도
0: 그렇죠.
2: 분명히 예.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오늘 시간은 모를 거예요.
0: 예.
2: 근데 다 알아냈다는 자체는
0: 그렇습니다.
2: 이걸 얼마나 연습 많이 하셨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지난번이랑 여기 조금 다르네 또 다른 게 아니라
0: 그렇죠.
2: 더 가깝게
0: 그렇죠. 가까우신 예.
2: 더 예. 가깝게
0: 들리신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는 들리신다는 거거든요.
2: 귀가 열려서요.
0: 기능장이 예. 이제 되시고
2: 귀가 먼저 예. 열려야 되거든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짚어갈 부분이 있다면 다시
1: 정추제 등의 나이드 아이디지만 선생님 원래 시가에 없었구먼가 네. 이런 뒤에 또
2: 야.
1: 이렇게 좋은 뒤에 아이 병원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이런 아유. 소리를 한마디래
2: 그럼요.
1: 그러니까 나 그거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2: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힘내세요.
0: 아유, 아유.
1: 힘내겠습니다.
2: 그럼요. 이 시간이 참 빨리 더 지나가네요.
0: 네.
2: 아유, 참. 오늘 새로 온 우리 그
0: 허지아 학생
2: 지아 학생 어때요? 어땠어요? 수업할 때랑 똑같죠?
3: 네 수업할 때랑 같은데
2: 네
3: 어 또 다른 느낌입니다.
2: 또 다른 느낌이에요.
3: 아, 네 어 다 같이 배우니까 더 재밌고 그리고 경험도 다른 네.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아유 네. 그럼요 새롭죠. 아유. 열심히 또 배우시기 바랄게요.
0: 예.
2: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밀한이었습니다.
1: 이산, 저산, 꽃이 피니.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기차 안은 조용하고 네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김경과 강청재는 친숙했고 왕아씨와 매서는 동료였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기차가 천천히 달리는 동안 창밖에는 유채화와 벼밭, 보드나무가 푸르게 펼쳐졌다. 봄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뽕나무 밭과 연못 사이에서는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침바람과 물새의 날개짓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곳으로

약 45분가량 지난 뒤 작은 배는 림수에 도착한다. 배가 정박하자 물살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네 사람은 짐을 챙기며 서서히 내린다. 눈앞에는 차갑고 습기가 가득한 고독한 시골 마을이 흐려져 낡은 모습 그대로이다. 마당 안쪽을 보니 탁자, 의자 등의 목공품들이 반제품 상태로 엉망으로 쌓여 있고 오랜 세월을 겪으며 바람에 쐬고 비에 젖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는 2년 전 목공품 사업을 시작해 조금의 수익을 냈지만 결국 모든 본전을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당에 쌓인 칠판 목공품을 보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이 팔릴 길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칠판 목공품이란 칠을 하지 않은 그대로의 목공 제품을 의미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외삼촌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비꼬는 듯한 말로 반응했다. 매서는 강청재를 쳐다보고

왕아씨는 등을 돌린 채 힘껏 기침을 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제야 외삼촌은 자신의 행동이 어색하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멈췄다. 외삼촌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모두를 집안으로 안내했다. 화사한 옷을 입은 네 사람은 허름한 집안 모습에 불가피하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청재는 낮은 목소리로 매서에게 기분을 망쳤다고 이야기하고 매서는 갑자기 차가운 곳에 갇힌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다. 연문 량화 풍으로 꾸며진 부엌이 보였고 외삼촌의 아내가 화구 앞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다. 화구 두 개가 놓여 있고 가운데에는 큰 국물통이 자리 잡고 있다. 창가에는 긴 탁자와 그릇장, 수도꼭지가 있고 기둥에는 꿰맨 닭과 생선이 들어있는 대나무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아 외삼촌 부부가 정성껏 대접하는 만두를 먹기 시작한다. 외삼촌은 사업이 망한 뒤 시내에서 살고 있으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하루 종일 집을 정리했다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왕아씨는 만두를 거의 먹지 않고 근경만 쳐다보며 불만을 표한다. 외삼촌은 우층에 방 두 칸이 준비되어 있고 각 방에 큰 침대가 놓여 있으니 두 부부가 편히 지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강청재와 매서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그릇에 떨어뜨린다. 갱경과 왕아씨는 정식 부부이지만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서는 어색하게 만두가 정다. 드디어 외삼촌 부부는 시내로 돌아가고 갱경은 대문을 닫는다. 매서는 호텔에서 묵을 줄 알았는데 낡은 집에서 지내게 되어 오리둥절해하고 왕아씨는 샤워기도 없는 불편한 시설에 대해 불평한다. 반면 강청재는 태연하게 마작을 만지며 즐거워한다. 그는 이미 이곳에 왔으니 마음을 놓고 마작을 치자고 제안한다. 네 사람은 방향패를 꼽고 주사위를 던져 마작 게임을 시작한다. 강청재는 계속 매서에게 좋은 패를 건네준다. 오후 5시 30분에 정산을 해보니 매서가 홀로 승리하여 기쁨의 얼굴이 붉어진다. 이후 모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강청재가 요리를 하고 매서는 그 옆에서 시중을 들고 갱경은 왕아씨의 지시로 화구에 불을 지핀다. 차려진 저녁 식사는 짠맛도 적당하고 국물도 깊어 모두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 밖으로 산책을 나섰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길은 좁고 걷기 힘들었다. 갱경 부부는 뒤쪽으로 걷고 강청재와 매서는 앞쪽으로 걸었다. 넓은 곳에 도착하자 온 눈에 뽕밭이 펼쳐지고
공기는 상쾌해졌다.

이때 강 총재가 뒤를 돌아보니 김경과 왕아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매서도 그 사실을 깨닫고 주변을 둘러보며 왕아씨를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딸이 구름 사이에서 나오며 들판 전체가 은은하게 밝아지고 볕집 도미는 더욱 검게 보였다. 눈앞에는 빽빽한 뽕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강총재는 웃으며 김경 부부가 어디로 갔을지 생각했다. 그는 이른 달빛 아래 매소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전혀 싫지 않았다. 강총재는 오늘 밤 달빛이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며 매소에게 뽕잎 애벌레를 기르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분박, 지박, 상촉, 하촉 등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애벌레 사육 과정을 알려주고 매서는 뽕나무가 생각보다 낫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밤중까지 마작을 치다 보니 집안 곳곳에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우층은 창문까지 열려 추위가 몰려왔다. 왕아씨는 갱갱에게 우층을 확인하라고 시킨다. 매서는 모두 야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갱갱이 직접 야식을 만들었고 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이제 숙소 문제를 다루어 보자. 매서는 왕아씨와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왕아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강총재는 부엌에서 자도 좋다고 나서고 왕아씨는 벌레나 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매서는 강총재와 같은 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바닥에 자겠다고 하고 강총재도 기꺼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난,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건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건뇌보신환 요즘 들어서서 하는 우대 활동이 제일 약값이 누거지는 제일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래서 이런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건뇌보신환은 제약공장이가 양치에 속해 있는 제약공장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을 양치라고 하는데 아주 우리 텔레비 속에나 신문 속에나 방송 속에나 많은 이런 약을 소개하는 데서 보면은 이런 양치의 약을 소개하는 데는 없습니다.
0: 네.
1: 유독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동화건뇌보신환이가 양치에 속하는 동화 제약공장은 우리나라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입니다.

0: 된다 이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약이 질량이 따라간다. 이거 먼저 승인해야 됩니다. 어떤 약을 였는가. 뭐 약 설명서에다는 이런 약이 없고 저런 약이 없고 무슨 많은 약들을 였다고 하는데 그 약이 진짜로 되는 약이 들어갔는가. 사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커갖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약들이 산지가 아주 많습니다. 가짜 약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산지에서 났는가 어느 곳에서 났는가에 따라서 그 약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1: 네.
0: 특히 삼칠 봅시다. 삼칠은 운남성의 이 삼칠이가 제일 문산 삼칠이가 제일 이름이죠. 근데 문산이라는 게 한 개 현입니다. 근데 이래 현에서 생산한 게 어떻게 전국에 다 보급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폐모도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천폐모. 그 다음에 뭐 서장. 이 서장 작은 곳에서 약이 나서 어느 말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들은 량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런 제약 공장이 좋다 할 때는 이런 약의 질량을 바관한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이경세의 언젠은 여러 해 되다 보니까 나 그래 그러지 그냥 머리 많이 얼빠나고 많이 뭐 마음이 그냥 우울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0: 네.
2: 말하기 싫고 또 사람 많은 곳에도 가기 싫고 집에서 그저 누워만 있기 싫고 자꾸 밥을 해보고 이렇으면서 경력이 자꾸 떨어질 때다.
0: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정서에 있는 분들 특히 노련에 들어서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 네. 시간이 가도록 더 하다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네 버시 하는 지 먹고 있는데 효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0: 네.
2: 여러 달 먹으니까 형 좋습니다. 어선 여수면 머리도 많이 맑아져서 모든 데도 가기도 쉽고 생각나는 것도 생각대로 말하기 말도 나가고 가방 자 이렇게 그냥 앉아서 잡으려면 잡으려면 쓰라고 가방 머리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게 될 수 있는 게 친구들과 또 그래도 어울리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우울하던 게 많이 좋아서 경력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0: 네.
2: 네. 그리고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침침하고 하던 증상도 좋아지고 실리 붙이 있고 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맞습니다. 이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슴이 계속 불안하고
2: 네.
0: 이 누긴디 쫓기는 것 같고
2: 네,
0: 심동가속이 있고 심질문란이 있고 이러던 분들
2: 네.
0: 싹 해결됩니다.
2: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0: 네.
2: 변비 있던 게 변비도 해결되고 가관에 이러면 좀 많이 해결되고 했을 거네. 맥도 나고 그렇습니다. 정신이 나는 게
0: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2: 네. 그래서 특별히 난 맥이 나는 게 알린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는 이야기 내는데 병과 한 이야기 맞으니까 내 집 계속 먹자고 또 더 계속 먹겠습니다.
0: 계속 잤으면 또 더 좋은 효과, 골가방매라든가,
2: 네.
0: 그 다음에 네. 기억력 방매라든가, 실면증이라든가, 많은 방면에서 또 다른 효과 봅니다.
2: 네, 맞습니다. 계속 먹자고 오늘 또 대답 받겠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0: 예.
1: 예. 예.
2: 수고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3: 예, 금보시관 저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0: 네.
3: 제가 종합을 인해서 예. 그런 머리가 흐릿하고 소화가 아이 때문에 기억력이 상실되고 예. 오줌막 가지 못하면 다 깨고 왔습니다.
0: 네.
3: 그래던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금보시관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하나하나도 우선 먼저 예, 기억력이 상실되든지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0: 네.
3: 예, 그래 기억력이 돌아오고 그리고 예, 아예 몸이 헷갑아지고 예, 그리고 그 손발이 마디던 게 그것도 감각이 오고 예, 머리가 그렇게 흐릿허근하가 빙빙 돌던 게 그게 좋아지고 있겠니까 얼마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그래 효과를 잘 보고 하니까 예, 그래 실제 한 1년 써볼까 안에서 그래 전화드립니다.
0: 1년 쓰고 보면은 여러모로 효과 봅니다. 예, 꾸준히 견지하십시오.
3: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의 그, 이 건져보신 환우, 선생님이 강의하셔서 사흘 만에 우리 오빠가 71세인데, 영 기억력도 떨어지고 예 문제는 밤에 수업에 4번 5번을 가요. 밤에 자지 못해 아침에 자꾸 곁에 사람

0: 옷사고 신경 잃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옷을 소매자든지 어떻게 건네보셔 새로 나오냐 강님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좀 써보라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이렇게 방송 들어보겠다 들어본 게 자기 레벨이 딱 맞는 것 같단다.
1: 그렇죠. 소변 작고 전립선 비대 있고 남성분들 성욕감퇴증 있고 이야기 딱 좋습니다.
0: 네. 그냥 우리 경력이 어째 그렇게 없습니까? 아무리 70 넘어도.
1: 콩팥이 허하고 소변이 잦다 할 때는 콩팥이 허한 증상이 무조건 나타났는데 이렇게 신허증이 있다 할 때는 기억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0: 제가 왜 서두는단다 본인
1: 그렇죠.
0: 자꾸 예하면 자꾸 물어본다 말한다. 예. 습관에 대해서. 어째 자꾸 물어보면 자꾸 대사 많으시다. 자꾸 이 기억력이 떨어진다. 굉장히 약속한 게 아, 이제 두 달, 그래서, 한, 그니까, 60, 70일 썼습니다. 두 달 반을 썼지만. 네. 굉장히 기능력이 좋아진 게, 좋아진 게, 소변 내반다, 수반는 게, 그게 이렵단다고. 그, 약이 내, 내가 쓰고다, 내 처음, 이런 소원 내가 처음 봤다며. 와는 영 좋아, 와는 즐거워, 난신다,
1: 지금. 71세라니까나, 그, 네. 너무 내세 있는 분이 알기 때문에 효과를 아마 아주 잘 볼 겁니다.
0: 예, 네, 좀 다른 얘기라고. 근데 약이 좋긴 좋다 해도 안 좋고, 80 되는 분보다. 그게 아 이제 70대
1: 저만이니까 그게 뭐 다
0: 효과 빠른 게라고 내 그러니까 그래서 야내 담냐고 써못 봤냐면서 이야 계속 좋다는 게 그러니까 한두번 논답대다 평균이어서 평균이어서 네번 다섯 번이 이제 한 70을 썼는데 그러면서 그게 좋은 이야기제 그거니까 올때 힘이 난답대다 자꾸 바깥에 뛰쳐나가기 쉽답대다
1: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0: 예, 그래 확실히 약이 좋다면 결국 빠르고 약이 결국 값이도 합당하고 그래 이렇게 약이 좋으니까 예, 또 여섯 날에서 이 약으로 죽을 때까지 쓰겠다면 이랍니다.
1: 예, 그래. 꾸준히 쓰라 하십시오.
0: 예, 전화번호 알려주시오.
2: 예, 네, 501-2797번입니다.
0: 아, 그 전화입니까? 예, 그거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는 그 맹감은 우리 친구가 그 건의 보신 하나 썼는데 효과 대단히 좋답니다. 맹감 머리도 좋고 심장에도 대단히 좋대서.
1: 예.
3: 예. 그리고 이 효과 영 빠르고. 예. 대단히 저, 소개를 해주더라 말입니다. 그 선생님이 이 방송 내 명심해 들은 다음에 확실히 효과 영 좋아서 나도 이거 지금에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다음 심사에 자꾸 놀란다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리고 머리가 어지럼증이 나고 골이 아프고 예. 그래서 나도 이 건네보신 하나 좀 잠은 아까 사자구렵니다.
1: 예. 두 개로 정말 써보시오. 이 믿거나 말거나 난 저 약 좀 써보자 하고 써보시오. 확실하게 예. 그런 증상들이 나사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3: 예, 예. 그래. 저 내가 뭐 배달 받다구련다.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예.
3: 네.
2: 네.
3: 수고하시오.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대뇌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질병들, 예를 들어서 치매라든가 뇌경색 후유증이라든가 실면증이라든가 조항모하강 출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은 대부분 다 우리 대뇌 신경세포가 손상해서 오는 겁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희 친구가 풍수성 심장병으로서 병원에 가 진단받고 거기다가 또 CT까지 해보니까 뇌가 위축이 왔답니다.
1: 풍습성 심장병이라는 게 얼핏 들어서는 네. 심장에 문제 생긴 것 같죠. 예? 심장에 네. 판막이 문제 생긴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병 네. 증상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뭐 중풍이 옵니다. 머리에 혈관이 막히는 네. 게 풍습성 심장병이 증상입니다.
4: 아,
1: 예.
4: 그래, 예. 그래 제가 이거 건네보시면은 그냥 제가 청취해서 잘 듣고 있는데 내 동생도 쓰고서 다발성 뇌경색으로서 이 약으로서 좀 개선하고 있습니다.
1: 예.
4: 그래 병원도 가지 않고 지금에 문제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금 안전하게 이 약 쓰고 있으니까 그럼 내 친구에게 권장했습니다. 풍수성 신장병원은 꼭 이렇게 정말 뭡니까 효과를 보니까 그 다음에 기억력도 없어 조금 움직거리도 그것도 막 바쁘고 숨이 차오해 그렇답니다. 그래 그럼 근데 보시오 안 됐으라고 권장한 게 이미 썼습니다.
1: 예.
4: 쓴 지 한 두 달 됐는데 참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효과 잘 본다.
4: 이게 저 이게 심장에도 막 떨리고 숨이 차고 헐떡거리면 그러는 게 그것도 많이 낫고 그다음 몸이 지저분해서 그래서 아 저게 싫은데 그런 게 몸도 좀 줄어들고 예
1: 네.
4: 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감이 난답니다.
1: 네.
4: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지금 내가 계속 꾸준히 쓰라 했습니다.
1: 네.
4: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내 동생하고 그저니까 친구가 두 분이 저기 배달 받아서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1: 네. 요즘에 우대 활동 계속 합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4: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래서 우리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 어떻게 하면 치료할 것인가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해서 약을 아마 뭐 써보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 우리 근뇌 보신화를 추천드립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5: 예, 선생님, 저는, 예, 그,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이 방송 듣고, 이 권유보시 환호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아버지 연세가 이, 75인데, 평상시에, 그, 뭐니까, 혈압이 자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어지럼증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아, 소화라는 게 자꾸 아이 된다지. 그 다음에 또, 이, 콩팥이도 영, 아이 좋단 말입니다.
1: 네.
5: 이게, 이번에 이하고 잡수고 있자니까, 아프다 얘기라 하니까, 어찌든지,
1: 네.
5: 하고 오늘 전화해서 또 뭐 싸우랍니다. 그래서, 그 15곽을 제하고 예약해달라니, 그랬대다.
1: 15곽이 제일 좋습니다. 15곽 예. 두드리고, 현금 예. 그 자리에서 1,000원 빼주고.
5: 그렇구나.
1: 예.
5: 예, 뭐, 제 소리 그 어떻게 배달로 보내주겠습니까?
1: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5: 예, 네. 얼마인가?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5: 아, 5012797번이?
2: 네.
5: 아, 예, 선생님.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특히, 우리 이 뇌 조직이라는 거는, 예, 어떤 약과도 잘 약이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뇌조직이란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깥엔 땅땅한 그 안전모보다도 더 땅땅한 루구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2: 네.
1: 예, 이 루구가 우리 대뇌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처럼 직접적으로 혈관을 보일 수 있어서 거기다가 뭐 주사를 놓거나 댄디를 놓거나 무슨 피하 주사를 놓거나 이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2: 네.
1: 대뇌는 약이 전달이 좀 되기 쉽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근뇌보신환을 쓰고 왜서 이 뇌가 건전하게 되는가? 이 뇌조직이 손상이 오고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뇌신경세포가 줄어들고 이런 원인은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도 콩팥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콩팥은 선주구성수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에는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는 진리입니다. 누기도 부족 못합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면 골수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거성 올라간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 걸음걸이랑 꼿꼿하고 골가병이랑 크게 없고 귀도 잘 듣고 이런 분들 70대 80대에 가서도 기억력이 아주 좋단 말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아 이 사람이 콩팥이 건전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 사람이 뇌세포도 건강하구나 이 도리입니다.
2: 네.
1: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뇌조직 위축이 오는 원인이가 또 녹홍체 부족과도 관계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약은 직접적으로 우리 그 이 혈관이 굳어지고 땅땅해지고 탄성이 없어지는 이런 걸 치료할 수 있게끔 두중이라든가 두중도 거저 두중 일반 두중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두중탄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2: 네.
1: 예, 우술이라든가 이런 혈관을 비롯해서 힘줄인데 혈관만 나른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약들은 힘줄인데 근육구성 다 부드러워집니다. 진이 부드러워진단 말입니다. 진이라는 게 혈관이 들어갑니다. 중에서 말하는 진이가. 이래서 골가병만 나사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혈관이 탄성을 찾을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머리에 노공세 부주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효과 보죠. 거기에 콩팥이 기운이 좋아지면은 몸의 정기가 충분해지면서 심장이란 이 발동기를 잘 돌아줍니다. 심장은 발동기이기 때문에 기가 충분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보면은 우리 건네보신환을 쓰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간구복액을 천년 어색용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일반적인 적지 같은 우리 시중에서 보는 이런 용지는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지라든가 우리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이런 천년 용지들은 그 재배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자연에서 나오는 천년 용지구야 우리 그 오색용지에 속한단 말입니다. 적지는 재배가 되나 이런 흑지, 황지, 백지, 이런 청지, 이런 오색용지가 재배가 아직 되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주 이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약으로서 좀 귀한 약이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걸 신선초라고 불렀습니다. 불로초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우리 귀하디 귀한 약인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발달한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용지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내는 이런 고도로 발달한 제약 기술이 도입된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액체나 물약이라 해서 다 똑같은 물약이 아닙니다. 700돌톤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들어졌고 또 국가에서부터 이 비준번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용지는 그 중약제입니다. 중약제라 할 때는 국약 비준번호 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Z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 연기입간구복액은 B가 붙었습니다. B가 붙고 또 국약 비준번호 있고 OTC 약이고 이러다 할 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병을 예방 오래 쓰면은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그 다음 B20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20이라는 거는 우리 아랍어 숫자가 약이라 할 때는 고여 준조할 그 다음에 영어 자문 하나 있고 뒤에 8자리 아랍어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19하고 20만이 우리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다 하면은 19하고 20을 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수고하신다.
2: 네.
3: 저는 연지 간구복에서 먹는 사람입니다. 어제 먹는 가뭄이 만성간염에다가 간경화까지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되나에 항상 오른쪽 옆구리 아프고 뒷단도 들이켜오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기 싫고 음식을 먹으면 하와이 되고 속이 더부르가 며스레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싫고 입에서 자꾸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저기 냄비가 심해가지고 하루 사흘에 나흘에 한 번

0: CPU는 보고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하고 이래 할 날이 뭐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영지간 고박약에선 한 반년 먹었습니다. 그렇게 네. 먹은 게 용서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화가 네. 안 되고 저기 속이 더불어 가고 밥 먹기 싫어 밥 못 먹던 게 이제 내일 밥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밥 먹으니까 나이 맥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심해서 예, 변을 이렇게 보지 못하던 게 지금은 예, 매일 변을 보니까 나이 속이 개운하고 예, 저기 속이 수부합니다. 네. 예, 그리고 예, 밤에도 속이 편안하니까 나이 잘 잡니다. 그래, 이 정지 광고 보 얘기가 예, B20으로 된 약이고 국가 기준번호가 있는 약이고 후보에 대고인지 영이 효과가 빠르잼까
1: 네.
0: 예,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무릎에서 딱딱 소리 나면서 등기를 오르내리기도 바빴댔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1: 관절 연골이 좀 재생되고 유연해지면 그 딱딱 소리가 나고 아프던 게 없어집니다.
0: 글쎄 말입니다.
1: 치료 가능합니다.
0: 예,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이래일까거나 효과가 어떻게 좋고 빠르고 효과가 좋은지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약은 좀 있지만 오늘이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 번호 5012 7797번입니다.
0: 2797이?
2: 네.
0: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약을 선택할 때 어떻게, 우리 고요준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숫자, 영어 자모를 볼 것인가에 대해 설명드린데, B20이란 말, 20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비준한,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을 붙입니다.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좋은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네.
1: 네.
3: 네, 선생님,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깡구복에 그 용어를 동안 다 쌌는데, 약이 동안 참 좋습니다. 선택도 잘 안 갔습니다. 우리 남편 항상 치세랍니다. 나는 약 쓰면서리 이렇게 자꾸 반복이 와서 고생하고 병원 가고 하던 게, 이 약 쓰면서리 지금 병원 모르고 삽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소화 진행 안 돼가지고, 이 우는 덥고 아래는 타고 해서 몸이 수위도 타고 이래미 고생했는데 이거 잡더니 고증상도 없어지고 돈을 쓰니 용심해가지고 반 이렇게 위생실을 가기 때문에 소변 통하지 않아가지고 따둥내면서 반반 모시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던 게 지금은 이 소변 순통하게 잘 나가고 수량이 많고 할까 용식을 배출 잘 돼가지고 용도가 돼 그만까 그리고 이, 그, 이 간도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용 고생했는데 이 지난 가슬이 이 약을 잡더니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니 지방간도 없어 됐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눈도 예, 홍깔깔해하면서 형 불편해했는데 이 약 쓰면서 옛날에는 붙이는 거에 떨고요 놓은 거에 무슨 아예 그 바르는 약이 별난 거 다 써봐도 안 되던 게 지금은 이 약 쓰면서 고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많이 어두는 눈이 편안해져가지고 어두는 네. 옛날에 눈은 못 뜨고 있던 게 어두는 무슨 안대를 뜨고 있고 이러면 용도가 합니다. 그리고 이 가벼운데 무릎이 텐션 관절이 있어서 계단 내리거나 길을 걸다도 어떨 때는 막 이 아래 위 막 비틀어지면서 그래서 흩어지는 것 같다 다음에 길을 걸다도 막 조질이 매우 좀 물고 이랬는데 지금은 까딱 이 약 쓰니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이게 어찌 그런 비료된 약이고 안정성 있고 그거 해결해서 용 흡수가 빠르고 효과도 좋단 말입니다.
1: 네.
3: 지금은 한두 달 치고 모든 것이 좋아져서
1: 네.
3: 그래가지고 이 올라갈 때 한 10통도 싸서 장기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본인도 지금 모두 그것이 다 좋아지고 하니까 나 기뻐하니까 계속 쓰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대답하 예, 예, 오, 좋구나. 예.
1: 지금 전화하십시오.
3: 예. 어, 그러니까. 그 진짜 예. 얼마 뒀습니까?
1: 예, 예 알았습니다. 예.
3: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22 고여준주 20이 아니고 21 할 때는 우리 길림성 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고 금경광성은 23, 뭐 상해는 31, 북경은 11 이런 우리 그

0: 혐오가 다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번째 곡은 최선숙 작사 김미란 작곡의 쉼표 인생입니다. 잠시 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이 노래를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전홍일 작사 황영화 작곡의 연길커피입니다. 따뜻한 연길커피처럼 포근한 감정을 담은 이 곡을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태학 작사 리동길 작곡의 세월을 당겨보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억 속의 아름다운 세월을 그리워하며 함께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는 따뜻한 노래입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밀한 작사 박광춘 작곡의 내 고향 시냇물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이 시냇물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노래한 이 곡에서 향수의 정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한하나 작사 김기천 작곡의 우리 연변입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모습과 애정을 담은 이 노래를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동진 작사 라스노 작곡의 살기 전 우리 연민을 준비했습니다. 연민에서 사는 행복을 담은 노래로서 살기 좋은 연민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춘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입니다. 고향이 나팔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향수를 노래한 이 곡을 이상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투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고 하늘이 높아지고 또 바람이 시원해지는 계절이죠. 자, 이 가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붉은 단풍길을 걷고 또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며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는 여행. 오늘 여행 가이드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을의 감성이 가득한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도 없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서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 역시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또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또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 속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미지향 문장절이지방이라고 불리는 강서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강서는 중국 동남부 내륙에 자리잡은 땅으로 간강이 관통하고 파양호 중국 최대 담수호가 펼쳐져 있으며 려산과 정강

대단히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려산의 안개는 천하 제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려산의 운무는 신비롭고 또 파양호의 가을 물결은 하늘과 하나 된다는 말처럼 파양호의 풍경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서는 또한 중국 문화의 보고입니다. 당송 8대가 중 부양수 왕안서 증공 등 3명의 문인이 이 땅에서 탄생했고 도연명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도연명의 국화, 고향수의 술잔, 왕안석의 붓끝, 이 모든 것이 강서의 문화적 자부심입니다. 강서 요리, 즉 간 요리는 본연의 맛, 즉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강서 요리는 맵고 신선함을 동시에 추구하며 된장과 고추를 활용한 독특한 조리법으로도 유명합니다. 강서 사람들은 요리를 불로 만들고 맛은 정성으로 만든다는 말을 요리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서를 대표하는 음식들 남창 비빔국수, 기와 항아리국, 전강산 훈제두부, 또 려산 삼석, 그리고 남창 볶음국수까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간장과 파양포가 살아있는 강서의 이야기를

자, 강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 바로 남창 비빔국수가 되겠습니다. 남창 비빔국수는 남창의 대표적인 아침 음식입니다. 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국수를 양념에 비벼 먹는 요리고요.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면이 부드럽고 쫄깃하며 양념이 깊고 진한 맛이 난다는 점입니다. 남창 비빔국수는 보통 간장, 식초, 고추기름, 마늘과 파, 땅콩 등을 넣고 비벼 먹으며 위에 또 다진 고기, 계란과 채소 등을 올려서 먹기도 합니다. 남창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비빔국수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빔국수 없는 아침은 아침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남창 사람들에게 비빔국수는 남창 사람들의 일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옛날 남창의 한 국수 장수가 팔지 못한 국수가 아까워 간장과 고추기름에 비벼 먹어봤고 그 맛이 너무 좋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버리지 않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요리라며 이 새로운 방식을 연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남창의 한 노인이 50년째 같은 자리에서 비빔국수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직접 쌀가루를 갈고 면을 정성껏 만들어 비빔국수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의 비빔국수를 먹기 위해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요. 또 다른 일화가 전해집니다. 남창의 한 청년이 고향을 떠나기 전 어머니가 만들어준 비빔국수를 먹고 이 맛이 고향의 맛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먼 타향에서도 그 비빔국수 맛을 잊지 못해 매년 고향이 돌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비빔국수를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남창 비빔국수는 남창을 대표하는 전통 아침 음식으로 남창 사람들의 하루를 여는 소중한 음식으로 됐습니다.

강서의 또 다른 대표 음식 기와 항아리국입니다. 기와 항아리국은 강서의 전통 국물 요리로 작은 토기 항아리에 재료를 넣고 숯불에 오랜 시간 푹 끓여낸 것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국물이 맑으면서도 깊고 진한 맛이 난다는 점입니다. 기와 항아리국은 보통 돼지뼈와 닭고기, 버섯, 약재 등을 넣고 3시간 내지 4시간 이상 푹 끓여냅니다. 기와 항아리국의 비결은 기와 항아리에서입니다. 기와는 열을 고르게 전달하고 국물의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줘 맑으면서도 깊은 맛을 만듭니다.

다뤄냅니다. 강서 사람들은 기와 항아리국을 먹을 때 밥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와 항아리국 한 그릇에 하루의 피로가 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서 사람들에게 기와 항아리국은 소중한 음식입니다. 기와 항아리국은 강서 사람들의 정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옛날 강서의 한 요리사가 손님을 위해 국물 요리를 준비하다가 기와 항아리에 재료를 넣고 숯불에 오랜 시간 끓여낸 것이 기와 항아리국의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좋은 국물은 기다림의 결과라며 약한 불에 천천히 정성껏 끓여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서의 또 다른 음식 바로 정강산 훈제 두부입니다. 정강산 훈제 두부는 정강산 지역의 전통 음식으로 두부를 훈제해서 만든 요리입니다. 이 두부는 특별한 훈제 과정을 거쳐 겉은 갈색이고 속은 부드러우며 훈연향이 깊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두부를 볶음과 찜, 국물 요리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정강산 훈제 두부는 산간 지역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 되겠습니다. 옛날 정강산의 산간 마을에서는 신선한 두부를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부를 훈제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는데요. 정강산 한 농부가 두부를 훈제했다가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정강산 혁명 시기에 홍군의 중요한 식량이 됐었다고도 전해지는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훌륭하게 전투를 치를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음식 바로 려산 삼석입니다. 려산 삼석은 려산 지역의 세 가지 진미를 가리킵니다. 석계, 석어, 석이. 이 세 가지 재료로 만든 요리인데요. 즉 닭과 물고기 그리고 버섯이 되겠습니다. 려산의 계곡에서 자라는 개구리로 살이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석어는 려산의 맑은 물에서 자라는 작은 물고기로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석이는 려산의 바위에 붙어 자라는 이끼류로 향긋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요리하면 려산의 자연을 그대로 담은 진미가 완성됩니다. 옛날 려산의 한 요리사가 이 세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황제에게 진상할 요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황제는 그 맛에 감탄해 그 요리사에게 상을 내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오늘날 려산 삼석은 려산을 대표하는 명품 요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오늘은 남창의 음식들, 특색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음식에는 강서의 풍요로운 자연과 오랜 역사, 그리고 또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음식은 그곳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화, 진행의 정천용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웃음은 우리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밝고 경쾌한 선율로 우리 모두에게 즐겁게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소중하고 그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요영호 작사 김홍일 작곡의 만남과 믿음을 전해드립니다. 병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굽이굽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마창글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닐까요? 아이가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안정적이며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부모로서 주부님들은 더 바랄 게 없겠죠. 네, 오늘도 이 시간에는 자녀 양육에서 주부님들이 꼭 알아둬야 할 핵심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조사 결과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크게 늘었는데요. 9세 때는 하루 평균 약 30분 사용하던 것이 13세가 되면 하루 평균 2시간 30분까지 늘어났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 사용량과 아동의 주의력 사이의 뚜렷한 연관은 영상과 글 콘텐츠가 매우 빠르게 바뀌고 또 끊임없이 알림과 새 소식이 뜨죠. 이런 지속적인 반경 요소가 아이 뇌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한 가지 강조했죠. 이 연구 결과가 소셜미디어를 쓰는 모든 아이의 주의력 문제를 겪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플랫폼인 연령 제한과 설계 방식 등에 대해서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주부님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짧은 영상과 댓글 또 끊임없는 알림이 있는 이 소셜미디어가 아이의 집중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이용 방식을 함께 상의해서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이 정식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서는 처음으로 학교 괴롭힘을 치안관리처벌 대상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둔 우리 주부님들은 법률상에서 말하는 학교 괴롭힘이 무엇인지, 또 가해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학교와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둬야겠죠. 지금부터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학교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족해서 처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고 공권력이 개입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새 법률의 가장 큰 변화는 학교 괴롭힘을 치안관리 처벌 범위에 넣고 전문 조항으로 학교 괴롭힘의 법적 경계선을 분명히 정했고요. 공안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학교 괴롭힘이 단순히 학교 내부의 일이라는 낡은 인식을 깨뜨리게 됐죠.

그러면 평소 아이들 사이의 장난과 학교 괴롭힘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미성년자 학교 보호 교정에서는 학교 괴롭힘 행위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신체를 해치는 신체 침해, 모욕하는 인격 모욕, 물건을 훼손하거나 빼앗는 재산 침해, 또 악의적으로 따돌리는 배척, 인터넷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학교 괴롭힘의 핵심 특징은 특정 대상을 겨냥하고 고의로 행위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다는 점인데요. 이 기준으로 단순한 장난과 괴롭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결과입니다. 새 법률은 미성년자는 불법 행위를 해도 구류하지 않는다는 기존 관행을 바꾸고 학교 괴롭힘에 대한 징계 강도를 높였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1년 안에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두 번 이상 저지르면 법에 따라 행정구류를 집행합니다.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처음으로 치안관리법을 위반했더라도 상황이 심각하고 영향이 나쁜 경우 역시 행정구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 측도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만약 학교에서 심각한 학교 괴롭힘 혹은 미성년 학생을 해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규정대로 보고하거나 처리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담당자에 대해 관련 부분이 법에 따라 처분을 건의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주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만약 괴롭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경찰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혹시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게 가해 행동을 할 조짐이 보인다 할 때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행동을 제때 바로잡고 법률 규정을 잘 알려주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야겠죠.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정신 건강 문제는 항상 탕계를 늦출 수 없는 일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우울하거나 초조해야 할 때 부모님들은 이것이...

확인해야 할 점은 아이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됐는지 여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보는 것인데요. 아이가 감정 기복이 있더라도 학교에 가고 숙제를 하고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다면 여전히 정상적인 범주입니다. 반면에 이 감정 문제가 아이의 생활을 뚜렷하게 방해를 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성적이 갑자기 크게 떨어지거나 학교 가는 걸 거부하고 방에 틀어박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또 예전에 좋아하던 취미나 운동을 모두 포기하고 수면과 식사 같은 기본 생활 리듬이 깨진다면 단순한 감정 변동을 넘어선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의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놓치지 말고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아이가 사는 게 재미없다, 사라지고 싶다라는 말을 자꾸 하거나 또 자해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전문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우울한 감정, 우울증상, 우울증은 서로 다른 세 가지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우울한 감정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죠. 또 우울증상은 더 심각한 상태로 아이가 계속 기분이 가라앉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학습과 사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2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절하면 많은 아이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며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기능 손상이 생기면 의학적 진단 기준인 우울증에 해당할 수 있고요.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아이의 우울 증상이 걱정될 때 망설이지 말고 정신심리과에 데려가 과학적인 평가를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청소년기 아이들은 마음속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를 다그치기보다는 따뜻하게 들어주는 태도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 주부님들이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AI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중소학생이 AI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 금액은 수백원부터 수만원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이 AI 사기의 주요 피해자가 될까요?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당첨 복리 같은 말에 쉽게 현혹되며 게임 거래에 몰입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문, 얼굴 인식 같은 이 생체 정보 보호 의식이 부족한 점도 바로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디지털 사기 수법에 대한 방어 능력이 약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 사기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는데요. 우리 주부님들은 아래 세 가지 안전 방어선을 구축해서 아이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결제 취약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위챗, 알리페이, 게임 앱의 무비번 결제 기능을 해제하시고요. 반드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세요. 아이 전용 저한도 은행카드를 만들어주고 매주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이상 거래가 생기면 즉시 계좌를 동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적인 반사기 훈련인데요. 실제 사기 사례를 가지고 모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무료 게임 아이템을 준다고 했는데 배송비를 먼저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판단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만 하는 비밀 암호를 정해서 돈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이 암호를 확인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세 번째 방어선은 디지털 신원 정보 관리입니다. 소셜 플랫폼 프로필의 실제 사진이나 학교 로고를 올리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앱에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등록하지 않게 지도하는 거죠. 게임 계정 비밀번호, 결제 비밀번호, 소셜 계정 비밀번호를 모두 다르게 설정하는 규칙을 세워야겠습니다. 아이에게 고위험 정보는 절대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아이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새롭게 시행되는 학교 괴롭힘 관련 법규, 청소년 정신건강을 살피는 방법, 그리고 AI 사기 방어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끊임없이 배우고

있고 또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을 잘 알고 가정 안에서 따뜻한 대화와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랄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촌이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전원을 껐다 켜기만 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에도 관계에도 다시 시작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적이 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마음이나 감당하기 벅찬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려 하루를 다 보낼 때, 아이나 배우자에게 화가 날 때도 그렇습니다. 그 화를 품고 상대에게 돌진하기보단 일단 그 자리를 뜨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죠. 일단 멈춤, 그리고 숨 고르기. 인생의 교차로에서도 삶의 모퉁이에서도 아주 가끔은 일상에도 강제 종료 버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오경희의 글 달국수를 준비했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은근히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뜨끈뜨끈한 긴 면발을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을 수 있는 칼국수다. 가을비 추적추적 내리는 오늘 저녁엔 뭘 해먹을까 공개하다가 영양가도 있고 맛도 있으며 분위기로도 그만인 손칼국수를 만들려고 마음먹었다. 재료 준비가 좀 복잡하고 밀가루를 이겨는 것도 힘들지만 오늘은 왠지 딱 칼국수를 해먹고 싶은 걸까. 나는 우산을 쓰고 마트로 향한다.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주신 칼국수가 떠오르며 발걸음이 느긋해진다. 속을 시원하게 불어주던 엄마의 김치 칼국수는 구미를 당겼는데 밤마다 나는 나에게 차려진 한 사발의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까지도 사발 바닥이 드러나게 마셨지. 어느새 마트에 도착했다. 생생한 바지락 조개를 푸짐히 담고 애호박, 감자 네 알, 풋고추 몇 개를 사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먼저 소래에 바지락을 쏟아놓고 검정 소료 주머니를 씌워놓고 냄비에 물을 붓고 간장을 조금 부은 뒤 다시마 한 조각, 구운 멸치 10마리, 양파 반 조각, 무 한 토막을 넣고 육수를 만든다. 육수가 끓는 동안 밀가루 반죽을 한다. 칼국수는 육수가 넉넉해야 칼칼해 제맛 나기도 하지만 밀가루 반죽을 잘 이겨야 쫄깃한 면발에 최상의 칼국수 맛을 내지 않던가. 큰 소래에 밀가루를 소복이 붓고 물을 조금씩 뿌려가면서 뭉글뭉글 섞는 손놀림이 신난다. 우들투들한 반죽이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온목을 들썩이며 치대는 과정은 누구 봐도 예술이다. 오늘 오랜만에 밀가루 반죽을 하니 들리를 하고 오신 엄마가 밀가루를 반죽해 쟁반같이 동글게 밀어놓고 그 위에 밀가루를 훌훌 뿌려가며 착착 접여놓고 썩썩 썰어서 설설 끓는 솥에 면발을 넣고 부글부글 끓이면 쫄깃하게 익어가던 추억이 떠오르며 엄마가 생각나 눈물이 가슴에 차올라 울먹거린다. 별빛 쏟아지는 여름밤, 모기 오지 말라고 숯불을 피워놓고 큰 둘레 멍석을 펴놓고 온 집안 식구가 엄마가 해준 칼국수를 마당에서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으면 숯불이 자오룩한 마당에 사랑이 머무는 행복이 가득 숨쉬고 있었다. 그 칼국수 한 그릇은 사는 시름 덜어낸 사랑의 충전 아니었을까. 추억과 함께 반죽을 밀대로 쭉쭉 펴니 금세 반죽이 큰 소래만큼 커졌다. 붙지 않게끔 밀가루를 뿌리고 착착 접어 도마에 놓고 칼로 썰어냈다. 다 썰고 몇 가닥을 펼쳐봤다. 붙지는 않았는데 꺾어진 부분이 나오고 굵고 약하고 면발이 고르지 않았다. 갓 지은 것들에 사랑이 있다던 엄마의 말씀이 떠올라 식구들이 퇴근을 림박에 하자고 밀가루 보얗게 묻은 면발을 툭툭 털어 소쿠리에 담고 감자와 애호박을 싹둑 썰어 아까 끓여놓은 육수에 넣고 바지락을 여러 번 씻어놓고 식구들 퇴근 시간에 맞춰 끓이자고 커피 한 잔 타가지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칼국수에 대한 추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20대 신랑과 함께 신사를 나갔다가 신사고 점심때 되니 칼국수점에 들어가 한 그릇 사서 둘이 한 그릇씩 입을 대고 먹었던 일. 30대 겨울 길목에서 김치를 팔다가 너무 춥고 배고파서 옆 가게에서 파는 칼국수 한 그릇 혼자 시켜 먹다가 남편한테 발각돼 미안하던 일. 그 얼었던 몸을 풀어주던 칼국수. 40대 전국 조선족 어머니 수필 공모에서 금상을 받던 날 축하의 의미로 남편이 전날 밤 속고리를 우려서 육수를 내어 해준 손칼국수. 50대 남편과 함께 심양 남역 부근의 칼국수점에서 뜨거운 김을 후후 불며 자시간에 맞추어 급하게 들이키던 칼국수. 2년 전 친구가 연길에서 화룡시까지 차를 몰고 가서 사준 소고기 고명에 계란씨를 실실이 늘여놓고 고수풀도 소고기 고추 기름도 담뿍 떠놓은 특별히 맛있었던 칼국수. 그날 배가 봉긋해지도록 먹은 칼국수 한 그릇은 내 삶의 정 한 그릇 되어

지금도 가슴을 덮여주고 있다. 훗날 나는 그 국수의 맛을 못 잊어 화룡으로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못 가고 있다. 이처럼 음식에 대한 기억들은 동행이나 장소, 그날의 날씨와 분위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닐까. 단순한 먹기 위한 영양소 섭취가 아니라 돌이켜볼 추억과 행복한 기억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리라. 또한 내가 장사할 때 옆집 아주머니가 금망한 칼국수라며 남비채로 담아온 담백한 멸치육수 손칼국수의 그 쫄깃하고 탱탱한 맛, 그 우정의 맛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새집을 정하고 돌아오는 길, 허름한 식당에 들려 커다랗게 부친 해물전을 사이에 놓고 각자 칼국수 한 그릇을 차지하고 먹던 시름을 덜던 칼국수. 아, 칼국수는 순수한 느낌이고 소탈하다 나만의 느낌일까. 오늘 식구들의 퇴근을 기다리며 떠올려보는 칼국수 추억은 감회가 새롭다. 꼭 30년 전 겨울로 기억된다. 남편과 함께 모처럼 련계도 없이 친정집으로 갔다. 문은 잠그지 않았는데 엄마는 없었다. 우리는 깜짝쇠로 엄마가 오기 전에 칼국수를 다 해놓으려고 일손을 다 그쳤다. 그래도 그렇지 앞치마를 두르고 칼국수를 써는 남편의 리듬 맞춰가며 재빨리 놀리는 칼질에 놀랐다. 솥을 씻다가 바라본 느낌을 적는다면 마치 칼국수를 만드는 어떤 장인을 만났다 해야 할 것이다. 잘 반죽된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동그랗게 눕혀서 척척 접혀서 써는 남편의 정갈한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날 문안도 없이 뚝딱 갖춰놓고 모락모락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진정집 가마목에서 엄마, 남편, 나 셋이 함께 먹던 칼국수의 맛이 절실히 그리워진다. 살다 보면 시장 모퉁이 허름한 국수집에서 칼국수를 먹고 싶을 때가 있다. 편한 사람과 나란히 앉아 별다른 반찬 없이 그냥 칼국수만 한 그릇 비워도 그날은 부드러운 일상일 것 같다. 길 가다가 손칼국수란 간판만 봐도 향수가 느껴져 들어가곤 한다. 딩동 소리 문을 여니 딸이 어쩌다 일찍 퇴근해 왔다. 어머니, 저녁 메뉴는 뭡니까? 바지락 칼국수다. 와, 비누 아빠들어 빨리 오라 해야겠습니다. 무작정 준비한 바지락 칼국수인데 때마침 네 식구 함께 먹게 되어 나의 일손은 재빨랐고 추억처럼 신명났다. 우리는 칼국수의 분위기에 맞게 낮은 동그란 밥상을 펴놓고 배추김치와 영채김치만 내려놓고 어쩌다 한 칼국수를 네 식구 동그랗게 앉아 맛있게 먹었다. 어쩌다 펴놓은 낮은 꽃밥상 위엔 붉은 가을 단풍잎처럼 행복이 붉게 타올랐다. 비 오는 날씨에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 그것은 이제 돌이켜볼 추억과 행복한 기억이 담기는 음식이기도 하고 함께 둘러앉아 먹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음식의 진정한 맛이란 바로 이렇게 조미료를 통한 맛뿐이 아닌 그 속에 깃든 마음에 닿는 추억과 소중한 행복이 아닐까요? 계속해 박정화의 글, 나에게 고마운 스승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면 그만큼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누가 당신에게 인생의 스승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아무런 주저 없이 부모님, 선생님, 배우자, 책이라고 거침없이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님은 자식을 가르치는 계몽선생이다. 커서 돌이켜보면 부모님이 아주 평범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평범한 가운데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식에게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기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소학, 초중, 고중, 대학, 사회 이르기까지 매 단계마다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 필요한 지식이나 사람 됨됨이, 개인 자질, 인간관계 등 면에서 자신을 잘 다져간다. 매 단계에서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고마운 선생님들. 각자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 배우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선생님이다. 학력, 성격, 애호, 가정환경 등 모두가 서로 가게 하지만 서로 만나게 되면 소중한 인연이다. 서로 고무경례해주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부족점을 채워가느라면 꼭 필요한 존재로 다가온다. 이는 서로의 삶에 필요한 스승님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준다. 인생의 스승은 우리 주위에도 많고도 많다. 훌륭한 스승이라면 책을 빼놓을 수 없다. 좋은 책을 읽으면 훌륭한 사람들과 담화하는 것과 같다고 사람들은 여유시간을 이용해 책을 가까이 하고 있다. 종이책뿐만 아니라 요즘 나온 전자책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다. 시대 발전이 우리를 어디에서나 수시로 편하게 볼 수 있는 전자책. 휴대폰 하나로 여러 종류의 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으니 모두에게 자신의 성장의 폭을 넓혀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발전 가능성을 키워준다. 모두의 마음속에 훌륭한 선생님으로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요즘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된다. 올려놓는 좋은 글, 좋은 영상 등을 통해 마음을 살찌워간다.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추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외에 또 우리에게 고마운 스승은 누구일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를 가르치는 건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아닐까 싶다. 풀리지 않은 일에 대한 정답도 흐르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의 메시지도 시간을 통해서 찾을 수 있으니 말이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늘 고마운 스승으로 한 발자국씩 가까이 다가온다. 직장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은 동료들과 티격태격하면서 불쾌하게 지낸 날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대로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라고 타일러준다.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아주 사소한 일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내려가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불편하게 하면서 옹졸한 마음에서 벗어나오지 못했던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때 동료지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짐을 시간이라는 스승이 차분하게 알려주고 있다. 자식을 키우는데도 마찬가지다. 부모에게나 자식에게나 제일 어려운 고비가 사춘기를 넘기는 일이다. 사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지내는 아이들도 많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애들이 사춘기를 넘기기 힘들어한다. 그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아예 속수무책일 때가 많다. 나 자신도 사춘기 아들을 두고 막무가낼 때가 많았다. 자주 아들의 기분을 보면서 말을 해야 하고 아들이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에는 언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다. 모두들 사춘기는 성장 중의 고통이고 그리고 성장 중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시기라지만 당시에는 정말 말도 못하고 자식 교육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타당한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안절부절 못할 때가 귀찮게 많았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사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 못할 고민 때문에 속을 끙끙 앓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이 간다. 누구나 부모가 되기 전에 자식 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다. 경험이 없기에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당시에 아이에게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교육 방법을 모색해 가야 한다. 조용히 귀 기울여 생각을 더듬어 보니 가장 설득력 있게 우리를 가르쳐준 스승이 바로 시간임이 틀림없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탄단해지듯이 사춘기에 겪는 모든 고통이 앞으로의 인생길에서 교훈이 될 수 있고 좋은 경험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이 머릿속에 선이 떠오른다. 사람이 성공하자면 굽은 길을 하나도 빠뜨릴 수 없다. 걷는 길마다 모두 자신에게 경험과 교훈을 가져다 준다. 이는 성공이 순풍의 돛단 격으로 쉴 수 없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굽은 길을 걸으면서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굽은 길을 걷는 가운데서 생각의 힘, 생각의 넓이, 생각의 깊이를 길러가야 한다는 것을. 시간은 사람들이 생활에 가는 데 필요한 인내력, 사고력, 판단력을 길러주는 데 큰 몫을 담당해주고 있다.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일인 듯 하나 1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질 정도로 감감해져서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왜 그때 그런 사소한 일로 자신을 괴롭혔지 유치하다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고웃음을 칠 것이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늘 스승이다. 어제의 시간은 오늘의 스승이고 오늘의 시간은 내일의 스승이다. 우리 모두에게 차려진 소중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어 활력을 부여해 줄 것이다. 재부, 친구 등은 운에 따라 매 사람에게 소중한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을 잘하도록 생각의 성숙도를 늘려주고 생각의 깊이를 늘어주는 시간에 대해 고마움을 전달해줘야 할 것 같다. 시간이 우리에게 생활 경력을 쌓아가도록 힘을 주는 것만큼 우리도 시간을 사람 대하듯 소중히 다루어 자신의 꿈에 여물어 가도록 시간을 리드해 나갈 때 자신의 인생에 다채로운 색채를 더해줄 것이다.
내 곁에 시간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굳건히 지켜줘서 감사 마음이 든다. 시간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처럼 소중히 다루는 것은 자신에 대한 배려라는 것도 새삼스레 느껴보게 된다. 이외에도 대자연은 어디나 아름다운 풍경으로 우리가 생존하는 터전이자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 옆에 머물고 있다. 천태만상, 일월성신, 높은 산과 큰 강, 꽃과 새, 벌레와 물고기 등 신기한 대자연. 사람은 대자연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미의 즐거움과 감화를 얻게 된다. 대자연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향수하게 하는 동시에 더 많은 계시를 준다. 일상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가까이서 마음껏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 해, 공기, 아름다운 산천 초목, 우리에게 수많은 깨달음을 주는데 정말 자연을 잘 보호하면서 자연과 잘 어울려가는 것이 인간된 참된 도리인 것 같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훌륭한 스승들이 항상 옆에서 가르침을 주었기에 하고 싶은 일들을 막힘없이 해나갈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우러나온다. 나는 받은 것만큼 겸손함을 익혀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오늘도 다짐해본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0: 여기는 중국 염변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변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9월 초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말투를 바꾼다는 것은 운을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투는 사람을 통해 좋은 운을 불러오고 자신을 긍정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말투는 스스로에게 좋은 운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내뱉는 한마디가 운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운을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서로 나누면서 행복한 기운으로 보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도 역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준비한 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수복의 글 고향행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을이다. 들판은 온통 꽃잔치이다. 봄에 꽃을 피웠던 나무들은 다시 한번 단풍으로 예쁘게 물들었고 길가나 잡초 더미에서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들은 몇 호밖에 남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을 장식해주고 있었다. 꽃분아, 여기가 너네 집자리다. 아니야, 거긴 집 저 자리야. 우리 집은 우사옆이야. 국경절 연휴 기간 고향 마을을 찾은 우리 짝바지 동창들은 한때 함께 다녔던 소학교 예태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저마다 자기 고향집을 찾느라고 여기저기로 흩어져왔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서일까 고향은 변해도 너무 변해있었다. 추억 속의 동구방 모래길과 진흙길은 아스팔트 길로 바뀌었고 어릴 적 옛 집터는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 고향에서의 동창 모임도 수십 년 동안 외지에서 사업하느라 바삐 돌아치던 동창생 몇몇이 약속이나 한 듯 국경절 연휴 기간에 연변에 돌아온다고 해서 갑작스레 조직된 것이다. 빨간 단풍에 빨간 고추 잠자리가 나라에는 고향에 간다는 생각에 다들 기분이 빨간 고무 풍선 마냥 둥둥 떠 있었다. 버스를 타고 마을 동구밖까지 가서 삼살이 되는 길을 산책삼아 오고작적 웃고 떠들며 걸어가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내리는 비 때문에 계획을 바꿔 자가용차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인생의 가을을 맞아 고향을 찾는 우리들의 기특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을까. 고향 마을에 도착하니 신기하게도 비가 딱 끊기고 햇님이 방긋 얼굴을 내밀었다. 길가에 예쁘게 피어난 핑크색 코스모스들도 빗방울을 머금은 채 파란 하늘 아래서 하늘하늘 춤추며 다정하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따라 하늘짝거리는 골목길 어구에서 나는 발길을 멈추었다. 드디어 나의 고향집이 눈앞에 보였던 것이다. 오랫동안 비어있어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고향집을 보고 있으려니 아련한 장밋빛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난다. 밤중이 되어 부모와 형제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청년들도 인해 울음판이 벌어지면 어머니는 그들을 달래주느라 박파가지에 볶은 콩이며 말린 누룽지를 담아다 주었다. 그리고는 자신도 그들 옆에 앉아서 새하얀 옷걸음으로 눈곱을 찢곤 했다. 두 언니는 이 집에서 연분홍 치마 저고리에 꽃노을을 쓰고 한 마을의 앞집 뒷집 오빠들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시집을 갔다. 사발만한 붉은 꽃을 머리에 단 황소가 끄는 술이 앉아서 행복한 미소를 짓던 두 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막내 동생은 고중을 졸업하면서 동창들과 집에서 파티를 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가정 기물인 나무 침대를 두 동강 내버렸다. 침대에 몰래 앉아 수다를 떠는데 침대가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끊어지는 바람에 다들 공동방아를 짓고 말았다. 일어나면서 저들끼리 하하하 호호호 하며 웃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 싶다. 그뿐인가 떡 되놀이와 순대 되놀이와 같은 되놀이를 할 때면 청년들은 어김없이 마당이 넓은 우리 집으로 모여들곤 했다. 25살 꽃다운 나이에 고향을 떠나는데 눈 깜짝할 새 벌써 30여 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그러니 냇가에 수양보들 춤추던 동네라는 노래말만 들어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것이리라. 갑자기 삽장문이 열리며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은 어머니가 손맷돌을 돌리던 맵시로 막 달려나와 반겨주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몇 발짝 앞으로 내걸었다. 수수 울바자를 둘러놓은 마당에는 검정 고무 신발을 신은 아버지가 속골을 등짐에 진 채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았다. 잔식구가 많고 잔병 치레가 끊길 새 없는 어려운 가정 살림에 아버지는 한 공수라도 더 벌려고 장정 25년 동안 생산대에서 소사형원 노릇을 맡아야 했다. 오로지 생산대 공수에만 매달려 살아야 했던 지난 세기 7, 80년대 자식 다섯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고생한 부모님을 떠올리니 가슴이 한없이 짠해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다들 자기 고향집을 찾아서 헤매다가 짝바지 시절에 반장네 고향집에 모였다.
이번 고향행도 반장이 조직한 것이다. 우리말에 부지런한 물병하는 얼새도 없다더니 출근족인 반장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짬짬이 휴식기를 이용해서 소시적 부모님과 함께 살던 초가집을 부지런히 보수했다고 한다. 알뜰히 관리한 덕에 반장의 고향집은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손을 뻗으면 잡힐 듯 말 듯한 낯다른 천정을 받쳐주는 홍송나무 대들보, 함박꽃 밥통, 복숭아꽃 소래, 노란 구들 장판, 큰솥, 붓도막, 물독 항아리, 미다짐은, 사랑채, 뒷마루, 대못 옷걸임, 나무 구세통, 너무나도 정답고 눈에 익은 추억 속의 물건들이 신통하게도 남아있었다. 참대곰 그림이 그려진 옷장과 빨간 금붕어와 빨간 수박 속 그림이 새겨진 찬장을 보느라니 몇 세대가 한 집에서 오손도손 정답게 살던 지난 세월이 눈앞에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마냥 스쳐 지나갔다. 포도 넝쿨이 들은 반장리 고향집 앞 뒤뜨락과 텃밭에는 풍요로움이 넘쳤다. 찰 옥수수, 감자, 가을 배추, 청무, 고구마, 떡 호박, 갓, 영채, 그리고 텃밭에 옮겨 심은 민들레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사르르 돌았다. 우리 이량은 학급장이 해랑강에서 손수 낚아서 말려온 버들치와 미꾸라지를 고추에 볶고 텃밭에서 싱싱한 남채를 따다가 점심상을 차렸다. 조촐한 밥상이어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에는 충분했다. 언젠가 지구촌의 모래알처럼 산산이 흩어져 있는 한 마을에서 나서 자란 동창들이 고향 마을에 모여서 그 전날 집채호 시절처럼 고향집에 가마를 척 걸어놓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축배의 잔을 높이 들자고 했던 소원을 이제서야 비로소 이루게 된 것이다. 고향을 떠나 세계 각지에서 삽을 벌리고 발이 부르트게 뛰어다니다가 수십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동창생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지난 세기 80년대까지만 해도 고향에는 피 끓는 청년들로 북적이었다. 명절 때면 청년들은 한자리 모여서 흥겨운 장단 소리, 북소리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는가 하면 선풍금 반주에 맞춰 다정하게 손잡고 신나게 사교물을 추기도 했다. 또 동네에서 혼사가 줄줄이 이어질 때면 다듬이 소리, 똥미 소리가 귓가에서 끊이지 않았고 시냇가에서는 빨래 방치를 두드리는 방치 소리가 귓맛 좋게 들려왔다. 후끈후끈한 온돌방에 앉아 엉덩이를 지지면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작은 뒤창문 너머로 한눈에 안겨는 황금빛 나락이 넘실거리는 논뱀이며 고개를 숙인 신누른 벼이삭을 내다보면서 저마다 흥분과 감에 젖어 눈시울을 붉혔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아. 오랜 세월 못 보던 짝받이 동창들을 풍요로운 가을에 고향 마을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고향 마을은 70리 평강벌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끝간데 없이 펼쳐진 논밭 한가운데 앉아있는 착각이 들게 한다. 우리는 황금벼이삭의 고개를 숙인 진풍격을 눈요기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아마도 고향정 때문이리라 보면 볼수록 가슴이 확 트이고 고향에 대한 끝없는 정이 가슴 속에서 사무치게 끌어올랐다. 가을 들판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추억도 매는 피고 지는 것만 같다. 추억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유가 이런 아련한 아름다움을 닮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고향. 고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지금 고향에는 가족도 없건만 이다지도 그리워날까? 아마도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마음속 깊이 정든 곳이고 나의 과거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고향에 대한 기억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새록새록 선명해지는가 보다. 더욱이 오랜 세월 떠나 타향에서 살았어도 어머니의 포근한 품처럼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이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연륜이 깊어질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간절해지는가 보다. 이제 다시 찾아올 때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의 고향은 언제나 질퍽한 골목길,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 설림, 빨간 단풍, 퇴마루와 버들키에 담긴 빨간 고추, 그리고 줄러르니 늘어선 장독대 등 이미지로 가득 차있다. 고향은 영원히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그리움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세월의 흐름 따라 고향의 모습은 변하겠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고향의 흥냄과 삶의 추억은 그대로 살아있겠죠. 그 추억이 있어 우리의 삶에 더 돈독한 정이 존재하고 서로의 마음을 녹여줄 힘과 용기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불어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창호 작사 김남호 작곡의 번영 세월이 왔네 보내드립니다.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송휘 작사, 허원식 작곡의 수양버들 준비했는데요. 이 가요는 조용하면서도 다정한 정서의 선율로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드팀없이 고향을 지켜선 수양버들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김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80년대 히트가요죠. 김경련 작사, 박항림 작곡의 제비가 돌아왔네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를 부른 김인숙 씨는 제비 할머니라는 별명까지 가질 정도로 유명세를 탔었죠.

이 가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화 작사 안계린 작곡의 동동타령 보내드립니다. 많은 부부 가수들이 애창하고 있는 가요. 오늘은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종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 보내드립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활락적인 가요입니다. 리결사 작사 김봉어 작곡의 장고야 올려라 준비했는데요.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 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위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여기는

연길 씨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루 세 끼를 빠짐없이 챙겨 먹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농민 아저씨들이 정성스러운 손길과 땀방울로 가꾸어낸 소중한 선물이랍니다. 10월 16일은 세계 량식의 날이죠. 오늘 시간에는 량식의 역할을 알아보고 음식 낭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한동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노란잎 하나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경이라도 배가 불러야 흥이 난다는 뜻으로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이르는 말인데요. 량식은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물질을 공급해주고 우리가 매일 힘차게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데요. 그러므로 량식을 아끼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종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빨간 가을 노란 가을을 보내드립니다.

네, 량식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이나 반찬은 처음부터 많이 담지 말고 먹을 만큼만 담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조금씩 추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사발에 남은 밥알이나 접시에 남겨진 반찬까지 깨끗이 먹어 그릇 비우기와 접시 비우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채소와 고기를 골고루 먹는 균형적인 식습관을 가져야 하는데요. 싫어한다는 이유로 음식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겠죠. 이는 음식을 낭비하는 행동입니다. 또 외식을 할 때는 적당히 주문해야겠는데요. 너무 많은 양을 주문하지 않도록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다 먹지 못할 경우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와야겠습니다. 김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영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자꾸 오래요를 보내드립니다.

음식을 보관할 때는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펴보고 올바른 방법으로 저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은 냉장고나 식탁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자주 보게 되어 이것을 먼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음식을 낭비하지 않게 된답니다. 정문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꽃 단풍잎 날아간다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음식을 만드는 체험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쌀이나 채소를 씻으며 요리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음식 한 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체험은 음식의 소중함을 훨씬 더 깊이 깨닫게 해주죠. 또한 량식에 관한 기록 영화나 도서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알곡이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요해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음식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겁니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빠 엄마 우리 찾아요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오늘부터는 밥을 남기지 않고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멋진 어린이로 되자요. 그리고 꼬마 선전원이 되어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양식의 역할과 소중함을 알려주기로 약속하자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이면 언젠가는 모두가 양식을 아끼는 따뜻한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방순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단풍나무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이었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길태종이 문진부 지점 알려드립니다. 연결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예, 길태중이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많이 미하는 예, 숙충량 원장님을 찾고 있어요. 예, 50여세 되는 남성 환자 한 분이 예, 장기간 그 한국에 가서 예, 로무 활동에 종사를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허리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 끝내는 마저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뒤 끝에 예,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예, 치료를 받았는데 예, 치료 효과가 예, 좋지 않아가지고 소문 뒤끝에 우리 숙청량 원장님을 찾아서 진료를 받았는데 말이죠. 예,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분이 그때 정황을 본다 할 때 허리다리가 아프고 예, 특히는 밤에 말이죠. 예, 다리에 쥐가 올라와가지고 고생이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예, 중이 서의를 다 보였는데 이 말이죠. 쥐가 올라오는 현상이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정황에서 예, 소문지 그때 숙청량 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았는데 에, 대략 한 달간 치료를 거쳐서 이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 숙청량 원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했는데 현재는 에, 국가급 에, 맥노중이 계승자로 에, 활약하고 있고요. 에,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장악한 말이죠. 중서의 기술이가 에, 여러 가지인데 예, 다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환자를 진찰한 뒤 끝에 예, 변증 논치라는 방법으로 예, 처방을 내드릴 수 있고요. 또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예, 준악한 혈위주사료법이라든가 쇼의 주사라 합니다. 예, 경근진구료법이라든가 또는 쇼던도의 칼침에 또는 경황에 따라서 정맥주사 댄디랍니다. 예, 이런 말이죠. 치료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예, 환자의 각종 병세에 따라서 예,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1: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숙청량 원장이 도대체 무슨 질병들을 잘 치료하는가요? 에, 하나는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에, 경추병이라든가 에, 경견 증전이라 합니다. 에, 증전, 경견종합증,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활막염, 족근통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에, 그리고 또 심내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후유증이 보게 되면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 이런 것을 마저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리고 멘탄에 우리 민족에서는 멘풍을 맞았다는 그 멘탄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말이죠. 각종 원인으로 일으키는 어지러운 증세의 더위니 그리고 머리가 아픈 头痛에 완고성 실면증, 신경성 이명증, 귀에서 소리 나는 거에 그리고 다한증, 만성위염, 간염, 강경화에 기관지염, 폐내결절,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 여기에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유형의 갑상선 염증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떠한 말죠 방법을 사용하는가 우리 봅시다.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말이죠 이분이 첨약에다가 말이죠 친구료법이라든가 칼침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결합해서 사용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심뇌혈관계통의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중서의 결합 방법을 사용하는데 첨약에다 뗀 뒤에 점적주사료법을 결합하거나 혹은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치료의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우리 연변에 계신다기 때문에 길태중의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숙충량원장의 숙사란 숙제였습니다. 특수한 성인데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얘기해냅니다.
0: 네.
1: 그러면 숙충량원장이가 통증에 대해서 말이지 연구가 깊다는데 통증에 대해서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해봅시다. 중의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통, 저통, 통하지 못하게 되면 아파나기 시작한다. 조약에는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기혈 운행이 말이죠. 순통되지 못하게 되면, 통증이 생겨납니다. 어느 부위에. 그럼 우리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략 5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겨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저는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습니다.
1: 예. 위경이나 해봤습니까?
2: 예, 위추성 위염이라고.
1: 예, 예. 고생이 막심했겠구만요. 예. 예.
2: 밥만 먹으면, 밥 이렇게 먹으면 내게 깨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열물이 올라온단 말인데.
1: 예, 예.
2: 예. 그래가지고, 소리, 뭡니까, 여 군청의 병원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1: 예.
2: 예, 다녔는데, 돈 오전 모자 돈 팔았단 말입니다.
1: 예.
2: 밥도 못 보고. 예. 그래가지고, 소리, 그 주태중에 그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참약을 제가 먹었습니다.
1: 예.
2: 예. 그런데 한 번째도 안 먹은 게, 혀가 장난 좋고, 미스럽고, 막, 이렇게 내리밀지 못하던 게, 어떤 싹 내리밀고, 밥이 엄청 잘 먹었습니다.
1: 예. 예. 참 잘하셨습니다. 소화교통질병치료에 박창호 선생 소문 났습니다. 예,
2: 그렇습니까?
1: 예. 예.
2: 그 맨발 갔습니다.
1: 예, 그, 참 잘된 예. 일입니다. 예.
2: 글쎄, 그러고, 돈 있어도 돈 똑똑하게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1: 뭐 그렇죠. 예. 사정이 댕기지 말고, 딱 알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2: 그래서, 한 번 좀 예약도 하려고 합니다.
1: 예약은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과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예.
2: 수고하세요.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3: 요즘 들어서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1: 예.
3: 발이 저리고, 손끝도 저리고.
1: 예.
3: 그리고 발을 어깨 위로 올려가지고 매우 힘들어서, 예, 오다 선생님도 뭐,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나고.
1: 예.
3: 그래서 원장 선생님 약을 좀 썼는데 효과 좀 많이 봤습니다.
1: 예, 예, 수고한다, 예.
3: 근데 요리간에 환절기 되거든도 또 다시 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1: 예.
3: 원장님이 약을 좀 한 두 번 더 쓰려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연기 시켰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길태중연 박창호 선생님께 예약 부탁드리려고.
1: 무슨 정황입니까?
4: 전번에 담낭염 때문에.
1: 예, 담낭에, 예. 예.
4: 입안이 쓰겁고 입안이 마르고 해서 주인 박창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다 나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4: 예, 그런데 요즘 기온 때문인지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아서 주인 박창호 선생님이 치료를 더 받으려고 예약.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시름 넣고 예. 오십시오. 예,
4: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5: 우리 아침마다 수고가 많습니다.
1: 예, 합니다. 예, 예. 예, 예.
5: 저는 저 경추하고 경주가 좀 안 좋아가지고.
1: 예.
5: 예. 그래서 좀 목도 좀 아프고, 저 팔도 좀, 뭐랄까, 아프면서 들기 좀 힘들더라.
1: 예, 예, 예.
5: 예, 예. 그리고 또 손도 저리고.
1: 예, 예.
5: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저 피가 좀 목으로 통하지 않는지 좀 머리도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1: 맞습니다. 예, 경계종합증이 있구만요. 예.
5: 예, 예.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참 자기도 자는데도 좀
1: 불편하지. 예, 잠들기 예, 예. 바쁘죠. 예예예.
5: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소문에는 저 최영희 그 주임이사분이 무슨 친구를 잘한대.
1: 예예예. 예, 예. 예. 한 40년 지문 나왔습니다. 참 잘 넣습니다.
5: 예. 예, 예.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침 맞았는데, 지금 효과가 좀, 알기고,
1: 예.
5: 파도가 좀,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예.
5: 예, 예. 그래서 좀, 오늘 또 한 번 더 예약하고, 또, 아니, 그리고 또 그분이 말하는 게 또 한 두 주일 더 맞아보기만 더 효과가 좋다 해서.
1: 예, 그 료정이 필요하거든요.
5: 예, 예, 예. 료정. 아니, 예. 한 개 료정, 한 두 개 료정 더 맞으면 더 좋다 해서.
1: 그렇죠. 예.
5: 아, 예,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좀, 뭐, 이미 치료에 들어간 바에.
1: 그렇죠.
5: 한 번, 예, 예. 예.
1: 치료 효과를 공고히 해야 되죠. 예.
5: 예, 예, 예.
1: 잠깐만 재발하는데, 예, 예.
5: 예. 그래서 오늘도 그 최영희 그 분을 좀 예약해가지고. 예, 길태중일 가시려고 그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과오도 할 예.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예.
5: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예.

0: 선생님,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예.
0: 예, 예. 저도 이렇게 갱년기 후유증으로 예, 많이 고생했습니다.
1: 무슨 증상이었습니까?
0: 그냥 이렇게 그 머리가 아프고 예.
1: 예.
0: 그리고 어깨도 아프고 예. 손발이 저리고 아프고 예. 이래서 영 이렇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그, 저기, 그 원장님을 찾아가서 치료를 했는데.
1: 예.
0: 지금 그, 머리 아픈 것도 나고, 그, 어깨 저리고, 이 손끝이, 허리도 아프고, 이 손끝이 저리던 게 그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0: 예,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수원자 치료를 받아서 지금 그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선생님. 예, 예.
0: 예, 그래서 아무래도 치료하던 바에 조금 더 치료해서 오늘 가서 다시 보이고, 약 드시고 그랬다고, 저기 예약하자고 전화했습니다.
1: 예, 참 잘하십니다. 그래야 되죠.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땅뿐입니다. 여보세요.
3: 와이?
2: 네.
1: 예,
2: 와이?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는 길대병원의 환자입니다. 그런데.
1: 누구를 보입니까? 어느 선생님?
3: 그 원장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심장이 아파서 그런데 병도 많이 났고 감신병도 진단받고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1: 예, 예.
3: 효과를 영 보았습니다.
1: 예, 예.
3: 요즘에 어째 날씨 관계인지 심장이 떠임이 아파서
1: 예.
3: 오늘 본장 선생님 뵈려고 예약하려 합니다.
1: 예, 이 날씨 관계란 말도 맞습니다. 에,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기혈 운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원래 그 병증이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3: 예,
1: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응당한 예, 일이 했을 예. 뿐인데요. 예, 예.
3: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얼굴이가 수진이여가지고 다 가랗고 요즘에 껍질도 많이 일어났더라.
1: 예예. 예.
4: 그래서 병원 약을 먹었는데 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당분간은 나왔는데 또 이쪽 괜히 가렵고 자꾸 이런.
1: 맞습니다. 이 습진이라는 것은 반복성이 강합니다. 예, 예.
4: 지금은 막 껍질 막 이러는데
1: 예.
4: 요즘에 저기 여기 안 보니까 이게 뭔가 피부가 김주임이 달한다고
1: 예. 그렇죠. 예. 풍부한 예, 임상 경험이 있습니다. 예.
4: 아
1: 예.
4: 그렇습니다.
1: 예.
4: 어떻게 찾아가시면 예약해야 될까?
1: 아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그래서 예. 진주는 찾으면 됩니다.
4: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번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나는 예, 저기, 강철수 선생님은 병원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병원입니까?
5: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1: 예.
5: 저녁이기에 좀 돌아도 못 놓고.
1: 아, 심하구만. 예, 예.
5: 예. 그 다음에 거리에 단일적인 또, 아, 무릎 관절이 어떻게 아픈지 얼마 걸지 못하고 쉬고 했는데, 이 강철수 선생님은 두 번 뵈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예. 침 맞았습니까?
5: 침 맞았습니다. 침 예. 맞았습니다.
1: 예, 환자분이 암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침구를 결합하면 효과 더 좋습니다.
5: 예, 침구를 결합을 했습니다.
1: 예, 예. 뭐 참 잘하셨습니다. 예, 예.
5: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5: 그래서 예. 앞으로, 저,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몇 번 좀 치료를 더 받자고 예, 지금 저.
1: 예, 예, 예,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치료 효과 좋을 때 바짝 치료를 해서 근치를 해버려야 되죠. 예.
5: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예, 그 뭐니까, 그 길태승의 박창호 선생님께서 치료 전에 받았습니다.
1: 예, 무슨 상황에서 치료 받았습니까?
6: 예, 심사야이 좋았어.
1: 예, 예.
6: 예, 조금 어찌 뭐, 우리 집이 3층인데 후두루들 떨리고, 그죠? 어떻게 하는지 왼쪽으로 누워도 막 숨이 차고,
1: 예. 예, 예.
6: 그리고 별로 좀 이 뒷잔들도 그렇고, 야피도 좀 통증도 있고, 그래다 나가 전화기 바로 자지 못한다. 영 맥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치료받고 지금 많이 좋습니다. 영 이렇게. 좀 다리도 가벼워진 것 같고 예, 숨 찬 것도 나고 어쨌든 영 많이 좋습니다. 지금 게다가 밤잠도 잘 자고 그렇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예.
6: 치료받고 많이 났는데 지금 내 동생이 한국에 갔는데 이제 금방 가나서 한 두 달 되는데 의료보험 다 되고 하는데 지금 또 별로 가만히 보면 내가 비슷하게 아프다 합디다.
1: 예.
6: 예, 그래서 내 지금 선생님과 물어보이시오.

0: 그 선생 박상호 선생을 직접 가서 내 의신을 이렇게 내 동생 가서 빈통화해서 처방될
1: 수 완전히 될 수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처방돼가지고 내 이서 다른 사람들인데 인편에 보내주려고 그랬다.
1: 예. 참 잘하십니다. 완전히 됩니다. 예.
0: 어, 됩니까?
1: 예, 그렇죠.
0: 그 선생님께서 용 전번에 내 너무 효과 좋을까. 딱 그 선생님께서 치료받으면 완전히 빌려 내 신심이 있어서 꼭 그렇게 하자고.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그 완전히 됩니다.
0: 예. 오늘 받으러 가겠습니다.
1: 예. 이미 연결 시켰습니다. 예.
0: 고맙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4: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나 2년 전에 저 길태종에 가서 저를 치료라고 나섰는데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4: 원장 선생님 보였습니다.
1: 예.
4: 그런데 예약하자 그런데도 대발해서 가슴에 이리라 하고 이러니까는 다시 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랬어요.
1: 예. 연결시켰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길태종이면 진부입니까?
1: 예. 맞습니다.
5: 예. 저는 예. 지금 예. 어째 그런지 일어서면은 어째 거리신함에 조금 수급하나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아, 그 뭐니까 길태종님도 원장 선생님이 용하다는 소리 듣고 어느 사사 가려고 그랬는데 예약될 수 있습니까?
1: 완전히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5: 아, 오전에 가면 됩니까?
1: 예, 그렇죠. 예.
5: 예, 알겠습니다.
1: 하루 빨리 하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전번 주에 그 허리도 불편하고 무릎까지 아파서
1: 예.
6: 강철 수준한테 가서 진료를 했는데 많이 예. 나아졌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6: 그래서 예, 효과가 있을 때 더 치료를 하려고
1: 그렇죠. 바짝 치료를 해야 되죠. 예, 연기에 예. 다 시켰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과오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말이죠. 대략 보게 되면, 우리 중국의 등왕은행에 대략 3억으로 되는 분들이, 예,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연령단계를 보게 되면 중노년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거기에서도 또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허리다리가 아프다 하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발병률이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예. 50% 이상으로 차지합니다. 각종 통증에서의. 그러면 허리다리가 아픈 이 말이죠. 병증에서 우리 또 관찰을 해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허리다리가 아픈 이 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 우리 40세 내지 60세 좌우의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60세 이상으로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50% 이상으로 말이죠. 예, 이 통증이 나타납니다.
2: 네.
1: 그러면 골관절계통에 내가 문제가 발생했는가 아니 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어느 관절 부위가 말이죠. 몹시 아파납니다. 무릎 관절이라든가 말죠. 손목이라든가 팔 관절이 아파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활동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길을 걷거나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이럴 때 말이죠. 이 통증이 아주 말이죠. 심해집니다. 이거는 왕왕 보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길을 걷거나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일어났다 앉거나 이럴 때 말이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통증이 더 야간통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밤에는 더 심해집니다. 혹은 증시통이라는데 조용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이 말이죠. 더 심해집니다. 그럼 무슨 질병이 왕왕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염증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진단하게 되면 뉴머티스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러의 레이펑스신 관제에는 합니다. 이런 분들이 야간통이라든가 등식통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날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우스갯소리로 내가 내일에 비 내리는가 눈이 내리는가 안다는 겁니다. 전기예보에 그러니까 추운 날씨거나 습한 날씨거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이 통증이가 근대에 풍습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픔과 동시에 말이죠. 종창현상이 있습니다. 부어난단 말입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무릎 관절이 아프고 무릎이 말이죠. 부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뻣뻣하다고 말씀합니다. 장영이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활동이가 저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했지만 우리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저도 이런 환자를 많이 보았는데 한국에 가서 노동을 하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걸어야 되죠. 네. 또 오르내려야 되죠. 네. 이 다 저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활동 저해를 받는 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병원에 와서 선생님 내 어째 길을 걸을 때이기 때문에 어째 구두둑 구두둑 소리가 납니까? 관절에 말이죠. 마찰음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1: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 보게 되면 관절이가 말이죠. 변형을 일으킵니다. 네. 변신이. 그러니까 우리말 하게 되면 병신이 된단 말입니다.
2: 네.
1: 우리 길을 말이죠. 걷다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의 현상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촌에서 말이죠. 고생한 분들을 보게 되면 그 관절마디가 말이죠. 이 말이죠. 변형을 가져가서 말이죠. 우리 보건대 별난감이 납니다.
2: 네.
1: 그리고 환자분들이 감각을 느끼기 어떻게 관찰해 보게 되면 마모에 마비되는 현상이 많고 환자의 본신이 감각이라든가 우리 의사들이 진찰할 때에 만져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화량 냉해진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근육이가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한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7: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대장백산 지역 관광 혁신 발전 연맹 성원으로서 근절내 우리주는 독특한 생태 천품과 특색 민족 문화에 의탁해 문화 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고 특색이 선명한 일련의 관광 새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환장백산 정품 관광 코스에 포함시켜 산수와 인문이 어우러진 가운데 색다른 변경 도시 풍정을 몰입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 전시청란의 문물과 사진들이 연변의 유관 역사와 여러 민족이 대대로 이어온 생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연변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이곳을 여행의 첫 번째 정거장으로 삼고 먼저 연변을 요해한 후에 환장백산 여정을 시작합니다. 내몽골 관광객 진설입니다. 어제는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 갔고 오늘은 여기에 왔습니다. 내일은 해란대도 구경하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천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 문화관광이 정말 훌륭하고 내용도 아주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한번 와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연변 박물관 부관장 허가강입니다. 관광객들의 참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박물관에서는 특별히 개방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폐관 시간을 오후 4시 30분에서 6시로 조정했고 5시 30분부터는 입장시키지 않습니다. 1일에는 관람객 연 만여 명을 접대했고 2일에는 연 17,000명 정도 접대했습니다. 박물관 문화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박물관을 찾은 후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민속원 곳곳에는 조선족의 전통 생활 전경이 녹아있고 관광객들은 민족 복장 체험과 유원 체험, 민속 체험을 하면서 생동하고 흥겨운 생활 정취를 즐깁니다. 장춘 관광객 섬로입니다. 가족과 함께 장백산 관광을 한 후 연변에 왔습니다. 오늘은 먼저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민속 풍정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공룡락원, 박물관,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연변의 특색 미식도 아주 기대되고 모두 맛보고 싶습니다. 밤 장막이 드리우면 연계시 공원로 연변대학 정문 맞은편 간판들이 동시에 불을 밝힙니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간판 시각 효과는 거리 전체를 환하게 비춥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거리 전체는 사람들로 북적했고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였으며 셔터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파는 거리 입구에서 끝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대련 관광객 왕가해입니다. 장백산을 구경하고 연길에 왔고 오늘 저녁은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보러 왔습니다. 국경절이라 정말 흥겹고 생활 정취도 아주 짙습니다. 황금 가을 10월 하늘은 높고 공기는 상쾌하며 산림은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국가급 풍경구인 방천 풍경구는 독특한 지역 위치 우세에 힘입어 국경절 연휴 기간 인기 관광 명소로 됐습니다. 각지 관광객들은 높은 곳이 올라 삼국 접경 지역의 장쾌한 가을 풍경을 한눈에 감상하고 변경 산하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당산 관광객 변설초입니다. 룡호각에 처음 왔습니다. 이곳에 올라 한눈에 새나라를 바라보니 시야가 정말 탁 트였습니다. 변경 풍광이 한눈에 들어와 아주 장관입니다. 조국 변경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관광객들은 길림을 찾아 장백산의 웅장하고 기이한 풍광을 감상하는 동시에 연변 각지에서 색다른 변경 풍정과 조선족 민속의 매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0: 연변 휴일 국제여행사 총경리 서인숙입니다. 새로운 관광 모식이 끊임없이 갱신 승격되면서 관광객들의 수요도 예전에 단순 관광에서 지금은 인문 관광과 심층 문화 관광으로 많이 승격됐습니다. 우리도 관광 기업으로서 관광 제품을 지속적으로 갱신 승격하고 연변의 관광 자원과 본토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해 더 다양한 문화 체험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기를 찾고 연변을 요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구 부국장 리홍장입니다. 우리는 특색 전경을 깊이 개발하고 차별화된 제품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변경 레저, 민속 체험 등 핵심 경영 모식을 둘러싸고 환장백산 10대 문화 관광 새 전경과 8대 정품 관광 로선을 내놓고 소통 체험 종목을 풍부해 독특한 특색을 지닌 연변 문화 관광 제품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해 문화 관광 열기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문화로 역량을 부여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무형문화재 전승, 민속 공연, 특색 미식, e스포츠 야간 관광 등 다원화 경영 모식을 통합해 50여 가지 특색 활동을 내놓음으로써 연기를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 영향력을 부단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변은 환장백산 문화관광 일체와 건설에 깊이 융합하면서 생태자원과 민족 특색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관광체험으로 전환시켜 각지 관광객들이 변경도시의 독특한 가을 매력을 체험하러 찾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1: 15일까지 전주 8개 현시 도시구역에서 전부 열공급을 앞당겨 실현했습니다. 영정시에서는 15일부터 열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영정시 성태연력발전위원회사 보일하실 조항통제실 스크린에 온도와 압력 등 운행 수치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정시 성태연력발전위원회사 총경리 왕명달입니다. 석탄은 이미 70% 비축했습니다. 올해 겨울철 열 공급을 전력 보장하렵니다. 훈천시에서는 14일에 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열공급 기업 조절지휘 중심에서 사업일꾼들이 스크린을 주시하면서 도관망 급수 압력과 온도 등 제반 운행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열공급 도관망 운행 정황을 면밀히 추적해 열공급 시스템의 안정 운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훈천시 성휘 열공급위안회사 안전생산기술부 부장 하근입니다. 14일부터 우리의 모든 열 교환소가 육속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보일러가 가동돼서 24시간이 되면 주민들이 실내에서 쾌적한 난방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정상적인 열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기상국과 긴밀히 연계하고 날씨 변화에 따라 열 공급 온도를 조절해 주민들이 겨울철에 쾌적한 실내 온도에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시에서는 14일 저녁부터 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길열 집단 도문시 공용사업위원회사에서는 난방 시전 전에 열공급 설비 승격 개조를 전면 완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30톤급 열공급 보일러 한 대와 40톤급 보일러 두 대의 핵심 부품을 교체 보수해 설비 성능을 뚜렷이 높임으로써 전시 열공급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길열 집단 도문시 공용사업위원회사 생산 부총경리 리천룡입니다. 열 공급 전 석탄 비축량은 이미 전년 사용량의 60%에 달했습니다. 올겨울 열 공급 기간 우리는 24시간 편민봉사 전화를 개통하고 세 곳에 보수 지점을 설치했으며 전문 긴급 수리 일꾼도 충분히 배치했습니다. 일반 고장은 3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해 처리하고 중대 사고는 밤을 넘기지 않고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연결시에서는 이미 13일과 14일에 시간대별로 보일러를 가동했습니다. 연변 영상연력위원회사 열공급 공장구역 보일러에서는 석탄이 활활 타고 있고 조항통제실 사업일꾼들은 열공급 운행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있습니다. 연변 영상연력위원회사 생산부총경리 성원우입니다. 현재 열원과 1차, 2차 도관망 설비는 매우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우리주 8개 현시 도시구역에서 전부 열공급을 앞당겨 실현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0: 풍관 조선족 문화, 특색식품과 문화관광자원에 의탁해 연길시에서는 상업, 문화, 관광과 전자상거래의 심층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8월

0: 1월까지 연결세 인터넷 소매액은 전성 각현 시 구 가운데서 1위를 차지해 연속 7년간 전성 1위를 유지했습니다. 올 들어 연결세에서는 량질 생방송 자원과 적극 연결하고 연결 원산지 탐방 전자상거래 특별 생방송 5회를 진행했습니다. 생방송 진행자들은 특색 음식점, 문화관광 풍경구, 다국 전자상거래 매장과 식품 가공 작업장을 찾아 조선족 민속 풍정과 무형문화재 매력, 본토 산업 풍모를 전국 네티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브랜드, 특별 판매 활동도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년 우래 지역 공군 브랜드를 둘러싸고 소고기, 막걸리, 김치, 인삼 제품 등 270여 가지 특색 제품을 추천했는데 특별 생방송룩의 시청량은 연 1574만 명을 넘었고 주문량은 약 29만 4천 건, 판매액은 101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5개 규모 이상 공업기업과 3개 한도액 이상 상급무역기업에 의탁해 연결시는 공급사슬 토대를 튼튼히 하면서 공업생산액과 소비품 소매총액의 안정장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연결시 상무국 전자상무과 사업일꾼 고우입니다. 향후 연결시 상무국에서는 유명 공익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온라인 판매 경로를 구축해 연면 농산물에 힘을 부여하고 향촌 진흥에 조력하겠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연결시 인터넷 소매액은 95억 5,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92% 증가했으며 전조 총량의 66.28%, 길림성 총량의 10.83%를 차지해 연속 7년간 전성, 현시, 구 가운데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농산물 인터넷 소매액은 9억 1,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3.74% 증가했으며 전성의 4.72%를 차지했습니다. 연계시는 문화로 관광을 이끌고 관광으로 상업을 흥기시키며 상업으로 산업을 촉진하면서 문화관광 흐름을 소비 증가량으로 다그쳐 전하고 있습니다.
1: 조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한 레이 연변 문명 기풍 변경 행케열 활동이 일전 331 국도 연변 구간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영정, 도문, 혼촌 세 지역을 연결하고 문명의 새 기풍을 미식, 풍경구, 여행길에 융합시켜 변경지역 정신문명 건설의 새로운 경로를 탐색했습니다. 계열 활동 가운데 하나인 가장 아름다운 변경 문명식사 연변 주제활동이 331 국도 영정시 삼합진 고모커피 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초대형 젓가락 소통체험, 손으로 명태찍기, 핸드드립커피 등 종목이 관광객들의 참여를 끌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문명한 식사 문화를 선전하고 문화창의 제품을 나눠주며 음식 남기지 않기, 공용 젓가락과 공용 숟가락 사용, 리성적인 음식 주문 등 리념을 창도했습니다. 서안 관광객 맹여사입니다. 우리는 서안에서 자가 운전으로 331 국도를 따라 삼합통상구까지 왔습니다. 이곳의 명태, 사과배와 찰떡 같은 미식을 맛봤습니다. 우리도 밖에서 식사할 때는 인원수에 따라 적당히 주문합니다. 이곳에 와보니 음식량이 많습니다. 8명이 차 두 대로 왔는데 일반적으로 요리 4가지 내지 6가지를 주문하고 더 많이 주문하지 않습니다. 매번 음식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변경 문명 관광 연변 주제 활동이 331 국도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사랑 주제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문명 약속벽, 무형문화재 장터 등 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은 관광객들에게 레이 연변 문명 수첩을 나눠주면서 문명하게 풍경을 감상하고 생태를 아끼도록 인도해 문명 관광이 변경의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되게 했습니다. 도문시 신시대 문명실천선전교양중심 부주임 허재곤입니다. 우리는 문명 인도와 변경 문화 관광 특색을 결부시켰습니다. 레이 연변 문명 수첩과 특색 문화 창의 제품을 나눠주고 경관 방문, 무형 문화재 체험 등 몰입식 소통 체험을 더해 도문의 변경 풍광과 민속 풍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관광객들이 자각적으로 문명 관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경 문명 출행 연변 주제 활동이 331 국도 훈춘시 발해고진에서 막을 올렸고 331 국도 문명 운전 쉼터도 현판을 걸었습니다. 교통업종 대표는 문명 운전 제의서를 낭독해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고 규범적으로 주차할 것을 호소하면서 함께 안전하고 문명한 변경 교통 환경을 구축할 것을 창도했습니다. 귀빈 자가 운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잇따라 이름을 적어 문명 출행에 대한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훈천시 당위 선전부 정신문명건설판공실 전임 부주임 강장용입니다. 이번 331 국도 문명 운전 쉼터에 정식 현판 및 가동은 변경 도로 문명 관리 수준을 전면 높였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새 기풍이 여행길을 따라 이어지게 했습니다. 덕을 숭상하고 리를 지키는 모습이 천리 변강에서 가장 감동적인 풍경으로 되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수가 8년간 갖고 온 레이 연변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보여준 한 차례 활동입니다. 이제 우리주에서는 시범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331 국도 연선 정신문명 건설을 깊이 추진해 레이 연변 금빛 간판을 지속적으로 빛낼 계획입니다.
0: 2026년 연변주 소선대 시범성 집중 입대식 및 조제 대일 활동이 일전 도나시 진안장 열사릉문에서 열렸습니다. 길림성 소선대 창건 기념일 조제 활동 가운데 하나인 이번 활동에서 광범한 소년 아동들은 영웅 선렬들의 증견 아래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새로 입대한 대원 명단을 대독했습니다. 이어 로대원 대표들이 새 대원들에게 중국 소년 선봉대 마크를 달아주었습니다. 장엄하고 숙연한 기념비 앞에서 새 대원들은 오른 주먹을 들고 엄숙히 입대 선서를 했습니다. 힘찬 선서 소리는 신실의 소년 아동들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며 합격된 소선대원으로 성장하려는 굳은 결심을 보여줬습니다. 도나시 제2실험소학교 1학년 4반 학생 란송택입니다. 오늘 붉은 넥타이를 매게 돼 정말 격동됩니다. 붉은 넥타이는 붉은계 한 귀퉁입니다. 앞으로 영웅들의 사적을 명심하고 공부도 잘하고 신체 단련도 잘해 합격된 소선대원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나시 제2소학교 1학년 8반 학생 손명희입니다. 저는 꼭 당부를 명심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영웅정신을 전승하고 시대의 바통을 이어받겠습니다. 도나시 실험소학교 도격주임 류영만입니다. 진안장 장군 기념비 앞에 서서 우리는 이번 시범성 집중 입대식에 함께 참가하고 선렬들을 추모하며 연변의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소선대원들이 대기를 높이 들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장군의 애국정신을 전승하고 어릴 때부터 원대한 리상을 세우며 열심히 공부하고 품행을 단정해 새 장정을 이어가고 민족 붕의 중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의 신진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의식이 끝난 후 소선대원들은 진안장 생애 사정문화 중심을 찾아 항일연군 영웅들의 투쟁 이야기를 학습하고 위대한 장정 정신을 체득했으며 현장 수업을 통해 애국주의 교양을 받고 가국 정감을 깊이 심었습니다. 융합 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 중앙기관 및 그 직속기구 2027년도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와 일터표가 이미 발표됐습니다. 우리 성의 도합 498개 일터에서 1114명을 모집합니다. 10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전문 사이트에 등록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 번에 한 개 일터만 신청 가능합니다. 시험 시간은 11월 28일 또는 29일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리영화였습니다. 창업의 길을 적극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류미란입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게이든대로부터 구름

바람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17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4도입니다. 산림 화재 위험 기상 등급 4급, 공기오염 기상 적은 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올해로 46번째 제를 맞는 날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굶주림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날입니다. 네, 그럼 올해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올해 세계 주제는 바로 혁신으로 지금을 바꾸고 미래의 식량 안보를 지키자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술과 지혜를 활용해서 앞으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의 주제는 전곡물 행동계획을 실천하고 식량 낭비를 줄이며 영양과 건강을 챙기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전곡물이란 무엇일까요? 네, 쌀이나 밀처럼 껍질을 벗겨낸 알맹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껍질과 씨눈 등 영양이 풍부한 부분까지 함께 먹는 곡물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전곡물을 챙겨 먹으면 영양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밥 한 끼 드실 때도 그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대학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지만 동시에 가장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서 처음으로 돈을 관리하는 책임을 배웁니다. 용돈 관리는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대학 시절 용돈 관리가 평생의 재정 습관과 삶의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돈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 연변대학 외국어학원의 권미화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대학생은 부모님이 지원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로 예전 학생 시절보다 용돈이 많아집니다. 갑자기 커진 경제적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적잖은데요. 대학 시절의 용돈 관리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평생의 재정 습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인 리우. 무엇인지요?
1: 네. 저는 대학 시절의 용돈 관리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훈련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경영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1: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리하고 활용해야 하는 자원은 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시간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우리의 관심과 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자원들을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면 그만큼 더 깊이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고

0: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더 큰 에너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1: 네.
0: 예, 돈도 마찬가지죠.
1: 네.
0: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단순히 소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1: 네.
0: 예, 예를 들어 같은 용돈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 소비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또 누군가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경험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물론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는 뜻은 아니죠.
1: 네.
0: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알고
1: 네.
0: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1: 네.
0: 저는 바로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나에게 주어진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고민하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심과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 네.
0: 예, 그리고 이런 작은 선택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1: 네.
0: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하는 자신만의 삶의 비전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용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것에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투자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0: 예, 저는 대학 시절부터 이런 경험을 쌓아간다면 앞으로도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1: 네.
0: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에 따라 더욱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네, 많은 대학생들이 용돈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0: 네.
1: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눈치 보이고 아르바이트 해도 돈은 남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이 용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0: 네. 저는 용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단순히 돈이 적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예, 물론 실제로 생활비가 부족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1: 네.
0: 예, 학비나 식비, 교통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1: 네.
0: 예, 그런 경우에는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1: 네.
0: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순간적으로 갖고 싶은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1: 네.
0: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요즘 대학생들은 소비를 자극하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죠.
1: 네.
0: 예, 휴대전화만 열어도 새로운 상품이 막 쏟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자신의 생활을 오픈하다 보니까 무엇을 사고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또 어떤 것에 여행 갔는지 이런 것을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죠.
1: 네.
0: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해서 소비하는 것인지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누리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은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용돈 관리의 첫걸음은 절약이 아니라 자기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무언가 갖고 싶고 사고 싶을 때 잠깐 자신에게 나는 지금 왜 이것을 사고 싶을까? 정말 필요한 것일까?
1: 네.
0: 아니면 기분이 좋지 않아서인가?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사고 싶은 것인가?
1: 네.
0: 이러한 질문들을 자신한테 하다 보면 소비 습관뿐만 아니라 감정과 욕구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1: 네.
0: 예, 중요한 것은 돈을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또 이 돈을 쓰는지 아는 것이죠.
1: 그렇네요.
0: 네.
1: 네, 적자는 대학생들이 한 달 용돈을 받아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모릅니다.
0: 네.
1: 용돈 관리를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겠죠. 이 가계부 쓰기 앱 활용 등 지출을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이를 습관화하는 팁 무엇인지요?
0: 네. 사실 저도 가정주부이긴 하지만
1: 네.
0: 가계부를 쓴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1: 예. 네.
0: 예. 대학생들은 더 쉽지 않겠죠.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가계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무엇이든 습관이 되려면 쉽고 간단해야 오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
1: 네.
0: 대학생이라면 우선 한 달 동안 자신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기록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죠.
1: 네.
0: 예. 휴대전화 메모장을 저는 자주 씁니다.
1: 네.
0: 예. 요즘 애들은 또 학생 애들 보면 가계부를 또 쓰는 앱을 또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1: 네.
0: 중요한 것은 매일 빠짐없이 완벽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자신의 소비 흐름을 알아보는 것이 예, 좋겠죠.
1: 네.
0: 예를 들어 식비, 교통비, 생활필수품, 취미활동, 인간관계와 관련된 지출 이런 것으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해보면 좋겠죠.
1: 네.
0: 예,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록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 네.
0: 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0: 했던 것과 실제 돈을 쓰는 것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1: 네. 예,
0: 가령 뭐 책을 많이 읽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네. 정작 책을 사는 데는 돈을 거의 쓰지 않거나
1: 네.
0: 예,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가 계획했던 것과 실제 돈을 쓰는 것이 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1: 네.
0: 예, 그리고 습관적인 온라인 쇼핑에는 또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1: 네.
0: 예,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죠.
1: 네.
0: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을까라고 네. 자책하기보다는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돈을 쓰고 있구나
1: 네.
0: 관찰하는 것이 좋겠죠.
1: 네.
0: 예, 저는 기록의 목적은 통제가 아니라 자기 리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자신의 소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도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간단한 가계부를 통해서 자신의 이 돈의 쓰임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러네. 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쓴 것 같지 않는데 생각해도 가계부에 적혀있는 숫자를 보게 되면 네. 딱 확정한 숫자가 네. 나오잖아요.
0: 저도 네. 날말이 되면 한번 훑어보거든요.
1: 네.
0: 그러면 생각과 다르게
1: 그렇죠.
0: 예. 온라인 쇼핑에 꽤 돈을 네. 많이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 가계부 정리가 중요합니다.
0: 네.
1: 네, 용돈관리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쓰고 남은 돈을 저금하는 것이 아니라 저금할 돈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왜서 중요하며 대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쓰고 나머지란 절대 없습니다.
1: 네.
0: 네. 항상 모자라죠. 예.
1: 그렇죠.
0: 예. 저도 이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데
1: 네.
0: 우선 월급이 들어오면 여러 통장으로 먼저 입금됩니다. 자동
1: 네.
0: 입금됩니다. 예.
1: 네.
0: 네. 그래서 지금 앱도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쓰고 있는데 제 학생들한테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돈이 남는 경우가 정말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먼저 작은 금액이라도 저금해 보는 네.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그 액수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생들은
1: 네.
0: 한 달에 적어도 뭐 50원이나 100원 정도라도
1: 네.
0: 자신의 형편에 맞게 그 금액을 정하고 꾸준히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저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1: 네.
0: 지금의 욕구를 조금 조절해서 미래의 자신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실천해보는 것이 좋죠.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저축을 할 때는 사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1: 네.
0: 예, 지금 당장 돈을 소비할 수도 있지만 미래의 나를 위해 조금만 남겨주고 여유를 준다면
1: 네.
0: 내가 딱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쓰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1: 네.
0: 예, 물론 생활에 꼭 필요한 돈까지 무리하게 아껴서는 안 되죠.
1: 네.
0: 예, 저금 때문에 건강을 해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1: 네.
0: 학업에 필요한 지출을 포기한다면 바람직하지는
1: 네.
0: 않겠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저축도 결국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현재의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1: 네.
0: 건강한 저축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예를 들어 요즘 친구들이 커피를 잘 많이 마시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요즘 친구들이 소비한 것을 보면 정말 두렵지 않게 막 쓰는 것도 있습니다.
1: 커피 예. 가격은 만만치 않아요.
0: 네. 만만치 않죠.
1: 예.
0: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좀 싼 커피도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커피 두 잔 마시는 돈을 내가 하루에 한 달 동안 한 번만 아껴보자 이런 네. 마음으로 아낀다면
1: 그렇죠.
0: 정말 예, 꽤 연말이 되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이런 작은 습관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내가 출근해서 월급을 받을 때 그 습관이 몸에 배인다면 자기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드머니 그런
1: 네.
0: 종잣돈을 마련할 때
1: 네.
0: 예, 좀 더 도움이 되겠죠.
1: 그렇죠. 예. 대학 시절에 점심 모아도 아마 4년 사이에는 꽤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러면 뭐 마지막 학년에 가서 뭐 어떤 비용에
0: 네.
1: 지출되는 큰 돈일
0: 그렇죠.
1: 때는 척척 내놓으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겠죠.
0: 네.
1: 네, 처음 용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초반에 과소비하고 후반에 고생하기 쉽습니다. 용돈을 주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주간 예산 방법의 장점과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죠.
1: 그렇죠.
0: 네, 특히 대학생들은 한 달 용돈을 받으면 처음에는 엄청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저도 대학교 때 이 생각이 나는데 네. 먼저 용돈을 받으면 막 또 삶을 풍요롭게 살다가
1: 네. 네,
0: 한 20일쯤 지나면 그다음 좀 힘들어지죠.
1: 네.
0: 그러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네. 그때 가정교사를 했죠.
1: 예. 네, 네.
0: 예, 그러다가 요즘 친구들도 월말이 되면 정작 필요한 것이 쓸 돈이 부족해진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럴 때 주 단으로 계산해서 용돈을 분리하면 네. 아주 여유롭게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 한 달 용돈이 2,000원이라고 가정해본데
1: 네.
0: 예, 먼저 교통비, 통신비 이렇게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1: 네.
0: 나머지 금액을 주 단위로 나눕니다. 그러면
1: 네.
0: 4분의 1로 나누면
1: 네.
0: 그 생활비를 주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1: 네.
0: 이렇게 하면 한 달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도 줄어들고
1: 그렇죠.
0: 또 매주 자신의 소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라면 예산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딱딱한 규칙으로 네. 생각하지 않고
1: 네.
0: 예,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1: 그렇죠.
0: 어떤 주에는 지출이 많을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또 어떤 주에는 지출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 돈을 꼭 가지고 이걸 다 쓰자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여유롭게 쓰면서 이번 주는 좀 나머지가 있구나 그럼 다음 주로 이체해서 또 좀 쓰면서
1: 그렇죠.
0: 이렇게 예, 주간으로서 계산하면서 쓰면
1: 네.
0: 대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 능력뿐만 아니라
1: 네.
0: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능력도 예, 배울 수 있겠죠.
1: 네.
0: 그래서 내가 생활비를 조절하면서 쓰다 보면
1: 네.
0: 결국에는 경제관념이 생기게 되고
1: 네.
0: 자신의 일상을 관리하는 그런 컨트롤 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무작정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굶고 이러지 말고
1: 네. 예,
0: 대학교 때 저희 그 남학생들을 보면 달 초에는 아주 여유롭게 삽니다. 달 말에는
1: 그렇죠.
0: 달 말에는 진짜 그냥 빵만 먹고 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 이렇게 살지 말고
1: 네.
0: 정말 내가 CEO라 생각하고
1: 네.
0: 계획적으로
1: 네.
0: 이 경제 관리를 하면서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을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겠죠.
1: 네. 네. 우리 대학생들이 용돈을 관리하는데 가장 큰 적은 충동 구매라고 하던데요.
0: 네.
1: 특히 온라인 쇼핑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이 충동 구매를 예방하고 소위 충동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전략 무엇인지요?
0: 사실 이 문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1: 그렇죠.
0: 충동 구매를 줄이려면 먼저 충동 자체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누군들 예쁜 물건을 보면 사고 싶지 않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1: 네.
0: 예, 이런 욕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욕구가 생길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소비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을 권하고 싶습니다.
1: 네.
0: 예,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다면 바로 결제하지 말고
1: 네.
0: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것이죠.
1: 네.
0: 그리고 하루나 이틀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생각보다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구매 욕구가 사라집니다.
1: 네.
0: 예,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1: 네.
0: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로울 때 또는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쇼핑으로 기분을 전환하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저도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럴 때는 새로운 물건을 사는 대신
1: 네.
0: 산책을 하거나
1: 네.
0: 친구와 대화하거나
1: 네.
0: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1: 네.
0: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1: 네.
0: 예, 그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1: 네.
0: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죠.
1: 네.
0: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욕구와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반드시 사야 하는 것이 아니죠.
1: 네.
0: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가 이걸 사고 싶구나. 왜 사고 싶지?
1: 네.
0: 그 마음을 이렇게 관찰해 본다면 그때 정말 내가 소비하지 않더라도
1: 네.
0: 내가 나 자신과 연결되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 네. 네. 휴식이라면 그냥 뭐 틱톡 같은 데 들어가서 보이는 거 있으면
0: 네.
1: 사고 하다 보면 진짜 한 달에 많은 숫자의 돈이 지출이
0: 네.
1: 되지 않습니까?
0: 네.
1: 아마
0: 저는 그때 잠깐 예, 장바구니에 담아둡니다.
1: 네.
0: 혹은 요즘에는 그래도 이게 사고 그 환불하는 그 그렇죠.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사고 싶을 때는 삽니다.
1: 네.
0: 그리고 받아보고 네. 사실 그 받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1: 네.
0: 받아보고 또 다시 환불하고 이런 네.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1: 그렇네요. 예. 우리 대학생들이 흔히 간과하는 지출 중 하나가 커피값, 배달비 등 작은 돈입니다.
0: 네.
1: 허나 이러한 작은 지출이 쌓이면 한 달에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지출을 점검하고 줄이는

0: 현실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작은 지출을 관리할 때 저는 무조건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커피 한 잔이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소비지만 또 네. 어떤 사람한테는 하루 중 잠깐 쉬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0: 네.
1: 그리고 또 친구와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출의 크기보다 그 지출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0: 네.
1: 예, 습관적으로 매일 커피를 사 마시지만 정작 커피를 마시는 순간을 별로 즐기지 못한다면
0: 네.
1: 그런 소비는 줄여볼 수 있겠죠.
0: 네.
1: 예, 반대로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만나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0: 네.
1: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면 굳이 없애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0: 네.
1: 예,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편리하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주문하는 것인지
0: 네.
1: 정말 시간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죠.
0: 네.
1: 문제는 정말 습관처럼 그저 커피를 마시고 또 포털 배달을 시키고
0: 네.
1: 이것이지 문제입니다.
0: 네.
1: 그래서 대학생들이 작은 지출을 점검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0: 네.
1: 이 돈을 쓰면서 나는 충분한 만족을 얻었는가?
0: 네.
1: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소비의 량이 아니라 경험이 지를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이 소비는 나한테 어떤 만족감을 주는가? 혹은
0: 네.
1: 이 소비는 나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가?
0: 네.
1: 가치가 있는 데다가 돈을 투자해야지 아주 작은 돈이라도 물쓰듯 쓰면 결국은 낭비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적게 쓰면서도 충분히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면서
0: 네.
1: 예, 아주 작은 돈이라도 나한테 만족감을 주지 못하거나 그 어떤 가치를 창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소비는 예, 무가치한 소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좀 통제하고 좀 아껴야 되겠죠.
0: 네. 네. 예,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지만요. 아르바이트 수입이 생기면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0: 아르바이트 수입을 용돈 관리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저금이나 자기 개발에 활용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단순히 돈을 버는 활동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물론 경제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많지만
0: 네.
1: 아르바이트는 사회를 경험하고
0: 네.
1: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0: 네.
1: 또 나아가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네.
1: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직접 돈을 벌어보면 돈의 가치를 훨씬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0: 네.
1: 예,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그 물건의 가격이 자신이 몇 시간 일해야 벌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0: 네.
1: 그러면 소비를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0: 네.
1: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네.
1: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단순히 주어진 일을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0: 네.
1: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0: 네.
1: 질문하는 것이죠.
0: 네.
1: 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설한다면
0: 네.
1: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일이 아니라
0: 네.
1: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0: 네.
1: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0: 네.
1: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능력을 키울 수 있겠죠.
0: 네.
1: 예, 또 어떤 일을 하든 성실함과 책임감, 협력하는 태도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0: 네.
1: 예,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가에 따라서 그 경험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돈을 버는 것과 함께 자신이 어떤 역량이 성장하고 있는지도 의식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일부를 다시 자신의 성장에 투자해보는 것도 좋겠죠.
0: 네.
1: 예, 책을 산다거나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거나
0: 네.
1: 또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를 경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0: 네.
1: 이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돈을 벌어서 내가 소비하는 활동을 넘어서
0: 네.
1: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0: 네.
1: 예, 또 어떤 학생들은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1: 예, 이럴 때는 생활비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이렇게 또 마음이 좀 묵직하게 생각하는 네. 친구들도 있는데
0: 네.
1: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경영하면서 하고 있구나.
0: 네.
1: 이러면 좀 당당하게 자신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행하다 보면 내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지고
0: 네.
1: 내가 내 주체적으로 내 삶을 경영할 수 있구나.
0: 네.
1: 이러한 자신심도 가져가면서
0: 네.
1: 예.

0: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네. 공부와 일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자신감, 네.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또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1: 네. 네.
0: 다만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1: 네.
0: 그리고 돈이 첫째가 아니다.
1: 네.
0: 아르바이트를 위해 건강이나 학업을 지나치게 희생하면 안 되겠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또 그것을 수입이 많아지면 소비가 정말 과소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또 쓰겠죠.
1: 네.
0: 그러지 말고 조금 일정한 부분은 떼내어서 내 삶을 경영하는 데 쓰고
1: 네.
0: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1: 네.
0: 내가 당당하게 나의 힘으로서 경영하고 있구나 이러한 마인드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 보면 아르바이트의 진정한 가치는 정말 통장에 쌓인 금액뿐만 아니라
1: 네.
0: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발견하고 또 성장시키고 또 앞으로 자신의 원하는 삶과 어떻게 연결해 나간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본다면 정말 멋진 어른으로 크는 데 밑거름이 되겠죠.
1: 네. 이 대학 시절부터 저금 습관을 들이면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하던데요.
0: 네.
1: 대학생이 저금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점과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이것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인으로서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저축을 할 때 막연히 돈을 많이 모으겠다는 목표보다도
1: 네.
0: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예, 목표가 분명할수록 실천할 동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1: 네.
0: 예, 예를 들어 방학 때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겠죠.
1: 네.
0: 이러한 목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자신의 꿈이나 관심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1: 네.
0: 예. 물론 장기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거나 경제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저축도 필요하겠죠.
1: 네.
0: 다만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을 목표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저는 무엇보다 작은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실천해서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어보는 것이 얼마나 큰 성취감을 주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성공하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돈을 모았다는 성취감뿐만 아니라
1: 네.
0: 나는 내가 정한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1: 네.
0: 이것은 앞으로 인생에서 더 큰 목표에 도전할 때도 중요한 힘이 되겠죠.
1: 네.
0: 그래서 저축을 통해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자산은 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1: 네,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은 대학생에게도 필수입니다.
0: 네.
1: 비상금을 얼마나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0: 네, 대학생한테도 비상금이 필요하다고
1: 네.
0: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계획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뭐 휴대폰이 고장나거나
1: 네.
0: 예상치 못한 이동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1: 네.
0: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일정한 금액을 따로 마련해두면 훨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죠.
1: 네.
0: 예, 대학생들은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1: 네.
0: 처음부터 큰 비상금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예, 자신이 생활비와 가정의 지원 상황을 고려해서 한두 주 정도의 기본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부터 모아보면 좋겠죠.
1: 네.
0: 예, 이후 형편에 따라 조금씩 늘려갈 수도 있겠고
1: 네.
0: 예, 그리고 비상금은 평소 사용하는 돈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저는 비상금의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1: 네.
0: 비상금은 단순히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돈이기도 하지만
1: 네.
0: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1: 네.
0: 예, 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1: 네.
0: 불안해질 수 있거나
1: 네.
0: 혹은 또 집에서 부모님한테 손을 또 벌릴 수 있겠죠.
1: 네.
0: 예, 반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문제를 조금 더 침착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1: 네.
0: 경제적인 준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의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대학생들도 자기 한 주나 두 주일 동안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비용을 비상금으로 마련한다면 갑자기 갑자기 뭐 학교에서 비용이 발생했을 때 또 부모님한테 전해서 어머니 돈 주셔 이거보다도 네. 내가 스스로 먼저 돈을 착 낸다면 네. 그때 아 나도 좀 어른이 됐는데 네. 이런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겠죠.
1: 네.
0: 그래서 그걸 좀

0: 준비하다 보면 좀 더 어른스럽게 커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1: 네. 네. 이 대학 생활 중에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네. 부모님이 지원과 자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부모님 지원과 자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란 이 자립에 대한 이해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자립은 정신적 자립과 경제적 자립을 나눌 수 있는데
1: 네.
0: 경제적 자립이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스스로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1: 네.
0: 정신적 자립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내면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네,
0: 대학생은 아직 공부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경제적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저는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부모님의 자원을 지원을 받는 시기지만 정신적으로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해서 또 반드시 정신적으로 자립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1: 네.
0: 예,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부모님한테 의존하거나
1: 네.
0: 또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 시절에는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동시에 정신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럴 때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네,
0: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되 자신이 모든 이런 생각마저도 자녀한테 주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자녀의 선택까지 대신해 주려 하거나
1: 네.
0: 이러면 안 되겠죠.
1: 네.
0: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 주는 것이 좋겠죠.
1: 네.
0: 예, 정말 모든 돈마다 뭘 먹었니? 어디에 썼니? 어떻게 썼니? 어떻게 써라? 이러면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없겠죠.
1: 네.
0: 예, 그리고 자녀 역시 부모님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1: 네.
0: 그것을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동안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발견하고
1: 네.
0: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1: 네.
0: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구체화해가는 것이 좋겠죠.
1: 네.
0: 내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때 좀 더 고민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경험이 쌓이고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자립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과정은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주고
1: 네.
0: 자녀는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
1: 네.
0: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균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렇네. 네. 네, 용돈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는 건강한 재정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 형성된 재정 습관이 졸업 후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지금부터 어떤 습관 들여야 할까요?
0: 네. 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1: 네.
0: 첫 번째는 자신의 소비를 알아차리는 습관입니다.
1: 네.
0: 우리는 흔히 돈을 많이 가지면
1: 네.
0: 경제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비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1: 네.
0: 수입이 늘어나도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습관입니다.
1: 네.
0: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1: 네. 네.
0: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죠.
1: 네.
0: 예,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이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1: 네.
0: 그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겠죠.
1: 네.
0: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1: 네. 예,
0: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1: 네. 예,
0: 물론 돈은 삶의 안정과 편리함을 위해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1: 네.
0: 하지만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1: 네.
0: 또 오히려 돈의 얽매이기도 하겠죠.
1: 네. 예,
0: 저는 대학생들이 돈을 잘 버는 사람,
1: 네.
0: 돈을 잘 모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1: 네.
0: 그보다도 먼저 돈을 어떻게 사용할 때 자신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지는지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러면 돈이라는 이런 훌륭한 자원을 정말 잘 이용하여서 나 자신한테 플러스되는 네. 그러한 삶으로 살겠죠.
1: 네.
0: 좋아하는 일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네.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1: 네.
0: 자신이 가치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기꺼이 돈을 투자하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예,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1: 네.
0: 돈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방향을 잃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대학 시절은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1: 네. 네. 네, 지금까지 연변대학 외국어학원의 권미화 교수님을 모시고 대학생들의 용돈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대학 시절은 처음으로 돈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의하는 시기입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든 아르바이트로 벌든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온전히 자신의 선택입니다. 용돈 관리는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고 선적금 후지출의 원칙이 미래의 자유를 선물합니다. 네, 이제 당신의 통장은 당신의 가치관을 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 그릇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오늘부터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대학 시절에 배운다면 평생 그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요? 네,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